0: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5: 우리 추석이 좋다.
4: 얼쑤.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새벽부터 정체가 시작됐다고 하죠. 오늘 점심때와 내일 오후가 가장 밀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명절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1: 네, 떼떼옷 입은 아기들이 부모님과 손잡고 가고 동네 가게 앞에는 과일 세트, 선물 세트가 쌓여 있고 택배 트럭도 많이 보이고 시장으로 마트로 장 보러 가는 댁도 많을 겁니다. 집집마다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 나올 겁니다. 명절이 예전 같진 않다고 해도 이렇게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 물결을 보면 추석은 추석이죠.
0: 아유, 그럼요. 그리고 그 반가운 얘기 들으셨나요? 올 7월에 태어난 아기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태어났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날 거라죠. 당당이님들께서 그러세요. 아기가 많이 태어나게 하자면 앞서서 해결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집값 잡고 일자리 보장하고 성차별 없애고.
0: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25만여 명이었습니다. 저기 7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형님들께서는 우리 동기가 100만 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좋잖아 하실 텐데 아 그렇죠. 또래들 많으면 좋죠. 제 동기들이요. 79년생 형님들보단 적죠. 한 86만 2, 3천 명 되더라고요. 제잘 제잘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러자면 이번 명절에 억울하고 힘든 사람 없이 다 같이 즐거워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 고향 가시는 길에 동무해드리려고 MBC 라디오 표준 FM에서는 지금부터 밤 10시까지 우린 추석이 좋다 특별 생방송으로 이어갑니다. 자, 고향 앞으로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4: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에 담아온 시간.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30년 동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5: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길 위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6: 네,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당진시청, NH농협손해보험, 올품, 휴원수글로벌, 국민연료, 선연료, 우리 ENL 하루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나증권, 브람쌈마의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IBK 기업은행, 음주우엔 팀앱대리, 성원에드피아, 빅토스,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7: 차차차. 네. 아... 추석 연휴 내내 아프지 않도록 내 네. 건강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손 머리 위로 깍지 껴서 쭉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끔 하시고 옆구리를 지그재그로 좀 늘려주시고 네. 그리고 몸을 길게 길게 뻗어주세요. 만세하는 동작만으로도 겨드랑이 림프 쪽에 자극이 가서 좋대요. 내 몸에 노폐물 쭉쭉 빠져나갈 수 있게 나를 위한 만세 수시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자,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이제 2026년도가요. 딱 99일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9월도 대충 끝나고 10월, 11월, 12월. 야, 달력이 몇 장 안 남는 거예요. 빠진 머리카락이랑 흘러간 하루는 돌아오지 않는 거 아시죠? 아우, 추석 연휴부터 너무 슬픈 얘기했다.
7: 아, 슬퍼.
6: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재밌게 꽉 채워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의 시작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전화 또는 문자 미니로 알려주세요. 오늘 여성시대 또 목요일은 남성시대니까 상품 창고를요 아주 풀 개방합니다.
7: 와우,
6: 대방출하려고 그래요.
7: 와우, 좋아요.
6: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전화로 알려주신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씩 보내드리고요. 문자 미니만 소개돼도 잡곡 세트가 나갑니다. 잡곡 세트 어떻게 구성됐냐고요? 황금 찰보리가 800g, 800g짜리가 6봉이에요. 황금 찰보리가. 그리고 암맥 800g짜리가 4봉지가 한꺼번에 다 갑니다.
7: 자,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뭐 하시면서 여성시대를 듣고 계신지 문

0: 문자나 미니로 알려주시면 소개된 분들께 그걸 한꺼번에 다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네. 한 번에 다 드립니다.
0: 황금 찰보리, 예. 그리고 눌룸보리. 네. 그렇게 해서 여섯 봉, 네 봉 해서 모두 열 봉이 나가게 되네요.
1: 네. 이게 키로수로 치면은요. 예.
0: 황금 찰보리가 800g짜리가 여섯 봉이면은 4kg 800, 4.8kg.
1: 네.
0: 암맥, 눌룸보리가 800g짜리가 네 봉지면 3.2kg. 두 개 합치면 도 앞에서 8kg이 되는 겁니다.
1: 딱 떨어집니다. 8kg짜리를 네. 저희가 드려요.
0: 네.
1: 이걸 지금 총 35세트, 35세트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이 그보다 적으면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35분 꽉 채워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여성시대에서 월요일마다 챙겨드리고 있는 선물.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걸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0: 오?
1: 여성시대 행운 선물. 야, 이거 무슨 저기... 왕가에서 입관식 뭐 이런 거 할 때
0: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1: 노랜데.
0: 네.
1: 자, 오늘은 무려 200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에 플래티나 6종의 냄비 세트가 포함되고요. 거기에 면역력과 피로 개선에 좋은 건강식품 또 담습니다. 저당 균형 혼합 8곡짜리 12kg짜리 담고요. 거기다가 명절에 맛있는 음식 꼭꼭 잘 씹어 드실 수 있게 잇몸 영양제 그리고 잘 떠드실 수 있게 수저 세트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크림까지 챙겨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99만 원 상당의 다리 마사지기까지
0: 우와.
1: 모두 한 번에 드립니다.
0: 자, 원하시는 분들 숫자 0부터 9까지 사이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 두 개 골라서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돼요. 뭐 00을 보내셔도 되고 99를 보내셔도 되고 어떤 숫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1: 맞습니다. 저희가 뽑을 때까지도 몰라요. 이따가 오늘 방송 마칠 때 저희 두 사람이 눈 감고 뽑습니다. 자, 0부터 9 사이에 숫자 뽑아서 문자 미니로 그 숫자 주신 한 분께 무작위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방송 마치기 직전에 02-309으로 시작하는 MBC 전화로 드립니다. 그 전화 받으셔서 보내주신 숫자를 3초 안에 정확히 대답해 주시면 오늘 2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0: 그렇죠.
1: 네.
0: 참여번호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추석 연휴의 첫날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이번 추석 계획과 함께 행운 숫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연결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또 문자나 미니만 소개돼도 잡곡 세트 8kg이 갑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추석 특집이라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오프닝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
0: 네, 오프닝부터 함께 하고 있죠.
1: 저희 스튜디오에도 화면이 떠 있어서 제가 계속 그걸 보는데 아, 오늘 의상을 잘못 선택했네. 배경이 환하니까
0: 조금 묻힌 네. 감이 있죠.
1: 얼굴만 동동 떠 있어요, 제가.
0: 왜냐하면 저희가 늘 가든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데
1: 예.
0: 오늘은 10층으로 올라왔어요.
1: 네, 네. 네. 아, 근데 배경은 너무 예쁜데 제 셔츠가 저도 약간 가을 느낌 나는 셔츠를 흰색으로 입었더니 묻히네.
0: 아, 묻히네.
1: 얼굴만 그냥 동동 떠 있네.
0: 자, 오늘의 첫 문자는 0719님.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인천에서 할머니가 계시는 목포로 갑니다.
1: 네.
0: 인천에서 목포까지. 예상 시간만 7시간 나오네요.
1: 와.
0: 우후후. 온 가족이 여성시대 들으며 가고 있어요. 0719님. 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목포면은 진짜 우리나라 서해 따라가지고 이렇게
0: 쭉 내려가시는 거죠.
1: 예. 자, 여유 있게.
0: 네. 마음의 가시죠. 여유라도 가지시고.
1: 네. 또 MBC 라디오 오늘 쭉 생방송 하니까요.
0: 네.
1: 가족분들과 함께 즐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3272님. 새벽 3시에 서울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서해안 고속도로 정읍을 지나고 있어요. 서해대교 안개가 많더라고요. 조심하세요.
0: 오호, 좋습니다. 새벽 3시 출발하셨는데.
1: 진짜요? 아하. 지금 6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0: 그러게.
1: 정읍 쪽이에요.
0: 와, 오늘 참 대단하다.
1: 하기사
0: 오늘 오전이 이동이 제일 많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1: 맞습니다.
0: 안개가 많이 끼었으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1: 네.
0: 네, 잡곡 8kg 보내드립니다.
1: 역시.

0: 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네. 김완규님, 여기 충남 예산에 있는 24시간 편의점. 올 명절에도 저희 가족은 마주보며 식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 왜요?
1: 아내와 대학생 아들과 교대로 편의점을 운영하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1: 그래도 12년째 이어온 편의점을 앞으로도 계속 지킬 수 있다 하는 희망으로 저는 지금 가게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0: 야, 우리 가족분들이 교대로 편의점을 네. 지키고 계시는군요.
1: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오늘.
0: 맞습니다. 네. 편의점이 얼마나 편리하게요 정말.
1: 예. 그렇죠.
0: 덕분에 저희가 편리하게 물건 구매합니다. 역시 잡곡 8kg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특별 생방송이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의 신철우님의 사연입니다. 아들아, 30년 전 9월 24일 네가 태어난 날은 아빠가 살아온 날 중에 최고로 기쁜 날이었어. 종갓집은 아니지만 아빠가 장남인데도 결혼을 늦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는 너를 기다렸고 특히 엄마는 너를 임신해서 반년 이상을 누워 지내면서 유산 우려를 극복하고 너를 낳아 정말 기뻐했단다. 할아버지께서 큰 할아버지께 장명을 부탁해 받은 돌림자 이름이 아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종로에 있는 장명소에가 네 이름을 지었지. 다른 애들과 달리 너는 기어다니지 않고 엉덩이로 앉아서 움직이다가 보통 아기들보다 빨리 9개월 만에 일어나서 걸었지. 네가 3살 즈음에 IMF를 맞아 외갓집 2층에 들어가 살게 되고 아빠가 공부한답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네 얼굴 보고 다시 힘을 얻곤 했단다. 그 후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다 집 앞에서 넘어져 네가 이마를 콕 찍는 바람에 흔적이 남았는데 아, 그 일로 아빠는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 같이 다녀온 적 있는 네 친구 엄마들이 자기들끼리 자식을 조기 유학 보내려 한다는 소식을 엄마가 듣고 같이 보내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거절당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끝난 일도 있었어. 그 후 미국에 갔을 때 같은 집에서 지낸 친구와 함께 모은 미국 동전을 네 친구가 주지 않았을 때 속상해한 일도 생각난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뒷전이고 밤늦게까지 PC방에서 방황할 때 너를 찾아 온 동네를 다닐 때는 참 속도 많이 상했단다. 당연히 수능 결과가 시원찮아 너는 진학한 학교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권총을 즉 F학점을 서너 개나 차고 군대 가겠다고 했을 때도 떠오른다. 학교에 가서 휴학기 내고 학교 뒤 식당에서 같이 점심 먹으며 이 아빠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처음 와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해졌어. 네 할아버지는 아빠가 다니는 학교가 자랑스럽다고 입학식과 졸업식에 다 오셨었거든. 군에서 제대하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준비한다고 강남의 비싼 영어학원에 다니더니 6개월이 지나서 포기한다고 했을 때도 적잖이 실망했어. 그 후 아빠 엄마 의견을 받아들여 공부를 좀 했는지 3학년 2학기 때 인턴으로 나간 회사에 취직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한 학년을 더 다녀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취직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들이 효도를 하는구나 싶어서 기뻤단다. 그래도 인성이 좋아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뿐인 친손자로 발인식 운구 행렬에서 맨 앞에 섰던 너. 이제 그런 네가 딱 서른이 지나고 결혼하게 되어 자랑스럽구나. 아빠는 할아버지가 서울에 하숙비를 대줄 능력도 없고 동생들도 많아 서울의 국립대학교는 못 다녔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학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아들의 노력과 성

0: 오는 12월 19일 며느리가 될 소영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며 9월 24일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1: 야, 정말 대단한 생일 축하해요.
0: 바로 오늘이네요.
1: 오늘이에요, 바로. 예, 날짜까지 딱 맞췄어.
0: 오늘입니다.
1: 네.
0: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예.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간 정말 뭐 학창시절 예, 속을 썩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학업에 열중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지켜보는 아버지 마음이 조금은 속상했지만 그래도 늘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1: 아, 그럼요.
0: 그리고 이제는 자기 몫을 당당히 해내는 아들이.
1: 아, 잘 해내는데 뭔 걱정이에요.
0: 다 자기 갈 길이 있고 찾아가더라고요.
1: 네.
0: 네. 아우, 다시 한번 생일도 축하드리고요, 우리 아드님.
1: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0: 결혼도 축하합니다. 이제 가장이 되셨어요. 예, 상투 트는 거야. 왜 한 집의 가장이야? 이런 아빠의 마음을 점점 더 이해가겠죠, 이제.
1: 그렇겠죠.
0: 예.
1: 자, 제가 지금 이러한 붓글씨로 쓴 한지에 쓴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0: 와, 이거 손으로 직접 쓴 붓글씨겠죠?
1: 그렇죠. 그럼요.
0: 어머나, 이거 한번 더 보여주시게. 네, 제가 한번 펼쳐드릴게요. 이게 난리나. 이거 어떻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써요? 보이십니까?
1: 핀이 맞나요?
0: 와.
1: 와, 그러네. 저 회갑을 맞은 나의 천사에게 이런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동대문구 천호대로의 박세홍님이세요. 24 나이에 32살 총각 노총각에게 시집온 나의 천사. 병든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일남이녀의 소중한 보물들까지 안겨주었죠. 태인 허씨 가문의 셋째 딸로 그대 친정에서도 애지중지 사랑받던 나의 천사가 부족한 나무꾼에게 시집아 어느덧 회갑을 맞이했구려. 유난히도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아들딸을 품에 안고 편안하게 잠든 천사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서툰 글솜씨로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제목으로 노랫말을 지어 기념 음반으로 남겨두었죠. 언제나 다정스런 눈빛으로 말없이 미소 지으며 햇살처럼 따사롭게 달빛처럼 포근하게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온 나의 천사. 한평생 부모 위에 자식을 위해 그 한몸 최선을 다해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천사 허근영님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합니다. 2026년 9월 26일 천사의 회갑을 축하하며 세상 다 하는 순간까지 천사의 나무꾼으로 책임과 도리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천사님. 천사를 만나 행복에 겨운 나무꾼이.
0: 저 이렇게 붓글씨로 써서 보내주신 내용이군요.
1: 그래요.
0: 이제 환갑을 맞이하는 내 아내를 위해
1: 네.
0: 손글씨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라고
1: 저 그렇게 또박또박 글씨를 잘 쓰실까?
0: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1: 조심스럽죠,
0: 접느라고
1: 이거.
0: 한참 걸렸어요. 네, 한지를 네. 잘 접어놔야지.
1: 잘
0: 또.
1: 접어야지. 네.
0: 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환갑을 맞이하시는
1: 내일 모레가 환갑이시네. 네,
0: 아내분도
1: 네.
0: 남편분이 나는 나무꾼. 당신은 천사.
1: 아.
0: 예. 예전에 선녀와 나무.
1: 옛날엔 선녀였는데 지금은 천사.
0: 천사.
1: 네.
0: 나의 천사의 환각. 네.
1: 아,
0: 멋집니다.
1: 참, 한지에 붓글씨를 쓰는 이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0: 진짜. 네?
1: 이렇게 아내에게 연애 편지를 쓰신 거예요.
0: 예.
1: 환갑을 맞은 아내에게.
0: 멋지십니다. 아내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1: 로맨티스트야.
0: 네. 자, 붓글씨의 아내 편지 저희 사진방에도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0: 푹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자, 남성시대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아까 서해안 고속도로 안개로 엄청 막히는 것 같았는데요. 5518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부천에서 아산 산소 가는 길인데요. 안개로 가다 서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4: 네. 이제 화성 휴게소 근처 오니까 해가 비친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자 추석 연휴 안전하게 이동하시려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경에 나가 있는 신지혜 리포터.
5: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3: 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요.
5: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이번에 네. 근데 연휴가 앞이 짧잖아요.
3: 네.
5: 그래서 언제 내려가야 되냐고 저한테도 지인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3: 네.
5: 그래서 제가 추천해 준 시간이 어제 자정부터 오늘 새벽 5시 그리고 오늘 정오 이후였어요. 근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3: 싫다고
5: 싫다고. 오늘 낮 이후에 출발하면 훨씬 덜 밀린다고 하는데 그럼 가서 음식을 못 한다고.
3: 왜 물어보셨대요? 그럼 본인들.
5: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한 5시부터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출발하신 것 같아요.
3: 아~
5: 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많이 밀리는 시간대입니다.
4: 그렇군요.
5: 네, 네. 출발 아직 안 하셨으면 최대한 늦게 출발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9시 출발로 요금소 기준 소요시간을 보면 서울에서 부산 목포가 9시간 30분, 대구도 8시간 30분, 대전이 5시간 20분, 강릉 7시간, 양양 5시간 20분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 경부고속도로와 천안 논산선이 많이 밀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안성에서 남이까지 65km, 또 남청주와 비룡 사이가 정체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에서 논산 사이도 총 60km가 밀려 있습니다.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는 많이 밀리진 않고 있는데 영천 부근에 사고가 있어서 정체고요. 서해안 지역은 또 안개 때문에 속도가 더 떨어지고 있죠. 목포 쪽 서해안고속도로 팔탄에서 서해대교 사이 30km가 많이 어렵고 동서천에서 동군산 사이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4: 네. 네.
3: 아, 감사합니다. 야, 서울 부산 9시간.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형님과 아우님들 오늘 일정 어떠십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신가요? 가실 데가 많고 하실 일도 많지요. 이 평소에는 우리가 국내외 정치와 경제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명절 기간 아닙니까? 국제 평화는 우리가 계속 신경 써온 분야인 만큼 잠시 옆으로 두고 추석 연휴 나흘간은 집 안의 평화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형님과 아우님 장기적으로다가 심신이 편할 수 있습니다. 집안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 강령 몇 가지 같이 나누죠. 우선 장 보러 가셨을 때 우리 형님, 형수님 옆에서 이걸 왜 사느냐, 아이 조금만 해, 나는 저거는 맛없던데,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입에 지퍼 칙 채우고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집만 드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 무심코라도 쳐다보는 거 이거 금지. 예. 자, 본가와 처가에 가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오로지 양가 부모님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점잖던 아버지가 변하셨다거나 장인어른이 총기가 전만 못하신 것 같더라도 우리 장인 장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최고다 하면서 사랑과 존경의 눈으로만 보십시오. 형제들이나 처가 형제들, 동서들, 조카들 만나면 이번에는 그분들에게 집중하세요. 손 아래 동서가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대더라도 그래, 나는 이렇게 훌륭한 친척을 가진 행운의 사나이다 생각하면서 아유 그래요 그래 자네 잘났네 잘났어 아주 멋있어 하고 우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세요? 우리 집은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이다. 아시겠죠? 우리 집은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처가 부모님과 형제들은 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나는 좋은 집에 잘 태어났고 장가도 잘 갔다. 우리 아내, 우리 딸과 아들이 최고다. 조카들이나 친구네 아들 딸과 비교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남성 시대 오늘 남자의 물건 이번 명절 연휴용으로 경주마의 눈 가리개 요 눈 가면을 준비했습니다. 경주마의 눈 가리개는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옆을 가려줘서 경주마로 하여금 직진하게 더 잘 달리게 해서 결국은 더 사랑받게 합니다. 실제로 야구선수 중에 그것도 투수 중에는요 집중해서 던지려고 모자의 그 챙을 아주 좁게 접어서 쓰는 선수가 적지 않아요. 우리 형님과 아우님이 이번 연휴에 집안의 평화를 이룩하시길 바라면서 그러자면 차단할 건 적당히 차단하고 화목에 몰입하자고 외치면서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듣고 왔습니다.
1: 아, 좋아요. 네.
0: 아, 우리 형님 아우님들 잘 아셨죠?
1: 네. 네. 눈 가리게.
0: 눈 가리게.
1: 다른 쪽으로 또 고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0: 비교하지 네. 마시고.
1: 네네.
0: 아, 그리고 난 중간에 너무 웃겼는데.
1: 왜?
0: 뭐 장 보러 가가지고 뭐 짐 잘 들어주는 건 좋은데 지나가는 여자 무심코라도 쳐다보지 말라는 행동 강령이 너무 웃긴데.
1: 그게 자동으로 되나 봐요. 그러니까 말한테 이렇게 가리게 눈 네네. 가리게 눈 가면 그걸 씌우듯이
0: 네.
1: 우리 남자들도 좀 그렇게 해야 된다.
0: 우리 식구 우리 가족들만 보는 겁니다.
1: 돌리지 말아라. 이쪽 저쪽 힐끔거리지 말아라.
0: 예예.
1: 그 얘기예요.
0: 네. 좋습니다. 3077님 금강휴게소에서 문자 띄웁니다. 며칠 전 아내의 흐느껴 우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아내와 지금 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어제 처제 통장으로 미리 보냈고 장인어른이 고운 따님과 손녀를 보시면서 힘내서 바로 회복하실 것 같아 달려갑니다.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1: 잘하셨어.
0: 이런 자세.
1: 그렇지.
0: 네네.
1: 예.
0: 네. 그래요. 아우 그리고 또 진짜 따님인 예 우리 아내는 얼마나 또 마음이
1: 슬프지 힘드시겠어요. 속상하지.
0: 우리 아빠가 아프다니까.
1: 그럼요.
0: 예. 안전하게 달려가셔서 정말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네.
0: 아 우리
1: 잘하셨어.
0: 사위 멋지다.
1: 아주 멋쟁이다.
0: 우리 사위 최고네.
1: 네 최고네.
0: 네.
1: 자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은 울산 남구 중앙로에 당당이님이 주셨어요. 저는 취미가 달리기이고 달리면서 항상 팟캐스트로 여성시대와 남성시대를 듣는 애청자입니다. 양희은 누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가정폭력이나 경제문제 같은 큰 문제는 뭐 우리가 쉽게 해결 못하지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만 해도 힘차게 살아갈 원동력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랑 아내는 같은 대학을 나온 57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뭐 이리저리 아는 친구도 좀 겹치고 결혼한 지는 이번 9월에 25주년이 되었습니다. 8월에 어느 날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하루가 반복되는 영화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언제가 좋아?
0: 아우 나는 그런 거 싫어. 당신은 큰애 어릴 때 당신이 퇴근하면 반겨주던 그때야.
1: 큰아이 돌잔치를 하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할 때 마침 저도 회사 과장님이 골프 배운다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을 먹던 시절인데 띵동 하면 큰애가 현관으로 달려와서 안기던 그 시절이 너무 좋았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아내는 수년 전에 퇴직을 하고 25살 큰애는 서울에 있고 21살 막내도 재작년부터 김천에서 직장 생활 중이라 내외간 둘이서만 지낸 게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제 난 오늘처럼 자기가 챙겨주는 아침 먹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자기랑 막걸리 한 잔에 저녁 먹으면서 도란도란 나누는 이 하루가 영원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때 가장 흔한 하루가 제일 행복하다는 걸 무섭게도 미리 알았었나 봅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얼마 지난 9월 1일 작년부터 건강검진하기 귀찮다는 아내를 데리고 막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마치고 집에 왔는데 유방 초음파 관련해서 이상 소견이 있다며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아줄 테니 가보라 하더군요. 그렇게 조직검사를 받게 됐고 유방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큰 병원에서 1박 2일로 정밀검사를 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 결과에 따라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수술은 추석 연휴

0: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연휴에 집에 오는 애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아내가 신신당부를 하네요. 불과 며칠 만에 너무 큰일이 발생했는데 아휴, 그래도 수술 등이 빠르게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암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내는 너무 덤덤했어요. 나는 첫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내 없으면 어떡하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16년 전 돌아가신 장모님과 처제도 작년에 암을 치른 경험이 있어서 아내는 조금 예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항암이 너무 싫다고 걱정하는 걸 보니 괜찮은 건가 싶기도 했는데 며칠 지나서 물어보니까 처음 암 얘기를 들은 날 아내도 잠을 한숨도 못 잤다 하더라고요. 역시 아내도 철이는 아니었네요. 아직 암 단계가 어떤 건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든 우리 부부가 다 물리치고 다시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게 가장 행복한 나날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대학병원에서 본 암 병동에 어쩌면 그렇게 환자가 많던지요. 이 세상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에게는 아직 얘기를 못해서 익명으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정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0: 그렇죠.
1: 예, 아프게 되면 그 평범했던 하루의 소중함이 얼마나 그렇죠. 크게 다가오시겠어요.
0: 네.
1: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진단은 받으셨고 예, 정밀검사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네.
0: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할지 이제 나옵니다. 저도 지난 4월에 암 수술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뭐 그리고 그 주말에 쉬고 그냥 또 방송하러 나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씩씩하다 뭐 하지만 저는 이번에 암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이 30대 또 39대 그리고 지금 75대. 다행히 항암은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20번 한 다음에 그걸 하고 있어요. 약물 치료죠. 약을 예. 먹는데 그 약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1: 그렇군요.
0: 괴로워도 뭐 이 정도면 참 극히 다행이고 아주 작을 때 발견이 되고 일찍 발견이 돼서
1: 네.
0: 괜찮다고들 의사 선생님도 다 여자 선생님들이라 서로 그냥 격의 없이 이런저런 상담도 나누고 하는데 이제 뭐 암 수술해서 그 조직 검사를 뭐 조직을 좀 키워봐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 네, 사연에 써주신 대로 어떤 상황이든 정말 두 분이 다 물리치고
0: 그렇죠.
1: 행복한 나날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계시고
0: 네.
1: 또 그런 힘이 있으시니까 네,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습니다.
0: 네.
1: 문자로 8932님이요. 저도 울산에서 살고 있는 여성시대 남성시대 열혈 애청자입니다. 몇 달 전에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서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올 추석은 서울의 병원에서 보내게 됐네요. 여성시대 애청자 여러분들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한가위의 보름달 보면서 모두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하셨어요.
0: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여성시대 듣고 계시다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 네, 진짜 우리가 보름달 또 소원을 빌 때 항상 가족 간의 건강.
0: 그게 우선이에요.
1: 정말 모두
0: 건강이 최고예요.
1: 빌겠습니다.
0: 네.
1: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1: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신철우님 그리고 울산의 당당이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를, 박세용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2599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광명호랑입니다. 1년 동안 가족들과 돈 모아서 이번 명절은 제사 안 지내고 강원도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큰 누나, 작은 누나, 저희 가족 해서 총 14명 차 3대로 출발을 합니다. 서울에서 양양 가는 길 새벽 5시 반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2시간 남았어요. 현재 동산 졸음쉼터인데 차 막히는 것보다 더 큰 일은 화장실.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하고요. 지금 100명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여행 웃으며 추억 남길 수 있겠죠. 유유 모두 안전운전입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2: 화장실 앞에 줄 쓴 거.
1: 그러네요. 예. 이 졸음쉼터의 화장실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2: 어떡하면 좋아. 아유. 야,
1: 그래도.

0: 예, 이렇게 강원도로의 가족 여행이다.
1: 예, 좋죠.
0: 항상 그 사실만 네. 잊지 마시고 기분 계속 네. 유지하세요.
1: 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0: 네.
1: 작곡 세트 8kg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편지 아닌 쪽지.
0: 예, 이한민님이 주셨어요. 초등학생 딸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예능이 우주 떡집이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까지 보길래 이제 잘 시간이야 얼른 와 하고 불렀더니
2: 엄마 엄마 얼른 와봐 당당히 선생님 나왔잖아
0: 하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갔더니만 어머 희은님이 우주떡집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여성시대 팬이라 딸도 자주 듣는데 희은님 나오신 걸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TV 끄라고 했던 제가 넋이 나간 채로 봤네요. 슈프림버거랑 떡볶이 주문하시던데
1: 슈림프버거 슈프림이 아니라 슈림프
0: 슈림프버거랑
1: 네.
0: 그 맛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어요.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우주떡집에 또 다녀오셨어요?
1: 아니 그 전날 시골에서 철수하기 전에 네. 이 친구들이 알바가 필요해 알바가 있었으면 좋겠어 양희은 선생님 알바로 오시면 안 될까 이러더라고요. 오, 지네들끼리 이제 국리를 하는 거야.
0: 네.
1: 그러면서 선생님 한 번만 와주세요
0: 알바로 선생님을
1: 예, 아니 알바가 아니라 어쨌든 맛을 좀 보이고 그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갔어요.
0: 다녀오셨군.
1: 애기들한테. 네. 정말 뭐 야, 뭐 춤추고 노래하는 그 훈련도 대단하지만 뭐든지 뚝딱 잘하더라고.
0: 그런 거.
1: 이렇게 근데 그건 있어.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
0: 예. 네.
1: 어, 나 이거 못해. 난 무서워. 나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러다가
0: 막상 하면 또
1: 천연덕스럽게 하더라고요.
0: 그 네 명의 조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 재밌어요.
0: 예. 네. 근데 내일도 또 이어서 나올 거라는 예고가.
1: 아 나왔어요. 그래요? 난 예, 예. 못 봤어. 미안해요.
0: 아, 그 맛은 어떠셨어요? 진짜 슈림프버거.
1: 맛있었어요.
0: 그래요?
1: 떡볶이는 뭐 언제나 좋고. 아. 네.
0: 맛있었구나.
1: 네.
0: 저희가 이한민님께는 우리 딸도 많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간편식 세트
1: 좋죠?
0: 드릴게요. 거기에 떡볶이, 짜장면, 인절미 그리고 다양한 간편죽이
1: 오 괜찮다.
0: 여러 개 세트로 갈 거예요.
1: 네. 이현주님 어제 사다 놓은 앞다리살로 김치 꼬지 만들고 있어요. 잘 익은 김장김치와 돼지고기와의 조합을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거든요. 익산에서는 당연한 김치 꼬지를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대요. 이거 끝나면 새우와 오징어 다져서 미니 전도 부칠 겁니다. 오, 맛있겠다.
0: 김치꼬지요?
1: 김치꼬지.
0: 앞다리살로 만든.
1: 자, 추석 연휴 첫째 날 지금 어디서 여성시대와 함께하고 계신지 문자 샵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들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오늘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잡곡 세트 드리는 거 알죠? 한 분당 8kg씩.
1: 괜찮아요. 푸짐하죠.
0: 또 전화 연결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습니다. 행운 선물 추첨도 있고요. 자,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보다 진짜 좀 하나 지금 이길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0: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1: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길 행렬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고속도로 차량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출발한 차량은 부산까지 8시간 50분, 울산 8시간 30분, 광주 8시간, 대구 7시간 50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이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대구 5시간 5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8시에서 9시쯤 귀성길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문이라며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의 현장 발언 대신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과 미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라며 협력을 우선하고 안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는 11월 만료되는 미중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해서 이른바 부산 합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미중 간 무역전쟁 휴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됩니다.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면서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밤늦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부산이 29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0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은 영상 22.4도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8: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9: 얼마 전에 한 홈쇼핑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표현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매진이 임박했다라고 발언해서 주문을 유도했기 때문이죠.

0: 그런가 하면 한 결혼정보업체는 허위 과장 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이 많다고 홍보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보니 근거가 없는 거짓 정보였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내부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모습.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8: 이번 추석에 큰 사위, 작은 사위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7: 오, 어떤 부탁일까요? 오늘 사수함은 일준이가 모십니다.
9: 장서방, 황서방, 내가 자네들한테 전할 말이 있다네. 장서방하고 황서방이 큰 사이는 10년이 넘었고 작은 사이는 5년이 넘었어. 근데 둘이 만난 지는 5년쯤 되었는데 서로 만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장인어른이 안 계십니까? 서로 술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싶어. 둘이 만나면은 서로 형님 동서하면서 서로 인사를 반갑게 달랬으면 좋겠어. 괜히 나의 소심한 마음인가는 몰라도 자꾸 그게 내 마음에 걸린다네. 자네들 둘이서 만나면은 서로 악수도 주고받고 인사도 서로 달랬으면 좋겠어. 눈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좀 꼰대인가는 모르겠지만 요즘 신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네. 자네들이 내 사이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번 추석에는 둘이 만나면 서로 정겹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잘 부탁하네.
10: 한번 자.

0: 나한테 한 턱 내.
1: 네, 김소연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일기예보의 네. 잘해봐 듣고 왔습니다.
2: 네.
1: 아 근데 이제 장모님으로서 우리 두 사위들이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2: 그러게. 그게 처가에 올 때만 만나는 사이인가 봐요.
1: 아무래도
2: 그래서
1: 그런
2: 더더욱 것 그렇죠. 네. 사는 동네가 좀 가깝다든지 그러면 뭐 애 데리고 이쪽으로도 놀러 가고 저쪽으로도 놀러 가고 그럴 수 있는데.
1: 네. 그러게 이게
2: 한번 트면 괜찮은데
1: 명절 때나 요럴 때만 이제 보니까 서로 눈인사만 그냥 나누고
2: 그렇지 그렇지
1: 의외로 남자들도 굉장히 낯가리고
2: 겸연쩍어하고
1: 겸연쩍어하고 그래요. 네네
2: 그 계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2: 그래서 장모님께서는 이번 추석에 두 사위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고
1: 네.
2: 또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뭐 가족이나 친척들 처음에는 조금 그러다가 또 밥 먹고 뭐 어쩌다가 웃음이 한번 터지고 나면
1: 분위기가
2: 그다음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죠.
1: 풀리죠. 네. 맞아요, 맞아요.
2: 일중 씨는 어색한 분위기 빨리 푸는 비법이 있으실까?
1: 야, 글쎄요. 일단은 진짜 무슨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우리의 전통 고스톱이나
2: 좋죠.
1: 윷놀이도 좋아요.
2: 윷놀이도 좋고요.
1: 차라리
2: 네, 네,
1: 누구
2: 네.
1: 한 명 하자고 아, 뭘 또 그런 걸 해. 하지만 막상 또 네. 이렇게 시작하면 또 화기애애해지거든요.
2: 그렇죠. 맞아. 네. 그럴 수 있어요.
1: 네. 아니면 이 사위 둘만 어디 심부름을 보내봐요. 예, 우리 사위 둘이서 뭐 커피를 잠깐 사오라고 한다든지.
2: 아니 난 그 얘기가 생각나네. 장인 모시고 두 사위가
1: 예.
2: 여행한 거 있잖아요.
1: 아,
2: 남자들만의 여행. 너무 사연이... 자유롭고 좋았다고.
1: 맞아요.
2: 네.
1: 네. 아니면 이런 명절 때 말고도 우리 두 따님이 그러니까 각자의 저기 아내들이
2: 네, 좀 어떻게 주선을 하세요. 네.
1: 따로도 시간을 좀 보내야
2: 그래야 참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1: 자, 근데 오늘 두 사위에게 음성 남겨 주신 김소연 님이 아유, 연락처를 또 따로 말씀을 안 주셨어요.
2: 아하.
1: 네, 02789의 천사 이 1004번 누르고 전화 연결되면 성함이랑 연락처를 꼭 말씀으로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소연님, 우리 장모님 지금 듣고 계시면은 오늘 사소함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문자나 미니로 살짝 남겨주세요. 바삭바삭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 당당히 분들과의 깜짝 전화 연결 준비해놨습니다. 저 전화 통화 가능한데 하시는 분들 앞에 전화 또는 전화 가능 이렇게 쓰셔서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얼 하며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건지 문자나 미니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쓰시면 무료입니다.
1: 저희와 전화 연결하시면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준비하고
2: 그렇죠?
1: 있습니다.
2: 네.
1: 신청해 주시고요.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남성시대 3, 4부는 한일 의료기, 경기도청, 음주우연 팀앱 대리, NH농협손해보험, 유니베라,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 MSD, 캣박시부,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와 함께합니다.
3: 잘 잤지?
4: 어머나!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추석 연휴 첫날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자, 우리 여성시대 남성시대 당당히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상황을 알려주셔도 고맙고요. 올 추석의 계획을 들려주셔도 환영합니다.
3: 네, 확실히 이제 고향 가는 길에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2445님, 지금 대전 농수산시장에서 장보고 청양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보니까 글쎄 오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이 진짜 100원이나 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유도 하고 출발 공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식구는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네 명인데 아들이 6월 달에 강원도 화천으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 명이 시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4: 네.
3: 하셨어요.
4: 8456님. 경남 거제 당당이입니다. 닭사료 운송하는데요. 차가 많이 밀려서 배송이 더디네요. 또 양평 가야 하는데 아 그래도 당당이님들은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일하시면서
3: 예. 운송하시느라 운전 중인데 아유 예 이게 저 귀성행렬과 함께 하셔야 되니까
4: 그러니까 배송이 느려질 수 있죠.
3: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4: 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3: 9184님은요 어머 저 8살 임지유입니다. 지금 외할머니 집에 와서 할머니랑 같이 밥하고 있어요. 저는 누룽지를 좋아해요. 할머니랑 여성시대를 듣고 있는데 할머니가 제가 밥하는 사진도 찍으시고 집에 오면 쌀 씻는 게 재밌어요.
4: 어?
3: 라고 정말 8살 임지우 양이 보내준 거 맞습니까?
4: 그래요. 그런 거 같아.
3: 어, 웬일이니?
4: 어, 선물 작곡 세트 8kg씩 보내드리겠습니다.
3: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죠?
4: 1학년이죠. 옛날에는... 진짜 옛날 옛날에는 그 시절에 다 밥하고 했어. 그럼 가마솥에 엄마 아빠 왜? 아니, 옛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웃겨요?
3: 아, 너무
4: 엄마 아버지 밭일 논일 나가면 어, 네. 이 8살 딸이 쌀 씻어서 동생들 밥에 먹였어.
3: 그렇대요 지우 학생. 예, 아, 어머 그러니까, 사진도 보내주고
4: 어머나 어머나
3: 진짜?
4: 세상에
3: 쌀 씻고 있어요. 하네. 야 요즘 시대도 하네. 우리 8살 우리 지유 학생이 해요. 쌀 씻어 지금.
4: 근데 집안일을 가르치래요.
3: 오.
4: 나 아들이고 딸이고 구별 말고 그래야 사회생활하며 모든 면에서 훨씬 낫더래요. 그 통계조사를 한 게 나왔어. 미국에서도 가사노동을 시켜라. 그게 완전히 맞아, 오다가 필요해. 떨어졌다고요.
3: 필요해. 맞아요. 네네. 네. 야, 아유 기특합니다. 우리
4: 누룽지 918... 좋아하는구나.
3: 네네. 저희가 잡곡 세트 8kg 보내드릴게요. 지휘 학생. 자, 이렇게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온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니로 주셨는데요. 강주인님.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됐어요. 자는 시간 빼고 아기 사진과 영상 보면서 시간 보내신다는 외할머니에게 올 추석에 증손주 보여드리러 갈 생각에 너무 설레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아니라
4: 외할머니야.
3: 본인의 외할머니.
4: 외할머니.
3: 그러니까 우리 저기

0: 아기에게는 진짜 증조할머니. 어머나.
1: 네.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처음 만나시는 걸 텐데.
0: 네.
1: 6개월짜리 아기를 처음 만나시는 걸 거 아니에요.
0: 그러게요.
1: 자, 그러면 이분께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2: 반갑습니다.
0: 어디서 듣고 계세요?
2: 네, 저 지금은 집에서 네. 아기랑 남편이랑 같이 이제 시부모님 댁 가려고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0: 예. 그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2: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양천구에 살고 있고 네. 시부모님 댁은 일산이어서
0: 다행이다.
2: 일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1: 껌이다.
0: 일산 쪽이면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막히겠죠.
1: 예, 안 막혀요. 제가 네. 일산 살잖아요. 오늘
2: 그래요?
1: 출근길도 보니까 뭐 한적하기가 이럴 데 없어.
2: 네. 네.
0: 그나마 다행입니다.
1: 자, 일산까지 이제 시댁 가셨다가
2: 네.
1: 친정의 외할머니, 아기한테는 외증조할머니를 이제 뵈러 가실 텐데 내일.
2: 네.
1: 네. 그 어디예요? 그럼 강원도?
2: 네, 저희 외할머니 댁은 강원도 춘천이에요.
0: 춘천.
2: 네. 그래서 네. 아마 내일 출발하게 되면 차가 꽤 밀릴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추석 당일에 이제 시댁에서 차례 지내고.
2: 네.
0: 네. 그리고 이제 출발하시는군요.
2: 네네.
0: 근데 6개월 된 우리 아이도 이제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2: 네, 그쵸.
0: 이름이 뭐예요?
2: 저희 아기 이름은 손이진입니다.
0: 손예진만큼 이쁘겠다, 정말. 예, 이름도 이쁘네, 이진이.
2: 감사합니다.
0: 네네.
1: 아기 태어나고 첫 명절 아니겠어요?
2: 네, 맞아요. 네.
1: 어떻게 저 집안 분위기가 훨씬 살아났어요?
2: 아기 태어나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고 네. 제가 이제 태어나서 제일 잘한 효도라고 생각될 정도로 양가
0: 그래.
2: 부모님께서 너무너무 예뻐하고 좋아하셔서
0: 그래.
2: 네,
0: 특히 이렇게 아이와 네. 함께 가면은 특히 아이도 어리고 하니까 저 명절 네.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2: 그렇게 해주실까요?
0: 처음인가? 이제 아이와 아니요. 함께 이렇게 가는 거 처음인가요?
2: 네, 근데 항상 시부모님께서 늘 항상 쉬게 배려해 주셔서 아기 없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0: 좋다. 좋다.
2: 감사합니다, 어머니.
0: 네네. 그리고 이 명절에 특히 아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네. 어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체로 그냥 막 아기 보면서 화기애애해져요.
2: 네.
0: 맞아.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냥 아기 오만이나 뭐 이런
1: 아기가 있으면 분위기가 네. 확 살아나요. 네.
2: 네, 맞아요.
1: 근데 이진이 성별이 어떻게 돼요? 아드님, 따님?
2: 남자 아기예요.
1: 아, 아들이구나.
2: 네. 네.
0: 근데 내가 손예진처럼 예쁘다. 이게
1: 아, 그래요. 얼마나 웃겨.
0: 하긴 아이들 이름이 맞아. 성별이 모호한 경우가 있네. 맞아. 아, 아들이에요?
1: 네.
2: 이진이요. 이진.
0: 이진. 그래, 손이지.
1: 네.
0: 예. 네. 멋진 이름이네. 현빈만큼 잘생기겠어.
1: 태교를 여성 시대로 했다고 듣긴 들었는데.
2: 맞아요. 저 그래요? 태교로 여성 시대를 했어. 여성 시대로
0: 진짜?
2: 태교를 했는데
0: 네.
2: 저희 엄마가 이제 여성 시대 오랫동안 애청자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추천받아서 듣고 이제 작년 12월에는 이제 50주년 공개 방송
0: 네.
2: 행복해도
1: 네.
2: 괜찮은 당신에게
1: 네.
2: 엄마랑 같이 이제 공개 방송 참여해서 이제 양현 선생님께 응? 저희 엄마랑 사진도 같이 찍어주셨거든요.
1: 아, 그랬군요.
0: 오셨었구나.
2: 네. 네, 그래서 아우. 저희 엄마가 그거 아직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0: 네.
2: 그래서 저도 임신 기간 동안 이제 여성시대 항상 틀어놓고 지금 아기 키우면서도
1: 네.
2: 여성시대 아침에 항상 틀어놓고 아기 놀아주고 이유식도 먹이고 그렇게 태교를 했습니다.
1: 아니 근데 산후 우울증에 좀 도움이 될까요? 여성시대가?
2: 아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기 태어나고 거의 100일 가까이 집밖에 못 나가잖아요.
1: 그렇죠. 못 나가죠.
2: 네. 그래서 이제 남편 출근하면 이제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제 아기는 말을 못 하니까 네, 혼자 너무 뭐 세상 사는 이야기도 궁금하고 이제 심심하고 그런데
1: 그렇지.
2: 이제 여기 사연 보내시는 당당이 분들 이야기
1: 네.
2: 들으면서 아, 이런저런 네, 사연도 재밌다. 이렇게
1: 네.
2: 살아가시는구나.
1: 네.
2: 또 막 이렇게 지혜롭게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구나 뭐 이런저런
1: 네,
2: 사람 얘기를
1: 맞아.
2: 들으면서
1: 네. 네,
2: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 저는 그래서 여성시 대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대학교다.
1: 진짜 대학이에요. 네.

0: 있어요, 우리 이진이? 네.
1: 이진아.
0: 이진아.
2: 이진이 안녕.
1: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0: 여성시대 아저씨야.
2: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아, 할아버지는 아니다. 할머니야.
1: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0: 안녕.
2: 안녕. 어이. 이진이.
1: 응? 어이.
2: 어이.
1: 아, 말 잘하잖아.
0: 말 잘. 그래, 이진이 말 잘하잖아.
1: 긴장했어?
0: 어, 긴장했어.
1: 긴장했나 봐요.
2: 아니 근데 네. 이진이 옹알이 하는 소리를 저희한테 미리 보내주셔서
1: 네. 네.
2: 특별히 따로 이렇게 찍어주신 거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이의 옹알이 소리.
1: 네.
3: MBC 여성시대 화이팅!
2: 아.
0: 네. 아.
2: 너무 이쁘다.
3: 안전 운전하세요.
2: 아이, 아이.
0: 웬일이야?
2: 너무 이뻐, 너무 이뻐.
0: 오, 저 영상도 함께 봤는데, 와.
2: 세상에.
0: 아니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예요?
1: 저 닮았어요.
0: 어, 엄마 닮았구나.
2: 그래요?
0: 네. 야.
1: 아 남편 닮았어요.
0: 오 진짜 이쁘게 생겼네 이진이.
1: 감사합니다.
2: 오, 내일 왜? 보름달 보면서 빌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겠죠? 네.
1: 아 네. 네. 소원은 너무 많은데.
2: 네.
1: 어 우리 아기 새벽에 통잠 자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싶고요.
2: 맞아, 맞아.
0: 쭉 자야지.
2: 쭉 자면 좋지.
1: 아 농담이고 이제 우리 아기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잘 자라주고 또 이제 남편이 하는 일 승승장구해서
0: 그렇지.
1: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0: 네.
1: 또 양가 부모님께서 이제 이진이가 장가가서 또 아기 낳고 증손주 모시는 날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고 싶습니다.
2: 네, 그러셔야죠.
0: 맞아, 맞아, 진짜. 네. 그때까지 건강하셔야지. 우리 이진 군이 나중에 커서 뭐 됐으면 좋겠어요?
1: 요즘 AI가 이제 직업들을 그렇죠. 다 잡아먹었어. 네.
0: 그래,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우리 네. 아이들의 미래.
1: 이진이가 하고 싶다는 거 시켜주고 싶어요.
2: 맞아요.
0: 그래, 그게 중요해요.
2: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때 행복해요.
0: 그게 중요해요.
2: 제일 네. 행복하겠죠. 네.
1: 네.
0: 맞습니다. 아,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하고요. 백화점 상품권 네. 10만 원권 보내드릴게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엄마가 사고 싶은 거 사요.
2: 맞아.
1: 애기 이유식 사려고 했는데.
0: 그게 나한테 편한 거니까 그거 좋다.
2: 그래요.
0: 맞아, 맞아.
2: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잘 보내세요.
2: 네.
0: 잘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2995님이 아이 옹알이 소리 들으니 기분 좋아지네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사람들 이 소리 듣고 또는 지금 저희한테 영상도 보내주셔서 보니까 그냥 네. 웃게 되잖아.
0: 무장해제가 돼요.
2: 진짜.
0: 우리 아기의 소리
2: 너무
0: 들으니까.
2: 행복한 소리.
0: 0517님이요. 여기도 여성시대 베이비 5살 된 아이 있어요. 에, 라디오를 매일 들어서 그런지 저희 딸 말도 빠르고 단어도 많이 알아서 주변에서 신기해요.
2: 아 그렇군요.
0: 여성시대 베이비
2: 네.
0: 여배
2: 계속해서 여러분의 추석 계획 지금 연휴 첫날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옹알이였어 옹알이.
4: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5: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6: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5: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7: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5: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7: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5: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8: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5: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8: 소담스퀘어 전남.
9: 소담스퀘어 전남.
10: 소담스퀘어 전남. 소담스퀘어 전남.
5: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케어

0: 전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정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상황 확인해 봐야죠. 시경에 나가 있는 신지혜 리포터.
4: 네. 이제 정체가 아래로 좀 퍼지고 있어요. 충청 이남 지역으로도 생기고 있고 낮 시간까지 계속 심한 정체는 이어지겠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는 갑자기 사고가 많은데요. 부산 쪽 오산 부근 사고 두 건이 생겨서 4차로와 5차로가 불편하고요. 경부 동탄터널부터 남사까지, 다시 안성에서 남이까지 65km, 또 남청주에서 비룡까지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서울 방향으로도 이제 차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북대구 부근에 사고가 있어서 정체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많이 밀리는 곳이 천안 논산선, 또 중부 내륙선인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영산휴게소 부근에 사고가 있어서 여파로 현풍에서 영산까지 14km가 많이 어렵고요. 여주에서 감고, 괴산에서 영풍터널, 또 문경세제에서 상주 사이도 43km가 길게 밀려 있습니다. 귀성길 다행히 날씨는 좋은 편인데 계속 안개가 있습니다. 서해안 화선과 서해대교 일대로는 특히 시야 좋지 않아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팔탄에서 포승 사이로는 거의 4시간 정도 걸리면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5: 네, 네. 신지혜 리포터, 오늘 근무 몇 시까지 네. 하세요?
4: 아, 저는 오늘 12시까지 합니다.
5: 밤 12시?
4: 아니요.
6: 밤 12시.
3: 아, 예, 이제 한 시간 만났어요.
4: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아닙니다.
3: 네. 네. 다행이에요. 예. 네. 그래, 혹시 보름달에 빌고 싶은 소원도 있으세요?
4: 아, 저는 요즘 마음의 평화를 아이가 최고죠. 사춘기라서요. 네. 네.
5: 아, 네. 그게 네. 최고죠.
4: 네, 네. 마음의 평화를 빌겠습니다. 네.
3: 사춘기도 다 지나간다.
4: 네. 네.
3: 예.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명절 잘 보내세요.
4: 네.
5: 잘 보내세요.
3: 자,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이제 여러분의 추석 계획, 지금 어디서 어떻게 연휴 첫날 보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어우, 글쎄 이런 문자가 왔어요. 세상에. 7704님. 어제 갑자기 남편이 임플란트 두 개가 빠져서 오늘 빨간 날이지만 혹시나 하고 치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원장님이 잠시 병원에 들렀다 때마침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3: 어구.
5: 원장님이 봐주신다고 들고 오라셔서 치과 가는 길에 문자 보내요.
3: 아니, 임플란트가 빠져요?
5: 빠지더라고요.
3: 그래요?
5: 우리 남편도 빠졌어요.
3: 오, 진짜요?
5: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3: 이야, 아니 이거 정말 명절 기간에도 이렇게 응급 상황이 생겨요.
5: 그렇죠.
3: 그렇죠. 네네. 예. 또 특히나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데.
5: 명절엔 잡숴야 되는데.
3: 맞아요.
5: 아이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숴야 되는데 두 개나 빠졌으니.
3: 자, 치료를 잘 받고 계신지 저희가 전화 한번 드려보도록
5: 좋죠.
3: 하겠습니다.
5: 네.
3: 예, 여보세요.
7: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5: 어디 사시는 누구실까요?
7: 예, 저는 대구 수성구 법물동에 사는 최영미라고 합니다.
3: 최영미님.
7: 네. 네.
3: 대구에서 전화 주시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남편분이 지금 임플란트가 빠졌잖아요.
7: 네.
3: 예. 참 어이없죠, 그죠?
5: 그렇지.
3: 지금 어디세요, 그래서?
7: 아, 지금 이제 치과에서 금방 치료 다 받고 내려가는 중에 전화 오셨어요.
5: 네.
3: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5: 아니, 근데 어저께 뭘 드시다가 빠지셨을까?
7: 아, 그냥 뭐 딱딱한 거 먹지도 않았는데 저녁에 그냥 일반 밥하고 그냥 불고기 조금 해서 먹었는데 갑자기 딱 빠지는 바람에
5: 이게 깜짝 놀라셨겠다.
7: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 먹다가 넘어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5: 그러게.
7: 뻔했노 하면서 난리.
3: 근데 이게 걱정스러워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5: 그렇죠.
7: 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좀 약간 걱정 대마왕이거든요.
3: 아이고.
5: 걱정 대마왕.
3: 그럼 당사자인 남편분은 그냥 어제 오늘 사이 엄청 걱정하셨겠네.
5: 그러셨겠다.
7: 네, 잠을 못 자고 얼굴이 해숙해요 지금.
3: 아이고야. 아하. 그래도 이제 치료 받으셨으니까.
5: 아니 근데 뭔가 운이 대운이야.
7: 어이,
5: 어쩌다 전화가 날 어쩌다 치과 원장님이 받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7: 혹시나 싶어서 급한 마음에

0: 했던 치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1: 그 순간
0: 예, 딱 마침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2: 야, 연휴 첫날인데 그래도 안 쉬고 나오셨네요. 뭐 어떻게 나오셨대요, 선생님이?
0: 거기가 선생님이 직접 피 가공을 하시는데
2: 네.
0: 마침 오늘 손 봐야 할 가공이 있어가지고
2: 아,
0: 잠시 들렀던 차에.
2: 아유,
1: 하여튼 운이 좋으셨어.
0: 네, 네. 오늘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여성시대하고 연결도 됐고.
2: 아유, 그러네요.
0: 네,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2: 남편이는 빠졌다 다시 끼워졌지만 참 운 좋은 하루로 마무리된다.
1: 그러네요.
0: 네, 네,
1: 남편이 옆에 계실까요?
0: 네, 있습니다.
1: 통화 가능할까요?
0: 네네.
1: 네, 좀 바꿔주세요.
0: 예.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예. 아니, 지금 저 이제 치아는 괜찮으세요?
3: 네, 잘하고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유, 다행입니다. 옆에 우리 성함을 여쭤볼게요.
2: 어, 네.
3: 네, 지금 대구에 사는 김원배라고 합니다.
2: 김원배님. 네. 우리 아내 되시는 영민님이 우리 김원배님이 그냥 걱정 대마왕이라고 그러셨는데.
3: 네, 원래 그 개병도 많고 걱정도 좀 많이 하시고.
1: 개병도 많고 걱정도 많고.
2: 아니, 어제 밤새 네.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거 저 임플란트
1: 두 개
2: 빠져가지고.
1: 잠 못 주무시고.
3: 그 맛있는 음식 그 먹을 걱정하니까. 못 먹으니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1: 그렇죠, 이가 두 개나 빠졌으니.
2: 네.
1: 자.
2: 네.
1: 그 치과 원장님한테 그래도 감사 인사 한마디 하실래요?
3: 네, 알겠습니다. 네, 가주 치과 원장님. 제 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오늘 쉬는 날인데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2: 아, 네. 하늘이 날아갈 듯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1: 얼마나 가벼우세요, 그래.
2: 이제, 네. 이제는 뭐 다른 걱정 없으시죠?
3: 네, 없습니다.
2: 아, 이제 명절 때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겠네.
1: 네.
3: 네, 맞습니다.
2: 예. 아, 대구의 가주치과 원장님,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3: 네.
2: 남을 명절 연휴 어떻게 좀 보내실 계획이세요?
3: 저 마산이 고향이라가지고.
1: 네.
2: 예.
3: 네, 마산, 내일 마산 내려갈
1: 아, 그렇군요.
3: 계획이 있습니다.
2: 이제 대구에서 마산으로.
1: 마산.
3: 네. 네. 네, 네.
2: 그 정도 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막힐까요? 어떻습니까?
1: 글쎄.
3: 아유, 차는 많이 막힙니다.
2: 막혀요.
3: 아,
2: 마산까지도 막혀요. 네. 막혀요.
3: 네.
1: 그렇구나.
2: 아유, 그래도 뭐 단단히 이제 마음 잡수고 가셔야죠.
1: 네.
3: 아유, 네. 그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2: 네, 우리 두 분 건강하세요.
1: 백화점 상품권.
2: 10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이야.
2: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0: 여러분의 아침 풍경 나누고 있습니다.
1: 안희임 님이 경남 거제 당당이입니다. 어우, 거제.
0: 네, 거제.
1: 우리 가족은 수해 복구 끝내고 가족 모두 양양으로 놀러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막혀요. 두 분 덕분에 즐겁게 가고 있어요.
0: 아, 다행입니다.
1: 아, 수해 복구 끝내셨구나.
0: 아유, 그래 한시름 덜고 이제 네. 양양으로 또 놀러 가시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양양으로 놀러 가는 저 새 식구 있으시거든요. 거기 졸음 유기센터에 지금 화장실이 많이 붐빈데요.
1: 100분이 기다리고 있대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 네네네.
1: 미리미리 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0: 그래도 즐겁게 가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1: 네.
0: 강신혜님이 이번 주 일요일 돌잔치 앞두고 있는 아기 남편에게 맡기고 떡공방 출근해서 송편 빚고 있어요. 일하랴 육아하랴 정신 없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1: 아유,
0: 하셨어요?
1: 진짜 행복하시겠다. 일이 있음에 행복하다.
0: 네.
1: 네. 맞습니다. 떡집에서 문자 많이 오는 중이에요, 지금.
0: 오, 그렇군요. 진짜 대목이네요, 떡집.
1: 아, 그럼요.
0: 예,
1: 미장원하고
0: 예.
1: 떡집.
0: 아, 미장원도요?
1: 아, 이제 식구들 만나니까 또 파마 말고 다 해야지. 배상희님, 그래. 평택에 칼국수 집해요. 오늘 가게 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 장사만 하고 오후에 아들, 며느리, 손녀 오면 다 같이 장 보러 가려고요.
0: 야, 우리 배상희님은 또 우리 식구들, 우리 아기들 네. 올 생각이 얼마나 지금 또
1: 맞아.
0: 설레세요.
1: 점심 장사까지만 하신답니다.
0: 네네. 3700님, 아우, 저는 LPG 탱크 로지 기사입니다.
1: 오.

0: 과일 선물 세트를 저렇게 촥 포장까지 해서.
1: 너무 이쁘게 포장하셨다.
0: 그러네요. 많이들 찾아주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네, 솜씨가 모자기 좋으시다.
1: 모자기 포장이 이뻐요. 네. 거기에다 꽃을 들국화 같은 꽃인지 뭐 하여튼 쫙 구절초 같은지 이렇게 딱 꽂으셔서 아주 우아해요.
0: 네. 거기에 이렇게 메시지까지 아마 요청하신 네. 메시지도 띠뷰에서 네, 네. 만들어주시나 봐요.
1: 네.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많이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62님 오랜만에 여성시대 오전에는 봉사 간다고 시청을 못하고요. 오늘 아들이 내일은 근무라서 오늘 음식해서 산소 갑니다. 아들은 구미 저는 대구 지금 이제 오는 중이라고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어요. 오전에 그새 또 봉사를 또
1: 그러셨구나.
0: 하시고요.
1: 네.
0: 이제 오늘 산소를 미리 다녀오시는군요. 성묘를.
1: 야, 그런가 하면 5023님. 탈북민이라 고향 못 가고 집에서 아시안게임 경기 보면서 보내렵니다. 아유, 저희 아버님 생각나네. 친정아버지 생각. 탈북. 그렇죠. 뭐 어쨌든 뭐 내려오셨으니까
0: 네.
1: 월남을 하셔서 그래도 동양 친구분들이 모이셨어요. 우리 집에.
0: 네네. 주변에 만두 있으시죠.
1: 만두 빚고 뭐 이러면서 또 지짐하면서 빈대떡 하면서
0: 그래요.
1: 그렇게 드셨죠.
0: 예, 그야말로 고향은 저 북에 있으시지만
1: 네.
0: 그래도 이곳에 또 새 터를 잡으신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네네. 주변에 또 그렇게 함께 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과 함께 시간
1: 지내셔도 되죠. 그렇죠. 뭐 얘기도 나누면서 그리움을 같이 나누면서.
0: 네. 네, 맞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5080님 대전에 그 빵집 있잖아요. 예, 거기 직원인데요. 줄이 너무 길어서 오늘 하루는 전쟁이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네요. 출근하면서 늘 여성시대 들으며 가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1: 줄이 너무 길면 정말 근데 젊은이들은 잘 기다립니다.
0: 요즘에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1: 어쩜 그렇게 줄을 천천히 서서 기다려.
0: 대전 그 빵집이.
1: 아이고.
0: 예, 근데 저도 좀 특명을 받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1: 사갖고라고. 예. 어떡하냐. 배은하님, 해병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왔어요. 취사병인 아들이 오늘 식사는 직접 해준다네요. 제육볶음에 무생채 한대요. 집에서 달걀 후라이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6개월 사이 음식에 자신감이 뿜뿜이네요.
0: 해병대 아들인데 취사병이에요. 야, 그래서 솜씨를 한번 뽐내 보시려나 본데.
1: 그렇지.
0: 네네.
1: 하셔야지.
0: 한번 보여줘요. 취사병의 모습 한번 보여줘요.
1: 네.
0: 3056님, 저희는 충북 영동. 조동일이라는 곳, 조동일이라는 곳에서 네 지금 호두를 털고 줍고 있어요. 아들, 딸, 사위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네요.
1: 아, 호두를 하셨습니다. 터시는구나.
0: 네.
1: 아하.
0: 야, 우리 사위들까지 총출동해가지고.
1: 그렇죠. 그렇게 털어야지 뭐 그 먹으니까.
0: 네.
1: 또 뭐 남으면 또 싸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0: 장모님이 그래도 만난 것 좀 한번 좀 주시겠죠.
1: 당연하죠.
0: 호두 열심히 털면.
1: 조동리구나. 조동리.
0: 네네. 네. 네.
1: 김경혜님, 약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오빠는 지금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다네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건 좋지만 오빠는 심심하겠죠. 여성시대를 들으시면 되겠죠.
0: 네.
1: 하루 종일 MBC와 친구하시면 되시겠죠.
0: 맞습니다. 물론 안 아픈 게 최고라서.
1: 아, 그게 좋죠.
0: 하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명절 연휴에 문 여는 약국이 또 많지는 않으니까
1: 네.
0: 너무 고마운 존재죠. 예.
1: 그렇죠.
0: 오빠분 조금 좀 한적하더라도
1: 예.
0: 약국에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3님 여기는 전북 전주입니다. 부산에서 온 아들과 모처럼 모악산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하셨어요. 부산에서 이제 전주로 또
1: 예,
0: 아들이
1: 예.
0: 오셨군요.
1: 같이 또 산을 타시는군요.
0: 네. 좋습니다. 이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네. 부산에서 전주 쪽이면 조금 그래도 수월하겠다.
1: 그렇죠.
0: 네네네.
1: 그런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편영옥님 눈 뜨자마자 여성시대 켰어요. 늦지 않고. 으라차차 기지개 했어요. 백화점 근무로 늦잠 자기 힘든데 오늘은 작정하고 누워 있어요. 지금 대상 포진 걸렸거든요.
0: 아유,
1: 너무 고되셨구나. 매일 여성시대 듣기만 했지 이렇게 메시지 참여는 바빠서 못했는데 오늘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행복해요.
0: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행복을 찾으셔서 다행이에요.
1: 네, 그럼요.
0: 대상 포진 진짜 힘들다던데 빨리 네.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된 모든 분들.

0: 10분께 저희가 잡곡 8kg씩 보내드리고요. 광고 후에는 이제 대망의 행운 선물 200만 원 꾸러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선물 받으실 35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하시고요.
0: 네, 네. 자, 광고 후에 추첨하죠.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탁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6: 연두리.
7: 잘 부탁드립니다.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9: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8: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9: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8: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8: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9: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8: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9: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8: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9: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8: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9: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10: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1: 자, 1496님이요. 99번 행운번호 보냅니다. 막차 탈게요 하셨는데 좋아요. 여기까지 접수. 이제 마감.

0: 했습니다.
1: 네.
0: 200만 원의 선물 꾸러미 주인공이 되실 분 추첨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 어느 자리부터 뽑으시겠습니까?
0: 제가 1회 자리를 뽑고 10회 자리 뽑아 주세요.
1: 네.
0: 자, 1회 자리. 1회 자리 갑니다. 1회 자리. 잡았다. 1회 자리. 어머. 1회 자리는 1번입니다.
1: 1번?
0: 네.
1: 자, 1번. 그러면 제가 또 뽑겠습니다. 9번입니다.
0: 9번이요? 그러면 90
1: 91번. 오늘의 행운 숫자.
0: 네. 91.
1: 91입니다. 네. 자, 이 번호 주신 분들 지금 전화 울리나 봐 주세요. 서울 02 300국으로 갑니다. 3땡땡국으로 전화 가게 됐어요. 여보세요?
2: 예.
1: 여성 시대입니다.
2: 예. 예, 반갑습니다.
0: 네. 예, 안녕하세요.
1: 행운 번호 몇 번 주셨을까요?
2: 91번.
0: 91번. 예! 축하드립니다. 후후. 2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주인이 되셨어요.
1: 축하드립니다. 해피 추석이네요. 그야말로. 네?
2: 예. 예.
1: 아, 지금 너무 놀라셨어요?
2: 예.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1: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2: 아, 지금 저는 저 개인 택시 운행 중입니다.
1: 아, 일하고 계셨구나.
2: 예.
1: 네. 네.
0: 저희가 어디에 누구신지 성함 여쭤도 될까요?
2: 예.
0: 근데 문자를 주시기에 91 하시고 지난주도 보낸 예. 번호 이렇게 하셨어요. 꾸준히 아, 91번을
1: 91번만 보내고 계시나요?
2: 예, 91번하고 19번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1: 아, 왜, 그래요? 왜,
0: 무슨 의미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2: 91이라고 이제 119 거기서 했습니다.
0: 119를 보시고는 그냥 91번, 19번 예. 이렇게 보내신다고요?
2: 예.
0: 어머나.
1: 아, 그분들이 고마우셔서요?
2: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이야, 이렇게 뜻깊은 예, 예. 또 번호까지.
1: 네. 네. 200만 원 상당의 꾸러미에는 30만 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에 뭐 냄비 세트가 6종이고요. 건강식품 있고 저당 균형 혼합 팔고기 12km 있고 명절 맛있는 음식 잘 씹어드실 수 있게 수저 세트 있고요.
0: 네.
1: 아이들 선크림까지 다 있습니다.
0: 다 있어요. 발 마사지기도 있고.
1: 99만 원 상당의 발 예, 마사지기. 예.
0: 자, 정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1: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해피 네, 추석.
2: 감사합니다.
1: 여러분.
0: 안녕히 네. 계세요.
3: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 달빛을 받으며 잠시 걸어보지 않았을까? 데이비드 소로의 말입니다. 그는 밤에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절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이 되면 눈은 선두에서 물러난다. 다른 감각들이 앞에 나선다. 사방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밤, 어둠 속 실루엣에 놀라기도 하며 소리와 냄새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때가 떠오릅니다. 분명 아는 길인데도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이미 다 겪어본 것 같아도 세상 어딘가엔 몰랐던 모습, 새로운 삶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칙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현재 시간으로 23일 오후 6시쯤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 전용기로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공항에는 귀빈을 위한 레드카펫이 깔렸고 양국 정상은 미군 공군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하는 동안 잠시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외국 정상을 공항까지 나가 직접 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중 정상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문이라며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의 현장 발언 대신 서면 연설을 통해 중국과 미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라며 협력을 우선하고 안정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는 11월 만료되는 미중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이른바 부산 합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미중 간 무역 전쟁 휴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됩니다.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의 시험사격 사실을 공개하며 군사분계선 이남 수도권 일대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갱신형 240mm 조종 방사포탄 시험사격을 그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 연장 조종 방사포탄 개발로 남북 국경의 화력 준비태세에 커다란 변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 AI의 자율 프로그램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민간 기업에 이어 호주 정부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픈 AI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AI 에이전트들이 호주 정부 보건 통계 사이트를 무단으로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제를 벗어난 AI 모델이 정부 기관을 해킹한 것으로 밝혀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뉴욕 유엔총회 참석 중 기자회견을 열어

0: 이번 일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에게 직접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개인 회생을 신청했거나 채무 조정이 확정된 2030 세대가 각각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개인 회생 신청자는 9만 6,722명으로 이 가운데 20대가 7,909명, 30대가 2만 1,484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0%에 달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밤늦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9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4: 우린 추석이 좋다.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민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새삼 궁금해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송편을 찔 때 왜 솔잎을 밑에 까는지, 귀뚜라미 소리는 어떻게 가을을 알려주는 건지, 달은 왜 추석에 보면 유난히 크게 보이는 건지.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곽재식 교수와 함께 엉뚱하지만 알고 보면 꽤 과학적인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문득 떠오른 궁금증부터요, 검색해봐도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질문들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방송에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이나 이과학저과학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 버튼 클릭하시면 실시간 영상 여러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곡 함께 들을까요? 9월 24일 목요일 첫 곡은 체리필터의 네 개로 합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휴인 만큼 오늘 여러분의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든든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환경공학자, SF소설가, 요괴 전문가, 뭐 너무 타이틀이 많아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네, 본격적인 연휴 시작됐어요. 교수님.
2: 그렇습니다.
1: 보통 추석 연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보내세요?
2: 저는 영등포에 가죠. 영등포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 저는 영등포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가까우면 또 너무 좋긴 하겠어요.
2: 뭐 좋은 점이 많죠.
1: 교통체증이 시달리지 않으니까.
2: 좋은 점이 많죠. 지하철로 이제 가게 됩니다.
1: 사실 교수님은 너무 재밌는 이야기꾼이니까 예, 저희가 추석 하면은 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잖아요.
2: 네네.
1: 예. 추석에 얽힌 얘기 가운데 혹시 청취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2: 추석은 이게 참 재밌는 명절인 게 명절이지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예. 신라에서 서기 32년에 행정구역을 개편을 했는데
1: 네.
2: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구역을 개편한 게 딱 어떤 분위기를 잘 맞춰서 개편을 했나 봐요. 말하자면 요즘에 서울의 한강 북쪽에 있는 행정구역하고 한강 남쪽에 있는 행정구역들이 약간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딱 구분이 잘 되게 행정구역 개편이 잘 됐나 봐요.
1: 네네.
2: 그래서 그렇게 개편한 행정구역 양쪽 사이에 서로 약간 뭔가 체육대회 같은 걸 한번 해보자라는 바람이 불었다라고
1: 예.
2: 합니다.
1: 예.
2: 그런데 서기 32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1: 네.
2: 그때 당시에 신라의 뭔가 분위기 유행 문화가 묘했던지 예를 들면 뭐 달리기 뭐 이런 걸로 겨루지 않고 여성들이 참여해서 여성들이 주로 참여를 해가지고
1: 예.
2: 여성들이 주로 참여를 해가지고 뭘 겨뤘을까요? 여성들이 뭐 배구를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신라시대에. 옷감 짜는 대결을 하기로 합니다. 옷감 짜는 대결을 하기로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신라에서 뭐 요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겠지만 달을 되게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뜬 보름달. 그래서 음력 7월 보름달이 뜬 그 다음 날부터
1: 예.
2: 음력 8월 보름달이 뜰 때까지 한 달 동안 양 팀으로 나눈 그 아낙네들이 여성들이 열심히
1: 옷감을
2: 짜가지고 누가 더 잘했나를 음력 8월 15일 밤에 밤까지 그러니까 달 뜰 때까지 계속 옷감 짜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 그거를 겨뤄봅니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를 정하고 그러면 패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승자에게 대접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약간 파티가 벌어지는 그런 거를 했는데
1: 축제는 축제.
2: 네, 그렇죠. 그게 전형적인 좀 축제 느낌으로 지내. 그러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되게 힘들게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절대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 느낌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걸 되게 알 수 있는 그게 뭐냐면
1: 예.
2: 그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 역사 기록에 보면 그렇게 하는 그 행사의 제일 절정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면 패배한 쪽에서 승리한 쪽에서 환호하는 게 아니라
1: 네.
2: 패배한 쪽에서 졌다는 걸 아까워하면서 회소곡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어요. 예. 회소곡 무슨 뜻인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다 잊혀졌어요.
1: 예.
2: 회소곡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기로 돼 있었는데
1: 예.
2: 그게 이 모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래서 진 쪽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제일 절정이라는 게 이게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다 같이 좀 즐기는 느낌이죠.
1: 그렇죠. 졌는데도 노래 부르는 거니까.
2: 네, 그래서 추석이라는 거는 딴 명절하고는 다르게 원래부터 되게 이렇게 좀 축제로 즐기는 걸 부담 없이 다 같이 좀 풍요를 누리는 여성 위주의 행사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이 서기 32년이 1회 추석이었기 때문에 올해 2026년 추석이 1994회 추석이고요.
1: 그러네요.
2: 이제 6년만 더 지나면 우리나라 역사상 2000회 추석이 다가옵니다. 저는 2000회 추석에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생각 옛날부터 품고 있으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원래 이 길쌈 대회 옷감 짜는 대회로 시작된 게 이 추석이기 때문에
1: 네.
2: 약간 신라의 중심지 하면 떠오르는 경주나 아니면 경상북도 차원에서 뭔가 패션쇼 대회 같은 거를 열어보면 어떠냐 아니면 뭔가 뭐 코스프레 대회 같은 걸 한번 열어보면 어떠냐
1: 그렇죠.
2: 이런 패션이나 옷에 대한 뭐 이런 행사를 축제 형태로 추석을 기념하면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2000회 추석에는 우리가 좀 뭔가 해야 된다.
1: 2000회 몇 년이라
2: 하시죠? 네, 6년 남았습니다. 6년.
1: 네, 2032년.
2: 네, 지금 1994회 추석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 K컬처가 워낙에 지금 유명하니까 세계적으로도.
2: 그렇습니다.
1: K패션도 네. 유행을 같이 딱 사고
2: 해볼 만하죠.
1: 네. 네. 그때부터 우리가 옷감 짜고 옷에 관심이 많았구나.
2: 그렇죠.
1: 근데 달이 밝으니까 네. 추석에.

0: 네. 그 달빛에 비춰가지고 누가 옷감을 잘 짰는지 이걸 대결하는.
1: 아.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0: 근데 왜냐하면 달 밑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대결을, 그렇죠. 예, 승자를 가리려고.
1: 밤에 하는 행사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아마도 좀 이게 추수 직후니까 좀 물자도 좀 풍요롭고 네. 조선시대 기록 중에 보면 뭐 동국세식이 이런 책을 보면 당시에 서울 시내 술집에서는 신상술을 한가위에 출시를 했다. 햅쌀로 빚은 햅쌀로 빚은 술을 음력 8월 15일 한가위를 맞춰서 출시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요즘 우리나라 또 양조업계나 이런 쪽에서 네. 예, 좀 뭐 이런 와이너리 뭐 이런 데서 좀 살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0: K술.
1: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알겠습니다. 혹시 요괴 이야기도 있어요?
1: 아, 그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도 좀 있어요. 예, 좀 있어요.
0: 아껴둘까요?
1: 예, 영화 좀 아껴두죠.
0: 알겠습니다.
1: 예. 질문이 벌써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0: 여러분의 질문들 벌써 도착하고 있는데 이거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8125님, 귀성길에 차가 막히면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같은 한 시간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게 바로 상대성 이론일까요?
1: 이거는 상대성 이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대성 이론은 이제 시간
0: 주지.
1: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하고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시간과 공간이 시공간이란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이 많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아주 미미한 차이긴 한데 네. 차가 천천히 달릴 때하고 빠르게 달릴 때하고 시간의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네.
0: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그렇죠.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네. 느리게 가죠.
1: 네. 그거 아주 조금 바뀌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차가 막힐 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심리적 시간이라는 거에 영향이죠. 네. 사람이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이제 있기 마련인데 사실 사람의 이 생체 시계라고 하죠. 몸속에서 시간을 계속해서 느끼는 감각이 삶에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렇죠.
1: 일단 그게 있어야지 사람이 제때 일어나가지고 제때 생활하다가 밤에 졸려서 자면서 하루가 반복이 되면서 휴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0: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람이 몸에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이 뇌에 작용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할 일이 없고 혹은 힘든 순간이 생기고 이러면 시간이 되게 안 지나가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할 일이 많고 뭔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정신을 쏟을 때가 딴 데로 많이 가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
0: 뭔가에 몰입하면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1: MBC 라디오 듣다 보니까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 약간 이런 느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그거는
0: 네.
1: 생체 시계의 영향 심리적 시간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대성 이론과는 아주 관계가 멀다라고
0: 맞습니다.
1: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과학 저과학 청취자분들은 항상 오전 11시부터 12시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1: 네.
0: 너무 재밌으니까.
1: 네네.
0: 교수님은 언제 시간이 느리게 가세요?
1: 화장실이 급할 때.
0: 네. 때. 그죠. 그땐 진짜 느리게 가요.
1: 그럴 때 쉽지 않죠.
0: 알겠습니다. 또 재밌는 문자가 왔어요. 9123님이요. 아이 둘 키우는 30대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식사 중에 아이가 방귀를 뀌면 몸무게가 줄어드느냐라고 묻더라고요. 몸속에 있던 기체가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게 맞나요? 방귀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독 냄새가 심할 때는 평소와 성분까지 다른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9123 선생님 정말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아주 잘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 방귀도 몸속에 있는 기체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게 맞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0: 맞아요.
1: 이 말씀이 맞습니다. 방귀가 기체이긴 하지만 기체도 무게가 아주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약간의 무게이긴 하지만 방귀 때문에 무게가 조금 줄어들죠.
0: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1: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외로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된 게 한 300년도 안 됩니다.
0: 아 네. 그래요?
1: 프랑스 대혁명기에 위대한 화학자 앙투앙 라부아지에 이런 사람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정립을 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불태워가지고 연기가 막 날아가는 그런 걸 보고 아 불태우는 반응을 일으키면 무게가 가벼워진다. 무게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인류의 문명 이후 몇천 년 동안의 상식이었거든요.
0: 기체가 돼서 그 기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린다.
1: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기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기체니까 무게가 가볍겠지라는 식으로만 망한 그래서 무게가 막 변한다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런데 18세기에 이때 화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혁명적으로 바뀌던 이 시기에 앙투앙 라부아지에 같은 유럽의 몇몇 화학자들이 그게 아니라 날아간 연기도 약간의 무게는 있는데 네. 그 연기의 무게를 다 합쳐보면 원래 출발했던 무게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걸 밝혀낸 게 과학의 굉장히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0: 네.
1: 지금까지도 이 발상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내려오고 있고 이게 현대 과학의 근대 과학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열역학 제1법칙하고도 통하는 이야기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거를 지금 체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8123 선생님께서.
0: 그러니까요. 벌써
1: 그래서
0: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예, 이렇게.
1: 예, 조금이라도 방귀가 나가면 그만큼 무게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0: 근데 이걸 사람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 같아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1: 아마 좀 시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느낌도 조금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약간 철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0: 예.
1: 방귀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요. 방귀의 성분의 대부분, 방귀의 성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성분이 뭘까요? 의외로 질소 기체입니다. 우리 공기의 주성분이 질소잖아요.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지만 질소가 제일 많이 몸속에 들어옵니다. 공기 중에는 80% 가까이가 질소고 20% 정도만 산소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필요해서 공기를 들이마시지만 그러면 80%는 질소가 같이 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몸속에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0: 예.

0: 물고 있다가 방귀로 돼서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상당한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아보면 우리가 방귀 성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거의 99%는 냄새가 없는 성분이에요.
1: 아, 그렇네요.
0: 아, 이런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방귀 냄새 하면 우리가 안 좋은 냄새 대표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의 99%는 무색 무취한 거예요. 1%도 보통 안 돼요.
1: 1%?
0: 1%도 안 되는 아주 극소량의 성분 중에 냄새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방귀라는 것 전체가 뭔가 나쁜 냄새의 상징이 된 거거든요.
1: 1%도 안 되는 기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냄새를 강하게 풍길까요?
0: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황화수소 이런 것입니다.
1: 황화수소.
0: 황화수소 교과서에서 배울 때 보면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계란 썩는 냄새를 황화수소에서 내뿜는 게 아니고 계란에서 황화수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란이 썩을 때 황화수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가 우리가 계란 썩는 냄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 황화수소를 썩을 때 황화수소를 내뿜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 예.
0: 단백질 성분 중에 약간의 황이 항상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이 단백질 전체 양 중에 수% 정도를 차지하게 될 때도 있고 계란 노른자 같은데 황이 실제로 많이 들어있어요.
1: 예.
0: 그러면 그게 몸속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고 여러 가지 물질로 바뀌다 보면 세상의 모든 원소 중에서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가 수소거든요.
1: 네.
0: 그러면 수소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황화수소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황화수소 이렇게 대표적으로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방귀로 나올 때 섞여 있으면 딱 아우 뭐야 하는 냄새 딱 나게 되죠. 그리고 뭐 인돌 같은 성분. 인돌도 기가 막힌 성분이에요. 인돌이라는 게 우리 흔히 화장실 냄새 되게 지독하게 나는 냄새의 대표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인돌은 황화수소에 비하면 의외로 조금 복잡한 성분입니다. 이거는 뭐 질소, 탄소,

0: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뉴스 보다가 생긴 의문 같은 거 검색해봐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던 질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방송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질문 기다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질문 보내주시면 곽지식 교수님이 답해 주실 겁니다.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예,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이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시경에 나가 있는 신지혜 리포터 전해주세요.
5: 네, 안녕하세요. 교통정보도 과학까지 안 가더라도 확률과 통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 시간을 뽑는데 늘 명절 전날에는 최대한 늦게 출발하시면 덜 밀린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다들 일찍 출발을 하십니다. 오늘도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서 6, 7시에 출발하신 분들 가장 예상 소요 시간이 길고요. 그때 출발한 분들은 부산까지 10시간 반 정도 나왔고 지금 11시 출발 기준은 서울에서 부산이 8시간 20분, 목포와 울산이 8시간, 대전 4시간 20분, 강릉 6시간 40분 정도 이상이 됩니다. 서양고속도로는 오늘 안개도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팔탄에서 당진까지 4시간 가까이 걸리고 동서천에서 부안 사이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정말 심했는데 지금은 남사부근 1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기흥에서 남사까지 16km가 많이 어렵고 안성에서 금강 사이는 100km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중부고속도로가 먼저 정체가 꽤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 1터널에서 서청주 사이로는 총 27km 구간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이과학 저과학 앞에라 그런지 과학 교통 정보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신지혜 리포터가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 동안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 오고 있는데요. 또 질문을 제가 곽재식 교수님께 드려볼게요. 2345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옆에서 질문을 합니다. 우주에서는 휴대전화가 켜지나요? 전원이 켜져도 통신사가 없으니까 전화나 인터넷은 못 쓰는 건가요? 우주 방사선 같은 건 상관없는지도요 하셨습니다.
7: 아, 이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0: 네.
7: 일단 전원은 켜

0: 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근데 이제 전원이 켜져가지고 이제 휴대폰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주는 공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뜨거운 곳은 금방 달아올라가지고 되게 빠르게 뜨거워질 수 있고요. 예. 만약에 햇빛을 피해가지고 그늘진 곳에다가 둔다 이러면 갑자기 온도가 훅훅 계속 내려가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햇빛 비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까만 색깔 이런 휴대전화 들고 있다라고 하면 금방 지글지글 녹을 정도 까지도 달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기압도 되게 낮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러면 뭐 지상에서 1기압인 정도의 그 정도의 상태에서 전화기를 들고 우주까지 나간다라고 하면 그 기압 차이 때문에 가로세로 1cm 정도 되는 넓이에 1kg 정도의 무게로 누르는 힘만큼 혹은 당기는 힘만큼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부러지는 부품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우주에서 휴대전화를 킨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맨몸으로 가가지고 휴대전화를 켜는 상황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주복도 입고 있고 약간의 어떤 이런 최소한의 어떤 보호는 하면서 작동시키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 우주 방사선도 막 온다고 하니까.
0: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호를 최소한 한다라고 하면 일단 켜지기는 켜질 거다라고는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통신사가 없으니까 전화나 인터넷은 못 쓰는 건가요라는 거. 아, 이거 아주 과학적으로 추리를 잘하셨는데요.
1: 맞아요.
0: 우리가 그 휴대전화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핸드폰이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네.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1: 셀룰러폰.
0: 네, 셀룰러폰, 셀폰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를 왜 셀룰러폰이라고, 셀이라고 하면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세포전화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부를까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 예. 휴대전화라는 거는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전국의 지역을 마치 사람의 몸이 세포로 나뉘어 있듯이 수많은 큰 건물이 수많은 방, 셀로 나뉘어져 있듯이 다 구획을 나눠가지고
1: 격자처럼 네, 이렇게
0: 구획 하나하나마다 그 휴대전화와 통신할 수 있는 기지국을 다 세워놔가지고 가까이 있는 기지국하고만 일단 전화가 연결이 되면 그 기지국이 먼 곳까지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셀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 기지국. 이 커버할 수 있는 구역 하나하나를 셀, 그렇죠. 세포 하나하나로 본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이런 식의 휴대전화는 없었잖아요. 예.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안테나 길게 뽑아놓은 뭐 카폰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오, 저분 뭐 회장님 창가 뭐 이렇게 할 때 있었잖아요.
1: 엄청 컸어요.
0: 그때는 이런 셀 방식으로 셀을 그러니까 기지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깔아놓고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좀 특이한 방식이 필요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5G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에서 휴대전화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더 짧고요. 4G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보통 2021년도에 키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 15km 정도까지 닿는 게 보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같은 데서 뭐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더 길어지겠지만 네. 하여튼 기본 한 15km 정도까지 기지국하고는 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주 공간이라는 곳은 보통 지상에서 100km 이상 상공으로 떨어진 곳부터를 우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세워놓은 기지국하고는 아무래도 15km 이내로는 안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통신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같은 데다가 기지국을 설치를 해가지고 네. 그 인공위성에 뭐 근처 15km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키면 작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는 전화 인터넷 쓰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10km 정도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거기에서도 안 터지잖아요.
0: 아, 그 비행기 굉장히 이제 이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예. 그런데 요즘은 가끔 가다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돈 내거나 아니면 돈 안 내거나도 항공사에 따라서는 뭐 와이파이 이런 쓸 수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느냐? 네. 이 인공위성에 전화를 연결할 수 있거나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를 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우주에다가 인공위성 적외도 인터넷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인터넷으로 실제로 접속할 수 있는 그 인공위성들을 띄워놓는 회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90년대 뭐 2000년대 이럴 때에도 일부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는 요거를 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원양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급하게 전화할 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그때 당시에 위성전화 이런 식으로 불렀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인공위성을 기지국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좀 장거리로 연결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 회장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되게 크게 벌이면서
1: 스타링크라는
0: 네, 네. 그런 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더 야심차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뭐 다이렉트 투 셀, 뭐 D2C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인공위성에서 특수한 그런 설비, 그런 장치가 아니라 네. 일반 전화기에 바로 전화가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전파를 쏴주는 사업을 하겠다.
1: 위성이랑 바로 연결되는
0: 네, 라는 쪽으로 이제.

0: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 아니 얼마 전에 저희 국적 항공사에서 저한 그렇죠. 그 고객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네. 앞으로 인터넷 우주 인터넷 그러니까 아니 우주 인터넷은 아니죠. 네. 스타링크가 사용하는 그 인터넷 망을 항공기에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항공기에서도 이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0: 그렇죠.
1: 이걸 메일로 보내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벌써 이용을 하고 있구나.
0: 그렇습니다.
1: 생각은 들어요.
0: 그리고 그런 비슷한 회사에서 방금 말씀드린 D2C 다이렉트 투 셀 기술까지 상용화를 시키면 네. 그러면 그런 회사의 인공위성이 있는 근처에 우주에 가가지고 그 D2C 기능이 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면 그때는 진짜 우주에서도 휴대전화가 터지고 인터넷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1: 네. 3년 전에 발사한 다누리 있잖아요. 달 네네. 지금 돌고 있는 그 우주 인터넷 실험하는 장비를 실어가지고 BTS 영상 실어서 보냈거든요.
0: 맞아요. 네, 그런 실험도 했었죠.
1: 예, 우주에서도 이제 인터넷이 통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26님 질문 하나 더 소화를 할게요.
0: 네.
1: 눈물도 맛이 다를까요? 기쁠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눈물의 온도가 다른 것 같다고 느낀 적은 있습니다. 맛이 다를까?
0: 이거 문자메시지에서 약간 슬픈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내주신 거 아닌가?
1: 기쁜 날일 것 같아요. 오늘은
0: 맛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의 맛은 제일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안에 이제 소듐, 나트륨 성분, 염도가 얼마나 이제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 있는 것인데
1: 예.
0: 이게 이제 막 기쁠 때하고 슬플 때하고 억울할 때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까지 섬세하게 이제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물이 많으냐
1: 네.
0: 아니면 안에 있는 그 염도 있는 성분이 많으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 더 짭짤하고 조금 더 싱겁고 이 네.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1: 그쵸.
0: 그런데 이제 뭐 실제로 요거는 실험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추측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땀을 흘릴 때에도
1: 네.
0: 땀을 한꺼번에 좀 많이 흘리는 이런 상황에서
1: 네.
0: 수분이 유독 많이 나오다 보면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소금기도 같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면 수분이 더 많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1: 예.
0: 조금 덜 짜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1: 물이 많아지면 농도가 낮아지니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로 추측해보면 실제로는 한번 직접 한 번씩 맛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눈물을 좀 펑펑 쏟을 때가 아무래도 조금 싱겁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땀과 예. 이렇게 예. 좀 비교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서 뭐 너무 슬플 때 그럴 때 약간 슬픔을 달래는 용도로
1: 맞아요.
0: 눈물이 펑펑 흐를 때 약간 눈물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학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용매의 양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인 농도는 조금 줄어들면서 눈물 맛이 조금은 싱거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슬픔이 약간 가라앉지 않을까요?
1: 너무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0: 네.
1: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긴장하거나 했을 때 땀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분비물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럼 분비물의 농도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0: 그렇죠.
1: 그러면 네. 그 감정이 어떤 분비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동의하는 얘기고 7026님 지금 눈물 얘기를 하셔가지고 곽재식
0: 네.
1: 교수님이
0: 네.
1: 좀 슬픈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네네.
1: 네. 아마 좋은 의미의 눈물이셨을 거예요.
0: 그렇죠. 방금 전에 잠깐 하품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1: 네. 추석 연휴에는 좀 웃을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소개된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 호기심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든 좋습니다. 뭐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던 질문들 보내주시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방송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듣겠습니다.

ngươi rồi.

0: 예,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듣는데 되게 정갑이고 좋네요.
1: 저는 이 노래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 노래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0: 곽 교수님 혹시 추석에 원하는 거 있으세요?
1: 추석에 원하는 거요?
0: 저한테 원하는 거 말고.
1: 추석에 원하는 거? 추석에 여러분들께서 좀 재밌는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를 한번 원합니다. 네.
0: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1: 아, 네.
0: 2185님이요. 올해 운전으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빠르게 빠져나오는 법이 있을까요? 아.
1: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운전 아닌 상황에서는 뭐 다리를 이렇게 좀 움직인다거나 뭐 자극을 가해서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운전하다 갑자기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쥐가 안 나기 전에 이거는 좀 미리미리 좀 쉬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고 뭐 코에다가 침을 바르고 있으면 좀 쥐가 빨리 빠지는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과학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0: 그런 거 해도 돼요? 저희 할머니가 쥐 나면 네. 항상 제 다리에다가 네. 야옹 야옹 죄송합니다.
1: 과학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마법의 영역인 것 같군요.
0: 그러면 쥐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자주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과학의 발전 사고는 연결이 좀 돼 있는 게 콜레라가 19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퍼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왜인지 그게 쥐 귀신이 퍼뜨리는 그런 어떤 저주다라는 식으로 콜레라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립민속박물관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퍼져있던 풍습이 뭐냐면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놓으면 예. 쥐 귀신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콜레라에 감염이 안 된다라는 이런 희한한 소문이 퍼졌던 적이 있는데
0: 예.
1: 한 그 정도의 어떤 과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야옹야옹 수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알겠습니다. 1347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 좋은 것 같아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미국으로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비행기를 타게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이륙해서 가만히 상공에 머물고 있으면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미국 대륙 위치로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착륙하면 되지 않나요?
1: 와, 이제 고유가 시대에 이제 혁명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 네, 생각해 이게 질문으로서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0: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1: 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건 뭐 위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속 수백 킬로, 뭐 천 킬로 넘는 정도의 속도로 계속 지구 위에 앉은 채로 빙빙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0: 그렇죠.
1: 지금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도 우리가 지구를 타고 시속 1000km 그 이상의 속력으로 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0: 실제로 우리나라랑 정반대에 있는 나라가 뭐 한 칠레 뭐 이 정도 되나요?
1: 네.
0: 그럼 우리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공중에 떠 있으면
1: 그렇죠.
0: 지구가 12시간 만에 칠레 땅이 될 거 아니에요?
1: 그 땅 그 지역까지 우리가 굴러가버리는 거죠.
0: 그렇죠.
1: 그 속도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위로 점프를 해도 우리가 그 속도로 움직이는 속도로 그대로 같이 위로 점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라고 해도 그 도는 속도 같이 도는 겁니다. 지구 도는 거하고 똑같이.
0: 예.
1: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뭐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수직으로 그대로 점프를 한다라고 해서 자동차 밑바탕만 앞으로 쑥 빠져나가고 나는 뒤로 이렇게 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원래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내 몸도 자동차 움직이는 속도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0: 그쵸.
1: 위로 똑같이 떠오르면 뛰면 자동차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 근데 이게 왜 과학적으로 진짜 멋진 질문이냐면
0: 네.
1: 이런 거를 얼핏 생각하면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옛날이기 때문에 자동차, 기차 이런 게 없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위에서 뛰어오르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이탈리아가 그때 당시 무역이 발달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빠르게 올라갈 때 위로 뛰어오른다고 해가지고 배만 앞으로 가고 나는 뒤로 밀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을 하면서
0: 당시 실험도
1: 예, 관성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하면 그것도 유명하지만 뭘로 정말 유명합니까?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0: 뒤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1: 뭐 거의 뭐 전설이라고는 합니다만. 네. 네.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결국은 그런 복잡한 지금 방금 우리 질문해 주신 분이 한 거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과학을 보는 세계를 보는 그 시선을 혁명적으로 바꾼 지구가 돈다는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조금 틀렸습니다만 이 발상 자체는 1347 선생님께서 굉장히 위대한 발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있겠습니다.
0: 근데 이것도 또 의미도 있는 게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와 우리나라에서
1: 네.
0: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1: 네.
0: 이게 지구의 자전이나 뭐 이 편서풍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뭐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아야, 진짜 그 부분 심오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전공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환경안전공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후 이야기를 할 때는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힘,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비트는 힘. 네.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주 공간에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뭔가가 움직일 때 지구 도는 힘의 영향을 받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바닷물이 흐르고 특히 이 공기 바람이 부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의 효과를 우리가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그렇죠.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받게 됩니다. 코리올리 힘 이런 식으로도 부르죠.
0: 1347님의 이 독특한 아이디어에 네. 담긴 질문이 네.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과학 저과학 오늘 추석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곽재식 교수님,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오늘 방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 아, 네. 재밌었군요. 아, 좀 더 짧게 답변 드릴 걸 질문 더 많이 하면 좋았을 텐데.
0: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는데.
1: 네. 네. 너무 질문 재밌는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제가 설이나 다음 추석에 찾아온다면 답변 좀 길이를 좀 줄여가지고 더 많은 질문을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도 아쉬워가지고 지금 네. 인사를 딱히 못 드리겠는데 청취자 분들께 추석 인사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1: 추석이 원래 전통적으로 부담 없이 좀 즐기는 행사였던 것만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좋은 시간으로 좀 뭔가 즐거운 일 많이 생기는 그런. 추석 되시기를 진심으로 네. 기원합니다.
0: 알겠습니다. 곽재식 교수님은 저희 이과학 저과학이랑 자주 함께 해주시니까 예, 청취자분들은 들으시면서 곽재식 교수님 또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또 다음 명절에도 모셔서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는
4: 같이 더는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3: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잖아요. 달빛 아래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날이라는 좀 이미지가 저한테는 떠오르는데, 저희 오늘 나눈 궁금증과 답들도 그 이야기꽃의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연휴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아이유의 좋은 날입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0: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이 탄 전용기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3일 오후 5시 40분쯤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시 주석은 24일 낮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난해 관세 전쟁 끝에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란 측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측과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소셜미디어 X에 어제 유엔 총회장

0: 이란은 이날 미국 측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기한으로 일주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요구 조건은 미국의 해상 봉쇄의 즉각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의 신속한 반환,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했다면서 수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접촉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과도 만나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해법을 마련할 기회로 삼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송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런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관련국 기관과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이 두텁게 끼고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3: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4: 우린 추석이 좋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840년 뉴욕의 한 크리켓 경기팀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경기를 하자는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선수 18명이 마차와 증기선을 갈아타며 먼 길을 찾아갔지만 정작 토론토의 구단은 이들을 초대한 적이 없다고 했죠. 누군가 구단 관계자를 사칭해서 보낸 가짜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양측은 급히 팀을 꾸려서 즉석에서 경기를 치렀고 이 만남을 계기로 정식 재대결까지 약속했습니다. 결국 4년 뒤인 1844년의 오늘 9월 24일 두 팀은 뉴욕에서 다시 맞붙었고 이 크리켓 경기는 역사상 최초의 국가 대항 스포츠 경기로 기록됐습니다. 잘못된 시작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겠죠. 자, 추석 연휴 첫날의 시작은 그룹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입니다. 제목이 사실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쓰이는 곡이기도 합니다. 듣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첫날 손석희 12시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과 모레 글피는 녹음 방송이라는 것을 미리 이실짓고 해드리겠습니다. 귀성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후 12시 기준,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죠. 서울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부산 7시간 50분, 울산 7시간 반, 대구 6시간 50분, 강릉 6시간, 대전 4시간, 광주 6시간 50분, 보통 때보다 한 2시간 정도, 2배 정도 더 걸리는 것 같네요. 많이들 고생하시겠습니다. 광고 듣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0: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손석희 12시 문자 샤프 8001번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 유튜브에 손석희 12시 라이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들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길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구촌 사이드에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A면은 미국과 중국인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백악관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이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트럼프의 중국 방문 이후에 4개월 만에 다시 마주앉는 거죠.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공항에 직접 나가는 아주 이례적인 특급 의전을 선보인 것도 화제를 모았고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얘기하다가 만나니까 그렇게 또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군요. 물론 다 정치적 이유가 있겠죠. 일단 양쪽이 화려하게 만났는데 정상회담에 올라갈 의제들은 꽤 민감하고 또 묵직합니다. 무역과 관세 충돌, AI 경쟁과 대만 이슈 등등 오늘 미중 정상회담 미리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단대 상하이에 있죠.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의 김미래 박사가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여보세요.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래입니다.
1: 예, 예. 자, 한때는 뭐 시진핑이 건강이 좀 이상이 있다라든가 방미 취소설 뭐 크게 퍼졌었는데 이건 뭐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됐네요.
2: 네, 이제 브릭스 만찬 불참이 의혹을 짚이는 계기가 됐고 귀국해서도 여러 날 공식 성상의 모습을 비추지 않아서 의혹이 증폭됐던 측면이 있는데요.
1: 예.
2: 예, 이번 미국 방문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아무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급 의전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트럼프가 직접 나가서 외국 뭐 정상을 환영하는 것은 거의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 그만큼 중국을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 네, 이제 중국어에 게임미엔즈라고 체면을 살려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1: 예.
2: 트럼프가 이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특성을 아주 잘 캐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은데요.
1: 예.
2: 역시 기업가 출신답게 이런 건 참 잘합니다.
1: 예, 예.
2: 결과적으로 볼 때, 예.
1: 아니요, 말씀하세요.
2: 미국의 대중 고관세나 제재가 기대했던 효과를 또 내지 못했고, 점점 미국 혼자 중국과 경쟁한 양상이 돼가고 있는 데다가,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적 성과에 목마른 트럼프의 이런 상황이 적극성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 시진핑은 그래서 만족했다는 얘기가 들리나요? 아니면 그런 소식은 없나요?
2: 상당히 만족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1: 예, 그러겠죠. 아무튼 넉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네,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지난 5월에 양국이 합의한 이른바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를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1: 예, 예.
2: 사실 불과 넉 달 만에 상대국을 방문하는 정상회의가 이어진다는 것은 미중 모두 이 관계를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0: 수 있겠는데요.
1: 예.
0: 네, 중국이 제시한 안정적 관계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또 앞서 이제 세펑 주미 중국 대사가 제시한 4대 레드라인이 그것인데
1: 예.
0: 네, 첫 번째가 대만 문제고 두 번째가 민주 인권을 명분으로 중국 체제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고
1: 예.
0: 세 번째가 중국의 제도, 중국의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체제에 왈가불가하지 말라. 네 번째가 중국의 경제기술 발전을 봉쇄하고 억제해서 중국의 발전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1: 예예.
0: 이게 중국이 친절하게 제시한 미국의 미중의 안정적 관계의 조건인 것이고요.
1: 예예.
0: 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통상 분야에서 얼마나 실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낼 수 있느냐인데요. 뭐 이토리움제처럼 여전히 이견을 빚는 분야도 있지만
1: 예.
0: 의류나 생활용품 같은 소비재나 뭐 농산물처럼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분야는 충분히 협의가 있어서 실질적인 거래를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
1: 예예.
0: 세 번째는 역시 AI입니다.
1: 예.
0: 앞으로도 미중은 이 AI 기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겠지만 최근 새롭게 대두된 AI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죠.
1: 예예.
0: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AI 안전 논의가 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AI 발전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 예.
0: 이 AI 안전을 위한 협력인가 AI 발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인가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더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1: 예예. 그 첫 번째야 뭐 늘 나오는 얘기라서 이렇게 새로운 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역시 이제 관심 사안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역 관세 분야에서 지금 그 11월 말까지인가요? 아, 11월 10일까지 이른바 그 휴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네네. 이번 회담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휴전 연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1: 예.
0: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떤 조건으로 연장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일방적으로
1: 미리 합의됐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0: 무역 분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민간 품목, 이제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고요.
1: 예.
0: 또 미국 측에서 AI 관련해서 중대한 이런 안전 안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서로 알려주자,
1: 예.
0: 서로 통보하자는 이런 메커니즘을 제안을 했고 여기 관련된 대화를 정상회담에서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 뭐 사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AI 속도 조절론 이것도 뭐 최근 분위기 봐서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중국은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뭐 분명하게 내놓은 게 있습니까?
0: 중국은 이 AI 안전과 AI 관련 국제 규칙 제정에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고요.
1: 예.
0: 다만 이번에 이제 미국 빅테크 거두들을 중심으로 나온 이 AI 조절론에는 경계하는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예예. 예.
0: 예, 실제로 야모데이의 제안에는 중국에 대한 이 고성능 AI 칩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이나 중국의 해외 데이터 센터 원격 컴퓨터 이용 모델 증류를 제한하자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서.
1: 예.
0: 사실 중국 입장에선 이게 인류를 안전을 위한 브레이크인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기술적 제약을 정당화하는 그런 명분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1: 예예. 예.
0: 그래서 중국은 뭐 고위험해야 되는 안전성 검증, 뭐 국제적 규범 마련은 적극 참여할 것이지만 미국 주도의 AI 감속에는 그대로 동참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예예. 예. 그리고 또 한 문제, 이건 뭐 대만 문제는 늘 나오는 얘기라서 얘기가 좀 중복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핵심은 대만한테 무기 팔지 말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올까요?
0: 네,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 예, 예.
0: 중국의 입장은 아니, 대만 문제를 잘 관리하면 미중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 문제를 건드리냐는 겁니다.
1: 예, 예.
0: 뭐 실제로 대만 문제는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잘못 관리하면 미중 관계가 위험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중국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과거 세 차례에 걸쳐서 양국이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라. 또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지하라는 것이죠.
1: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저한테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눈 미중 간의 무역 휴전 11월 10일까지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군요. 그러니까

0: 1월 12일까지인데 물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그 휴전은 2개월 연장 합의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일단 좀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을 보면 뭐랄까 경쟁하고 싸우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끈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현상을 유지하려는 양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있지만 그 갈등을 폭발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이게 두 사람의 임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1: 네, 그래서 미중 관계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 앵커님께서 제가 또 일상적인 용어로 국제 관계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 예.
1: 이번에도 제가 일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0: 예.
1: 저는 이제 지금의 미중 관계가 마치 맨날 헤어진다고 하면서도 결국 헤어지지 않는 커플,
0: 예.
1: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커플 같다고 봅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1: 제가 제가 조금 더 미시적인 예를 들어보면
0: 예.
1: 미중이 정말 소위 디커플링 못 자르듯이 평행선으로 갈수 있다면 왜 트럼프의 손녀가 중국어를 배우겠습니까?
0: 예, 아,
1: 또
0: 그렇군요. 예.
1: 요즘에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왜 중국의 고위층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을 하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디커플링을 추진을 해왔지만 실제로 양국 경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기술과 안보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하는 데는 부담이 많습니다.
0: 예.
1: 네, 그렇다고 경쟁을 멈출 수도 없고요.
0: 그러게요.
1: 네, 그래서 양국 모두 경쟁은 하지만 통제불능의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지금 미중 관계는 그냥 끝장을 내서 승패를 가리거나
0: 예.
1: 아예 경쟁을 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은 하면서 갈등을 관리하는 관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0: 예.
1: 싶습니다.
0: 시진핑이 흔히 얘기했던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아마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건 파국이니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复旦대 김미래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방금 말씀하신 그두 국가의 사이, 헤어진 연인의 이야기로 지금도 사이가 좋지 않고 앙금이 남아 있지만

0: 친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예, 고속도로가 뭐 엄청나게 밀리는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상황을 좀 알아보고 넘어가죠. 서울시 경찰청에 나가 있는 신채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6: 네, 이번에는 귀성 기간이 짧아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 오전 한때 10시간 넘게 걸렸었는데 지금은 요금소 기준으로 7시간 10분, 목포까지는 6시간 30분, 강릉까지 3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두 시까지는 가장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녁 8, 9시는 돼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가장 힘든

0: 곳은 역시 경부고속도로 안성과 청주 쪽인데요. 신갈에서부터 차량이 꾸준히 많지만 특히 안성부터 옥산 분기점까지는 37km 구간, 청주 분기점부터 증약터널까지 30km 구간을 쭉 속도를 못 냅니다. 비교할 수 있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문경 세제 터널부터 문경 휴게소까지 22km 구간 가장 긴 정체 구간입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1: 예, 이어서 2부 국제 뉴스 전해드리죠. 이선영 아나운서.
2: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13%까지 치솟았습니다.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지난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심리적 저항선이 5%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또 급등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까요?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3.86% 올라 하루 만에 다시 배럴당 $100를 넘겼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적국의 한복판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미국과의 전쟁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면서도 협상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이란은 핵폭탄을 추구할 의도가 전혀 없지만 핵기술을 포기하는 것도 안 된다. 젤렌스키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우리나라에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민감한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그간 관련국, 관련 기관과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년 사이 3만여 명을 감원한 아마존이 해고자, 퇴사자들을 대거 부메랑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AI 분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사검증을 한 차례 했으니 면접 절차도 대폭 줄여준다는데요. 아니, 나가랄 땐 언제고?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9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7: Connect with the world
8: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오늘은 아시안 게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대는 일본 나고야고요. 아시아 곳곳에서 한 만 명 넘는 선수들이 출전해서 43개 종목 469개 금메달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종합 아직 3위로 알고 있는데 예, 잘 유지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운영 관련해서는 근데 계속 좀 잡음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건 어떤 얘기인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연휴 첫날이기도 하고 조금 뭐랄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시안 게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MBC 스포츠 취재팀의 김태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십니까.
1: 예, 처음 만납니다.
9: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예, MBC 기자는 한 13년 만에 처음 만나서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9: 그런가요?
1: 예.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9: 아, 네, 제가 2018년도에 입사를 해서
1: 그렇군요.
9: 어느덧 일한지 이제 9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1: 예. 네, 뭐 그 사이에 그 스포츠 대회 취재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9: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도쿄올림픽을 시작으로
1: 그 어려웠던 도쿄올림픽
9: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 기간을 제가 꿰뚫었거든요.
1: 아, 맞아요.
9: 네, 예. 그래서 베이징 뭐 동계올림픽, 뭐 카타르 월드컵, 항저우 아시안게임 열심히 예. 현장을 누볐고요. 이번 대회 때는 열심히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9: 네.
1: 그것도 의외의 결론으로 나오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지금 중반 정도 진행됐죠?
9: 네.
1: 예, 우리 선수들은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9: 네, 맞습니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 선수들의 개개인의 어떤 노력의 결실 이런 의미로 좀 금메달을 요즘 받아들이고 있어서
1: 예예.
9: 이 종합 순위 자체에 사실 선수들이 많은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예. 질문하는 저를 한 방 먹으시네요. 맞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9: 맞습니다. 시대가 예. 좀 뒤늦게 바뀌긴 했죠.
1: 그렇죠. 예.
9: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합 3위. 근데 아시안 게임 중에서도 이제 단체 구기 종목 중심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거기 이제 워낙 재밌는 경기가 많으니까
9: 맞습니다.
1: 어제는 우리 야구 대표팀하고 태국의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9: 네.
1: 무려 18-1
9: 콜드 게임이죠.
1: 예예.
9: 네.
1: 이런.

0: 스쿼드 나오는군요.
1: 사실 이제 아시아에서도 야구를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프로 수준으로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1: 뭐 홍콩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콜드 게임 승리를 좀 손쉽게 거뒀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야구 대표팀이 이번에 이제 5연속 금메달, 5연패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KBO 프로야구 인기가 워낙
0: 그러게요.
1: 대단하다 보니까요.
0: 관중이 뭐 천만 명을
1: 맞습니다.
0: 훌쩍 넘겼습니다.
1: 13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0: 예, 예.
1: 그렇다 보니까 요즘 야구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냐면 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좀 예. 병역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0: 예.
1: 경우가 요즘 좀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WBC에서 좀 안 돼서
1: 네.
0: 조금 좀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 팬덤은 흔들리지 않는 모양이네.
1: 확실하게 어떤 프로야구가 정말 인기 종목, 인기 산업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런데 예. 아직도 금메달 따면 군대 안 가나요?
1: 맞습니다.
0: 그런가요?
1: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무사히 이제 슈퍼라운드에 진출을 했고요.
0: 예.
1: 이 저희의 그럼 우리의 가장 큰 맞수가 누구냐 하면 이제 대만이 좀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0: 예.
1: 대만도 생각보다 야구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예요. 저희 못지 않게
0: 원래 유명하죠. 예.
1: 네, 저희 못지 않게 프로야구 인기도 많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 대회에서 대표팀이 우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0: 예.
1: 대만 국내에서도 정말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대만이 좀 우리의 가장 큰 우승 후보 맞수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일본은요. 지금 연휴에 한일전이 열린다면서요?
1: 맞습니다. 네.
0: 예.
1: 내일 저녁에 이제 슈퍼라운드 1차전 이제 또 연휴에 한일전이 펼쳐지는데요.
0: 예.
1: 일본은 이 아시안 게임에 항상 전통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인 야구 즉 실업 야구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0: 거기 워낙 저변이 튼튼해서
1: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전력 자체는 우리가 좀 한 수위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0: 아 그러면 한일전도 뭐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1: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이런 경기 항상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0: 한일전의 특성이기도 하죠.
1: 맞습니다.
0: 저쪽 투수들의 평균 구속은 어느 정도 됩니까?
1: 그래도 일본 사회인 야구라고 하지만 이제 실업 야구 그러니까 예. 프로 바로 문턱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선수들부터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지만 150에 육박하는
0: 아, 이제 그렇군요.
1: 빠른 예.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볼만한 대회, 볼만한 경기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0: 구속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1: 그렇습니다.
0: 예, 일단 그 기준의 하나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기록이 나왔다면서요?
1: 네, 일본을 꺾고 이제 지난 인천 대회 이후에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0: 아, 오랜만이었네. 예. 네.
1: 여기 또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 이현중 선수가 있습니다.
0: 예, 예.
1: 네, NBA 무대에 도전하는 이현중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을 펼쳤는데
0: 예.
1: 이현중 선수의 어머니가 또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0: 성정아 씨.
1: 네, 맞습니다. LA 예. 올림픽 여자 농구 은메달리스트 성정아 씨가
0: 그때 뭐 대단했죠.
1: 네. 예. 1990년에도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신 적이 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아들이 36년 뒤에 동반 금메달을 따내는 기록을 세웠는데
0: 그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1: 이게 같은 종목에서는 처음입니다. 같은 종목에서 모자 동반은 처음입니다.
0: 아, 종목이 다른 건 있었어도?
1: 네, 맞습니다. 예전에 뭐 야구 선수 황재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0: 아, 예,
1: 어머니가
0: 예.
1: 이제 정구 선수여서
0: 예.
1: 그런 식으로 이제 금메달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은 있었는데
0: 예.
1: 이제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0: 아,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기록이네요. 한 집안에. 네. 경사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맞습니다.
0: 남자 축구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 하도 야단을 많이 맞아서
1: 맞죠.
0: 네. 근데 이번에 대표 선수들의 기량은 뭐 압도적이라고 얘기하던데
1: 네,
0: 뭐
1: 맞습니다.
0: 그때도 그랬지만
1: 네.
0: 금메달을 바라볼 수도 있을까요?
1: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 축구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0: 예.
1: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요즘 뭐 경찰 수사가
0: 그러게 뭐 어제도 뭐 나오더라고요.
1: 네, 검찰에 예. 송치가 되고 이제 그런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팬들도 좀 아쉬운 목소리 월드컵 이후에 정말 아쉽다 이런
0: 예.
1: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그만큼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0: 그러게요.
1: 그래서 좀 시원한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0: 예.
1: 기량만큼은 좀 적수가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뭐 그걸 이제 감독이 잘 모아내느냐 이게 문제겠죠.
1: 맞습니다.
0: 예, 예.
1: 이 뭐 이미 월드컵을 경험해본 선수가 4명이나 있고
0: 예.
1: 이제 23세 이하 선수들이 다들 출전을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해외에서 이미 뛰는 선수도 많기 때문에
0: 예, 예.
1: 뭐 정말 압도적인 일단 기량을 갖췄고 그걸 예.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0: 예. 그거는 그 일본하고 어떻습니까?
1: 일본이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결승전에서 맞붙었었거든요.
0: 예, 예.
1: 일본하고도. 일본이 좀 가장 큰 어려운 상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예. 만일 그 이대로 쭉 가면 일본하고 만날 가능성은 물론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저녁에 베트남과 8강전을 펼치는데요. 뭐 대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예. 베트남은 또 우리랑
1: 그렇죠. 베트남에 또 뭐 지금 많은 이슈들이 엮여 있긴 한데 이 김상식 대표팀 감독이 원래는 이끌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왜 안 나왔죠?
1: 이제 자국에서 열리는 또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 대회가 있다 보니까 그 대회를 성인 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하는 걸로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전임 지도자를 보낸
0: 아, 그렇군요.
1: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일단 베트남을 좀 넘어서야 되는.
1: 네.
0: 예. 괜찮겠죠?
1: 뭐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0: 예. 조심스럽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늘 이변이
1: 맞습니다.
0: 예, 나오는 거니까. 이번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에선 보지 못했던 이색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볼?
1: 네.
0: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1: 처음 들어보시나요?
0: 예, 근데 금메달 땄습니다. 이준석 선수가.
1: 맞습니다.
0: 예, 이건 어떤 경기입니까?
1: 일단 테크볼이 정확히는 탁구와 축구를 합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0: 탁구하고 축구가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지?
1: 예. 이제 탁구대와 비슷한 이제 테이블을 놓고
0: 예.
1: 이제 축구공으로 이제 족구처럼 네트를 사이에 두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0: 아니 그 저 탁구대 위처럼 생긴 대 위에 올라가서
1: 아 거기에 이제 공을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공을 그 상대 코트에 맞춰서 이제 탁구처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 공격은 다시 받아서 이제 다시 넘기고 이런 족구처럼 공수를 주고받는.
0: 그럼 물론 발로만 할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아, 발과 뭐 무릎, 머리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0: 손만 빼고.
1: 네.
0: 축구처럼.
1: 네, 맞습니다.
0: 축구 그냥 리얼 축구공입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예.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준석 선수는 언제 그걸 다 배워서 금메달을 했다고 합니까?
1: 이준석 선수가 이제 K4 리그 출신의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인데요.
0: 아,
1: 뭐 이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제 뭐 축구 선수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제 테크볼로 종목을 전향하면서 이제 이번에 또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따낸 경우입니다.
0: 예.
1: 네. 아무래도 좀 비인기 종목이라 훈련 환경이 굉장히 이제 열악했다고 해요.
0: 예예.
1: 이제 아파트 공원 구석에서 좀 테이블을 펼쳐놓고
0: 한가운데도 아니고 구석에다가
1: 네, 공원 구석에서 이제 그물망 놓고 이제 테이블 놓고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훈련을 하다가 뭐 공이 이제 이리저리 빗나가기도 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0: 아 저러다 유리창 깨진다.
1: 네, 뭐 어디 뭐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못 하게 된 이런 이제 에피소드를 알려주더라고요.
0: 아, 예.
1: 그만큼 좀 열악한 환경에서 했는데 그래서 금메달 소감이 좀 실업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마음 편히 훈련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곧바로 진천 선수촌에 이제 들어와서 입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0: 실업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수촌에 들어와라.
1: 네.
0: 그것만 해도 이제 크게 또 생각을 해준 거네요.
1: 맞습니다.
0: 제가 지금 그 모니터 화면으로 그 테크볼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거 정말 힘들겠습니다.
1: 세리머니도 화려하고요.
0: 그러게요.
1: 그래도 보는 맛이 꽤 있었습니다.
0: 예예. 재밌는 경기인데 실업팀도 생기면 좋겠군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락실에서 흔히 하던 게임이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 됐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1: 네, e스포츠가 지난해부터 이제 정식 종목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세부 종목으로 좀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왔습니다.
0: 예.
1: 그 중에서 이 뿌요뿌요라는 종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 뭡니까? 들어보긴 했는데.
1: 맞습니다. 이 같은 색깔의 이제 퍼즐을 이제 네 개를 맞춘 동시에 맞춰야 이제 깨지는 그런 형식의 게임인데 이 고전 오락실 게임이죠.
0: 근데 이런 게임은 진짜 고전이에요.
1: 맞습니다.
0: 예, 처음에 뭐 벽돌 부시기부터 시작해서
1: 맞습니다. 그 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0: 그러게요.
1: 92년도에 출시한 게임이거든요. 정말 오래된 게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개최국의 좀 입맛을 반영해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0: 예예.
1: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25살 강동신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는데요.
0: 아, 또 있군요. 여기도 우리 선수가.
1: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메달 병역 혜택이 항상 걸려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좀 비아냥도 많았어요. 야, 뿌요뿌요로 군면제를 받는 게 말이 되냐.
0: 예.
1: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행히 강동희 선수는 군필.
0: 아, 군대 갔다 왔군요.
1: 네, 군필을 갔다 왔기 군필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런 논쟁도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1: 맞습니다.
0: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1: 그렇죠. 뭐 BTS가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는데 이거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문제냐. 좀 얘기가 토론이 한번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그 다음 아시안 게임에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본 나고야이기 때문에 채택된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채택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1: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5% 이상이다라고 봐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0: 글쎄, 뿌요뿌요 가지고 금메달 한 물론 뭐 게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 스포츠도 여러 가지로 종목이 다변화되고 있어가지고 꼭 이 근육을 쓰지 않는 것도
1: 그렇죠.
0: 예, 스포츠로 되기도 바둑도 스포츠로 하고 있으니까.
1: 바둑이나 체스도 뭐 종목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0: 그러게요. 예.

0: 혹시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재밌는 아시안 게임 비하인드 같은 건 없습니까?
1: 비하인드가 이 종목에 또 있습니다. 뿌요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본의 국가대표로도 나오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11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11살의 선수가 이제 최연소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정말 어리잖아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강동희 선수를 제가 직접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11살의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데 강동희 선수는 25살이에요.
0: 그러게요.
1: 좀 모양이 좀 그렇지, 모양새가 그렇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아, 그게 절대 아니다. 일본이 종주국이다 보니까 이 수많은 무림 고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30년이 넘은 게임인데 그 선수들의 그 고수들을 뚫고 한 명이 올라온 거면 그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고 실제로 어린 만큼 이런 판단이나 이런 손 움직임이 정말 빠르다고 해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메달을 따게 되면 이제 아시안 게임 전체 역대 최연소 기록도 갈아치우게
0: 그렇겠네요.
1: 됩니다.
0: 그렇겠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진짜 얘기할 내용이 지금 뒤로 밀렸는데 그 운영 관련해서 좀 말들이 많던데 어떤 문제들입니까?
1: 이번에 정말 저는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잡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좀 저비용, 고효율을 좀 모토로 내세웠거든요. 이번 대회 조직위가. 그렇다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이제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축구 대표팀을 태운 버스가 야구장으로 간다거나 뭐 훈련장을 가야 된다는데 버스가 배차가 안 돼서 훈련을 못 한다.
0: 아, 그래요?
1: 뭐 컨테이너 숙소에서 선수들을 재우는데 막 비가 와서 물이 샌다. 뭐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고요. 또 남자 하키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경기에서는 이제 애국가 대신에 북한 국가가 나와가지고.
0: 아, 그건 뭐 크게 뉴스가 됐어요.
1: 크게 굉장히 무리를 이제 논란이 됐었고요. 또 뭐 훈련장이 없어서 호텔 헬스장에서 몸을 풀거나 뭐 그제 이제 카타르의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대회 대기 장소를 잘못 안내받아서 이제 실격 처리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대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0: 아.
1: 또 약간 터스의 논란도 좀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입촌 행사를 할 때 이제 지역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좀 공연을 이제
0: 뭐
1: 인물로
0: 거기
1: 공연했습니다.
0: 출신이긴 하죠.
1: 네, 거기 출신이다 보니까 했는데 아무래도 임진왜란을 좀 일으킨
0: 당연하죠.
1: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그래서 뭐 체육회에서 공식 항의를 하기도 하고
0: 당연히 항의해야 될 문제고요.
1: 뭐 또 저희 선수단이 이제 나고야 공항에 내렸을 때 보통 태극기를 항상 들고 대형 태극기 들고 오는데 뭐 이런 것도 못하게 했다든지.
0: 아니, 그거 남의 나라 태극기 들고 오겠다는데 그건 왜 못 뭐 들고 오게 합니까?
1: 핑계는 이제 안전을 이유로라긴 했는데 뭐 그 전에 관례로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텃세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텃세 버리고 사람들이 그건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로 운영 면에 있어서는 미숙한
1: 아쉬움이 많이 남는
0: 미숙해선 안 되는 정도의 G7 국가인데 그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하네요.
1: 그렇죠. 일본이 뭐 이제 손님 접대를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항상 있었는데 뭐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정말 불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한국의 밴드 혁오와 대만 밴드 선셋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프로젝트, 이거 어떻게 읽는 건지 제가 잘 모르는데 트리플 A라고 하나요? AAA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그룹의 영맨을 듣겠습니다. 원래 공연장에서 이 트리플 A는 스태프나 아티스트가 모든 구역을 드나들 수 있는 출입패스를 의미한다고 하죠. 운영에 아쉬움이 있다지만 아시안게임도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맨, 혁오와 선셋 롤러코스터의 노래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7: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8: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저기요, 몇 층이에요?
10: 32층이요.
9: 난 280층이요.
11: 층은 달라도
12: 층은 달라도
11: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5: 조금 전에 혁오와 대만의 롤러코스터인가요? 선셋 롤러코스터 노래 보내드렸는데, 제가 AAA인지 AAA인지 잘 헷갈린다고 말씀드렸더니 혁오의 소속사 대표가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라디오에서 영맨 나오는 것

0: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서 그냥 팀 이름을 AAA라고 부른다고 하는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3 문자 쓰신 분께서 제가 아까 내일 모레 글피는 그 녹음이라고 이실직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생방인 척 은근슬쩍 넘어가면 얄미울 수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예,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그 녹음합니다. 자, 1시 5분에 다시 뵙죠.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3: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한시 뉴스입니다. 여자 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를 42점 차로 제압하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1쿼터 강인슬과 허예은을 앞세워 3점 슛 6개를 꽂아넣으면서 28-18로 마쳤고, 이후 홍유순도 골밑에서 힘을 보태면서 점수차를 계속 벌렸습니다. 3쿼터 강희슬의 버저비터로 71-43으로 앞선 대표팀은 4쿼터 진안과 최이샘, 정현의 연속 7득점으로 사실상 승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인도네시아를 101-59로 꺾었습니다.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12명이 모두 득점한 대표팀은 몽골 중국 경기의 승자와 내일 결승 진출을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면서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농지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글을 올렸다며 추석을 앞둔 농심이 무섭기는 한 모양인데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강제 매각을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정도의 집착이면 농지 수탈의 진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에 대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상봉부터 송환까지 발로 뛰었던 당사자로서 가슴 벅찬 감회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다만 중대한 사안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알려지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북한이 핵 보유 의지는 영원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으며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이 26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끼고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석의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 질문들의 주인공은 어제에 이어서 장기하십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반겨해 주셨고 특히 신곡인 너나 나나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주 좋더군요. 장기하답기도 하고 사운드도 신선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도입부의 드럼 연주는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4부 1시 30분의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추천곡 준비해 주시고 잠시 후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예, 손석희의 12시 3부 질문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제에 이어서 가수 장기하 씨와 함께 새로 나온 앨범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 나온 앨범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어제 얘기 나눈 대로 이 음악이 나올 때까지는 시가 있었고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음악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내놓는 것이 바로 정규 앨범 산산조각이기도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3: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장기하입니다.
2: 예, 네. 예. 어제 그 장기하의 음악에는 특이함도 있고 군더더기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동의하시죠?
3: 뭐 추구합니다. 그런 것을. 예.
2: 그 장기하란 인물 역시 별로 군더더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3: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2: 예.
3: 추구미가 그거기 때문에.
2: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어제 뭐 한 20여 분 얘기 나눴지만 아, 이 사람은 정말 군더더기가 없구나.
3: 아,
2: 별로 꾸미는 게 없네. 답변도 그렇게 뭐 장식을 하지 않는 편이어서 거의 그렇게 군더더기는 없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다행이네.
2: 예. 근데 하여간 뭐 매사 좀 초연해 보이기도 하고, 때론 좀 심드렁해 보이기도 하고, 그거는 그 자기의 캐릭터로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조금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3: 뭐 초연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 아, 원래 그렇다.
3: 글쎄요. 아, 초연한 부분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예. 있죠. 뭐 예.
2: 가사에 그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혹시 그것이 성격이 그대로 가사에 나타나는지를 좀 궁금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3: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2: 그렇죠. 예예. 예. 본인만의 작사 기법. 뭐가 있을까요?
3: 이게 각자가 가장 편한 언어를 활용해서 노래를 예. 만드는 거잖아요. 가요라고 하는 것은
2: 예.
3: 뭐 연주곡은 다른 문제지만 꼭 언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저는 뭐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2: 예.
3: 한국어, 우리말이 가장 편하고
2: 예.
3: 그걸로 노래를 만드는데 우리말로 노래를 만들 거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운율을 잘 보존해서
2: 예.
3: 만들자. 마치 영미권 뮤지션들이 하는 예. 것처럼 그들의 모국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2: 예.
3: 나도 평소에 우리말에 담겨 있는 운율을 좀 잘 살려서 만들자.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럼 평소에 뭐 예를 들면 우리말 공부를 따로 한다든가 그러기도 했습니까?
3: 아니요. 뭐 따로 하지

0: 않고 언어 생활 모든 생활 자체가 언어는 공부인 것 같아요.
1: 예.
0: 이게 모든 거는 쓰면서 외국어 배울 때도
1: 예.
0: 책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어디 뭐 여행이라도
1: 그렇죠.
0: 가고 외국인 만나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1: 예.
0: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다양하게 쓰면 쓸수록
1: 예.
0: 그건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저한테는 지금 그래도 싱어송라이터로 거의 십몇 년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작사 작곡 하나하나가 공부가 많이 된것
1: 예.
0: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직업상
0: 네.
1: 소위 말하는 이제 딕션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정확한 발음. 이게 뭐 굳이 신경 써서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불분명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0: 네.
1: 일종의 뭐 직업병인지도
0: 아,
1: 모르겠습니다.
0: 네네.
1: 근데 이건 뭐 앞에 계시니까 괜히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 발음, 딕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0: 아. 근데 그 부분이 저도 참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1: 예.
0: 그러니까 전달력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게 되고
1: 예.
0: 강조를 하게 된 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저는 아주 음향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은 라이브 클럽에서 활동을 시작했기
1: 예.
0: 때문에 정말 전달력이 좋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다. 이
1: 예.
0: 인식을 늘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1: 예.
0: 만드는 단계에서 이미 전달에 용이한 가사를 써야 된다. 이
1: 예.
0: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뭐 같은 환경에서도 뭐 딕션에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저는 왜 신경을 썼나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 활동 시작할 때 접했던 선배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1: 예.
0: 산울림이라든지 송골매, 신중현 선배님, 뭐 사랑과 평화 송창식 선배님 이런 그제앞 세대 혹은 앞앞 세대의
1: 예.
0: 선배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그거는 잘 들려서 좋은 게 아니라 듣기 좋아서 좋았어요.
1: 아.
0: 저렇게 평소에 주변에 공기처럼 있는 우리말을 그대로 갖다가
1: 예.
0: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드니까 저렇게 듣기가 좋구나. 이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걸 본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그쭉 쌓여왔던 것이군요.
0: 네네.
1: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말씀만 나누다 보면 도대체 장기하의 발음은 딕션은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으나 새삼스럽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제 임의대로 산산조각을 잠시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실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예, 잠깐 듣겠습니다.
2: 7시에는 일어나고, 12시에는 잠이 들고, 7시에는 일어나고, 12시에

0: 네. 마침
1: 네.
0: 가사로 바로 시작하는 노래라서
1: 그러네요. 다른 심지어 다른 연주조차 없이
0: 그러니까요.
1: 이거 좀 예.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형식이면은 누가 예. 해도 잘 들리지 않겠느냐.
0: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마 청취자분들이 아 이래서 장기하의 노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하고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1: 네네.
0: 예. 대개 그 저 노래를 만들 때 멜로디를 먼저 이렇게 짜고 그 위에 이제 가사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장기하 씨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먼저 나온다고 제가 들어서 어느 날 한 문장이 스르르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1: 네네.
0: 그게 어떤 겁니까?
1: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가사가 먼저 나온다기보다 가사랑 멜로디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저는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예, 예.
1: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소에 쓰는 말이라는 것은 늘 운율이 있고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해보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멜로디감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예, 예.
1: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스르르

0: 다가온다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그냥
1: 악상이 떠오르듯이 가사가 떠오른다 그런 얘기인가요?
0: 네. 어떤 일상적인 문장 하나가 조금 낯설게 보이고 거기에 예. 약간씩의 의미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제가 별일 없이 산다라는 예.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저희 어머님 얘기를 듣고 만든 거거든요.
1: 아, 그런가요? 네. 예.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0: 네. 그게 남들이 안부를 물어볼 때 예, 별일 예. 없냐고 하지만은 정말 소수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별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
1: 아.
0: 심리가 사람의 심리라는 예. 게
1: 그 얘기. 아, 그 너무 사람의 심리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0: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확 되게 와닿았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 안에서도 그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꼭 남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가.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을 예. 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이 너무 감지가 됐고 그 순간에 아 이게 가사 그리고 심지어는 노래 제목이 될 만큼 그 의미가 확 떠오르는 거죠. 제 마음속에서.
1: 예.
0: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격의 의미도 될 수 있겠다.
1: 그렇죠.
0: 예, 별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1: 예.
0: 깜짝 놀라겠지만 별일 없이 산다 이렇게 하면은
1: 아.
0: 약간 조롱하는 것까지 될 수도 있고
1: 예.
0: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런 이렇게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1: 예.
0: 그 문장 주변에.
1: 예. 그 별일 없이 산다를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데 혹시 찾을 수 있나요? 지금 그 제작진이 음원을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시죠.
0: 아,
1: 찾았나요?
0: 네.
1: 예, 벌써 찾았답니다.
0: 네.
1: 민환 제작진들입니다.
0: 네.
1: 그 설명을 듣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깊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0: 그렇군요.
1: 네네. 그런 네.
0: 예. 별일 없이 사십니까 요즘?
1: 요새는 별일 많죠. 특히 뭐 좋은 일이 많고 예. 일단 제가 열심히 만든 뭐 음반이 완성이 되고 예. 그거를 열심히 또 알리면서 이렇게 손석희 선생님도 뵙고 예. 매일 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 별일 없다고 할 수는 없죠.
0: 좋은 일이니까 다행인 거죠.
1: 맞습니다.
0: 예. 별일 없이 산다. 지금 설명 듣고 들으니까 그 뜻이구나. 네네. 금방 받았네요. 네. 역시 이게 원작자의 설명을 듣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가사, 한국어의 말맛. 이게 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이긴 한데 일상적인 어떤 구어가 문어체가 아닌 구어가 박자하고 운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기하의 노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노래 제목들을 제가 쭉 봤는데요. 아까 들어본 별일 없이 산다. 부럽지가 않어.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사실
1: 그 제목을 손석희 선생님 말투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0: 마지막 거요?
1: 네. 예. 아 이거 좀 너무 떠넘고 싶습니다.
0: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 예.
0: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1: 근데 약간 또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다시 하시니까. 예. 좀 더 생동감이 생겼어요.
0: 그 말이라는 게 이 톤에 따라서 다 뜻이 달라지는 거니까.
1: 그렇죠. 그죠? 예. 기분에 따라서 또 예. 억양이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
0: 예. 이틀 만에 뭔가 이 장기하 씨하고 저하고 잘 통한다는 느낌을 지금 매우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0: 갑자기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1: 예. 영광입니다.
0: 무슨 말씀을요? 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부럽지가 않어. 안아가 맞죠, 원래.
1: 그렇죠.
0: 예, 모음조화상.
1: 네.
0: 예. 근데 부럽지가 않아와
1: 네.
0: 부럽지가 않어는
1: 네.

0: 한 끗 차이지만
1: 그쵸.
0: 우리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 것처럼
1: 정확히 아다르고 어다른 거네요. 그거 처음 그렇게 생각해봤네요.
0: 예.
1: 네.
0: 근데 부럽지가 않아 하면 부러운데 아닌 척하는 것 같고 부럽지가 않아 하면 정말 하나도 안 부러운 것 같고
1: 네네.
0: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혹시 그 의도를 하셨습니까?
1: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0: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1: 부럽지가 않아 하면은 사실 제가 실제로 안 부러워서 만든 노래도 아니고 누구나 부러움은 있다고 생각하기
0: 그럼요,
1: 때문에. 그런데 예.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한 거죠. 진짜 예. 부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0: 예.
1: 나는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아까 예. 심드렁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0: 그렇죠.
1: 그 말 그대로 심드렁하게 얘기할 것 같았어요.
0: 예.
1: 근데 어로 이제 문장을 끝내는 게 말씀하신 대로 표준어는 아니지만
0: 예.
1: 그 심드렁 표현에 되게 적합한.
0: 아하.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심드렁하기 위해서 약간의 또 이 톤 변화가 있고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게 그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군요.
1: 그렇더라고요.
0: 예. 예. 그럼 가사를 만들 때 그 요소 요소의 그런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심기도 하겠군요.
1: 아 그런 게 많죠.
0: 예.
1: 예. 예전에 뭐 그 같은 예이긴 한데
0: 예.
1: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예.
1: 근데 그거는 똑같이 아를 어라고 쓴 거지만
0: 예.
1: 힘들어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더 허탈하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느낌을 예. 내려고 예, 예. 했던 겁니다.
0: 예. 오해를 한 가지 씻어냈습니다.
1: 어떤 오해예요?
0: 아니요. 그야말로 실생활에서 나오는 실 용어들이 언어들이 가사에 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 네.
0: 좀 쉽게 썼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예.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매우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고 어찌 보면 매우 전략적인 가사가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오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1: 예. 좋네요. 제가 뭐 노력을 생색내지는 않지만
0: 예.
1: 노력을 많이 하긴 합니다.
0: 예. 제가 오늘 이후에
1: 네.
0: 장기하 씨의 노래를 예전에 그냥 좀 건성으로 들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1: 네네.
0: 잘 들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이 대사를 가사를 썼을까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예, 가사를 쓴 사람의 생각이 가사에는 늘 들어가고,
1: 네.
0: 그러나 생각은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이 먹는 데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렇다면 옛날의 노래들을 다시 돌아다 봤을 때, 아, 지금의 나라면 이 가사는 쓸 수 없었겠다 하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1: 그건 다 모든 노래가 다 그렇죠.
0: 다 그래요?
1: 네, 저는 그냥 그 삶을 살면서
0: 예.
1: 한 장면씩을 포착을 한 것 같아요. 예. 작년의 나라고 해도 지금의 나와는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예. 하고 저는 그 모르겠어요. 그 쉽게 쉽게 쓴 노래라고 생각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0: 예. 근데 뭐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1: 쉽게
0: 예.
1: 쓴 경우도 있고 하지만 뭐 한 가지 그 조금 노력을 한 점은 그 지금의 내 마음에 충실하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0: 예.
1: 그 예를 들어 27살의 나 그리고 32살의 나
0: 예.
1: 그것은 지금의 저와 뭐 우월하냐 열등하냐 이거를 떠나서
0: 예.
1: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0: 아.
1: 그리고 저는 노래를 만들 때마다 딱 그 순간 그 날 그 시기

0: 그러면 이제 거의 인터뷰는 말미로 하고 있는데 음악을 제외하고
1: 네.
0: 요즘 장기하를 가장 깊게 몰입하게 만드는 관심사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다음 작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1: 요가? 요가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0: 예.
1: 재밌더라고요.
0: 얼마나 되셨습니까?
1: 네달 정도 됐나?
0: 아,
1: 네,
0: 그렇습니까? 예.
1: 그렇습니다.
0: 어디까지 꺾어봤습니까?
1: 그거 어떻게 각도를 재보진 않아서.
0: 예.
1: 근데 아니 뭐 높은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0: 아, 뭐 이제 넉달
1: 네,
0: 되셨으니까
1: 그렇죠.
0: 어찌 보면 초보일 수도 있는데.
1: 네. 어제도 많이 꺾어가지고
0: 예.
1: 얼얼한데 허리가.
0: 아, 그런가요? 예. 운동을 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처음에는 필요로 했는데
0: 예.
1: 이제 어떤 운동이 맞나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0: 예.
1: 재미를 느끼는 운동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0: 예.
1: 좋더라고요.
0: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 네.
0: 군더더기가 없다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무엇을 덜어냈기 때문이죠.
1: 네.
0: 빼내고.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시점에 장기하에게 무언가를 더하고 싶다면 그건 뭘까요?
1: 그 대부분의 거는 좀 이렇게 덜어낼수록 좋은 것 같은데
0: 예.
1: 이게 친절하면 더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0: 아.
1: 그한 가지 정도는
0: 예.
1: 더하는 게 좋고, 더하는 게 되게 어렵고,
0: 예.
1: 근데 더 친절해지려면 뭘 덜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딴데 쓸데없는 데 드는 에너지를 덜어내야
0: 예.
1: 친절함의 에너지를 더쓸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0: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솔로 정규 앨범 산산조각으로 돌아온 가수 장기하 씨와 함께 아니 친절한 기하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1시 30분 손석희 12시 4부를 시작할 텐데요.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풀렸을까요? 그대로일 것 같긴 한데 서울시경찰청에 나가 있는 신채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약간 저 소요 시간은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체감적으로 구간 구간에서 밀리는 곳은 아직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으로 이제 차량들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호남과 영남을 잇는 대구 광주간 고속도로 지금 광주 방향으로 동고령 나들목부터 해인사 나들목까지 20km가 어렵고요. 남해고속도로도 지금 순천 방향으로 동창원부터 함안휴게소까지 32km 구간, 진주분기점부터 서천휴게소 까지도 11km 구간 답답하게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름달 볼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날씨란데 참 짓궂죠. 그동안 청명한 하늘이다가 이제 남부지방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보름달 보기 어렵겠습니다. 도로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예, 그 참 다른 여태까지 그렇게 잘 뜨다가 어제도 잘 떴는데 이게 웬 소식입니까? 아, 아무튼

0: 우선 내려가시는 길 무사고로 잘 도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856 쓰시는 분께서 장기하 씨 음악은 스며듭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싶다가 점점 중독되신다고요. 산산조각이란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네요.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1: 7시에는 일어나고 12시에는 잠이 들고 7시에는 일어나고 12시에

9월 24일 목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ABC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위해 파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국가와도 대립하고 싶지는 않지만 통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란이 미국 측에 7개 전제 조건만 지켜지면 일주일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이란에게 있지 않다며 이를 일축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펜싱 간판 오상욱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펜싱 사브르 개인전에서 중국의 선천펑을 15-1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22 항저우에 이어서 아시안게임 2연패입니다. 오상욱 선수,

0: 최근 허리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로 고생했는데요. 마지막 15점째 득점대는 트레이드마크인 확신의 다리찢기도 선보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송세라 선수가 금메달을 딴 에페는 몸통 전체를 찌를 수 있고요. 사브르는 허리 위에 한해 찌르기, 그리고 배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9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계속 진행하죠. 어떤 소식인가요?
0: 네, 오늘은 뉴욕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번 주 뉴욕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뭐 IT 기업 수장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가 열리면서 굉장히 북적이고 있잖아요.
1: 예, 예.
0: 이 주요 국가 정상들의 발언들이 기사화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아, 연설 시간에?
0: 네.
1: 그건 몰랐습니다.
0: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는 오스카가 아니다. 유엔 연설자들이 15분 규칙을 무시하는 이유,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1: 예, 오스카는 상 줄 때 너무 길면 뭐 좀 제한을 한다면서요?
0: 네, 막 이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와서 이게 좀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광고를 틀어버리거나 해서 강제로 좀
1: 잘라버리기도 하나요?
0: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예. 기사는 제목에서 오스카가 아닌 걸 아쉬워하는 뉘앙스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1: 다 15분을 잘 안 지키는 모양이네요.
0: 네, 거의 안 지킨다고 하는데 유엔 총회에서도 끝내라 하는 신호가 있긴 있다고 합니다. 단상에 보면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 불이 들어온다고 해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무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 무시하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을 꼭 좀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럴 법한데 참석자 인원이 6일 동안 한 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 아, 예, 예.
0: 네, 그래서 15분씩만 이야기를 해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산술적으로 3,000분, 50시간이거든요. 그럼 6일 동안의 기간 동안 하루에 8시간 연설만 들어도 바빠요.
1: 예.
0: 그래서 이 제한 시간을 꼭 좀 지켜야만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그럼 그 제한 시간을 안 지키고 계속 가면 뒤에는 밀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0: 그런 경우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1: 예, 예.
0: 어쨌든 기사에서는 주권 국가의 특성 중 하나는 누가 말을 끊어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예. 강제로 말을 끊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뭐 진행상 차질을 빚게 하지 안기 위해서라도 강제할 법도 한데 어쨌든 중간에 끊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짧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뭐 만약 그렇다면 아예 그냥 아예 뭐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0: 필리버스터라고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시간을
1: 뭐
0: 보면
1: 그 뜻은 다르지만
0: 그런 정도까지 한 사례도 있는데요. 1960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무려 4시간 30분 동안 연설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이 미국이잖아요. 유엔이. 근데 거기에서 세계의 자본주의를 맹비난하고 쿠바의 소련 동맹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는데 뭐 거기까지는 자신들의 사정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뉴욕의 교통이 어쩌다느니 뭐 숙박이 불편하다는 이런 이제 좀 이제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이야기까지 해서 4시간 30분을 이야기한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이거보다 더 긴 기록도 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1957년에 인도의 국방장관이 카슈미르 분쟁에 대해서 인도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무려 8시간 정도 얘기한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1: 예예. 예. 이제 사실 뭐 정치적인 퍼포먼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걸 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유엔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연설들이 정말 명문이거나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극적인 연출이나 퍼포먼스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1: 예, 예.
0: 1960년에 소련 측에서 회장 책상을 구두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제 리듬에 맞춰서 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1: 그 후르시초프 당시 저 러시아 대통령.
0: 예예. 예, 예. 그리고 1974년에는 권총집을 차고 단상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유엔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곳인데 이건 정말 퍼포먼스인 것이죠.
1: 예예.
0: 그리고 2009년에 리비아의 카다피는 유엔 헌장 사본을 찢으면서 100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에서 인용한 한 국제 문제 전문가가 총회 연단이 정말 취지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과 총리들의 자존심을 채우는 장이자 본국 대중을 겨냥하는 그런 무대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1: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도 했던데 몇 분 했습니까?
0: 이재명 대통령

0: 대통령은 이번에 17분 연설을 해서
1: 양호했군요.
0: 예, 시간을 잘 지켰고요. 예. 2018년과 2021년에 뭐 BTS도 청년 대사 자격으로 갔었잖아요.
1: RM이 했죠.
0: 네, RM이 하기도 했었고 이게 2021년에는 나눠서 하기도 했거든요. 멤버들이 아, 예. 그때도 두 번 다 한 7분 정도 발언하면서 시간을 잘 준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젤렌스키 얘기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젤렌스키가 이번에 시간을 좀 잘 지켰다고 해요. 한 15분 정도 예, 예. 했다고 하고요. 마수드 페제키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6분에서 초과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37분이나 연설하면서 예. 제한 시간의 두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1: 시간도 그렇지만 내용이 문제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0: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연설의 주요 내용을 팩트체크하는 내용의 기사를 아, 예. 또 따로 썼더라고요. 크게 3개 정도를 팩트체크했는데 먼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에 대해서 확보한 통제권과 또 양국 간 협정의 성과를 강조하고 홍보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이때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치면 전 세계 석유의 60%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
1: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0: 맞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걸 과장됐다라고 판정을 하면서 정확한 수치 를 제시했는데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그 기름을 합치면 베네수엘라의 확정 석유 매장량이 3,030억 배럴, 미국은 460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한 22% 수준. 예. 그러니까 22%랑 60%.
1: 세 배나 과장했네요.
0: 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또 해상 마약 밀매를 거의 완벽히 차단했다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르텔을 저지해서 미국 해양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97%를 파괴했고 마약 유입이 90% 줄었다 이렇게 스스로 추켜세웠는데.
1: 미국엔 마약이 거의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는 근거가 부족하다. 지금 여전히 코카인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예, 예. 아이고 뭐 팩트 체커들이 트럼프 덕분에 많이 바빠지긴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또 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던 모양인데 그것도 좀 다르다면서요?
0: 네. 뭐 지난해 10월 휴전을 중지하긴 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시켰다라는 표현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예, 예. 지금 이스라엘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팩트와 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1: 예.
0: 그 밖에도 오늘날 일하는 미국인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많다고 한 발언은 이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의미 없는 통계다라는 예, 예. 지적도 나왔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팩트체크들에서도 좀 어긋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거 그러면 다 이렇게 연설 시간이 길어지면 뒤에 밀려서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질문했었는데 제작진이 열심히 또 찾아냈네요. 이런 그 이른바 오버런을 감안해서 예. 총회 일정을 좀 짠다고 하니까 뭐 무리 없이 하도록 하려는 노력은 네. 있는 모양입니다.
0: 소화를 예. 다 하긴 하나 보네요.
1: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사람들은 뭐 평생 수많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살죠. 학교로, 일터로, 때로는 뭐 낯선 도시, 또 낯선 나라로 짐을 꾸려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동의 끝에는 하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문 앞으로 통할지도 모르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도 그 돌아갈 곳에 대한 얘기인데요.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 박정영 선곡위원이 고른 그 마지막 곡은 Crosby, Stills, Nash & Young의 Our House, 우리 집입니다. 포크락을 대표하는 슈퍼그룹이죠. 데이빗 크로스비는 버즈 출신이고 스티븐 스틸스는 버팔로 스프링필드 출신, 또 그레엄 내쉬는 홀리스 출신입니다. 1968년에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크로스비, 스틸스 앤 내쉬를 만들었고, 그 바로 다음 해 닐 영이 합류하면서 크로스비, 스틸스, 내쉬 앤 영이 완성됩니다. 물론 영은 또 나중에 탈퇴하지만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인 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평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통에 앨범도 따로 작업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결과물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티 없이 맑은 화음이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들의 3부 화음은 사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까요. 이후로도 필요할 때만 모이고 일이 끝나면 다시 흩어지는 이른바 이제 뭐 음악적 동맹관계 뭐 이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자켓을 잠깐 보면 데자뷰 앨범인데요. 1970년에 발표된 크로스비, 스틸스, 내쉬 앤 영의 대표작입니다. 데자뷰 앨범은 여기 사진 이렇게 보면 정말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진 찍으면서 다 이렇게 무뚝뚝하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아마 방금 싸우고 사진 찍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따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볼 Our House는 그레엄 내쉬가 쓴 곡이고요. 우리 집 Our House, 거기에 우리에 포함되는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 내쉬의 연인이었던 조니 미첼입니다. Both Sides Now라든가 옐로 택시 뭐 등등 70년대를 풍미했던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죠. 비가 와서 쌀쌀한 아침에 근처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벽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는 연인들의 평범한 순간이 노랫말에 담겼습니다. 내쉬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상의 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모두들 또 지금 고향 집으로 달려가고 계시니까 이 노래의 의미가 더 각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모두 무사히 편안한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비, 스틸스, 내쉬 앤 영의 Our House,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 마지막 곡으로 크로스비 스틸스 내쉬 앤 영의 아워 하우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3부 화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곡에선 그렇게 3부 화음이 아주 잘 드러나진 않지만 같은 앨범의 첫 곡 캐리 온을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어가죠.

0: 체 루키루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7: 경복.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1336 1336 1336 1336
1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2: 예, 오늘 MBC 라디오는 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서 하루 종일 특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특별 생방송이 이어지는데요.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손석희의 12시도 오늘까지는 생방송이고 내일 모레 글피는 녹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으시면 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방송될 추석 특집 손석희의 12시에서는 세계의 오늘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죠. 1, 2부에는 박현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그리고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함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중

0: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 차량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차량 정체는 오후부터 다소 풀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광주 5시간 30분입니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2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차량 정체는 오전 11시쯤 정점을 찍고 차츰 완화되고 있다며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공항에 나가 시 주석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1: 중국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간 23일 미국에 도착해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시 주석을 직접 영접했습니다. 1시간가량 공항에 대기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전용기 계단 앞까지 나가 시 주석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엔 레드카펫이 깔렸고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하는 동안 비원 폭격기 2대가 상공을 비행하는 등

0: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지금은 위대한 순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현장 발언은 보도되지 않았는데 앞서 서면 연설에서 시 주석은 미중이 협력을 우선하고 안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세계 정세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등을 두드리며 친분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쯤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과 함께 군 사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참여하는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 주석 도착에 앞서 배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이 11월 만료되는 무역전쟁 휴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AI 규제 협력과 관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형식을 취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1: 제81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란과 간접 대화에 나선 미국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이란 측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이번 대화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며 애초에 그런 제안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날 미국 측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기한으로 일주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요구 조건은 미국의 해상 봉쇄 즉각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의 신속한 반환,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측과 메시지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소셜미디어 X에 어제 유엔 총회장 밖에서 진행된 미-이란 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카타르 측 중재자들을 통한 메시지 교환과 입장 확인이 한 차례 더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이 공개한 핵심 조건은 해상 봉쇄 및 경제 테러를 포함한 미국의 적대적 행위 중단,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동결 및 제한된 이란 자산의 반환, 두 연안국 정부 간의 합의에 따른 안전한 호르무즈 항로 보장 등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했다면서 수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 접촉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과도 만나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해법을 마련할 기회로 삼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 연속 줄었지만 8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첫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3% 올라 지난주 상승률인 0.16%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7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는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서대문구는 0.44%, 동대문구 0.39%, 노원구 0.37% 상승하는 등 서울 중위 지역 아파트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3%로 서울 상승률 0.13%보다 0.01%포인트 높았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에 도착해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앞서 뉴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미 투자와 핵 잠수함, 전시 작전권 전환 등 한미 간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2: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각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국빈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통령부 공식 환영식에 이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교환식, 오찬과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K-Expo 행사장도 방문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멕시코와의 교역과 투자,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지원할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뉴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가량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막판 지

0: 진통을 겪던 한미 간 대미투자 사업 논의가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면서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대통령은 핵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 재처리, 조선업 협력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증액해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핵잠수함 관련 논의도 더 가속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골프를 치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G20 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서 함께 골프를 치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송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런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관련국 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백모 씨가 최근 우리나라로 송환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1도입니다.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의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5: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어제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9408님께서 가든에 오기 위해 어제 하루 종일 음식해서 냉장고를 꽉꽉 채워놨습니다. 저한테 기름 냄새 날 것 같아요. 명절 준비 많이 힘드셨죠? 가족, 친척, 손님들 먹을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막히는 길을 몇 시간씩 운전하느라 고생하고 뭐 가는 것도 고생, 맞이하는 것도 고생입니다.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없었다면 내 인생도 무의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조항조의 고맙소 들으면서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 특별 생방송 중이고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 이곳 서울 상암동 MBC 가든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아니 아,

0: 네. 아, 따로예요. 여기 그 남편분이시고. 네. 여기 남성 두 분은 어쩌다가 여기 들리셨죠?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아내분은 어딘가 있고. 아, 어머니. 아, 모시고. 아, 근데 진짜 여기 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의 또 힘이 저한테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자, 오늘 0748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기차 타고 가든 스튜디오로 출동한 손트라 애청자인데요. 오늘 가든 스튜디오에 오고 싶어서 시부모님 두 분을 일본으로 온천 여행 보내드렸어요. 꽁 먹고 알 먹고 테디 저 착한 며느리 맞죠? 아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뭐 가든에 오려고 뭐 얼마를 쓰신 거예요? 이거는 야, 아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뭐 또 마음 같아서 뭐 같이 가자 이럴 텐데 아니에요 두 분이서 가세요. 전 갈 데가 있어서 이래서 이쪽으로 오셨구나. 와 요새 그 이제 기차표 얻기도 힘든데 그 귀한 기차표를 얻어서 또 와주시고. 아니 우리 1320님은 장바구니 챙겨서 손틀어 왔어요. 가든 스튜디오 재밌게 보고 장 보러 가려고요. 엄마 미안해. 우리 장바구니 어디 계세요? 아 그냥 진짜 바로 끝나고 여기 근처에서 이제 장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러면 가족들은 지금 장 보러 나왔다고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아, 여기 들렀다 가는 걸 모르시고. 뭐 아, 이름이 뭐라고요? 아 여기 뭐 1320 뒷번호. 아 저희가 익명 보장은 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화면으로 어쩔 때는 이게 한 번씩 나가가지고 얼굴들이 약간 비칠 수도 있다는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 8499님 오늘 처음으로 가든에 온 워킹맘입니다. 고3 딸 둔 덕에 시댁에 안 가고 여기 올 수 있었어요. 딸은 학원 가고 전 여기 가든에 처음 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아요. 해피 추석입니다. 와, 어 뒤에 어머 처음 오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야, 아니 근데 고3 딸은 연휴에 학원을 보내버리고 본인은 여기서 아 그것도 뭐 다 좋네요. 아 좋습니다. 아 우리 8450님 그 외에도 또 이제 함께 하고 싶었지만 또 마음은 가든 스튜디오에 그러나 현실은 키친 스튜디오 한참 전투 중입니다. 전투 휘슬은 송편 빚기 1차전, 꼬치전 2차전, 생선전 3차전, 동그랑땡 4차전, 두부전 아직 5차 6차전 시작도 안 했어요. 손트라 가족 여러분 맛있는 거 맛있게 알맞게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부엌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죠. 네. 라디오 듣다 보면 아 정말 일하는 것도 조금 그 힘듦도 좀 덜어내지려나. 아, 제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09님은 아직 음식 다 못했어요. 차례 음식 다 하면 저녁 준비. 그래도 가족들 먹을 음식이니 즐겁게 하고 있어요. 잠깐 손틀어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어야겠어요. 아우 스트레스 풀 수 있죠. 아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나름 좀 스트레스 풀러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마음껏 환호성과 박수와 뭐 이제 궁금하신 거 얘기하고 싶은 거 마음껏 그냥 질러 그냥 막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2467님 모처럼 남편과 함께 어제 부쳐놓은 전과 홍어 삼합이랑 막걸리까지 점심 먹으며 추석 명절 전야제 즐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내일이 추석이죠. 이제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긴 한데 뭐 여기 밖에 계신 분들은 뭐 집에 뭐 음식 같은 거 다 준비나 하셨어요?
1: 네.
0: 아, 다 하셨고요. 와, 미리. 아, 어제 다 했다고요?
1: 와.
0: 아, 가서 또 해야 돼. 지금 아직 지금 장도 못 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여기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서울이 아닌 분들 거의 반반이네요. 괜찮아요? 오늘 집에 저녁 전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괜찮으시겠죠? 네, 지금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명절 앞두고 정말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 가든 스튜디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지금 상암동 뭐 지나가고 계시는 우리 기사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잠깐 좀 아 뭐 일도 좋지만 잠깐 뭐 쉬었다 가시라고 여기 뒤에 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한 번씩 올 것 같은데 잘 반겨주시고 오늘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가족끼리 둘이서 파티를 할 겁니다.

0: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가 아니고 부부, 자매, 형제, 부모, 자식, 처제와 형부, 뭐 형님과 동서 등등 이렇게 가족이 한 파트너가 돼서 트로트 이어 부르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가족 중에 누구는 부산에 계시고 누구는 뭐 서울에 계시고 이렇게 되면 둘이 또 이제 연결을 해서 뭐 마음으로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 될 것 같은데 전화만 받을 수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말머리 달고 함께 할 가족과 관계에 간단한 정보 적어서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퀴즈인가 하실 텐데 제가 여기서 노래를 선창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분이 전화 연결로 할 거고 만약에 그 두 분이 같은 공간에 있다 그렇게 된다면 둘이 잠깐 떨어져서 다른 방에 가시던지 한 분은 차 안에 한 분은 휴게실에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저희 여기 밖에 계신 분들과 그냥 한다면 제가 이야 이야 이야
1: 내 나이가 어때서
0: 이렇게 이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아시겠죠? 자, 참 잘하세요 이분들은. 근데 또 이렇게 막상 연결되면 긴장돼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과연 또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오늘은 2시 10분에 시작한 관계로 많은 분들께서 왜 갑자기 또 우리 공휴일은 주말마다는 또 10분 일찍 출발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나증권, 데이펙, IS동서, 애니스농협, 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주식회사, 성원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 종근당 건강, 음주 후엔 티맵대리, 우리 ENL 하루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빅토스, 환인제약, 한일 의료기, 탄탄방수,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주식회사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와 함께합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을 날라도,
5: 층을 날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6: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0: 수확량 줄어도?
11: 보장.
10: 가격이 내려도?
11: 아이, 그럼.
10: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2: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14: 건강해.
1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15: 하루 한 번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6: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에 담아온 시간.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30년 동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17: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길 위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16: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고 계시는지 점심 메뉴는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계시는 곳 교통 상황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가족들의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우물정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아마 추석 관련 문자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동 중이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가족 단위로. 그러면 이제 라디오 듣다가 갑자기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도전할 만한 우리 노래 이어부르기 퀴즈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노래 이어부르기 퀴즈 함께 참여하고 싶다, 가족 단위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참여 달고 가족과 그 함께할 파트너, 가족 관계도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하게 명절 음식 먹으면 좀 그 깔끔하게 이렇게 커피 한 잔 뭐 땡기잖아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게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먼저 노래 들으면서 사연들 살펴볼게요. 5997님께서 제가 근무하는 곳은 추석 당일 하루만 휴무입니다. 속상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저에게 셀프로 쓰담쓰담 위로해 주려고요. 열심히 살면 대박 날 일이 생기겠죠. 대성의 대박이야 들려주세요 했는데, 아 그렇죠. 오늘 손틀에서 좋은 기운 얻어서 대박 날 일들만 있길 바라면서 우리 대성의 대박이야 한번 달려볼게요.

대성의 대박이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서울 상암동 가든 스튜디오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모두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아, 즐거우세요? 그래도 안 더우시죠? 그나마 안 더워서 그나마 괜찮은 거. 아 더워요? 아 이렇게 다 옹기종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좀 더울 수도 있겠구나. 우리 6245님께서 추석 이브인데 엄마는 손트라 보러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그동안 추석 때마다 음식하느라 수고한 엄마를 위해 올해는 제가 대신해서 준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엄마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엄마 잘 놀고 오라고 한마디 전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6245 뒷번호를 가진 딸. 그래요? 아 예. 어머니 잘 놀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6245님 어머니 정말 잘 놀고 계세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5829님께서 여기는 마트예요. 오전에는 고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지금 막 밀려들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고객 맞이하고 있는데 이어폰으로 손트라와 함께하니 힘든 줄 모르겠어요. 손트라 식구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야, 이렇게 또 가게 운영하는데 이런 연휴에 안 그래도 일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 손님 없으면 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일복이 터지셨네. 너무 다행이고. 이게 사실 이제 가족 단위로 같이 오랜만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얘기하면서 우리 뭐 새우 좀 사갈까? 요새 대하철이래 아니면 뭐 이거 먹고 싶어 이러면서 그냥 약간 그런 교류가 모르겠어요. 요새는 좀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게 되니까 이런 또 특별한 날에 명절 때 또 가족들과 그런 시간도 보내면 좋겠네요. 우리 3880님은 오늘 저희는 대전에서 태안으로 가족여행 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예비 신혼부부가 함께해요. 11월에 결혼하는 우리 딸 예비 사위 사랑하고 축복한다. 우리 아들 함께 줘서 고마워. 야, 지금 그러면 한 가족이 다 가고 있는데 그럼 앞자리에 엄마 아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그러니까 딸 포함해서 사위 그리고 또 그 옆에 껴있는 지금 아들 총 5시서 가나 보네요. 좋겠다. 지금 우리 교통 상황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한번 브리핑을 여러분께 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0249님은 5살 딸이랑 전주에서 오신 우리 아빠랑 처음 보이는 라디오를 보는데 아이가 신기해하고 재밌나 봐요. 은채야 추석 잘 보내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5살 우리 은채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여기 왔다고요? 아 은채야 거기 있었구나. 어머 안녕. 이야 정말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다 너가. 여기까지 오고 그래.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렴. 여기 근처에 시장도 뭐 좋은 데 있으니까 가고. 깜짝아 나 처음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그 우리 지금 TV로 뭐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주에서 오셨어. 아버지도 오셨다고요? 저기 뒤에 계시고. 야 정말 온 가족이 정말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아 손태진 때문에 고생했다. 아 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8040님 저는 제주입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명절 음식 시작. 7학년 6반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준비 중입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되세요 했는데 이야 아니 근데 제주에서 보내는 추석 명절도 너무 좋겠네요. 거기 날씨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3183님 아들이 소방 공무원인데 내일 추석날은 근무라 오늘 왔다 간다고 하네요. 왔다 간다고 하네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태전 만들고 있어요. 신청곡 소방차 그녀에게 전해주오. 야 추석 당일에도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네, 늘 이동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 그래도 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데서 좋은 힘 많이 끌어 담아서 이번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주오 들려드리고 우리 2부에서 함께해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40분입니다.

0: 손뼉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6511님께서 나주 시댁 가는데요. 엄청 밀려요.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대천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교대로 운전하면서 손트라 들으면서 가는 중입니다. 야,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이제 대천이시라고요? 5597님은 오전에 원주에서 서울 대림동 갈 때는 1시간 20분 걸렸는데 볼일 마치고 원주로 돌아가는 길 3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내비가 말해주네요. 손틀어 들으며 즐겁게 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진짜 정체가 엄청 심한데요. 여러분 한번 자세한 교통상황 알아볼까요? 우리 신채희 리포터.
1: 네, 일단 오늘은요 길트라보다 달트라를 외치고 싶습니다. 문자로 0841번님이 저녁에 둥근 대보름달 기대해봅니다 하셨는데 어떡하죠? 이번 추석에는 다 못 보실 것 같아요. 날씨란 게 참 야속하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청명한 하늘에 휘황청 밝은 달을 매일 보여주더니 딱 이 추석 연휴에는 비 오고 구름 껴서 달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튜브 손트라 보시면 얼굴은 작지만 테디 얼굴이 휘황청 밝으니까 테디 얼굴 보고 소원 비시길 바랍니다. 고향 가는 길 볼까요? 아까 6651번님이었나요? 대천 가는 길 뭐 몇 시간 걸렸다고 5시 출발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 옌 7시에 출발하신 분들 제일 고생하셨을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때 10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6시간, 목포까지는 지금 5시간 10분, 강릉까지는 4시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힘든 곳은 아직까지도 경부고속도로 충청권의 차량들 몰려있는데요. 부산 방향으로 북천안 나들목에서 옥산 분기점까지 27km 구간 쭉 밀리는 가운데 남사 진위 나들목에는 5차로에 사고까지 발생해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에 사고 나면 정말 우울하잖아요. 연휴 딱 전날에 가장 많이 사고 난다니까 특별히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채희였습니다.
0: 길트라에 이어서 이제는 달트라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우리 늘 센스쟁이 신채희 리포터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날 좀 서두르지 말고 그냥 여유롭게 운행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럴 때 좀 사고가 자주 나는 게 이게 가는 건가 막힌 건가 막 이러면서 잠깐 우리가 고개 다른 데 돌렸을 때 앞에 차는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이게 오히려 빨리 달린다고 사고가 뭐 더 쉽게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 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가시는 길 우리 손트라가 좀 즐겁게 해드릴게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오늘의 노래 만나볼까요?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고향 가는 날 내가 왔구나. 이제 왔구나. 사느라 잊고 지냈구나. 엄마 같은 곳, 그림 같은 곳, 발길이 이끄는 이곳. 아, 내 고향아, 이쪽 저쪽 그대로구나.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내 마음이 좋구나. 사방이 다 좋다. 너도 왔구나. 오랜 벗이여. 사느라 잊고 지냈구나. 친구 같은 곳, 쉼표 같은 곳, 발길이 이끄는 이곳. 아, 내 고향아, 이쪽 저쪽 그대로구나.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의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한이제의 고향 가는 날 전해드렸습니다. 참 이거 가사를 쭉 보면서 느낀 게 그 그리웠던 그 고향에 오랜만에 다시 가면 참 이렇게 여러 감정들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어렸을 때 뭐 막 놀면서 다녔던 그 화곡동 막 골목들 있잖아요. 그게 이게 이렇게 좁았나? 어떻게 차가 이 사이를 다녔지? 막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뭐 담벼락만 봐도 아 저거 막 이렇게 막 뛰어넘고 막 이랬는데, 아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여기 태권도 학원이 있었는데 없었네, 아니면 뭐 여기 뭐 목욕탕이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추억들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되게 그냥 뭔가 아 열심히 살아왔구나, 내 자신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싱가포르 간 적은 없지만 또 싱가포르 간다면 저한테 또 그런 추억이 있겠죠. 아 여기에 뭐가 있었, 근데 요새 가면 모르겠어요. 다 바뀌어가지고, 너무 바뀌어가지고 좀 뭐 고향 냄새가 좀 나는 그런 곳 아마 많은 분들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2515님께서 가든에서 듣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이 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네요. 숨죽여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셨고, 5606님은 언제 아무 때나 찾아가도 따뜻한 고향, 엄마가 있어 더 따뜻한 고향. 근데 이게 반전이에요. 손틀아 가든 보고 얼른 출발할게, 엄마 사랑해. 아 그러네요. 아,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뛰어가셔야 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 그런 와중에 잠깐 들으면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든 스튜디오 힘들게 찾아와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진짜 갑자기 그냥 좀 부탁해서, 아니 이렇게 모셨는데 뭐 물론 어제도 불렀지만 또 노래 한 곡 좀 불러드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좀 노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급하게 라이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래, 서른도의 삼바의 여인 한번. 그리고 같이 노래 불러주실 거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저 손태진의 라이브 삼바의 여인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광고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8: 잘 부탁드려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제가 라이브 선물 짧게나마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즐거우셨나요? 다행입니다. 우리 7954님이 이번 추석은 입시생 이슈로 고향도 못 가고 집콕이지만 혼자 여유롭게 손 틀어드니 너무 좋아요. 볼륨 높이고 쌈바쌈바 둠치둠치 테디짱 해주셨는데 우리 3, 4부도 더 신나게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가는 추석 에피소드 여러분 나눠보세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우리 윙크와 돌아올게요.
7: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9: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

0: 시흥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흥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 차량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고속도로 차량 정체는 오후 들어 다소 풀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광주 5시간 30분입니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2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차량 정체는 오전 11시쯤 정점을 찍고 차츰 완화되고 있다며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오전 차폴테펙공원 애국영웅탑 헌화를 시작으로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 산업, 교류, 문화 재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날 저녁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 뒤 25일 오전에는 멕시코 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 간 가교 역할에 나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24일 낮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난해 관세 전쟁 끝에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는 11월 만료되는 미중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이른바 부산 합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미중 간 무역 전쟁 휴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됩니다.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mm 방사포의 시험 사격 사실을 공개하며 군사분계선 이남 수도권 일대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따라 갱신형 240mm 조종 방

0: 사포탄 시험 사격을 그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 연장 조종 방사포탄 개발로 남북 국경의 화력 준비 태세에 커다란 변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명절 연휴에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아졌죠. 경관 좋은 곳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워케이션 명소로 주목받는 것이 경기도 가평인데요. 자라섬의 업무 공간과 숙박을 패키지로 예약하고 일을 마치면 아이들과 쿠키와 치즈를 만들고 동물원도 가보세요. 아, 귀여운 댕댕이들도 가족이죠. 가평엔 반려견 맞춤형 체험과 편안한 동반 숙소도 가득합니다. 올가을에 한번 경험해보시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추석엔 보고 싶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4: 맛있는 음식 한상 차려놓고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5: 파티도 하고
3: 가족들이 모두 트로트로 대동단결되는 시간, 한가위 가족 노래 퀴즈. 가족끼리 둘이서 파티. 명절과 참 잘 어울리는 그룹이죠. 퍼스널 컬러가 추석인 트롯 자매 듀오. 함께 있어서 2배, 아니 2의 거듭 제곱으로 흥이 납니다. 얼쑤 윙크 어서오세요.
6: 안녕하세요. 쌍둥이 가수 윙크입니다.
7: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 지난 8월에 손트라에 놀러와 주셨
6: 네, 정확히 한 달 전이었어요.
3: 한 달밖에 안 됐나요?
6: 네.
3: 근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그때 다 우리가 풀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6: 풀지 못했어.
8: 맞다.
6: 네. 제가 네. 그때 태진 씨가 네. 노테스텔라타
3: 네, 맞아요.
6: 베이스 네. 동굴 베이스 들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답가를 네. 기다리면서 즉흥적으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3: 답가를 만들었다가요?
6: 들려주세요.
3: 들려주세요.
6: 네네. 하나, 둘.

0: 추석 한가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선태준의 트로트 라디오.
1: 좋다.
2: 와, 감동이다.
0: 마음에
2: 너무 감동이네요.
0: 마음에 드세요?
2: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뭔가 개설에서 약간 저뿐만이 아니고 이 선태라 모두를 약간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0: 맞아요.
2: 아, 이렇게 오늘 가든 스튜디오에 이렇게 또 와 계십니다.
0: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2: 그러니까요.
0: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2: 네네.
0: 사랑의 멜로디.
2: 아, 근데 제가 참 지금 식은땀이 계속 흐르고 있어가지고.
0: 이거 말해야 돼요, 이거.
2: 이거 말을 해야 될까 말까.
0: 우리끼리 비밀하기에는.
2: 아, 그래요. 네. 사실 잠시 그 사이에 제가 그 화장실을 갔는데.
0: 그렇죠.
2: 이제 그 장애인 화장실이 열려 있길래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불 다 꺼져 있고. 들어갔어요.
0: 예.
2: 그리고 볼일을 보고 예. 배터리 문제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0: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 줄로 얘기하면 손태진 씨가 화장실에 갇혔어요. 예.
2: 제가 한 5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 유리문을 깨기도 뭐 하고 이거 어떻게 근데 진짜 제가 뭘 했냐면 왼쪽 천장을 뜯어서 분명히 어딘가 연결이 있다 그래서 그 뜯어서 프레시라이트 비춰서 거기에서 그 긴급 여는 그 버튼을
0: 그쵸
2: 네네. 아, 근데 제가 이게 그 원래 그 화장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아니, 네,
0: 다시. 솔직히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의 왕자님 우리의 손샤인이 유리문을 막
2: 그랬던
0: 발버둥 치는 멋있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2: 네,
0: 오늘은
2: 그런
0: 잊지
2: 사고가
0: 못할
2: 있었습니다.
0: 거예요.
2: 네. 잘못 들어가지고.
0: 아니, 그만큼 우리 태진 씨가 네. 생방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던 거죠.
2: 아,
0: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2: 아,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해프닝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추석에 참 정말 많은 일들이 있네요. 아, 우리 그 보통 같으면 추석 때 또 어떻게 보내시나요?
0: 일도 많이 하고요.
2: 네.
0: 아무래도 공연 이제 추석
2: 네네.
0: 가는 길 오는 길 공연 휴게소에서 하기도 하고
2: 네네. 네,
0: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틈트라이 왔네요.
2: 그러니까요.
0: 네. 저희는 또 외할아버지 기일이
2: 네.
0: 추석 바로 전날이라서 그 전날 제사를 반에
2: 이미 다 하고
0: 그리고 네. 그 아침에 이어서 이제 차례상을
2: 네.
0: 약간 이제 저희 집이 좀 특별하죠. 그래서
2: 네.
0: 제사와 차례를 함께
2: 차례를 같이 하는구나.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또 뭐 저희 가수들한테는 프리랜서에게는 일하는 게 뭐 이제
0: 그쵸.
2: 남들의 공휴일에 저희는 일을 하잖아요.
0: 좀 그게 좋아요.
2: 네, 그게 더 좋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쉰다 이러면 괜찮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은.
0: 그리고 네. 막상 할 일이

0: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도 붙여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돕겠다고 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하면 사실 저희가 더 좋죠. 나가서. 아, 그렇죠. 네. 네. 진짜 슬픈 건 이런 날 헬스장 같은데 혼자 있을 때.
1: 아 오히려 추석 때
0: 할 일 없어서 약속도 없고 네. 친척도 안 모이고 네네. 하면은 이제 막 혼자 이제 막 방황하는 거죠. 아. 서점에도 갔다가.
1: 아, 그럼 뭐 네. 그런 약간 여유를 좀 네.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0: 그렇죠.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1: 근데 이제 막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면 이제 막 아, 누가 주인이야, 누가 승이냐, 막 이런 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0: 엄마도 오늘 아침에 그러셔서 네가 주인이?
1: 어머니가요?
0: 엄마가. 네. 야, 너네 어떡하니? 점점 더 똑같아져. 네. 이러시는 거에서. 아, 너 한 명이라도 머리 좀 묶든가. 네. 아, 잠깐만요. 여기서 퀴즈. 네. 태진 씨는 누가 주위고 누가 승인지 알까? 퀴즈 나갑니다. 맞춰주세요.
1: 주위 승이.
0: 정답은 제가 승이입니다. 틀렸어요. 제가 주위. 다시 화장실로 가세요.
1: 저 나갈게요. 아, 나갈게요. 아, 그래요? 어, 그래? 네. 어,
0: 틀렸어요.
1: 아, 오늘은 가른말을 또 일부러 또 반대로 아, 하시긴 그쵸, 했는데.
0: 어, 맞아요, 맞아요. 반대로 하긴 했는데.
1: 그때랑은 반대네요, 그러면.
0: 교란작전.
1: 아, 교란작전이. 아~ 다음에는 한 가지로 좀 아, 유지해 주시길. 네. 아니, 가르마로 외우다니. 아니, 그게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뭔가 구분되는 뭐 특징이 뭔가 있나요? 했는데, 그날에는 가르마였어가지고.
0: 그렇죠.
1: 아니, 근데 이제 뭐 오늘.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제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그거 확인하려고 그랬다고.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는 분들 위해서 또 네. 누가 언니 주희고 누가 동생 승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카메라 보면서.
0: 네, 카메라 보면서.
1: 저기 가운데.
0: 네, 제가 이 버건디 컬러를 입은 네, 가을 여자.
2: 버주.
0: 네, 3분. 언니 주희고요.
2: 네, 저 하늘색 옷을 입은 게 동생 승희입니다.
1: 네. 와우, 네. 오늘 이렇게 가족과 정말 네. 함께하는 그런 추석 명절 스페셜로 오늘 이야 이 추석을 맞아서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네.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를 안 하고요. 네. 오늘은 뭐라고요? 외쳐볼까요? 아 가족끼리 둘이서 파티. 아 가족끼리 둘이서 파티. 네. 어떻게 되는 거죠?
0: 네, 오늘은요 가족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두 분이 안방, 작은 방, 아니면 부엌, 화장실 이렇게 따로따로 전화를 받으실 건데요. 퀴즈는 똑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동시에 이어 부르시면 성공입니다.
1: 제가 연습 퀴즈를 드릴게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0: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그러면
1: 여기 밖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 이렇게 뒷부분을 함께 불러주시면 성공입니다. 우리가 아파티를 이때까지 늘 두 명이서 해서 안 됐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한 명 했다가 두 명 하니까 재밌네요.
0: 그렇게 스릴인데요?
1: 원래 네, 그렇게 다 이제 연결이 돼야 되니까. 네. 자, 우리가 근데 가사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가차 없이 땡. 아, 틀린 순간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0: 어머, 잔인해요. 네,
1: 좀 그런 곳이에요.
0: 진짜요?
1: 어쩔 수 없습니다.
0: 틀리는 순간 네. 전화가 끊깁니다, 여러분.
2: 아니, 그러면 혹시 가족이라고 선물 나눠 가져야 하냐고요? 한 집에 선물 하나만 나가냐고요? 노노노노 아닙니다. 선물 머릿수로 나가요.
1: 네, 머릿수로.
2: 네, 한 사람당 하나씩 네, 공평하게 드립니다.
1: 야, 참가만 해도 우선 치킨 두 마리 상품권 각자 챙겨. 그러니까 네 마리인 거예요.
0: 아, 그렇죠. 한 곡 성공하면 치킨에 타월 세트까지 받고
2: 네, 두 곡 성공하면 치킨에 타월 세트에 매운 실비 김치까지 얹고
1: 그리고 세 곡 다 성공하면 치킨, 타올, 김치의 진공 쌀통까지 다 바꿔. 야, 오늘 큽니다.
0: 자,
1: 커요.
0: 여러분, 만약 올 성공하면 네. 한 집에 치킨 4마리, 타올 14장, 김치 4.8kg, 진공 쌀통 두 대가 가는 겁니다.
2: 야. 아따, 그거 참 부지런하구나.
1: 야, 아니 지금 방금 선물 나왔는데 밖에 계신 분들이 더 웅성웅성거려요.
0: 그러니까 난리 났어 지금.
1: 오늘 괜히 여기 왔다. 집에서 전화나 해볼 걸 그쵸.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0: 오늘 손틀어 곡간 푸는 날이에요.
1: 그러니까 제대로 풉니다. 예. 제대로 풀고요. 지금부터 신청 받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참여할 가족이 누군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신청 받는 동안 사실 저번에 우리가 이 노래를 라이브로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010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한번 들으면 입에 계속 맴도는 중독적인 노래죠. 윙크의 얼쑤 갑니다.

0: 아, 추석에 가장 많이 듣는 곡 1위, 홍시를 꺾고 영광의 1위를 차지했던 얼쑤를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아, 진짜 명절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요. 아우, 정말 지금 오늘 쉽지가 않네요.
1: 네, 쉽지가 않습니다.
0: 아, 어떤 일이 있었죠?
1: 헤드폰 코드가 빠져가지고 네. 아예 음악이 끊기고 네네. 마지막에는 그냥 제 마이크가 빠져서 제 목소리가 안 나가는 부르지 말라는
0: 그러니까요. 오늘 저 주희 씨에게도 승희 씨에게도 다 뭐 약간 좀 잊지 못할 그런 명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 태진 씨가 스타트를 그렇게
0: 스타트를 그렇게 끊었었나요?
1: 근데 아, 네. 살다 보면요 네. 원래 계획대로 되거나 완벽하게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오히려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네. 아. 제 통틀어 추석에 있어서 제일 잊지 못하는 태진 씨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0: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죄송하지만 잊어주세요. 오늘은 잊어주시고 우리 바로 네. 첫 번째 대결 가볼게요. 아, 가족끼리 둘이서 파티 첫 번째 참가자 나오세요.
2: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문혜경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제주에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앞에 한번 네. 소개해주세요.
1: 네. 우리 이쁜 사위와 함께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막 비행기 내렸다고 해서 신청합니다.

0: 야.
1: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2: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사위 의견도 안 묻고 일단 신청을 먼저 하셨다고요?
3: 네네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신청했다고 했을 때 사위 반응은 어땠어요?
3: 그냥 어리둥절했죠.
2: 그렇죠.
1: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근데 사위 입장에서는 네, 거절도 못하고 이거.
2: 그러니까.
1: 약간 아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시는 거죠?
3: 아 저요?
1: 네.
3: 아 저는 지금 다른데 잠깐 나와 있고요.
1: 네.
3: 우리 사위는 이제 아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사위는 사위대로 지금 다른데 가 있어요.
1: 아 다른데로 가 있고.
2: 어머니가 약간 그 장모님께서 이렇게 네. 스파르타식으로 약간 아~ 이렇게 사랑을 주시네. 카리스마가 있어요.
1: 방금 치킨 네 마리에서 이미 넘어오셨어요.
2: 아니 그렇다면 우리 사위분 네? 자랑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3: 아 우리 사위가요. 이렇게 장모가 하는 얘기를 갖다 거절을 못 하고요. 장모가 이렇게 막, 아우, 저거 너무 이쁘다, 저 갖고 싶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하면 네. 그걸 기억에다가 꼭 받아줘요.
2: 잊지 않고?
1: 그건 감동이다.
3: 네네네.
2: 이거 아니, 여자들이 네. 제일 좋아하고 감동받는 포인트인데.
3: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매일 이렇게 장모한테 이렇게 예쁜 머리핀 같은 거, 이렇게 뭐, 어디 좋다. 신발 같은 거, 네, 소소한 거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장모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꼭 사다가 주더라고요.
2: 그럼 우리 혜경님 일부러 그걸 노리고 혹시.
3: 이거 비밀인데요?
1: 비밀인데 지금 사위가 듣고 있을 거예요.
2: 너무 상세하시다.
3: 아, 다 들켰네.
1: 아, 근데 그런 거를 아무리 티를 내도, 대놓고 티 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움직이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2: 맞아요.
1: 그만큼 자상하고 너무 멋진 사위 두신 것 같은데,
2: 진짜.
1: 우리 사위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3: 아, 우리 사위 그렇잖아도 너무너무 요즘에 고생도 많고, 더운데, 그리고 같이, 애기들하고 같이 육아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맨날 고맙기만 해. 미안하고 사랑해.
1: 자 이렇게 또 늘 통화도 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자주 만나는 사이지만 이렇게 또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좀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위 우리 문혜경님의 사위 나오세요.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사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2: 네,
1: 반갑습니다.
2: 세상 다정하신 우리 사위분이신데 김현님. 장모님이요. 의견도 안 묻고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4: 네.
2: 아니 그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김서방 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4: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 공항에서 뵙자마자 네. 김서방 자네 방송 나가야 되네 이러셔가지고.
1: 아, 그 방송. 근데 진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신가요?
4: 아 방금 잠깐 설명드린 것밖에 없어요. 지금.
2: 진짜요?
1: 이야.
2: 그 김현 씨잖아요. 네. 지금 성함을 바꿔요. 김현타로.
1: 아 현타로.
2: 현타로.
1: 진짜 현타로.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지금 그러면 어디서 지금 통화 중이신 거죠?
4: 아 저 차 타고 이동하다가 주차장 잠깐 차 세워가지고.
1: 예.
4: 네 여기서 지금 전화 중입니다.
1: 아 그러면 자 트로트 애창곡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2: 그러니까.
1: 가사 자신이 있나요?
4: 아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래도 한번 우리 김서방의 노래 실력 지금 잔뜩 앞에서 장모님께서 좋은
2: 그러니까.
1: 얘기만 하셨거든요.
2: 네.
1: 우리 뭔가 답가 같은 느낌으로 노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4: 장모님 향한 나의 사랑을

0: 엄마한테도 이렇게 하는 네. 남편을 만나 바라죠.
1: 우리 김현님 혹시 형님 없으세요?
2: 네, 장남입니다.
1: 네,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 예. 자, 우리 대결을 앞서서 먼저 서로 인사 나눌게요.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3: 안녕, 사이.
2: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1: 갑자기 긴장감이 그러니까요. 확 도는데 우리 약간 맞아요. 긴장 풀 겸 대결은 잠시 후에 하고요. 우리 네. 호흡만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골라주세요. 초침 큐. 하루 종일 전부치기 대 조카들이랑 놀아주기. 하나, 둘, 셋.
2: 하루 종일 전부치기.
0: 오, 네, 추석 선물로 더 좋은 건 치약 세트 대 참치 세트. 하나, 둘, 셋.
3: 참치 세트.
2: 오!
1: 마지막.
0: 친척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 용돈 10만 원. 부른다 안 부른다? 하나, 둘, 셋.
2: 부른다.
4: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안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5: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0: 이 채널 저 채널 요 채널 저 채널 찾아봐도 손트라가 최고로다.
1: 승태야 손트라 대체 못 있니?
0: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1: 드려왕 손트라가 최고지.
0: 최고다.
2: 아 가족끼리 둘이서 파티. 우리 지금 두 분 모시고 있는데 퀴즈 하기 전에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신채희 리포터.
3: 네, 강주희 씨 닮았단 말독에 MBC 최종 면접에서 합격한 신채희 리포터입니다. 명절이면 특히 더 어려운 고속도로들이 있는데요.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와 중부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지금 남풍세 쪽부터 4총 42km 구간 밀려 있고요.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방 방향은 여주 분기점부터 문경휴게소 사이 50km 가까이 밀리면서 특히 문경권 더 어렵습니다. 오늘 밤에 강원 동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 그래서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지방에 비 예보 있으니까 고향 오가시는 길은 물론이고 성묘 가시면 대부분 산길이잖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 타고 고향 가시는 분들 계시죠? 바다의 물결은 다행히 잔잔하겠는데 동해안은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 부끄러운 신채희였습니다.
2: 이야, 예, 우리 신채희 리포터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막.
4: 아, 채희 씨 사진을 작가님께서 네. 띄워주셨는데 정말 조금 닮았어요.
2: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4: 닮았나요?
2: 약간 그 몇몇 사진 딱 이렇게 보니까 네. 약간 주희 씨를 살짝 더 닮은 뭐 어떻게?
4: 네, 저를 닮아서 이제 리포터 시험에 이렇게. 합격하셨다고.
2: 아 그렇게 돼요? 진짜요?
4: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채희 리포터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개그맨 활동하실 때부터 네. 그 얘기를 공개 방송 때마다 해주셨어요. 와. 덕분에 저 닮아서 이렇게 합격이 되셨다고.
2: 야.
4: 그때도 현장에서 만나셨고 네. 만났고 오늘 또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신채희 리포터.
2: 아 그래서 깜짝 놀라셨구나. 내가 아는 그분 맞나 이러면서.
4: 네네네. 와 신기해요.
2: 그러니까요. 아 오늘도 감사드리고 네. 도리어는 막혔. 하지만 우리는 달.

0: 여봐야죠.
1: 그쵸?
0: 우리 제주도에서 장모님과 지금 어디 공항 쪽에서 계시는 우리 사위 듣고 계시죠?
2: 네.
0: 네. 자, 과연 이 두 분의 오늘 도전 잘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 여기 상암동 가든 스튜디오 와주시면 여러분 한번 함성 소리로 응원 보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장모님과 사위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2: 파이팅.
0: 자, 갑니다. 제가 먼저 보내드릴게요.
1: 네?
0: 난 이제 지쳤어요.
2: 땡벌 땡벌.
0: 정답
1: 차디찬 크레스에
2: 빨간 립스틱.
0: 야, 자, 마지막
1: 우리 만남은
2: 우연이 아니야.
0: 야! 이거 해낸다!
1: 야! 아니,
0: 야!
1: 이게 그냥 맞춘 게 아니라 두 분이 약간 묘하게 하모니처럼.
0: 그러니까요.
1: 너무 감미롭고 듣기 좋았어요.
0: 그리고 그 우리 사위분의 자상함이 느껴지는 게 어머니를 계속 기다려주셨어.
1: 맞아.
0: 우연이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와,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장모님, 아유, 우리 네. 사위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3: 우리 사위 최고 너무 잘했어.
1: 오, 지금 매우 흥분하셨다.
0: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3: 오늘 아주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0: 우리 사위도 장모님께 한마디.
4: 네, 장모님 덕에 명절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1: 와.
0: 자, 우리 축하드리면서 선물 따블러 가죠. 뭐 드리죠?
1: 치킨 4마리, 타올 14장, 김치 4.8kg, 진공쌀통 2대 갑니다. 우와.
0: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이야.
1: 이래요.
0: 진짜. 아우, 그 자상함이 진짜 노래 기다려주고 많은 데서 느껴지는데.
1: 함께.
0: 어우, 진짜 이런 사위가 돼야 되겠네요.
1: 제가 진짜 느낀 게 아, 결국은 다 마음이구나 싶어요. 이게 가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저희도 쌍둥이지만 싸우고 무대에 올라가면 하모니도 안 맞아요.
0: 아.
1: 가식으로 안 돼. 네. 서로 그러니까 싸우면 쇄골 보고 노래하고 서로 인중 보고 노래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무대가 결과도 좋지
5: 안 좋아요.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게 마음이 진짜 통하고 진심이어야 네. 이렇게 예, 보기 좋게 성공도 시키고
0: 하는 거야. 아, 저는 사실 어머니는 왠지 잘 아실 것 같았는데 사위분이 정확히 알까라는 약간 좀 아, 괜찮을까 싶었는데 진짜? 이걸 해냅니다. 이걸 해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대결 오픈하기 전에 우리 또 아주 잘 아는 촌수가 얽혀있는 가족 두 분이 지금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대결 전에 우리 잠시 윙크의 라이브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노래 속의 외침. 제가 1절 안에 정답 단어를 총 3번 외칠 겁니다.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께서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정답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우리 윙크가 부르는 천생연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0: 윙크의 천생 인연분 듣고 왔습니다. 라이브로 보내드렸고요. 아, 참 오늘 제대로 추석 명절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즐겁고 밖에 계신 분들도 너무 환하게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웃어주시고 같이 이렇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네. 파티하는 기분이에요.
0: 그러니까요. 아, 뭐 손톱 가족이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오늘 큰 깨달음을 얻어.
0: 어떤 깨달음이요?
1: 무탈한 게 최고이다.
0: 무탈한 게 그렇죠.
1: 맞아. 지금 노래할 때 선이 안 빠지고.
0: 안 빠지고.
1: 반주가 그냥 들리고 제 목소리가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 태진 씨가 화장실에서 나온 거. 아,
0: 정말 이런 사소한 거에 우리가 감사함을 좀 더 느껴야 됩니다.
1: 명절 때 안 싸우고 네. 잘 지내는 게 무탈한 거죠.
0: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저는 무탈하지 못할 뻔했던 게
1: 왜요?
0: 이게 사이에 노래 속의 외침, 이 숨겨진 단어를 외쳐야 되는데. 네. 아, 이거를 우선 정답을 발표할게요. 정답은 네. 뭐죠?
1: 정답은 바로 형수님!
0: 아니 근데 오늘 왜 이 노래에다가 이걸 붙여줘가지고 아니 천생연분 내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형수님 아니,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1: 안 이상해요.
0: 왜요?
1: 왜냐면 명절 때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잖아요.
2: 그럴 수도 있죠.
1: 우리 형수님.
0: 아 근데
1: 전부 지나가.
0: 사랑이 스며들죠. 수줍은 내 가슴에.
1: 근데 또 가족끼리의 사랑도 있죠.
0: 아 그런가요?
1: 그렇죠. 연인끼리의 사랑만 사랑인가요?
0: 아니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케이윌 형님의 네. 본명이 형수거든요.
1: 아 진짜요? 네,
0: 근데 그 이름으로 이제 그 이제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0: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곡 제목과 네. 이름과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맞아요. 이상해져가지고.
1: 그쵸.
0: 그렇게 바꾼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네. 오늘 또 형수님 어떻게든 잘 넘어갔습니다. 잘 맞춰주신 분들, 우리 커피 쿠폰 받으실 정답자 5분.
1: 네,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0: 네. 자, 우리 다시 대결 들어가 볼까요? 아, 가족끼리 둘이서 파티. 우리 두 번째 가족 만나볼게요.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3: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의 하은아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0: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 네, 이번 추석에는 광주에 사는 우리 둘째 언니를 못 만나요. 아쉬워서 신청해봅니다.
0: 그러니까.
1: 저도 저의 언니가 이렇게 그리웠으면 좋겠어.
0: 아, 맨날 같이 있으니까.
1: 우리는 잠도 같이 자고 한 방 한 침 들였으니까 네. 아직까지 네. 떨어질 새가 없어요.
0: 떨어질 새가 없구나. 아유.

0: 아 근데 이렇게 언니 못 만나는 거 올 추석에는 와. 지금 그럼 가족도 못 만나시고 서울에 계시고 광주에 계시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디 계세요?
1: 아 저는 서울에 있는데 또 큰언니가 이천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네. 예, 시댁에서 보내고 내일 네. 큰언니한테 만나러 갈 거예요.
2: 아, 내일 만나시는구나. 아, 아 그렇다면 우리 은화님은 추석하면 네.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실까요?
1: 아, 제가 일남산녀 중에 막내인데 네. 언니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언니들이랑 이제 밤 송편, 깨 송편 이렇게 만드는데
2: 맞아.
1: 이제 누가 더 예쁘게 만드나 이렇게 막 대보면서 뭐 예쁜 딸 낳을 수 있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2: 그거 맞아, 진짜 맞아. 근거 있는 네. 얘긴가요, 은화님?
1: 있는 것 같아요.
0: 오, 진짜요?
2: 진짜.
0: 네. 그럼 누가 제일 예쁘게 빚었었나요?
1: 큰언니요?
2: 지금 살짝 고민하셨어요.
0: 살짝 고민했어.
2: 왜 고민하세요?
0: 이러다가 또 가족 간에 또 다른 또 싸움이
2: 불화가.
0: 생길 수도 있고.
2: 지금 다 듣고 네. 계시네.
0: 아, 다 듣고
1: 계시네. 아니에요. 언니들이 워낙 그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다들 또 예쁜 딸 나셨어요. 네.
2: 아니, 언니가 세 분이시면 네. 은화님이 네. 넷째 따님이세요?
1: 네, 맞아요.
2: 아, 막내.
0: 그럼 막내인가요? 아니면 밑에 또 동생분이 계신가요?
1: 아니, 오빠가 맨 위에 첫째 오빠시고요. 예, 네, 그 아래로 딸이 넷이에요.
0: 자, 하지만 이번에 못 보는 우리 둘째 언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1: 네, 네
0: 지금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둘째 언니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1: 예, 언니가 광주에 살고 부모님도 광주에 사시는데 네. 항상 가까이서 효도를 많이 해요 우리 언니가 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을 대표해서 항상 그렇게 해주니까 늘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아우.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이번 추석에는 못 만나지만 10월에 또 여행 같이 갈 거니까 그때 만나
0: 좋습니다
2: 네. 여행 간다니까 저 너무 부러워요
0: 네. 부럽네요 아 근데 이렇게 같이 또 명절 추억 하나 쌓게 되는 것 같은데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둘째 언니 나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여기 강주광역시 언니 하원숙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2: 네 목소리도 네. 그리고 자매라서 똑같으세요.
0: 아, 약간 있어요.
2: 신기해요.
0: 네네.
2: 아니 우리 동생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처음 이거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3: 지금 전부 치고 장만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하자고 네. 그래가지고 얼떨떨하고 떨리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평소에 이거 많이 듣고 있다가
2: 그러셨구나.
3: 저도 해보기는 하는데 맞추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0: 이거를 평소에도 들으셨구나.
3: 네네. 근데 용기가 나지를 않았는데 동생이 해줘가지고 덕분에
2: 어떻게 보면 통한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랑 같이 하니까 조금 용기가 더 나는 거죠.
2: 그쵸,
0: 힘이 네. 되는 거죠.
2: 아니 지금 음식 한창 하고 계셨어요?
3: 네네.
2: 아 그러면 우리 운숙님은 추석을 오늘 이제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3: 오늘은 시댁에서 보내고 내일은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갈 거예요.
0: 진짜 그러겠네. 아 근데 우리 주희 씨도 동생이잖아요. 동생으로서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2: 승희가 동생인데요. 승희 씨가 동생. 자 우리 태진 씨 화장실 로고.
0: 다 갔다 오겠습니다.
2: 주희 씨가 언니.
0: 승희 씨가 동생이잖아요. 네. 이제 동생으로서 좀 한 마음 한 뜻으로 좀
2: 한 말씀 해주시고. 동생들은 일단 굉장히 더 예쁘고요.
0: 네. 더
2: 마음이
0: 예뻐요.
2: 착해요.
0: 착하고.
2: 뭐 더 할 거 없어요. 동생들은 네. 그냥 이렇게 잘 하면 돼요. 존재하면 네. 돼요. 그냥
4: 정말 재밌는 건 동생들은요. 이제 추석 음식 만들잖아요. 네. 옆에서 그렇게 주워 먹어요. 그게 동생들 할 일이에요. 정말.
0: 자 그러면 우리 그 지금 동생분이 약간 그렇게 옆에서 좀 늘 그랬나요?
1: 저는 아무래도 언니들이 저한테 많이 해주셨죠.
2: 그렇죠.
1: 담그면 또 보내주고 뭐 텃밭에서 뭐 야채 이것저것 또 나오면 수확해서 보내주고.
0: 잠깐만.
1: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받아서 먹었죠.
0: 지금 동생분이 연결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네.
2: 그렇죠. 동생분이시죠.
0: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는 은하님이시죠?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얘기하는데
2: 아니, 너무
0: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직은 온숙님이랑 지금 우리가 인터뷰를 네. 하고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동생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1: 네 저는 저한테 물어보신 줄 알았어요.
0: 아 네. 아 우리.

0: 원숭님, 우리 동생에게 네. 먼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평소에도 항상 언니들 위해서 굳은일 마다 하지 않고 항상 힘써주고 노력해준 우리 동생 은하거든요. 근데 이 바쁜 와중에 저도 지금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이런 추석 선물을 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네.
1: 항상 그래도 우리 은하가 고맙고 사랑하고 항상 여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둘이 인사 나누세요.
2: 언니 안녕.
1: 그래.
2: 아까 홍어무 침한다고 했는데 맛있겠어?
1: 맛있겠어.
2: 이번에는 못 먹지만
1: 아버지 갖다 드려고.
0: 이런 개인적인 전화는 나중에 하시고요. 우리 농담이고.
3: 살짝 약간 가식적
0: 지금 약간 긴장하셔서 서로 잘 있지? 나 들리지? 근데 우선 참가만 네. 하셔서도 지금 치킨 두 마리씩 일단 나갔거든요.
1: 네.
0: 근데
1: 감사합니다.
0: 지금 홍어 무침보다 더 맛있는 거 또 밑에 또 쫙 있어요. 이거 다 성공하실 수 있죠?
2: 네, 해보겠습니다.
0: 자, 우선 우리 이 두 분의 또 케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3: 네.
0: 한번 제가 하나, 둘, 네. 셋 하면 골라주세요. 초침 큐.
3: 가동. 네, 승희 씨.
0: 제가 먼저 할게요.
3: 네.
0: 가족 중에 약주 즐기는 분이 다섯 분 이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2: 없다.
3: 네. 친척들 앞에서 노래 부른다면 댄스곡 대 발라드. 하나, 둘, 셋.
2: 발라드.
3: 둘 중 한 가지를 혼자 해야 한다면 전부치기, 설거지. 하나, 둘, 셋.
2: 설거지.
0: 오!
3: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했어요.
0: 둘째와 넷째 약간 그 마음이 통하는 게 되게 많은가 봅니다.
3: 네네네네.
0: 자, 오늘 일단 호흡 너무 좋고요. 두 분 준비 잘 되셨나요?
2: 네. 해보겠습니다.
0: 안 떨리세요?
2: 떨려요.
0: 떨려요.
3: 두 분이 약간 긴장 많이 하셨던 지금.
0: 근데 잘하실 것 같아. 잘하실 것 같고 우리가 잘 선창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두 분이 딱 이제 그 텔레파시로 딱 이렇게 딱 같이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0: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2: 화이팅.
0: 화이팅. 갑니다.
3: 화이팅.
0: 자, 갑니다.
3: 자,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2: 내 가슴 속에.
0: 자, 갑니다.
3: 찰랑, 찰랑.
2: 찰랑, 찰랑.
0: 괜찮죠?

0: 야, 이거 그냥 이거
1: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섬마을에 네. 이거 엿가락처럼 된 거 이거.
0: 이게
1: 요거.
0: 와, 두 분이 거의 섬마을에 이 단어 네 개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섬마을에 이러면서.
1: 발라드를 좋아하신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0: 와, 네. 근데 이거를 집중력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내십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네. 아니, 이 서울과 광주의 약간 뭐 시차 때문인지 약간 좀 그랬던 건 있는데 우리가 그건 봐드렸습니다.
1: 아, 맞아요. 네, 맞아요.
0: 오늘 조금 봐드렸으니까 이제.
2: 감사합니다.
1: 네, 올 성공입니다.
0: 올 성공에서 선물 뭐 드리나요?
1: 치킨 4마리, 타올 14장, 김치 4.8kg, 진공쌀통, 진공쌀통 2대 다 받아가세요. 네.
2: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은하님, 온숙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또 온 가족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2: 네, 잘 보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3: 잘 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3, 2, 1 Fire.
4: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1: 웰러리 청청
2: 웰러리 청청
3: 애줄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북도 포항에서 김선희 어르신이 부른 월월이 청청 노래입니다.
1: 월월이 청청 초가상 간 집을 지어
2: 월월이 청청
3: 전라도에 강강술래가 있다면 경상도엔 월월이 청청이 있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4: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5: 오늘 추석 연휴 시작과 함께 오늘 장모, 사위 그리고 또 자매 커플이 도전해서 기분 좋게 올 성공! 아, 풍성한 추석 정말 우리 윙크 자매분들 덕분에 좋은 기운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6: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5: 올 성공해서 너무 좋고 그래도 추석 인사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추석 대표 가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결혼은 안 했지만 친정에 온 것 같은 우리 손태라에 와서
7: 네. 네.
6: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오늘 저도 되게 즐거운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이제 얼른 가서 전 부쳐야 되겠죠?
5: 네,
6: 갈비찜도 만들고. 네, 너무 좋은 추억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웠습니다.
5: 언니 승희 씨였고요. 그리고요.
6: 언니 주희 씨였고요.
7: 끝까지 화장실로 가.
6: 화장실로 가세요.
5: 네, 시간이. 그리고요.
6: 네. 네, 정말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탈한 게 최고입니다.
7: 그렇습니다. 메리 추석.
5: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거 넉넉히 드시고요. 네. 듣기 좋은 덕담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고 지금까지 솜트라였습니다. 내일도 내 손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8: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9: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0: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구조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대신 뉴스입니다. 추석 첫날인 오늘 귀성 차량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차량 정체는 오후 들어 다소 풀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광주 5시간 30분입니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2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차량 정체는 오전 11시쯤 정점을 찍고 차츰 완화되고 있다며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에 인도한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에서 시비하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입국이 성사된 상태에서 이뤄졌는데 다만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 연속 줄었지만 85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기존 역대 최장 기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첫째 주까지 85주였고 당시 누적 상승률은 7.7%였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3% 올라 지난주 상승률인 0.16%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0.42%, 서초구는 0.37%, 송파구는 0.14% 하락하는 등 강남 3구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지만 서울 서대문구는 0.44%, 동대문구 0.39%, 노원구 0.37% 상승하는 등 서울 중위 지역 아파트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자 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를 42점 차로 제압하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1쿼터 강희슬, 허예은 선수를 앞세워 3점 슛 6개를 꽂아 넣으면서 28대 18로 마쳤고 이후 홍희순 선수도 골 밑에서 힘을 보태면서 점수차를 계속 벌렸습니다. 3쿼터 강희슬 선수의 버저비터로 71대 43으로 앞선 대표팀은 4쿼터 진한, 최이샘, 정현 선수의 연속 7득점으로 사실상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고 마지막까지 득점을 추가하면서 인도네시아를 101대 59로 꺾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K-목욕. 외국인들이 한국식 목욕에도 관심이 많다죠. 미국 예일대에서 연구를 해보니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게 포옹과 비슷한 온기를 줘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였답니다. 독일 연구팀도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가 30분간 40도의 물에 몸을 담근 후 기분이 나아졌다는 보고를 냈고, 일본 연구진은 목욕이 긴장과 불안뿐 아니라 분노와 적대감까지 완화하는 걸 알아냈답니다. 자, 원래는 설날 무렵에 많이 하지만 목욕제에게 추석 핑계로 오랜만에 어떠세요? 개운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6: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리 추석이 좋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재작년 추석에 엄청 더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0: 아,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1: 그러니까 우리는 어쩜 이렇게 잘 있냐.
0: 네.
1: 2024년에 추석 당일 서울 최고 기온을 봤어요.
0: 네?
1: 33.2도.
0: 네?
1: 자, 추석 대전 광주는 35.7도.
0: 2년 전.
1: 자, 부산 봐요. 네. 33.8도.
0: 야, 아니 원래 평균적으로는 오늘처럼 한 28도 정도가 일반적인데
1: 맞아요.
0: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었네요.
1: 그래서 지난 50년간의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을 해봤대요.
0: 예, 예.
1: 추석 평균 기온이 어땠나 그랬더니 최근 25년간이 그 앞에 25년간 추석보다 2도 이상 높았답니다.
0: 아, 한마디로 추석까지 늦더위가 계속됐다.
1: 맞아요,
0: 그런 얘기인데.
1: 맞아요.
0: 그럼 이제 추석도 가을 명절이 아닌 거 아니에요?
1: 하, 그런 셈이죠.
0: 네.
1: 근데 뭐 다행히 올해는 평년 기온하고 좀 비슷한 수준 같긴 해요. 그렇죠?
0: 예.
1: 다만 내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는 거.
0: 아.
1: 그래서 귀성길, 귀경길이 더 복잡하고 막힐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0: 그리고 저 아, 아닙니다. 이 말씀 안 드릴래요. 네.
1: 불안한데 땡긴다. 뭐 왜?
0: 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1: 하지 마. 빨리 말해줘요. 답답하셔요. 다들 지금.
0: 아, 예.
1: 네? 빨리 빨리.
0: 그 태풍 26호 수리계가 북상 중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이동 경로가 아직은 많이 유동적이라 일단은 좀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늦었어. 이미 늦었어. 이미 지금 불안감이 싹 텄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추석이 막 신나고 흥겹고 이런 기대보다는 아 이제 태풍이나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보내면 좋겠다. 이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0: 맞습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오늘 MBC 라디오는 추석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린 추석이 좋다.
1: 아니야, 아니야. 이런 마음을 담으면 안 되지. 이런 네. 마음을 좀 잠깐이라도 덜어내시라고.
0: 아, 그래야 되나요?
1: 깔깔이를 많이 깔아야죠.
0: 예, 좋습니다. 예,
1: 교통정보는 또 챙겨드려야죠. 그 네.

0: 네, 유리상자의 좋은 날 나가는 네. 동안 이현주님이 아, 두 분 보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오늘 지라시 두 시간 내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한다는 거 많이 소문내 주시고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 박예 형님, 저는 아, 전부 치고 잡채하고 있어요. 아들들하고 먹으려고요. 아,
0: 잡채.
1: 와, 맛있다, 맛있겠다.
0: 잡채. 이미 맛있다. 근데 원래 잡채는 당면이 없었대요.
1: 아, 그래요?
0: 네. 오. 몰랐는데 그게 중국 타고 이렇게 아, 당면이 들어온 거라고. 예. 그러니까 약간 잡채가 고급 음식이었나 봐. 아, 어쨌든 잡채가 땡기네. 예. 자, 우리 8761님. 남해 보리암 왔어요. 차가 엄청 많아요. 주차장이 꽉 찼어요.
1: 보리암에요? 와.
0: 좋은 곳에 여행 가시는 분이 꽤 많아서 그쵸. 아마 여기저기 좀 소문난 데는 뭐 음식점도 그렇고 꽉꽉 들어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도 이런 날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활짝 웃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1: 그러게요.
0: 서로가?
1: 가신 김에 좀 식사도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샵 8001번으로를 소통하시죠.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1: 유니베라,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우리 ENL 하루틴,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IS 동서,
0: 브람스 안마의자,
1: 백조싱크,
0: 키움증권,
1: 경기도청,
0: 성원 에드.

0: 아이키아,
1: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0: SK케미칼,
1: 올품,
0: 당진시청,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8: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7: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8: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7: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8: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7: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추석 잘 보내세요.
11: 제목 가족 풍경 옴니버스 오늘은 명절을 맞아서 가족 사연 두 편 묶어봤는데요. 먼저 부산에서 서혜영님
12: 그리고 서울에서 최영자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3: 안녕하세요. 써니 천식 씨. 저희 시어머님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희 시어머님은 시골에 사시는데요.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어쩌다 전화를 받으신 날에는 당신 말씀만 하세요.
14: 아, 왜 이렇게 안 받았지? 이상하다.
13: 어머니!
15: 보냈다!
13: 예? 그럼 저는 뭘 보셨다는 건지 몰라서 또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뭘 보내신 거예요?
15: 택배!
13: 또 끊으셨어. 저는 택배로 뭘 보내셨는지 궁금해서 또 다시 전화를 드려요. 안 받으세요. 그럼 한참 후 연락이 되면 그때야 뭘 보내셨는지 말씀하세요.
15: 단호박 조금 보냈다.
13: 아, 그냥 어머니 드시지 뭘 그런 걸 보내셨어요. 그러다 택배비가 더 나와요. 여보세요? 끊겼어요. 근데요, 이게 화나신 게 아니고요. 원래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단호박 그거 뭐 한두 개

0: 보내셨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틀 뒤 택배가 왔거든요. 근데 작은 상자에 보내신 게 아니고 쌀가마니로 세포대가 왔어요.
1: 단호박이.
0: 네. 저 일단 택배기사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음료와 간식을 챙겨드린 후에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죠. 아, 너무 많이 보내셨다. 아, 안 받으세요.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단호박 가마니를 풀어봤더니 단호박이 얼추 한 300개 되더라고요.
1: 아, 이 정도면 마차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아,
0: 전 단호박들을 비닐팩에 5개씩 소분해가지고 친정, 지인, 또 남편 회사 직원들하고 딸아이 학원 선생님하고 우와. 아파트 옆동 이웃들하고 경비실에 다 나눠드렸는데
1: 너무 좋다.
0: 그렇게 하고도 50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께 또 전화가 온 거죠.
2: 보냈다. 그럼.
0: 어머니 잠깐만요. 이번에 뭘 보내셨는데요?
2: 미역.
0: 아, 여보세요. 전 생각했어요. 에이, 그래, 미역 뭐 그게 오면 얼마나 오겠어. 게다가 마른 미역이니까 무게도 얼마 안 되겠다. 아,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아, 기사님이 끌차에 싣고 오셨어요. 택배를 개봉해 보니까 생미역 5봉다리. 김장 봉투 안에 검은 미역들이 꽉 눌러 켜켜이 쌓였었습니다. 딸아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죠.
3: 엄마, 우리 집에서 바다 냄새나.
0: 그래서 저는 또 미역들을 소분해서 친정, 지인들, 남편 회사 직원들과 딸아이 학원 선생님과 아파트 옆동 이웃들과 경비실에 다 나눠드리고 저는 한 달 동안 미역만 먹었어요. 이쯤 되니까 슬슬 어머님 전화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아, 어머니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2: 애미야.
0: 네.
2: 보냈다.
0: 이번엔 뭔데요?
2: 옥수수.
0: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자루에 옥수수가 100개.
1: 100개면 그래도 양호하네.
0: 100개씩 내포돼.
1: 아!
0: 사연을 통해서 어머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1: 우와!
0: 어머님, 제발 부탁인데 조금만 보내주세요. 힘들게 농사지어서 저희 다 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전화 좀 잘 받아주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혹 저희 집처럼 독특한 가족 이야기 또 있을까요?
4: 여기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은요 독수리 5형제 중에 셋째 아들이에요. 시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형제들 간의 의리는 끈끈하고 좋은 편이죠.
5: 예.
4: 그러던 7년 전 추석 어느 날 독수리 5형제와 삼촌이 고스톱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둘째 아주머니 고를 몇 번이나 외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점수를 올렸고 거기에 흔들기까지 하셔가지고 판돈이 확 튀겨진 거예요.
5: 우와.
4: 그러자 같이 화투를 치던 삼촌이 벌떡 일어나면서 말씀하셨어요.
6: 나는 네가 흔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 뭐 같다 보랴.
7: 아, 저건 아버지 제가 아까 흔들었어요.
6: 내가 엄마 못 봤다고?
7: 저는 흔든 거 맞다고요.
6: 아 몰라. 물러 물러. 여봐 나가리.
7: 아 제가 따블로 따고 있는데 뭔 말씀이세요.
6: 내가 엄마 네 작은 아버지야. 어따 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지냐.
7: 아니 작은 아버지가 우기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작은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에요.
6: 뭐야 이런 식? 이 녀석이 포로장 머리 없이 아주 네 아버지가 널 이렇게 키웠냐?
7: 아 여기서 저희 아버지 얘기가 왜 나옵니까?
6: 이놈이?
4: 결국 삼촌은 둘째 아주버님 멱살을 잡으셨고 보다 못한 큰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5: 아유 다들 그만하세요. 이게 뭡니까 좋은 추석날. 에? 우리가 화투판 앞에서 이러는 광경을 하늘에서 아버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보세요.
4: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삼촌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6: 야 잠깐만 너 발밑에 그거 뭐냐? 야 보시가 너 밑장 빼기 했냐?
7: 형이 어떻게 우리한테 밑장 빼기를.
5: 아니 그게 아니고
7: 형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늘 나를 속이며 살아왔었다고.
5: 뭐야? 야 너 어디 형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냐?
7: 이 집구석에 정직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나는 분명히 흔들었는데 작은 아버지는 아니라고 우기고 형은 밑장을 빼고.
5: 야 그만해.
7: 아니요 전 이 집을 나가겠어요.
4: 그렇게 화투판 때문에 시댁은 순식간에 가루가루 콩가루 집안이 됐고
5: 아이고.
4: 둘째 아주버님이 집을 나가시려는 찰나 큰 아주버님이 잡으셨죠.
5: 너 지금 나가면 앞으로 우리 가족 아니야.
7: 뭐라고요?
5: 대신 이 화투는 오늘 다 불살라버릴게. 우리 형제를 갈라는 고수도 다신 치지 말자. 저 작은아버지 동의하시죠?
4: 그래서 그날 세 사람은 마당에 모여 화투장을 태웠어요. 그 이후로 명절에 시댁에서 고스톱 치는 광경은 다시는 볼 수 없었고 큰아주머님이 고인이 되신 후에는 제사도 조용히 사라지고 그저 온 가족이 모여 선산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전부가 됐습니다.
5: 아하.
4: 그래도 저는

0: 가끔 추석이 되면 독수리 오영재가 투닥거리며 고스톱 짓던 생각이 떠올라 조용히 혼자 미소를 짓곤 한답니다.
1: 아시라군요 이게 다.
2: 갑자기 난 아까 정극 보는 줄 알았어.
1: 에이.
2: 이 집에선 다 이런 식이야. 진실이 통하진 않아. 정직이 있긴 있는 건가요?
1: 정 지장님. 아 근데 밑장 빼기는 반칙이에요. 화낼 만해요 진짜.
2: 아니 가장 공명정대한 줄 알았던 그 큰형님 그죠? 밑에서 밑장이 그게 웬 말입니까?
1: 안 돼 진짜.
2: 이게 웬 말입니까?
1: 이미지랑 다르잖아요.
2: 에이. 그리고 가족끼리 치는 친목도모라고 그래놓고 자꾸 정색하고 밑장 빼고 막 이렇게 스킬 넣고 이런 거
1: 그 돈 5천 원 만원에 그렇게 의상하고 그러면 안 되죠.
2: 그 진짜 옳지 않은데 승부욕이 좀 남다른 분이 계셔 보면 그리고 이런 거 기술 들어가는 분들 이것도 사실은 공평하지 않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1: 그렇죠.
2: 의상하기 딱 좋지.
1: 그리고 명절에 음복하실 때도 야 너 지금 저기 또 술 남기냐 지금? 이런
2: 맞아.
1: 거.
2: 목젖 타고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분. 옛날식.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이게 술자리에서든 고스톱이든 되게 단순하게 시작이 됐는데 고려 골짜기의 옛날 얘기까지 소환이 된다는 거.
1: 맞아. 옛날 얘기가 문제예요.
2: 선산판 얘기. 정말. 선산판 거 막 N분의 1 안 한 거 막 이런 거. 뭐 이제는 그런 모임에서의 이 불상사가 없도록 좀 짧게 인사만 하고 빠지든지 뭐 개인 스케줄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긴장을 타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자, 박정현 씨 그리고 임재범 씨가 함께한 노래 듣고 한숨 쉬었다 올게요.
1: 좋아요.
2: 사랑보다 깊은 상처.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네, 우리 2059님이요. 예. 선희, 뭐 천식 삼촌, 저는 서울 서초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3: 그래, 민성아.
2: 오, 우리 지금 피디랑 똑같은데 이름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남양주로 가고 있는데요. 차가 많이 막혀요. 오.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우, 또 부러져라, 세상에.
3: 그러게요.
2: 지금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예. 이게 또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교통 상황을 알아봐야지 우리 민성이도 마음이 편하겠죠?
3: 그렇죠. 네. 예.
2: 시경에 나가 있는 신채희 리포터 소식 좀 전해 주세요.
4: 네, 우리 민성이 어디 가고 있다고요?
3: 남양주요?
2: 네네.
4: 남양주. 남양주는 그래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둘러싸고 있는 길들은 그래도 이제는 여유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내촌 일대로만 서행되고요. 화도에서 서종까지 4km 짧게 밀리는데 아마 이 문제는 북부간선도로일 겁니다. 이 하월고개에서부터 묵동나들목까지 양방향이 오늘 계속 어렵습니다. 이번 연휴 귀성 시간 기간이 짧아서 그래서 다들 언제 출발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셨을 텐데 사람 생각 다 비슷하죠. 아침 대여섯 시에 출발하신 분들이 대거 몰리면서 오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1시 지나면서부터 차츰 교통량 줄더니 지금 출발하시면 평소 흐름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든 부산에서 서울까지든 모두 4시간 30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목포까지도 4시간이면 가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도로 위에 계신 분들은 아직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사고까지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지금 가장 어려운 곳 서해대교 지나는 곳과 또 군산나들목 앞, 줄포나들목 앞은 각각 사고가 있어서 부안에서 줄포까지 길게 밀립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6: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심현보 씨 오늘 추천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2: 아, 다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본인의 가을 노래? 뭐 이 노래 들으면 가을 시작이다.
1: 아, 있어요. 저는 이문세 씨의 노래 가을이 오면.
2: 저는요, 황치훈 씨 노래 중에 가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아, 이거 우리 세상 사는 이야기 문자 주제로 써도 돼요?
2: 어, 그럼요. 마음껏 갖다 쓰세요.
1: 그래서 마음 편히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예.
1: 오늘의 주제, 가을이 시작되면 나는 이 노래가 생각난다.

0: 이 노래 생각나면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가을이네. 그쵸?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1: 노란 씨가 있을 거예요, 그죠?
0: 뭐예요, 문천식 씨?
1: 저는
0: 노래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발라드.
1: 이문세 선배님 당연히 이제 시작이죠. 가을이 오면이죠.
0: 예, 이문세 씨의 노래는 있어.
1: 그 목소리도 있고요.
0: 예, 있어요. 가을 그 가을바람이 예. 확실히 있어요.
1: 그렇죠.
0: 예. 예. 노래만 계속 들려주면은 막 단감도 홍시가 될 것 같아요. 예. 왠지 그래요.
1: 여러분은 가을 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그 이유랑 또 노래에 얽힌 추억담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0: 맞아요. 예.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얹습니다.
1: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우리 언니들은 또 이분 목소리 그리워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가을이 되면 예. 패티김의 이별.

0: 세상 사는 이야기. 가을이 시작되면 이 노래가 생각난다. 예. 박지영님.
1: 이승환의 가을 흔적이요. 고등학교 때 입시 미술학원에 다녔는데 그때 대학생 오빠 강사가 있었어요. 미술 실력은 안 늘고 그 오빠에 대한 짝사랑하는 마음만 커졌죠. 이승환님과 닮은 오빠랑 가을날 편의점 테이블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이 노래를 자주 들어서 그런지 가을

0: 마르면 이 노래가 떠올라요.
1: 그렇죠. 뭐든 듣고 싶은 노래의 서사가 늘 있어요.
0: 맞아. 이야기가 에이, 떠오르죠.
1: 맞아. 근데 오늘 이거 진짜 필기도구로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선곡 리스트 만들어서 그냥 바람 좋고 하늘 예쁠 때 싹 한번 들으셔도 되겠다. 그렇죠. 플레이리스트로.
0: 그 오빠랑 어떻게 되셨나.
1: 일단 잘 돼서 연결해서 같이 살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0: 아.
1: 이렇게 아스라의 추억이 남으려면 안 살아야 돼.
0: 아.
1: 같이.
0: 그치.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안 됐군요.
1: 예. 만약에 지금 남편이시면 이 노래를 신청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해. 그만하자 이제.
0: 예.
1: 내가 멈출게.
0: 아, 좋은 날 추석에 그죠?
1: 예예. 좋은 날. 좋은 날 왜 이래 우리.
0: 2995님.
1: 저는 가을만 되면 윤건의 가을에 만나 생각납니다.
0: 예예.
1: 전 남친이랑 여름휴가 보내다가 대판 싸우고 전 남친이 생각할 시간 갖자면서 가을에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바로 군대로 토꼈어요.
0: 아, 군대로.
1: 국방부의 품에 안기셨군요.
0: 예. 예.
1: 나라의 품에 안겼다는 거는 뭐, 예. 그쵸? 내가 양보한 거예요.
0: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1: 예.
0: 옛날에, 그죠? 옛날에.
1: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0: 예.
1: 연락이.
0: 근데 민간이 됐을 텐데.
1: X야, 지금. 아직도 X야.
0: 예. 예.
1: 그러면 연락은 이제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0: 5284님은요. 정유령의 기도가 생각나요.
1: 와.
0: 고1 때 반에서 가을 동안 연극을 했는데 제가 송혜교 언니 역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1: 뭘 알아?
0: 예?
1: 뭘 알겠다고 지금 알지도 못했어. 나 데미모했어.
0: 제가 송혜교 좋아하거든요. 어?
1: 난 고스트 사랑과 영혼 데미모 했다고.
0: 이봉원 씨랑요?
1: 이봉원 씨가 패트릭 스웨이즈였죠.
0: 저런.
1: 엉망이었지.
0: 아무튼 그때 야유를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방영 다음 날이면 창문에 기대어 같이 주제곡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1: 예. 야유도 관심이에요.
0: 그럼요.
1: 누려.
0: 예.
1: 누려. 예. 송혜교 씨 역할을 뭐 아무나 할 수 있나고 얼마면 되는데요. 예. 가을 동화 그거. 그 다 힘든 거지만 이렇게 해내는 분이 계신다는 거에.
0: 근데 진짜 정유령의 기도는 진짜 좋은 노래예요. 너무 부드러운. 예.
1: 그러니까 저 여주인공 만나서 잘 간 거야.
0: 그쵸.
1: 됐어. 예.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자, 4213님. 아, 이것도 있었네. 임창정 씨의 노래. 이거 가을에 선곡 리스트에 오긴 처음인 거 아니에요?
0: 내가 저지른 사랑이요. 사랑. 89년도 대학생 때 짝사랑 여학생이 농아를 간다길래 농사라고는 1도 모르는 제가 신청을 해서 같이 따라갔어요. 저녁에 마을 어르신들이 힘들었다며 손수 담그신 막걸리를 주셔서 받아먹다가 술기운에 그 여학생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녀가 거절하자 울며 불며 뛰쳐나와서 동네를 휘저으며 내 고백 왜 안 받아주냐 떠나가라 소리 지르다가 결국 파출소에 잡혀갔죠. 고성방가로.
1: 원래 장르가 로맨스였는데 예, 액션 노아르
0: 수사물로 끝났네요. 예. 예.
1: 그래요. 근데 그때 들었던 노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저지른 사랑이 고성방가로 저지른이 돼버렸구나. 에이. 왜 저지르니까 싶었는데. 에이. 근데 그런 수치스러운 기록들이 있어야 사람을 좀 눌러줘요.
0: 그래요?
1: 에이, 더 폭주하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두 번이 되면 문제지.
0: 그렇죠.
1: 자, 우리 5166님.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0: 아, 이 노래 좋죠.
1: 이 노래를 왜 우리가 잊고 있었지? 무조건 생각나죠. 가을에 차 타고 막 여기저기 떠나요. 빵 사러. 저는 빵집 투어하는 거 좋아합니다. 빵짓을래 다니시는 분이구나.
0: 빵 사러.
1: 가을이 이상하게 그 버터향이 사람 참 미치게 만드는 그런 그 찬바람이 부는 계절인 것 같아요.
0: 그럼 가을 되면 살이 좀 찔 수도 있겠네요.
1: 청고마비니까 말도 치는데 나라고 버텨?
0: 빵을 켜. 예, 알겠습니다. 예.
1: 그만해. 아주 찬물 꼈는데 뭐 있다.
0: 아, 여쭤보는 거예요. 예. 빵.
1: 그 윤민수 씨의 창법이 되게 이 가을 타나바가 온전히 가을 타나바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0: 그렇죠. 아을 타나바로 들리죠.
1: 해주세요. 아쟁이니? 뭐? 아니 무슨 뭐야?
0: 들어봐 진짜.
1: 윤민수 씨 미안한데 고소하세요.
0: 진짜, 진짜 그렇게 들려요.
1: 용기 내세요.
0: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을 타나바 진짜
1: 바이브입니다.
0: 예.
1: 가을 타나바.

0: 아, 정식으로 가을을 타시는군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을 타는 줄 알고. 예,
1: 진짜 유민수 씨 용기 내세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0: 나 유민수 좋아해요. 진짜. 미안해요. 예.
1: 세상 사는 이야기. 가을이 시작되면 이 노래가 생각난다. 3765님. 정승준의 네. 사랑을 고백할 때 듣고 싶어요. 아. 가진 것 없어 프로포즈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속에 써놓은 편지만 가득하고 결국 아내에게 근사한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근데 아내는 성실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봤다면서 저와 15년 전 결혼을 해줬습니다.
0: 아 멋있다. 오,
1: 진짜 뭐야 이거 이렇게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거죠.
0: 365님.
1: 나 소름 돋았다.
0: 진짜. 그럼 결혼하신 거니까 뭐 어떻게 프로포즈
1: 되게 담백하게 됐는지. 써주셨는데 뭐 네. 어마무시한 뭔가 느낌들이 확 오는데 이거 전화 연결해서 생생하게 여쭤볼까요? 좀 들어보죠. 네. 프로포즈 통신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프로포즈 통신원 재정이 아빠입니다. 아내와 연애하고 결혼할 때쯤이 됐는데요. 돈도 없고 그 당시에 마이너스 통장만 좀 있어가지고 프로포즈를 좀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는 말을 해야 되는데 늘 가진 것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쓴 편지만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해서 놓치기 싫은데 고백은 해야 하고 해서 결국은 큰 마음을 먹고 저녁 먹으면서 제가 못하는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한다, 결혼을 하고 싶다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게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자녀 셋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맘때 되면 아내와 같이 듣던 그 정승준의 사랑을 고백할 때가 듣고 싶습니다. 와. 지금까지 프로포즈 통신원이었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최정희 아빠.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장면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그러게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아내분과는 아,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2: 아, 좀 사연이 좀 긴데요.
1: 네.
2: 아, 저희 형님이 좀 공부를 좀 잘했는데, 네. 집이 좀 어려워서, 네, 국비유학생, 미국에 있는 국비유학생을 유학을 가게 됐어요.
1: 네.
2: 근데 형이 이제 어려우니까 저한테 제가 그 당시에 시험에 붙어가지고,
1: 네.
2: 그,

0: 경제 능력이 조금 이제 자기보다는 낮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예. 그 은행 통장을 주길래 저는 그게 뭐 저를 주고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자기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 마이너스 통장이었다고 좀 갚아달라고 해가지고
1: 갚아달라 예.
0: 갚으러 은행에 갔다가 한번 본인이 아니라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은행 직원하고 좀 제가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2: 네.
0: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 네.
0: 그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그 은행원이 그분이었던 거예요.
2: 야. 그랬구나.
0: 그래서 만나가지고 네. 예, 연애가 시작이 됐죠.
2: 어머, 야, 뭐 드라마다
1: 형님이,
2: 진짜.
1: 속이셨네, 형님이.
2: 아, 죄송한데 어느 날 사랑이 사연으로 좀 바꿔서 보내주셔도 될까요?
1: 진짜.
2: 너무 흥미롭다.
0: 와.
2: 연애는 얼마나 하셨어요?
0: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2: 예, 예 진짜 기다릴게요.
0: 뭐 워낙 처음 만났을 때 그 뒷모습의 그 스타일이
2: 네.
0: 저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사실 처음에 딱 들었고요. 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뭐 저를 잘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고 저는 네. 이제 좀 알아보고서 얘기를 하니까
2: 네, 네.
0: 호감이 느껴졌고,
2: 아~
0: 그래서 아~ 그, 뭐, 연애 같은 거는 사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1: 아~ 그래서 네.
0: 문제는 항상 이제 가진 게 없다는 게 좀 그게
1: 흥미였죠. 아유, 아유 뭘.
2: 아까 아내분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진 게, 우리 재정이 아빠의 성실하고 변치 않을 마음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1: 네.
2: 그거 사람이요, 진짜, 그거를 알아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1: 그쵸.
2: 많이들 여러 개로 감추잖아요. 근데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를 보셨어요.
0: 그 제가 결혼 기념일이 9월 11일 날인데요.
2: 네네.
0: 오? 예, 뭐 남들은 결혼 날짜가 좀 뭐 태어난 날이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2: 네.
0: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왜 나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 그때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그냥 살면서 그게 자기 선택이 옳았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 와,
0: 저는 그냥 멋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이 너무 잘 커주니까
2: 세상에
0: 뭐 아니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2: 그쵸.
0: 사회에 꼭 필요한 인성이 갖춰져야 되고
2: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1: 야,
0: 너무 감사하게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이게 보통 진짜 귀한 게요. 재정이 네. 아빠 되신 분께서 네. 알아셔야 되는 게 15년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15년 후에 한 번 더 물어봤잖아요.
0: 네.
2: 내가 미쳤지 보통 이런 대답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15년 이후에도 인증을 다시 받은 거예요.
1: 그렇죠.
2: 이게 중요한 겁니다.
1: 대단한 겁니다.
2: 네, 이게 중요해요.
0: 아, 그런데 프로포즈를 그 당시에 잘 못해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2: 네.
0: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정말 네.
2: 지금이에요.
1: 자, 오늘 재정이 아버님. 자, 오늘 전국 방송인데요. 아내분에게 한마디 하시죠.
2: 프로포즈 하시죠.
0: 아, 자기야 고맙다. 참... 아,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마음속으로 늘 생각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일 날 때 참 중례산에 정말 그 수술실 앞에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다행히 자기도 그냥 응급수술 두 번이나 하고 다행히 건강하게 지냈고 우리 재정이도 잘 커주고 해서 그냥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그냥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내가 자기만 사랑하면 잘 살게. 고맙다. 사랑한다.
1: 완전 사랑한다까지 울컥하면서 멋지게 또 이렇게.
2: 근데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네. 시간이었던 게 네. 진짜 부인께서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들 너무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을
1: 아닙니다. 지금 선물 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 재정이 아빠가 지금.
2: 맞아요.
1: 네.
2: 현찰과 선물로 네, 퉁 칩시다.
1: 자 아버님 오늘 또 예, 퀴즈도 준비하셨죠?
0: 아, 네 맞습니다.
1: 퀴즈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아내와 정승주 씨 노래를 같이 듣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2: 어머 어머.
0: 1번 닭갈비집, 2번 우리 집, 3번 기차역입니다.
1: 닭갈비집?
0: 어디일까요?
1: 예, 우리 집 기차역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와 정승준 씨는 이제 아내들이 바라는 그 정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감동 너무 받았고요. 지금 다른 분들 사이를 다 갈라놓으셨어요. 정승준 씨.
0: 감사합니다.
2: 아, 정승준 씨가 아니라 우리
1: 네,
2: 지금 전화 주신
1: 예. 네,
2: 정승준 씨 노래를 준비할 거고
1: 예.
2: 재정이 아빠 통신원
0: 네.
2: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하겠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예 문천식 씨.
1: 예.
2: 두 번은 만나고 싶지
1: 예,
2: 않죠.
1: 예 피곤하네 많이.
2: 예, 예. 지금 당이 떨어졌다.
1: 광고 좀 들을게요.
2: 예, 그럴게요.
3: 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지마크하게 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덮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국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0: 네, 재정아빠 통신원이 아내와 정순준 씨의 노래를 듣고 싶은 것은요?
11: 1번 닭갈비집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 예. 네. 닭갈비집에서 결혼하자고 고백하셨대요.
10: 아,
11: 되게 순수 청년이다 진짜.
10: 그러게요.
11: 4511님, 6363님, 7995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0: 아, 3984님.
12: 아, 저도 프로포즈 못하고 살고 있는데요. 옆에서 함께 드는 아내가 한숨을 쉽니다. 왜 쉬는지 모르겠어요.
11: 목소리 설정 잘못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저희도 모를게요 그냥.
10: 예, 예. 예,
11: 뉴스 듣고 5시 5분에 일단 올게요.
10: 예. 예.
1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4: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0: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오후에도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에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남의 여객선은 오늘 하루 3만 4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5시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오전보다 차량 흐름이 다소 나아졌지만 일부 구간에서 지체와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밤 8시에서 9시쯤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포권은 추석이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모레 오전에는 비가 내린 뒤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는 등 연휴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목포 신앙 세월호 선체 앞에서 열린 합동 차례에는 강성희 목포시장과 시도의원, 시민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추모 차례상 행사는 지난 2017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시군이 운영하는 100원 택시 이용객이 지난해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사업비 119억 원 가운데 96억여 원을 시군이 부담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보조금 증액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 지원 확대에 맞춰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귀농인은 1,681명, 귀여인은 24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2%와 19.2% 늘었습니다. 하지만 귀농인 1명당 동반 가구원은 0.25명, 귀여인은 0.23명에 그쳐 대부분 가족 없이 홀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귀여 인구는 늘고 있지만 가족 단위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6 전남광주 캠핑관광박람회가 다음 달 9일부터 사흘 동안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캠핑카와 카라반, 캠핑용품 관련 100여 개 기업과 전국 780여 팀의 캠핑객이 참여합니다. 행사장에서는 캠핑용품 전시와 시승, 카약 체험 등이 진행되며 해남 관광지와 5일장 투어, 가수 공연 등도 마련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독서교육 자료 6종을 개발해 오는 11월 학교에 보급합니다. 초등학교는 그림책과 토론, 중학교는 질문 중심 독서활동, 고등학교는 고전 읽기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수업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자율시간과 교과 수업의 이를 활용해 학생들의 읽기와 생각하는 힘을 키울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전남 북서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20에서 60mm, 광주와 전남 내륙 10에서 40mm입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8: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명절 연휴에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아졌죠. 경관 좋은

곳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워케이션 명소로 주목받는 것이 경기도 가평인데요. 자라섬의 업무 공간과 숙박을 패키지로 예약하고 일을 마치면 아이들과 쿠키와 치즈를 만들고 동물원도 가보세요. 아, 귀여운 댕댕이들도 가족이죠. 가평엔 반려견 맞춤형 체험과 편안한 동반 숙소도 가득합니다. 올가을에 한번 경험해 보시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설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네,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질 텐데요. 4589님이 아 민만사 보이는 라디오를 언제 볼 수 있죠? 제발 해주세요. 두 분 표정 궁금해요.
0: 우와.
1: 지금이에요.
0: 오늘 추석 특집으로 제가 생방하다 보니까 민만사를 보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정설이 씨가 혀를 내밀어 뱀을 하는지 문천식 씨가 뭘 하는지.
1: 뱀 나오나? 오늘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뭐 온갖 동물들을 다 배치해 놓을 수 있겠지만 예. 예, 또 공교롭게도 그런 날이 아니라면 예. 다음을 또 기약해야죠.
0: 해보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 있는 민만사 많이 소문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예요.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한일 의료기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환인제야
0: 한국도로공사
1: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0: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1: 빅토스
0: 국민연료 써연료
1: 데이팩
0: 하나증권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잘 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0: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갯떡에서 쑥갯떡을
0: 드립니다.

0: 민담과 만담 사이.
1: 209번째 이야기, 러시아의 민담, 행운과 불행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여러분이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 스바시바. 놀라지 말아요. 이거 러시아어야. 고맙다는 말.
2: 아, 예, 예.
3: 순서가 바뀌면 곤란해져. 스바시바.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죠. 형은 마음씨는 착하나 가난한 여자와 결혼했고 동생은 부잣집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형제와 아내들,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지.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한국이나 러시아나 뭐 동서지간에 다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4: 동서, 전 좀 그만 집어먹었을게야.
5: 형님 왜 그러셨어봐. 나 지금 전 잘 익었나 먹어보는 중이시야봐.
4: 맛을 뭘 그렇게 계속 봤어봐. 아까부터 나 혼자 쇠빠지게 스키 전 붙이고 있어봐. 동선 옆에서 계속 집어먹이면 하잖아 스키.
5: 형님 진짜 야박해 스키. 전 좀 몇 개나 먹었다고 너무하시바. 진짜 저러니까 가난하지르바.
4: 너무하시바? 모스키? 모스키? 다 들렸스키 동서. 우리 돈 그게... 없다고 무시하는 거 잡스키.
5: 형님은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말을 하르바. 진짜. 그리고 아까 도와줬잖아요 스키.
4: 뭐를 도와줬어봐. 파 몇 개 쓸어놓고 스키.
5: 몰라. 그럼 형님 먼저 다 하시바.
4: 얼굴만 보면 싸우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며 두 형제는 에휴 그래도 너 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거니 지켜봤어요. 아유 근데 영 아내들이 화합할 기미가 보이질 않은 거라. 그래서 결국
5: 더 이상 안 되겠지 봐. 수준 차이 나서 같이 못 사겠어 나발랑. 아버님이 몰라준 유산 반으로 정확히 딱 나눈 거 따로 살아 샤바.
4: 아유 지금 그 자꾸 거슬리는데 지적을 못하겠네.
5: 샤바 샤바 따로 샤라다.
4: 그래 그렇게 가자. 그렇게 형 내외와 동생 내는 따로 떨어져 살게 됐어요. 근데 이 큰아들 부부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식들이 태어나 식구가 늘었고 살림은 점점 쪼그러들기 시작했지. 그러다 온 가족이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해지자 결국 형은 동생을 찾아가요.
6: 오야! 아우이 스키!
7: 형님 시가? 어쩐일로 왔더라고 초르프?
6: 그게 말이지비. 우리 사정이
7: 말이지비?
6: 너무 어렵스키. 야 거기서 거기야. 온 식구가 하루에 한 개도 겨우 먹고 스키. 너는 좀 여유가 되잖아라 봐. 형 좀 도와주라시라.
7: 아우 안다로 형님. 우리도 그럴 돈 없어 봐. 그리고 괜히 형제한테 돈 빌려주고로 봐. 좋은 꿀 나랑 못 봤지비.
6: 샤가르스키, 넌 여전히 싸갈스키야. 알았스키. 그럼 딱 하루만 말이라도 빌려다오 곱스키.
7: 말?
6: 밭을 가려고 해도 말이 없어 갈 수가 없르바 초프.
7: 그 정도는 뭐 알겠어봐. 딱 하루 스바르바.
6: 스바시바.
4: 동생이 살짝 치사하네. 아무튼 형은 말을 빌려다가 밭에 갔는데 가보니까 웬 낯선 사람들이 또 동생네 땅을 갈고 있는 거예요.
6: 여보겠스키. 당신들은 도대체 누시까?
5: 그건 왜 무스르키? 바빠 죽겠구로 마루.
6: 아이 빨리 대답해 보스키. 여기는 내 동생 땅이니까 하는 말이 샤르크.
5: 우린 당신 동생의 행운이지 마요.
6: 행운이라고 스키?
5: 당신의 동생 스키가 먹고 마시고 한가롭게 지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느시바 우리 행운이 그 일을 이렇게 대신 해주고 있지 마요.
6: 그렇구리사. 행운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어바스. 그렇다면 나의 행운은 도대체 어디 있으리? 나에게도 행운이 필요하디?
5: 알려주겠으리. 당신의 행운은 저

0: 갑자기 덤블스 밑에 붉은 옷을 입고 누워 자고 있지 뿌리.
1: 이런 씨, 저 자고 있다 꼬스키.
0: 얼른 가서 깨워봐라 마투프.
1: 어? 형은 곧장 자신의 행운이 있다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헤치며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런 진짜 붉은 옷을 입고 누가 이렇게 세상 편하게 들어누워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라이, 야, 어이, 일어나 빠스키, 일어나 빠스키. 아, 네가 진짜 나의 행운스키. 이라이, 야, 일어나라 스키. 도대체 깰 기미가 안 보이자 형은 굵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그의 옆구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에이,
2: 왜 때려시베야? 와빠스베.
1: 너무스키, 내 인생이, 아이, 이렇게 힘든데 스키. 아이, 내 행운이란 놈의 스키는 잠만 자고 있냐 스키. 아이, 다른 사람들 행운은 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스키.
2: 모르는 거야. 그럼 뭐 내가 당신 대신 밭이라도 갈아주길 발라볼랑?
1: 그래 스키. 뭐라도, 어? 헤스키야, 스키야.
2: 왜 대본대로 안 함?
1: 두 번 한 거야, 강조하려고.
2: 이상한 말 안 해. 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다면 농사 말고 장사를 해봐, 차이코프스키.
1: 장사를 하라고리? 이런 장난 아니야, 스키. 나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갖다 팔라는 거라 말라가.
2: 거봐, 가난할 핑계를 대잖아. 당신 안에 늙은 옷이라도 내다 팔아볼랑. 그럼 내가 당신 옆에서 돕게 시비야.
1: 다음날 형은 도시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어딘가에서 이게 후적후적 우는 소리가 들리네. 뭐야? 너는 또 누구 시바?
3: 저예요. 저 모르게 시바.
1: 어?
3: 당신의 불에.
1: 너 이놈 잘 걸렸다 스바. 너 우리 집에 딱 붙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 놈스키.
3: 너무하 시바. 나는 당신밖에 몰랐는데 에이씨. 나를 두고 가지 마시바.
1: 알았스키, 알았스키. 진정하고 너를 이곳에 버려두지 않겠다루. 같이 데려갈게 바리스바.
3: 진짜?
1: 그리고는 아내에게 조용히 큰 가방 하나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저, 이 가방 안에 들어가 브랭스키. 여기 가만히 들어가 스키. 그럼 데리고 갈 거로시여.
3: 감사하셔봐. 자, 그럼 가방이 들어갈 걸랑 쏙.
1: 불행히 가방 속으로 들어가자 형은 잽싸게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꺼져스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블랑블랑. 그렇게 형은 가족들과 도시로 떠났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행운이 알려준 대로 낡은 옷 하나를 팔았더니 두 개를 살 미천이 생겼고 그렇게 점점 돈이 생겼죠. 장사는 대박이 났고 어느새 큰 거래를 할 정도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자 동생이 이 소식을 듣고 형을 찾아옵니다.
4: 야 형님, 이 집 우리라고 봤스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스키?
1: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봐.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스키. 아우스키스키. 어? 내 불행을 가방 속에 르바도 잠고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지랑. 그랬더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시바.
4: 그럼 그 가방은 어디에다가 묻었죠, 부?
1: 가방? 뭐 전에 살던 시골집 앞마당에 묻었다, 아우스키.
4: 알겠스키 형님. 아무튼 축하스키.
1: 동생은 형이 큰 부자가 된 걸 보고 너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시골로 가 마당을 파기 시작합니다. 형의 불행을 묻은 가방을 꺼내기 위해서였죠.
5: 스키, 깊게도 묻었스키. 진짜. 가방스키다.
4: 여기다 불행을 갖다 뒀을까? 자, 내가 열어줄 테니 당장 가서 우리 형을 다시 가난하게 만들어 불행 보드카!
1: 아우, 땡겨. 가방에서 나온 불행 보드카. 그런데 동생을 보자마자 몹시 반가워하네요.
6: 동생! 당신을 구해주시면?
3: 고맙시바. 그런데 난 다시 형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바. 그 사람은 나를 이 가방에 가두고 땅속 깊이 묻어버렸불라.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내가 뭐한다고 다시 갑디 갔다 버리. 난 동생 당신이 좋아요 스키 스키. 꺼내줘서 고맙다 스키.
1: 불행 스바가 목소리가 바뀐 것 같아.
6: 은인이야.
1: 땅에서 뭘 먹은 거야?
6: 은인이야.
1: 그래. 동생은 질색팔색하며 싫다고 했지만 그 브랭스카가 동생한테 찰싹 붙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 동생의 돈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잘 되던 일마다 새새 꼬이기 시작했네. 결국 부자로 살던 동생은

갑니다. 반면 행운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시작한 형은 계속 승승장구하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스바 스바!

0: 네, 민만 사이에 들으신 노래 제이슨 브라지의 럭키 들으셨습니다.
1: 아, 유옥주님이 저희 어머님이 지라시 오늘 처음 들으시거든요.
0: 네네.
1: 동물농장 언니가 진짜 맞냐고 재차 물어보셨어요. 아, 결이 많이 다르죠. 이건 예. 연기입니다. 연기. 러시아의 한 어떤 형제를 거칠게 이렇게
0: 그렇습니다, 아버님.
1: 다투는 형제를. 네,
0: 동화를 최대한 재밌게 한 겁니다, 아버님.
1: 예, 예.
0: 최태형님. 오늘 민만사는 스바와 시키가 다 했네요.
1: 조심하세요. 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0: 예.
1: 예. 최태형님. 이 러시아 어떤 언어가 좀 약간 그 좀 된 발음이 많아요.
0: 맞아요. 고맙습니다. 스파시마 네. 뭐 이렇게 된다면서요, 이게.
1: 그래서 저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러시아의 문화를 조금 이렇게 차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뻑뻑해진 거지.
0: 아유, 그렇군요.
1: 네, 저희 안에는 얼마나 그 보들보들한 네. 정서가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목은 왜 쉬었지 나는? 아, 목이 아파.
0: 최준호님 교훈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1: 아,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민만사가 오래가는 겁니다.
0: 맞습니다. 네. 뼈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불행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남에게 좋은 행운이 찾아온다.
1: 나에게.
0: 아, 나에게 좋은 행운. 아.
1: 그렇지. 나의 불행을 적절히 이용해서 남한테 행운이 찾아오면 그건 왜 사는 거지? 인생 왜 사는 거지?
0: 그러게요.
1: 그렇지. 3168님. 불행은 게으름과 함께 오고 행운은 부지런함과 함께 온다.
0: 와, 맞아요. 여기 흥분 들고 반대잖아요, 그죠?
1: 그러니까.
0: 여기는 동생이 못 되고.
1: 아니, 나는 형이 불행을, 남을 괴롭히려고 불행을 팠는데 그 불행이 그 동생한테 엉겨 붙었다는 게.
0: 그러니까.
1: 이게 완전한 진짜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대반전이죠. 이종희님, 교훈! 남의 행복을 탐하지 마라!
1: 그러니까.
0: 와우.
1: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결국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다가.

0: 그냥 자기가 업고 사는 거잖아.
1: 네.
0: 자, 이제 미마사 퀴즈로 가야죠.
1: 네,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미마사 퀴즈! 오늘 러시아 민담 들어봤으니까 러시아 관련된 퀴즈 드립니다.
0: 이것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념품입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뒤 알록달록한 색과 무늬를 입혀 만듭니다. 가장 큰 인형을 열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작은 인형이 나오고 그 인형을 열면 또 작은 인형이 나오는 식으로 여러 개의 인형이 겹겹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러시아의 전통 인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립니다. 1번 척키, 2번 마티료시카, 3번 바비 인형.
0: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맞힌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1: 그렇습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게요.
0: 일단 예, 여기 한 두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제시카와 박명수 씨가 함께한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0: 네, 민만사 퀴즈 드렸죠. 여러 네. 개 인형이 겹겹이 들어있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 정답은 2번 마트리오시카였습니다.
1: 맞히신 분들 이도영님, 1360님, 5636님 포함 5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0: 네, 잠시 후에 마음으로 쓰는 편지로 돌아올게요.

0: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 남양주로 가고 있다는 민성이 어린이 있었잖아요.
4: 아, 도착했으려나?
3: 그러니까요.
4: 교통 상황 알아볼 텐데, 네. 아, 이분 이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게 됐어요. 아,
3: 유퀴즈 나오셨더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시경에 나가 있는 배아량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5: 네, 고속도로 지금 평소 주말과 비슷한 정도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 일대에서 10km 구간 속도 떨어지다가 옥산에서 다시 주춤하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면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송악에서 당진 사이 구간 가장 혼잡합니다. 특히 몽탄 2터널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가 멈춰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 제천 쪽입니다. 안진터널 안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차로에 사고 차량 2대가 멈춰서 있고 뒤로 남한성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터널 안에서 있었던 사고인 만큼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고요. 반대 제천 방면은 평택 분기점 일대 갓길에 차량 한 대 고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어머님 칠순 당일에 못 내려가는 걱정. 경상북도에서 김은정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저는 결혼 16년 차 두 아이 엄마입니다. 첫 아이 수진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경상북도 진해로 6개월 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용인이었는데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그 1년을 시댁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평일에 신랑도 없이 혼자 있는 며느리가 안쓰러우셨는지 아버님은 어머님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도 퇴근길마다 몰래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2: 이런 건 혼자 먹으면 맛없다. 야, 너랑 나랑 같이 먹자.
0: 그러면 저는 아버님 옆에서 야금야금 간식을 먹었는데 어머님은 은정이 지금 살 빼고 있는데 자꾸 이런 거 사오면 안 된다고 아버님을 혼내시면서도 못 이기는 척 제 옆에서 같이 맛있게 드셨어요. 이런 우리 어머님의 진짜 며느리 챙김은 밥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제 삼시세끼를 하루도 빠짐없이 차려주셨거든요. 당신은 새벽까지 잠 못 주무신 날에도 밥상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출근하시기 전에 메모를 남기셨죠.
3: 은정아, 점심 꼭 챙겨 먹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해.
4: 며느리가 밥 굶을까 봐 출근길에 메모까지 써주시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또 저에게 감동을 주신 날은 첫째가 예방접종을 맞고 온 날 새벽이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미열이 나기 시작했고 초보 엄마였던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어머님 방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만 반복했죠. 그 한마디에 어머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밤새 저와 함께 아이를 살펴주셨어요. 정작 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고도 아침이 되니까 오히려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3: 아이고, 우리 은정이

0: 힘들어서 어떡하니?
1: 벌써 10년 넘게 마트 매장에서 품질관리 팀장으로 일하시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을 안 하시고 이 나이에도 일할 때가 있어 좋다고 웃으시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월급 받으시잖아요. 늘 손녀, 손자, 자식, 며느리한테까지 용돈을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어머님께 너무도 죄송한 일이 생겼어요. 네? 아니 어머님 생신이 평일인데 하필 큰애가 중간고사 기간이라 생신 당일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 물론 다음날 일찍 내려가 뵙긴 하겠지만 당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계속 무겁습니다.
0: 당연히 애 시험이 먼저지. 그럼 뭐 애 학교 빠지게 하고 오려고 그랬어? 이그 난 괜찮아.
1: 그래서 편지로 마음을 전해볼까 해서요. 이렇게 큰 사랑 받고 있는 만큼 저도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10년 후에는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식 걱정 조금 내려놓으시고 무릎도 좀 아끼시면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해 주세요. 어머님, 생신과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0: 아주 오래전 그대
1: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드렸던 노래 양현 이적의 꽃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적 씨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 보니까
2: 아마 이적 씨가 만든 노래가 아닐까.
1: 그리고 부르기를 양현 선배님이
2: 네네, 하셨고. 그렇죠. 작곡.
1: 아, 예. 그렇군요.
2: 근데 우리가 경북진해라고 그
1: 사연 속에
2: 예, 사연 속에서 말씀드린 경남진해였습니다. 아. 우리 많이 또 이렇게
1: 7644님 정정해 주셨네요. 네,
2: 감사합니다.
1: 경남진해라고.
2: 네, 그렇죠. 벚꽃.
1: 근데 사연이 너무 좋지 않아요?
2: 지금? 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김미숙님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셨나 봐요. 참 보기 좋은 고부간입니다 하셨는데
1: 네.
2: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가장 모범답안이 아닐까 싶어요.
1: 진짜로.
2: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퍼주시는 분이고 우리 어머님은 네. 그 사랑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저장하시고 이렇게 그 사랑이 고여서 또 다른 데 많이 퍼질 수
1: 그러니까요.
2: 있는 가능성이 있는 며느님이신 것
1: 가장
2: 같아요.
1: 가장 모범적인 고부관계 아닌가.
2: 그렇죠. 네, 그냥 그 뭐랄까 고부관계라기보다 마치 그 나이 차이가 나지만 세대 간의 차이가 나지만 되게 굳건한 동료 같고
1: 진짜.
2: 친구 같고 그래요. 네, 그런 지기 같은 느낌. 자 이번에 또 우리의 네. 따뜻하고 다정한 동료이며 지기를 만나봐야죠.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임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의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갑자기 울창해져가지고 수림이가 될 뻔했네. 아니 오늘 굉장히 네. 뭐랄까 그리스 여신처럼 하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네. 어머 저 일하다 온 모든데 좀 전 머리와도 의아한가요?
1: 약간 앤 해서웨이처럼 하고 계셨나요? 진짜 앤 해서웨이. 지금 보라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2: 네. 아니 제가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크나 여신처럼. 네.
2: 감사해요. 아니, 뭐래도 저를 또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죠.
1: 수임 씨가 하는 일이 대단하기 네. 때문에 좋게 보입니다.
3: 그 헤드폰이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네네. 후광 같아요.
2: 아, 그런가요? 네. 번쩍번쩍?
3: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후광과도 같은 네. 좋은 결실이 맺혀지길 바라면서 네. 주인공 소개해 예. 주셔야죠.
2: 네, 오늘은요. 반년 사이 갑자기 온몸이 굳어버린 아이고. 안타까운 가장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1: 가장이요?
2: 네. 네. 53세 성현천 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아이고. 성현천님은 지난 5월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 축사경화증을 확진받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신데요. 예. 환자분을 제가 잠깐 만나뵐 수 있었어요. 혀가 굳어져서 어눌해진 말투로도 제게 애써 인사를 건네주신 주인공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4: 안녕하세요.
5: 그래도 말씀 조금 하시네요. 지금 좀 어떠세요?
4: 안 좋아요. 다이들 내 먼저 움직이지 못하니까 힘들죠.
6: 그러니까 2월달까지는 그래도 막 이렇게까지 막 심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운전도 하고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또 진행이 좀 많이 빠른 편이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은 지금 거의 반년 만에 지금 사지마비가 된 상태고 이제 저렇게 호흡기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되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분들도 호흡기 사용을 하시는데 뭐 저희 남편처럼 24시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주무실 때만 사용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반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도 일상생활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0: 그것도 굉장히 심적으로 절망적이고 가슴 아파요. 그리고
1: 그 TV에서 가수 션 씨가 이 네. 루게릭병을 응원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들어는 봤는데
2: 맞아요.
1: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겠거든요.
2: 이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 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굉장히 좀 드문 질환 중에 하나죠.
1: 예, 예.
2: 손과 팔의 힘이 빠지는 걸로 시작해서 다리 그리고 결국에는 호흡근까지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작 감각이나 또 인지 기능은 대부분 끝까지 유지돼서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세요.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도 없습니다. 지금 쓰이는 먹는 약이랑 주사제가 있긴 한데요. 이건 이제 병의 완치를 위한 약이 아니라 진행 속도를 조금씩 늦추는 목적의 치료제입니다.
3: 아, 이게 완치제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환자분이 예. 그 진단까지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2: 맞아요. 작년 12월부터 젓가락질이 좀 힘드셨다고
3: 네.
2: 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가까운 신경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드셨는데
1: 예.
2: 호전이 없었습니다. 근전도 검사까지 받았지만 원인은 알 수 없었고요. 그때부터 병원을 10군데 가까이 전전한 끝에 이제 올 5월에요. 확진을 받게 되신 거예요. 문제는 그 뒤로 병의 진행이 너무 빨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오른손, 왼손 순서로 손을 못 쓰게 되다가 한 달쯤 뒤에는 다리가 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발까지 결국 다리도 모두 못 쓰게 되셨습니다.
3: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좀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2: 그러한 네.
3: 좀 진행이 빠른 느낌이에요.
1: 네.
2: 그렇죠.
3: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생활을 누워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24시간 누워서 지내시고요. 휠체어에 잠깐 앉혀드리기도 하는데 중심을 못 잡아서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입으로는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다른 환우분들 중에는 이제 안면마비가 먼저 와서 위로관으로 식사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 이것만도 감사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식사에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체중이 20kg 가까이 줄었어요.
1: 정말 곳곳이 마음 아픈 상황이네요.
3: 그렇죠?
1: 자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2: 네. 네.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셨어요.
3: 네.
1: 성남에.
3: 네.
2: 인터뷰 초반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시던 성현천 님이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흐느껴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본인 투병보다 남겨진 아이들 걱정이 더 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1: 왜요?
2: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큰아드님 있는데요. 이 큰아드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애 끊는 아버지의 마음 들어보시죠.
4: 큰아들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5: 미안해요.
0: 아빠가 저희 큰애한테 유일한 친구였어요. 아빠가 아프기 전에는 항상 차에 태우고 이렇게 밖에 드라이브 시키면서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게 이제 아빠의 즐거움이었고 큰아이도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큰아이는 아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지를 못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아빠한테 아빠 차 타고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계속 이번에 이제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3: 아마 늦춘 지금 저희가 너무 속상해서 이게 비급여인 게 그러니까 루게릭에는
2: 맞아요.
3: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그 진행을 늦추는 게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2: 네.
3: 근데 왜 이렇게 필요한 약이 비급여인지 이해가 안 돼서.
1: 저 그보다도 궁금한 게 큰아드님은 네. 지금 누가 돌보고 있어요? 그 자폐
2: 지금 참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픈데
1: 예.
2: 환자분께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사 치료를 위해서
3: 네네.
2: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1: 예.
2: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 열흘 정도는 계셔야 되거든요.
1: 예.
2: 몸을 움직이실 수 없으니까 아내분도 같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첫째 아드님은 돌봄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이제 사전 설명을 하죠. 네. 하지만 아드님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는 아직 힘들기 그렇죠. 때문에
1: 힘들죠. 네.
2: 이제 시설에서 며칠 지나고 나면 굉장히 극도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부모님을 애타게 찾는다고 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3: 너무 아프다.
2: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막내 아들은 입시를 앞두고도 학교를 마치면 가사 일을 돕고 있고요. 둘째 따님은 지난 6월에 취업을 해서 타지에서 지내면서 마음으로나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거죠.
3: 여러 가지 치료비나 뭐 정말 마음 아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네.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아버지 성현천님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그래 좀 든든하고 좀 뭔가 의지가 좀 되는데
2: 네.
3: 환자분이 지금 네. 예, 받고 있는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2: 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예, 예. 이제 그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주사를 맞고 계신데요.
3: 아, 그거 진짜 보험 돼야 되는데.
2: 네, 전액 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참 안 되는 게 금액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3: 그쵸.
2: 환자분은 30년 가까이 쓰러지시기 전에 자동차 영업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발병하기 얼마 전에 지점을 옮기시면서 그동안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실비보험 혜택이 이제 아이고.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네. 그 사이에 병이 확진이 되면서
1: 아, 운도 없으셔라.
2: 결국 아무런 사보험 보장도 못 받게 되신 거예요. 지금은 소득이 완전히 끊겨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고 얼마 동안은 친정어머니께서 노후자금을 다 내어주면서 치료비를 보태주셨습니다. 시어머님도 계시지만 치매를 앓고 계셔서 아들이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고 해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가족인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성현천님과 아내분은 병원에서도 늘 서로 힘을 내자고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0: 지금은 그냥 남편하고 저희 가족 아이들하고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좀 눈물보다 좀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날로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주저앉아서 막 그냥 막 울고만 싶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막 힘내자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아이들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애들 때문에라도 큰 힘을 내야 돼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애들을 봐서라도 더욱 힘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용기 잃지 않고 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3: 네, 오늘 저희가 조금 확실하게 또 계좌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시간상 신수인 리포터와 먼저 인사를 나누고 네. 인사드릴 무렵 차근차근 계좌번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해야 될 것
2: 네.
3: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3: 예, 신수인 리포터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2: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2, 1, fire.
1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9: 웰러리 청청
10: 웰러리 청청
11: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북도 포항에서 김선희 어르신이 부른 월월이 청청 노래입니다.
9: 월월이 청청 초가상 간집을 지어
10: 월월이 청청
11: 전라도에 강강술래가 있다면 경상도엔 월월이 청청이 있지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12: 네, 기업은행입니다. 2를 숫자 2를 10번만 찍어주시면 되고요. 네. 예금주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13: 그렇습니다.
12: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 인사드릴게요.
13: 내일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2: 맞습니다.
14: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5: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이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입니다.

0: 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 수송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서울역을 찾아 추석 연휴 4일간 수송 능력을 극대화해 국민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열차 운행과 주요 역사 인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북한이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으며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확고부동한 핵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됐다며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야권이 최근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마디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방부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단다며 북한군에게 증거 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적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추석 연휴 빨간 날이니 다 쉬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증거를 유실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유력 일간지 엘 우니 베르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멕시코 양국의 첨단 전략 산업과 에너지는 물론 문화와 치안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투자 파트너인 동시에 오랜 우정과 신뢰의 역사를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한 멕시코 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사회보장 협정 체계를 추진하며 투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의 멕시코는 단순한 생산기지를 훨씬 넘어서는 곳으로 북미와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 플랫폼이라며 양국이 함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끼고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도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석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K-목욕. 외국인들이 한국식 목욕에도 관심이 많다죠. 미국 예일대에서 연구를 해보니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게 포옹과 비슷한 온기를 줘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였답니다. 독일 연구팀도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가 30분간 40도의 물에 몸을 담근 후 기분이 나아졌다는 보고를 냈고 일본 연구진은 목욕이 긴장과 불안뿐 아니라 분노와 적대감까지 완화하는 걸 알아냈답니다. 자, 원래는 설날 무렵에 많이 하지만 목욕 재개 추석 핑계로 오랜만에 어떠세요? 개운하겠죠.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
1: 주석이 좋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추석 연휴 첫날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이번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이 하루 평균 605만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바탕으로 한 이 기사가 나온 뒤에 청와대는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법적 대응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는데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신인규, 장성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여행은 여기서 우리 행복하자를 줄임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고향 찾아가는 귀성길, 귀경길 모두 여행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여행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이죠. 오늘 3부와 4부에는 노중훈 여행작가, 유지상 음식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길 따라 맛 따라 음식 기행 떠나보겠습니다. 자,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5: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6: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오늘 MBC 라디오가 추석

0: 을 맞아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3시간 특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귀성길 끝까지 MBC 라디오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뉴스 신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늘 믿는 기자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추석 연휴에도 뉴스가 많습니다.
1: 많아요.
0: 아, 기자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진짜.
2: 네, 저희도 이제 풀타임으로 쉴 수가 없고 항상 이제 퐁당퐁당 당직 돌아가면서 수고하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0: 알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 네,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멕시코 시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이었는데요. 우리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이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0: 그렇게 오래됐어요?
1: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현지 시간으로 24일에는 애국 영웅탑 헌화를 시작으로 대통령궁의 공식 환영식에도 참석을 하고 또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 회담, 그리고 네. 확대 회담을 잇따라 하면서 양해각서 교환, 오찬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후에는 좀 바쁩니다. 25일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또 K-엑스포를 찾은 뒤에 26일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0: 네, 자, 이 대통령 한 멕시코 FTA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1: 네. 이게 원래 2008년에 중단이 됐다가 네. 2022년에 양국이 협상 재개를 선언을 했는데 이후에 실질적인 협상이 다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도 양국의 통상 당국이 재개 필요성을 논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다시 협상 재가동을

0: 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을 네. 밝혔고요. 이어서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반응이 나온 게 오늘 일부 보도에서 이제 익명의 여권 관계자가 등장을 했는데 네. 이 여권 관계자가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 그렇죠.
0: 이 발언이 좀 보도가 많이 되면 파장이 네. 좀 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네. 하지만 청와대가 오늘 여기에 대해 뭐라고 부연했냐면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처음에 오늘 오후에 저도 좀 놀랐는데 여권 관계자 발로
0: 네.
1: 법적 대응 검토라는 기사가 떴고 그러자 여러 언론들이 이 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0: 맞아. 네.
1: 그러니까 한 1시간쯤 뒤였나요? 그 뒤에 바로 청와대에서 이런 입장을 낸 거죠.
0: 그렇죠.
1: 이런 입장 낸 거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 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0: 그러니까 그 좀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 네.
0: 유시민 작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요거 관련해서 증축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1: 네네.
0: 이제 홍익표 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제 해명을 한 게 하나 있었고
1: 그때는 언론 인터뷰
0: 네였고 네. 그다음에 강유정 대변인이 7월에
1: 네.
0: 유시민 작가의 이 검찰 개혁 관련 비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자들로부터
1: 아.
0: 거기에 답을 하면서 이 검찰 개혁의 의지를 확인을 해줬는데
1: 네.
0: 근데 이때도 전제가 뭐였냐면 청와대는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별도로 대응하지 않는다, 반응을
1: 네.
0: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일반론적으로 답을 한 거였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딱 특정을 해가지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 조금 모호하게 한 게 좀 확실히 이례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검토는 했다는 얘기인가?
0: 그리고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싶은 물음표가 들죠.
1: 그러니까 검토는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그랬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럼 확인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영상이 다 떠 있는데 뭐 사실관계는 이미 다 나온 건데 뭐 그러니까 뭘 확인을 해요?
0: 전체 이 그 발언만이 아니라 맥락도 좀 보고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시민 작가가 제기하는 근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려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0: 네.
1: 당시에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네, 이게 조금 되짚어 보면요. 일단 네. 발단은 지난 18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고 이때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최대치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나누고 법무부 안에도 수사와 소추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지난 22일이었죠. 미디어오늘
1: 네.
0: 유튜브에서 이거 이 자신은 그런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면서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 이해했던 검찰개혁과 대통령이 생각했던 개혁이 달랐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를 진작 밝혔어야 했다라면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1: 네.
0: 그리고 청와대 반론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고 오히려 현재 추진되는 계획은 원래 구상보다 더 강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유시민 작가는 이를 좀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유시민 작가 그리고 청와대 검찰 개혁을 놓고 이렇게 공방 논박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루틴이긴 한데요. 지난 7월에도 유시민 작가 검찰개혁이 늦어진 거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1: 네.
0: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유정 대변인이 수사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이 입장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네. 반박을 한 바 있고요.
1: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0: 그렇죠. 네. 검찰개혁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여권 지지층이 이른바 이 멸칭 정치 또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를 놓고도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이게 이번에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온 공방이라기보다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이 공방의 결과가 오늘의 폭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 거의 뭐 임계점을 넘어섰다,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여요?
0: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적으로 좀 기류가 처음에는 그냥 뭐 좀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오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둬도 괜찮은 거라는 물음표가 좀 기류적으로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게 되면 또 오히려 또 이를 또 키울 수 있는.

0: 네, 상황도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류가 공식반으로 툭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그널일 수 있다. 청와대가 이 정도로 지금 이를 최근에 유시민 작가 반응에 대해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를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부글부글하고 있다.
0: 그쵸.
1: 라는 거를 표현을 한 거네요.
0: 네, 그러니까. 일종의.
1: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뭐 ABC, 뭐 증축론, 그 다음에 어물전, 네. 뭐 필패론 쭉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돌멩이까지 나온 그쵸. 이 상황을 쭉 보는데 아, 이제는 좀 뭔가 한마디 해야겠다,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온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 법적 대응이 이게 가능합니까? 나 모르겠네.
0: 저도 이제 법적 대응이라는 말이 좀 너무 강한
1: 그 비평가가 그냥 한 말인데 네.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해서
0: 그러니까 이제 그 비평가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네. 대해서 정치적 공방이라든가 반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보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했으면은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그냥 이건 해석의 차이인 거잖아요.
1: 네.
0: 또 만약에 법적 대응이 실제로 나서게 되면 유시민 작가 측에서 그걸 또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할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은 그냥 비판대로 두고 공방으로 둬도 되지 않을까 싶긴
1: 아니 그러니까
0: 합니다.
1: 이렇게 가면 정말 여권 지금 통합을 계속 강조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더 분열 상황만 커지는 네.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뭐 이미 지지자분들을 판단을 끝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라면 둬도 되지 않을까요?
1: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생포됐던 그 북한군 포로 두 명. 실제로 지금 이미 한국에 들어왔다면서요?
0: 네, 이게 좀 깜짝 놀랄만한 네. 소식이었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작년 1월에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두 명이 1년 8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라고 밝혔고요.
1: 네.
0: 이 두 사람이 생포된 이후에 친필 편지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이 두 사람이 그 한국행에는 이제 본인 의사인
0: 그쵸,
1: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본인 의사. 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한데
1: 네.
0: 원래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이 원한다 뭐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1: 네.
0: 러시아군 소속 전쟁 포로로 인정이 된다면 이 북한군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송환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본인 뜻에 반해서 북한으로 보내게 되면 이건 역시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또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두 사람의 자유 의사가 분명하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를 해왔고요. 그래서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의 면담 과정을 통해서도 한국행 의사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지난 7월에
1: 네.
0: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도 당사자의 자유 의사와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만 양국은 그 전후로 수십 차례 물밑 협상도 벌였고 지난 6월에 기본적인 송환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이미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0: 그쵸.
1: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네요.
0: 네네.
1: 뭐 다행스러운 얘기네요, 진짜 이거는. 자 그런데 우리 정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두 사람이 한국에 있다라고 확인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0: 그렇죠. 이게 형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1: 네.
0: 다만 사실상 이건 확인해 준 거다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합니다. 청와대 오늘 반응을 보면요.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1: 네.
0: 전제를 했고요.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 경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외교부도 관련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라고
1: 네.
0: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남아 있을 또 가족의 문제가
1: 그럼...
0: 있다 보니까
1: 네.
0: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 네.
0: 일단 두 사람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요.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절차에 따라 정보 당국의 보호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특히 신변 보호가 중요한 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얼굴이 다 공개돼 있잖아요.
0: 그렇죠. 이미 뭐 보도도 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1: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더 신변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혹시라도 진짜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 유영원 의원 이분이 이 국내 송환을

0: 그동안 적극 주장해왔고 실제로 가서 한번 만났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유영호 국민의원이 원래 또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네. 이번에 자유를 선택한 두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만이 아니고요. 송환실무를 맡은 우리 정부와 당국에도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 사실을 왜 우리 정부가 아니라 젤렌스키 네. 대통령의 입으로 먼저 공개했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 보호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 이게 좀 네. 유영은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두 사람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변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두 사람이 직접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전장 상황을 설명할 기회도 마련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 하여튼 뭐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스럽다라는 그쵸,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와, 저 그 방송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1: 이때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병사의 상황이라는 게 좀 상당히 좀 상세하게 공개가 됐었잖아요.
0: 막 턱을 다쳐가지고 거기 막 붕대 감고 있던 이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 하여튼 다행이고요. 신변 보호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공개 못한 거는 제가 볼 땐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끝까지 아마 이걸 감추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네.
0: 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인데도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서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1: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송민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면서 네.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이 원칙과 네. 이를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저항과 반발 때문에 이전 정부들이 회피해왔지만 본인은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만 해놓고 네. 농지를 산 뒤에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면서 땅값 상승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다만 지금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다가 고령으로 경작하기 어려워진 경우 혹은 상속받은 농지까지 투기 농지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송 장관에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민 불안을 달래는데 상당히 공을 쓰는 그런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1: 네, 또 안 그래도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0: 다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지금. 네.
1: 그래서 송민영 장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네. 그때 농지 전수조사기를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농지를 빼앗는 게 아니라 농지가 실제 농업에 제대로 활용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 7월에 기본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 가운데 27% 정도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휴경 같은 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농지 처분 명령을 이번에 강화한 개정농지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농촌에서는 관행적인 임대차까지 모두 처벌하고 농지를 강제로 팔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들이 좀 네. 퍼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정이 관행적인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정상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송 장관은 다음 달 전수조사 대상자 450만 명에게 직접 설명하는 서한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야당은 이게 뭐 농촌 현실을 무시한 거다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죠. 지금.
1: 네, 사실은 그 야당에서 꽤 공들여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네. 장동현 대표가 오늘 또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이렇게 농지 문제 언급한 거 추석 앞둔 농심이 무섭기는 한 모양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면서 전수조사 그리고 강제 매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농지 수탈에 정부가 진심이다 이런 표현도 상당히 강하게 썼고요. 결국 농민에게 농사를 맡기는 현실을 정부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조사 발표 이후에 농지 거래가 얼어붙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0: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1: 이거 사실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농민들의 연령도 매우 높은 상황이고 네. 농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정착된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것도 분명히 맞는데 그럼 이대로 둘 거냐. 사실 농지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여기저기 이미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정비는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항상 선을 그을 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과 네. 혹시나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다 싶긴 합니다.
0: 옳은 일이기는 한데

0: 그 추진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또 생기니까
1: 그쵸,
0: 여기까지 네. 챙겨야 되는 참 어렵습니다. 진짜.
2: 어렵습니다. 네.
0: 정부 정책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 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 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 자동차 2825488.
1: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2: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추석 귀성길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배아량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3: 네, 고속도로 조금 밀리긴 밀리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게 긴 정체 구간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에서 잠깐 속도 내려가다가 옥산 부근 다시 8km 구간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문경 2터널 일대 17km 구간 속도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동창원 부근에서 있었던 승용차 단독 사고고요. 1차로에서 처리 작업 30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간 고속도로도 울산 방면 온양터널 부근 갓길에 지금 고장난 화물차 한 대가 멈춰서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4: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2: 거침없이 하이킥.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2: 추석 연휴인데 네. 오늘도 뭐 속보들이 막 나옵니다. 정말 기자들이 정말 힘듭니다. 이때 자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을 속였다 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먼저 나왔고 그러자 또 청와대에서 또 반응을 했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6: 근데 저는 뭐 유시민 씨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는 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그 본질을 다 파악하셨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 그 본질이라고 하면 사실관계 기반이 없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붓는 형태로 어떤 권력 투쟁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은 이제 거의 저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는 걸로 보여지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기자회견
2: 아니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명예훼손 아니면 무슨 뭐 허위 사실 뭐 이런 거예요?
6: 아니, 굳이 하면은 이제 명예훼손 내지는 이제 모욕 뭐 이런 건데 네. 사실 이거는 그냥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이야기 했기 때문에 네.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 네. 해도 그냥 어차피 무혐의로 다 종결되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오히려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저는 소멸시키는 영향력을 오히려 더 소멸시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 그래서
6: 듭니다.
2: 법적 대응을 하면 여권 내 분열상만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6: 그러니까
2: 되면
6: 불타고 있는데 오히려 땔감을 더 넣어주거나 마른 낙엽을 그 안에 넣으면 불이 더 세게 붙지 않겠습니까?
2: 아니, 물론 이제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저는 사실 요 기사 나온 뒤에 청와대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아 그런 생각 한 적 없다는 건 정도. 우리는 법적 대응을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로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7: 감정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적 대응 하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 대응을 하면 유시민 씨가 큰일 났네. 나 이제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나 이제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 안 해야지. 그냥 그럴까요? 네.
2: 더
7: 할 것 같아요. 조승원의 뉴스에 기나와주세요. 한마디 좀 할게요. 인터뷰 좀 잡으세요. 막 오히려 더 이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법적 대응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막음을 할 수 있는 승리 가능성이 높다면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아니라 좀 핍박받는 이미지를 줘서 오히려 그분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을까. 네. 그것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유시민 씨의 발언들이 네. 사실관계를 좀 헷갈려서 아니면 일부러 좀 속여서 좀 틀린 얘기들을 기반으로 한 팩트체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좀 메신저로서의 좀 신뢰성 부분을 오히려 더 건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되게 인기가 있었던 그 알뜰신잡이라는 그러한 이제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건 녹화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영석 PD가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편집하고

0: 일하느라고 진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이 부분도 뭐 검찰개혁 부분도 솔직히 좀 헷갈려가지고 그런 건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지 모르지만 네. 대통령의 지금까지 공약과 메시지를 약간 비틀어가지고 사실과는 다르게 지금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팩트부터 좀 틀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지속적으로 좀 진영 내 지지층들에게 얘기를 하시면 아유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는 좀 귀가 솔깃한데 저거는 팩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한번 여과 장치를 둘 수 있을 정도의 네. 그 정도로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청와대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아니면 대통령을 좋아하는 유튜브들이든 그분들이 이런 발언은 요거의 팩트가 틀렸고 저런 발언은 저런 팩트가 틀렸어. 거짓말쟁이! 막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각 잡고 법적 대응하지 마세요.
1: 하여튼 부글부글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입장 표명을 한 걸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근데, 네. 전에는 뭐 홍익표 수석이라든가 강유정 대변인이 뭐 언론 인터뷰 아니면 기자들과 질문 대답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입장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2: 아니 근데 해도 해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이미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신 이후에도 네. 여러 차례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마치 무슨 정말 원수진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좀 녹스러울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지지자들 간의 어떤 내부 분열로 지금 인식을 하는 경향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유시민 씨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이라든지 네.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뗄감을 넣어주는 방식보다는 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확실한 노선과 방향을 이미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기자회견 내내 밝히셨어요. 어려워도 그 길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전 오히려 그 노선을 더 가열차게 가는 게 네. 유시민 씨와 어떻게 보면은 그 비판이 어리석은 비판이고 사실관계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더 낮출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맞닥뜨리기보다는 그냥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그 노선을 더 확실하게 가서 그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내고 평가받고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유시민 씨에 대한 그 영향력은 더 감소될 거거든요. 전 오히려 전공법으로 더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좀 궁금했어요. 그거 좀 여쭤보려고 장소장님한테. 이 보도가 일보가 네. 오늘 오후 2시 58분에 처음에 떴군요. 근데 이게 2시 58분에 떴는데 지금 대통령 순방 중이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 순방 중에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없는 부재 상황에서 딱 여권 관계자 발로 이런 기사가 나온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0: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1: 누구에 누가 그러니까 네? 누가 해도 해도
0: 청와대나
1: 청와대
0: 대통령이
1: 내부에 네.
0: 유시민 작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1: 네
0: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라는 감정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흔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유시민 작가 고백했잖아요. 얼마 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나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네. 내가 만날 필요도 없어라고 하면서 네.
1: 거절했다고
0: 얘기했잖아요. 반만 얘기한 것 같아요.
1: 네.
0: 그 윗단계에서도 이제 했는데 그걸 상당히 좀 모욕감이 들 정도로 거절한 것이 아니냐.
1: 그 윗단계는 누굽니까 그러면? 윗단계가 누굽니까 그러면?
0: 윗단계 하여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 아, 윗단계 한 명밖에 안 떠오르는데.
0: 아니요 뭐 비서실장도 있을 수 있고 뭐
1: 강훈식 실장이 있고. 전화했다고?
0: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 윗단계에서 보다 더 정중하게 네. 좀 만나자라고 했는데. 네. 그것을 상당히 좀 모욕감 있게 거절을 한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건 아니냐.
1: 아.
0: 그러한 좀 생각과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감정적인 대응이 섞인 네. 법적 조치 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참 말로 하기가 좀 어렵네요.
1: 뭐 들은 얘기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게. 대통령이 없잖아요 지금.
2: 아니 근데 그 타이밍은 짚어야 되는 게 좀 고약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인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인사권에 대한 네. 어떤 방해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또 공교롭게 타이밍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간 그 시점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 빈집을 털겠다 이런 식의 상당히 좀 고약한 심보로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외부 사람이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거기 그것도 문제지만 유시민 씨는 항상 이재명 정부

0: 정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고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호위무사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뭐 ABC 이론부터 증축 이론, 뭐 어물전 썩은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소위 말하는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본인의 일방적인 노선을 해온 건데 이제 와서 보면은 이 시점 자체가 너무 고약하다 보니까 그럼 그동안에 해왔던 말과 지금 유시민 씨의 이 행동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국민을 속여왔나?
1: 민주당의 적통을 갖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조국 전 대표를 네. 좀 뭐 민주당 내에서 자리 잡게 하고 또 2030년 대선 후보로 띄우기 위해서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정권이 어려워지더라도 다시 정권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법적 대응 제가 볼 때 실제로 이어질 확률은 아주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정치적 파장은 좀 클 것 같다. 벌써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또 반응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 밥상 예, 민심 예, 여기에 또 조희대에 이어서 또 유시민 작가가 오르게 됐다.
1: 대단히 높은 분이 대단히 많이 화가 났기 때문에 청와대 실무자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슈가 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 얘기 앞서서 요거. 요것도 지금 어제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또 JTBC 보도입니다. 네. 아까 유시민 작가 보도는 저기 연합뉴스가 일보를 날려온 거고, 이거 JTBC 보도인데.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또 검토 중이다, 청와대가.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사를 상당히 세게 썼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 기사 쓸 때 그냥 검토 중이면 검토 중이라고 쓰는데 유력하게 검토 중이고 유력하게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정도 썼으면 굉장히 세게 쓴 거거든요. 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이 얘기는 왜 지금 나왔다고 보세요?
1: 결국에는 뭐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쭉 분위기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을 좀 달래는데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내란청산을 위해서 보다 더 큰 액션을 좀 보여주고 싶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 이른바 전통적 핵심 지지층을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1: 근데 별로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과거지향적이에요. 지금 1년 6개월 정도 정권이 지나갔는데 네. 또 내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그럼 누구를 때려잡겠다라는 건지 어떻게 조사하겠다라는 건지 김인석 국무총리가 처음 국무총리 될 때 각 부처마다 내란에 가담해 있던 사람들 다 적발하라고 네. 그러한 뭐 모임? 그러한 뭐 조직을 만들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흐지부지 됐잖아요. 근데 과연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대통령께서 이런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2: 특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내란 가지고 또 그렇죠? 이런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드냐 뭐 이런 지금 야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0: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그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내란과 관련된 그럼 사건 처리가 그럼 다 종결됐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실체적인 판단을 해볼 때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과거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굉장한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직분에 맞지 않는 역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은 대선을 출마하는 희한한 행동까지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내란 사건으로 재판받고 구속돼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경우도 특검에서 수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소환 한번 했느냐? 소환도 안 했거든요. 서면으로만 해서 어떻게 뭐 하고 그냥 무혐의로 덮고 넘어간 건데 저는 뭐 내란 자꾸 노래 부를 필요는 없는데요. 네. 관련돼서 관여가 된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전 그 부분들은 끝까지 저는 발본색원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돼서 저는 뭐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 내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취지에 맞게만 운영한다면은 저는 뭐 크게 그렇게 뭐 잡음을 만들 것 같지는 않다.
2: 제가 그 질문 좀 추가로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이 특별수사본부 검토 보도가 딱 요 시점에 나온 게
3: 지금 시점을 봤을 때 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약간 겨냥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0: 있을까요?
1: 근데 저는 조이대 대법 원장만을 겨냥했다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조이대 대법 원장을 포함하여 네. 내란과 관련된 아직도 수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 안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들어간다고 본다면은 네. 전 그걸 가지고서 뭐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보복이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군번은 아니라는 생각은 네. 듭니다.
0: 하긴 네. 뭐 그때
1: 포함이 되더라도
0: 그 종합특검 끝날 때 특검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내란 세력이 아직도 많이 지금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2: 생각이 달라요 저는. 네. 협박하는 것 같아요. 위협하는 것 같아요. 네. 조이대 대법원장을 타켓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조이대 타겟이다.
2: 대법원장을 대법관을 원하는 사람을 제청을 안 하니까 군기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지층 달래고 조이대 대법원장 군기 잡기 하고 위협가하고 그래서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0: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서 한번 들여다 물론 이제 소환 조사까지 하지는 했죠.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여다 보고.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정리가 된 사안이잖아요.
1: 아니, 그거랑 비슷해요. 과거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 오래돼서 잊었습니다만 네. 윤석열 검찰에서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 씨가 지정하는 제3장소에 가서 네. 검사들의 핸드폰을 뺏고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를 내렸는데 과연 그 수사의 정당성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조이대 대법원장도 법과 원칙대로 일반론적인 수사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특검이 뭐 언제 수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서면으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혐의로 덮고 끝내버린 상황 속에서
0: 사건이었죠.
1: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해야 되고 과거에도 대법원장 중에서 물론 무죄가 나서 좀 결말은 틀립니다만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까지도 지휘고하를 물어나고 수사를 했던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의 강도의 수사는 받아야 되는 것이지 뭐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어떤 면책특권이 있다거나 내란과 관련돼서 절대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필요한 만큼의 저는 그 법 앞에 평등을 좀 실현할 필요는 있지 않나.
0: 하기는 그 양승태 씨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재판거래 의혹으로 기소까지 됐는데 재판에서 구속 기소가 됐었죠 그 당시에.
2: 협의만으로 고발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불법적인 비상 계엄이라고 우리는 지금 계속 쉽게 얘기하지만 네. 당시 계엄을 발표하고 했을 때는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 몇 시간 동안은 파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왜 했는지도 모르고 정말 급변 사태가 벌어졌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엄사가 구성이 되면 대한민국의 입법사법 행정에 대부분의 많은 권한이 계엄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대법원으로서는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간부회의를 수집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은 계엄사가 정치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우리 사법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거야? 논의는 해볼 수가 있잖아요.
0: 그 심야 대책회의. 예.
2: 그거 가지고 그냥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몰아붙이면서 소환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1: 근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씨에 의해서 임명된 부분을 하나 감안을 하고 당시에 그 내란이라는 게 지금이야 이제 사법부에서 뭐 대법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대법원 판단 오기도 전에 우리가 보통 현행범이라고 하죠. 내 눈앞에서 누군가 범죄를 하고 있으면 일단 범인으로 그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네네.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내란 헬기 뜬 거 저는 이제 국회 앞에 그날 뛰어나갔습니다만 다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언론에서 다 생중계하고 있고 당시에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그 계엄군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진입하는 것까지 다 봤거든요. 이거는 우리 법대 나온 사람들은 다 1학년 때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계엄을 일으켜도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네. 있기 때문에 절대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이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그 상황 현행범과 같은 상황인데도 아 이게 뭔지 우리는 몰라서 회의를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의심을 낳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 에 대해서 무슨 유죄 추정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들과도 똑같은 수준의 저는 수사는 받아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대법원장 현직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포토라인에 세우냐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 저는 뭐 대법원장 임기도 내년이면 끝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확실하게 좀 매듭짓는 게 좋지 않겠나.
2: 그런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탄핵하라는 거고 근데 민주당의 공격은 너무나 좀 자잘고 쪼잔해요. 출근 시간이 어때?
0: 어제 밤에 찾아가기도 했잖아요.
2: 업무 추진비를 뭐 네. 2만 5천 원짜리 오마카세를 네. 아니 좀 그러지 마.

0: 아세요. 본인들은 더 비싼 거 먹으면서. 그래서 진짜 헌법과 법률을 정말 어떻게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법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입안했기 때문에 이건 탄핵해야 된다.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래야지. 오마카세 2만 5천 원 먹었으니까 너 지금 사퇴해라. 너 잘못됐다. 아 이거 너무해요.
1: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만 제가 바로잡으면 뭐 비싼 거 먹었다 싼 거 먹었다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인원 부풀려서 허위 기재를 한 거를 지금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럼 보통 아니 보통 다른 사건에서도 뭐 횡령 사건이나 배임 사건에 저 실수로 기재했어요 그럼 무죄 내주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2: 그리고 대법원장이 인원수 부풀리기 하는
1: 아니,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라서
2: 좀스럽잖아요 일단
3: 저희가 또
2: 김혜경 뭐 대단한 법률 위반은 아닐지라도
0: 김혜경 여사가 뭐 이렇게 뭐 10만 원짜리 뭐 먹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그래도, 쪽을 비판했거든요.
2: 아니 그런데 여기 사법부 수장이잖아요.
0: 그 사람 비판했다고.
1: 아니 그러니까
0: 그럴 수 있지.
1: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비싼 걸 먹어도 룰을 지키면서 규정대로 먹으면은 문제 안 돼요.
2: 아니 그럼요.
1: 근데 지금은 법을 어겼다라는 아니, 의혹이 있는데 이걸 단순 실수다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 세금이 아니, 저렇게 세도 되는 거야라는 문제 제기가
0: 잘못됐다고
1: 거죠.
0: 그냥 비판할 수는 네. 있는데 그럼요. 그거 가지고 대법원장은 그만둬라 막.
2: 아니 그런
0: 표정.
2: 알겠습니다.
0: 너무 자, 과잉 해석 아니에요.
2: 자, 두 분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저희가 유튜브 하프타임 시간에 연장전 이어가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7: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7: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 재가, 재택 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0: 3부와 4부에는 노중훈 여행작가, 음식 전문 매체 쿡앤셰프의 유지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과 이어갑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위해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각 내일 새벽부터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본격적인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앞서 뉴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대미 투자와 핵 잠수함,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2: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각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국빈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통령국 공식 환영식에 이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교환식, 오찬과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멕시코 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0: 참석하고 KX4 행사장도 방문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멕시코와의 교역과 투자,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지원할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뉴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가량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막판 진통을 겪던 한미 간 대미 투자 사업 논의가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면서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대통령은 핵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 재처리, 조선업 협력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증액해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핵잠수함 관련 논의도 더 가속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골프를 치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G20 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서 함께 골프를 치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 우리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유력 일간지 엘루니 베르살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멕시코 양국의 첨단 전략 산업과 에너지는 물론 문화와 치안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투자 파트너인 동시에 오랜 우정과 신뢰의 역사를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한 멕시코 경제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투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의 멕시코는 단순한 생산기지를 훨씬 넘어서는 곳으로 북미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 플랫폼이라면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에 인도한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에서 시비아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입국이 성사된 상태에서 이뤄졌는데 다만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이 최근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마디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방부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단다며 북한군에게 증거 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면서 적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추석 연휴 빨간 날이니 다 쉬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증거를 유실시켰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 북한이 핵 보유 의지는 영원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으며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됐다며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유시민 작가 발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0: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공항에 나가서 시 주석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1: 중국 시진핑 주석이 현지 시간 23일 미국에 도착해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시 주석을 직접 영접했습니다. 1시간가량 공항에 대기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전용기 계단 앞까지 나가 시 주석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엔 레드카펫이 깔렸고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하는 동안 비원 폭격기 두 대가 상공을 비행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지금은 위대한 순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현장 발언은 보도되지 않았는데 앞서 서면 연설에서 시 주석은 미중이 협력을 우선하고 안정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세계 정세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등을 두드리며 친분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쯤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과 함께 군 사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참여하는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 주석 도착에 앞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이 11월 만료되는 무역전쟁 휴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AI 규제 협력과 관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형식을 취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0: 오늘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추석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는 어디일지, 그리고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추천까지 해드립니다. 노중훈 여행작가, 유지상 음식 전문기자 두 분과 음식 기행 떠나보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0: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1: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본격적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지금도 고속도로 어딘가에서 고향 내려가는 길, 아, 어디 한번 들러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아예 저희가 먹는 것을 목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맛을 따라 떠나는 여행입니다. 노중훈 여행 작가님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4: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유지상 쿡앤 셰프 편집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4: 예, 와, 두 분 너무 네. 제가 정말 뵙고 싶었던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제. 예.
5: 아, 어, 밖에서 네. 듣는데 어, 빨리 정치계 그만하고 좀 먹는 얘기하고 싶다. 열망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밖에서도.
4: 아, 예. 자, 노 작가님은 지금 MBC 주말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 진행자이시고
5: 그 폐지됐습니다.
4: 아, 그래요?
5: 지난해 그, 연말에.
4: 아, 그렇군요. 네. 그걸 하셨고.
5: 막 가슴 아픈 이야기를.
4: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5: 네네.
4: 자, 그리고 근데 평소에 방송 자주 나오셔가지고.
5: 네네.
4: 제가 노 작가님을 참 좋아했던 게. 네. 정말 그 맛집 소개를 정말 듣고만 있어도 침이 고이게끔 맛깔나게 하시더라고요.
5: 다 그게 우리 유지상 선배님께 다 배운 겁니다.
4: 아,
5: 다 그 앞길을 밝혀주신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4: 네.
5: 네.
4: 아. 그렇군요.
5: 명절이라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4: 전국에 한 몇 군데 식당이나 가보셨나요?
5: 아, 못 세죠.
4: 아, 셀 수는 없고.
5: 셀 수 없죠.
4: 그냥 대략 그럼.
5: 그냥 제
4: 감으로
5: 대략. 컴퓨터 노트북에 정리해놨거든요.
4: 네.
5: 그럼 2천 개 넘으려나?
4: 2천 개.
5: 네. 아. 정리해놓은 것.
4: 정리해놓은 것만 2천 네. 개.
5: 네.
4: 자, 우리 유지상 기자님 지금 쿡앤셰프 편집장님이신데 K본부의 유명한 저녁 프로그램 누구나 아는. 이 프로그램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먹거리를 소개하고 계신 거죠?
6: 저도 소개했습니다. 예, 아, 지난달까지.
4: 그래서
5: 아, 다 저희는 네. 다 끝난 것들인데 아,
4: 네. 유지상 기자님은 제가 너무 잘하는 게 이분이 진짜 아유, 한식대첩 거기 예. 예, 거기 심사위원이셨어요.
5: 맞아요.
4: 그리고 중앙일보.
6: 네.
4: 거기 맞죠?
6: 네. 중앙일보.
4: 음식 전문 기자.
6: 예. 그렇습니다.
4: 제가 기사를 정말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5: 오래 하셨었죠.
4: 아, 진짜 예. 오래 하셨고.
5: 예, 맞아요.
4: 와, 진짜 오늘 재밌습니다. 저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딱 어디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많은 식당들을 돌아다니셨으니까
5: 네.
4: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촉으로 딱 알지 않으세요? 저 집은 맛집이다 아니다.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혹시?
6: 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초행길로 갔을 때 어떤 네. 맛집 정보가 없다.
4: 네.
6: 그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가 쫙 지나갔는데 아 뒤에서 뭐가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있어요. 땡기는 느낌.
5: 아.
6: 그럼 차를 턴해갖고 돌아서 갑니다.
4: 와.
6: 거의 무속인 수준의 야. 어떤.
4: 그 신의 김지네.
5: 아, 참. 안 맞아도 너무 화를 내시구나. 그리고 또 어차피 약간 점과 점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내게 굉장히 맛있고

0: 만족스러울 확률이 적은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실망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또 한 젓가락만 드시고 딱 이렇게 별점 매기고 네. 뭐 좋은 곳이 쓸 필요는 없다.
1: 네.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지. 네. 어떤 다른 분의 입맛에는 또 맞을 수 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네.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1: 저 네. 유지상 기자님 혹시 예. 그 촉이 예.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다 맞아요? 아니면
2: 아, 100% 맞으면 그냥 아예 그냥 돗자리를 깔아야 되고 한 그래도 아 셋 중에 둘은 맞아요.
0: 그러면 뭐
1: 대단한 확률입니다. 네. 이제 야.
0: 조 기자님은 뭐 있어요?
1: 저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술집에 대한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네. 아, 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자 파트 1 시작합니다. 빠밤. 자 제작진이 효과가 왔는데 제가 넣습니다.
0: 네.
1: 자 파트 1은 노중훈의 나주 삼시세끼 여행입니다. 네. 음식 여행 1탄 노중훈의 나주 삼시세끼 여행. 근데 일단 유지상 기자님, 네. 나주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음식들 몇 개 딱 있잖아요. 그냥
2: 나주 하면 일단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곰탕, 곰탕.
0: 나주 곰탕.
2: 네. 그다음 나주에 또 홍어 빼놓을 수 홍어. 없죠.
0: 영산포.
2: 아, 예. 네.
1: 다음에 또 하나
2: 특산품을 꼽는다 그러면 나주에 또 배가 네. 있잖아요.
0: 네, 너무 유명하죠. 네.
1: 자, 그런데 오늘 노중훈 작가님께서는 요 세 가지 나주 하면 딱 떠오르는 이 빅3 이 세 네. 가지를 모두 빼고 음식 빼고. 여행을 가시겠다고요? 네. 가능합니까?
0: 가능하죠. 네, 어디 가는 뭐 나주라고 해서 그 세 가지만 있겠어요. 네.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네, 네, 네. 나주 음식으로 나주 삼시세끼 여행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시작할까요?
1: 네.
0: 네, 첫 번째는 나주 이제 지금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된 거죠.
1: 네.
0: 전남 광주 나주시 여기가 금성동에 위치한 쌍비읍 식당인데 네. 뭘 내는 집이냐? 굴비백반.
1: 오.
0: 단일 메뉴 식당이고요. 오. 어머니가 뭐 한두 번 이제 제가

0: 꽉 차 있거나 뭐 빽빽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오. 그래서 많이 드셔도 물리지 않는다. 오. 두 번째는 굴비 백반에 시키면 국물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네. 애호박찌개. 와.
1: 전라도 애호박찌개 너무 유명하잖아요.
0: 근데 그것도 되게 점성이 높고 매우 뭐 이렇게 깊이감이 막 땅을 뚫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국물이 있는가 하면 네. 어머니의 애호박찌개 국물이 좀 가볍고 경쾌하고 훌훌 마시기 좋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국물은 녹찬물을 주시거든요.
1: 네네. 원래 뭐, 밥 말아 먹어야죠.
0: 그렇지. 그것도 굴비 한 잔 얹어야 되잖아요.
1: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0: 근데 그 녹찬물도 너무 쓰거나 너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술술술술 역시 마시듯이 그 밥 말아가지고 드시기 너무 좋고 이제 어쨌든 핵심은 굴비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님의 굴비는 그냥 제 기준으로 그냥 무결점이에요. 오. 그냥 기름기가 너무 과한 흔적도 전혀 없고 비린내 이런 거는 뭐 아예 얼씬도 안 하고 기름에 쪘네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야. 근데 정말 알맞게 만드셔가지고
1: 굴비의 메카예요. 그러면 거의
0: 이 집이 그 저한테는 성지순례. 아. 저한테는 그래서 야.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이제 그 품목이어서 어머님 어깨나 이런 데 다 망가졌어요. 네. 너무 힘드시니까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야. 하시는 동안은 자주 가고 싶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심은 굴비로 네. 했어요. 자 저녁은 어떻게 가요?
0: 저녁은 이제 한잔 하실 거 아니에요.
1: 아, 한잔 네. 뭐 하면 좋죠.
0: 네. 아,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어 금방. 여기 왕곡면 화정리에 가면 네. 이응 이제 식당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가보시면 아시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 아예 없어요. 딱 그냥 도로변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 진짜 맛집이구나.
0: 진짜 요 그냥 그, 금방에
1: 거길 가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냥 오. 밭 있고 연꽃 뭐 그 연못 있고 그거밖에 네. 없어요. 메뉴는 그 삼겹살하고 돼지갈비. 와. 네. 근데 고기가 뭐 이제 무항생제 뭐 이렇게 키운 그런 돼지고기라고 하는데 그 좋은 의미로 네. 그 수분기가 많아요. 그 뻑뻑한 게 전혀 없고
1: 촉촉하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아. 씹는데 별 이렇게 불쾌한 저항감 이런 건 전혀 없고 딱 때깔만 봐도 너무 신선함이 읽히고 숯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그래서 잘 화력 좋게 그런 불판 위에서 잘 구우셔야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우리 고기 드실 때 네. 여러 가지 곁들이잖아요. 네네.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세요?
1: 저요?
0: 곁들이는 거 찍어 먹는 거 아니면 반찬 중에?
1: 저는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요. 네.
0: 고기만?
1: 술을 신경 쓰고.
0: 아 고기 저 술책 쓴 사람 아니라고 할까 봐.
1: 아 근데 네. 그래서요.
0: 근데 여기는 네. 반찬 김치가
1: 아 그게 예술이에요?
0: 네, 그냥 약간 그 막 쨍그랑 소리가 나요. 김치 뭐 얼갈이 배추나 뭐 배추김치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쨍쨍쨍쨍 그래요. 그래서 그 촉촉한 고기랑 아귀가 너무 잘 맞는다. 그리고 여기 된장찌개는 없고 밥을 주문하면 뭐 시래기 된장국 네. 이런 게 나오고 후식냉면도 한 4천 원인가 그러는데 양이 되게 많고 드실만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기 하나만 보고 길을 잡으셔도 손색 없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네. 삼겹하고 갈비 그러면 네. 둘 중에 네.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0: 아, 그 기본이 안 돼 계시네.
1: 죄송합니다.
0: 아, 다 먹어야지 물
1: 다 먹어요. 다 그러면 순서는?
0: 순서? 네. 아무래도 흔히 우리 얘기하는 게 양념 없는 걸 먼저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1: 그러면 네. 삼겹부터 먼저 먹고 네. 그리고 나서 양념갈비로 네. 넘어가요.
0: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막 그 정도로 양념 돼지갈비에 막 양념이 묻은 다음에 생삼겹을 먹으면 뭐 맛이 좀 저어된다.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까? 저는 별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양념 돼지갈비는 양념이 또 두텁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역시 근데 그 유 기자님 어때요? 김치 맛있는 집이 대략 다 맛집입니까? 이 집도 딱 김치 얘기를 하시네요.
2: 기본이 돼 있다. 우리 한국 음식에서는 그 맛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김치예요. 김치를 직접 담그냐 안 담그냐. 뭐 요즘은 뭐 사다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직접 담근 김치로 내는 음식점 네. 플러스 50점 먹고 시작합니다.
1: 역시 그게 식음석이네. 그 딱 예. 그걸로 딱 한 점 김치를 한 점 먹어보면 아 네. 이제 음식 좀 하네 아니면 아 아쉽다 이게 결정이 그렇죠. 된다. 예.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자 여기서 제가 저 제작진께서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조승원의 한잔 들어가겠습니다.

0: 자, 제작진이 퀴즈를 내주셨어요. 양념 돼지갈비처럼 단맛이 있는 음식에는 어떤 술이 어울릴까요? 이런 제가 오늘 저희 30년 노하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외우잖아요. 네. 이거 외우는 것처럼 음식과 술의 페어링에서 가장 기본은 그냥 단단 짠신을 외우시면 됩니다.
1: 네. 다시 한번.
0: 단단 짠신.
1: 아, 단단 짠신.
0: 네. 단 음식은 좀 단맛 나는 술하고 페어링하면 오히려 단맛이 증폭되면서 진짜 맛있고요. 어허. 우리 음식들이 좀 많이 짜잖아요. 짠 네. 음식이 많잖아요. 아까 굴비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신맛 나는 것들.
1: 아, 우리 어머니 있어요. 굴비는 안 짜다니까요.
0: 아, 안 짜요?
1: 안 짜요.
0: 근데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 생선구이 같은 거 좀 짠 것들 있잖아요. 네. 요거는 신맛 나는 술, 산미 있는 술들. 예를 들면 우리 전통주 같으면 청명주 같은 거, 그다음에 과하주.
1: 네네. 요거는 여름 나는 술.
0: 예, 특정 네.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게 장르예요.
1: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0: 이런 과하주, 이런 산미 있는 것들이 잘 어울리고요. 요 단 것들 있잖아요. 네. 요런 거는 이제 그 단맛 나는 술 중에 대표적인 게 버번 위스키 있습니다. 아하. 요런 게 이제 잘 어울린다. 그래서 단잔 딴신은 외워주면 좋고요.
1: 약간 본인의 저서를 약간 그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간정보 아닙니까?
0: 아닙니다. 아, 예, 예. 지나친 음주는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다.
1: 아, 해롭죠. 네. 공영방송입니다. 네.
0: 공영방송입니다. 예, 자, 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먹고 나면 다음 날 아침 뭐 먹어야 됩니까?
1: 해장해야죠. 네. 조 기자님 해장 뭘로 하세요? 네. 보통?
0: 저는 뭐 콩나물 해장국 같은 거? 아하. 그런 거.
1: 황태국은?
0: 네.
1: 황태국.
0: 황태국. 아, 황태국 진짜 맞죠.
1: 좋죠, 좋죠.
0: 아, 이거 최고죠. 네. 유 기자님은 혹시 해장 주로 최고 해장.
2: 네. 선지.
0: 선지
2: 해장. 아, 선지 해장국 좋습니다.
1: 그 죄송한데 선지는 예. 술을 또 부르는 거 아닌가요? 해장술을?
0: 아니, 해장국이 그게 문제긴 한데. 예.
2: 아, 해장국은 원래 예. 그걸 가지고 그냥 술안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다음 날 속풀이로도 먹을 수 있고 이게 일석이조. 네. 한 가지 갖고 두 가지 메뉴로 쓸 수 있는 게 이게 해장국입니다. 예.
1: 지나친 음주는 여러분 예. 건강에 해롭습니다.
0: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1: 예. 여기 그 나주에 송월동이라는 동네에 가면 네. 디귿 식당이 있는데 메뉴가 두 가지예요. 네. 황태탕, 황태떡국. 원래는 고깃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메뉴를 혼용하다가 지금 이제 황태 메뉴만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놀라운 건 한 20년 됐고 가족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놀라운 건 이게 딱 그 황태탕을 받으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뼈국물이다. 뽀얗게 이를 데가 없고 매우 불투명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뼈를 우린 국물로 추측이 되거든요. 사진 보고 계시는데.
0: 유튜브로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저게 제가 재차 확인했어요. 진짜 쌀가루나 뼈 국물이 아니에요? 여쭤보니까 아니래요. 황태를 계속 장식 새벽에부터 나오셔가지고 미친 듯이 막 약재 다리듯이 고는 거예요. 저런 국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0: 시간과 정성으로 끓여요.
1: 맞아요. 네.
2: 충분히 나옵니다.
1: 네. 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먹었더니 약간 간은 매우 미세하게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좀 심심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먹다 보면 약간 맨 처음에 싱거운 것 같은데 뒤쪽에서 이제 감칠맛이 면면하게 쫙 퍼집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놓기가 좀 어렵고 네. 이제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0: 방금 이제 좀 닦아야죠.
1: 닦아야지.
0: 좀 닦고. 네.
1: 그래서 뭐 해장 겸 식사로 너무 좋은 음식이다.
0: 자 정리하면 네. 굴비백반, 돼지고기 그리고 황태탕 이렇게 이제 나주 여행을 저희가 해봤고요. 다음 이제 유지상 기자님 차례인데요.
2: 예.
0: 자. 장보고 여행이에요? 예. 장보고 여행, 왜 장보고 여행입니까?
2: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장을 보러 가는 기분.
0: 네.
2: 예. 그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췄는데 네. 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 가는 장도 있고 네. 우리가 또 전통장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 골랐습니다.
0: 좋죠. 어딥니까? 위치를.
2: 일단 KTX 타고 쭉 빠지면 저기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포항입니다.
0: 포항. 와. 먼저 어디를 들려야 됩니까?
2: 포항에 가면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죽도시장입니다.
1: 아, 그렇지, 그렇지.
0: 저 가봤습니다.
2: 네. 네. 죽도시장에 가면 정말 먹을 게 많습니다. 네, 네. 기본 베이스가 어시장인데 맞아요. 특히 새벽에 가면 네. 에, 살아있는 놈들이 이 시장 바닥을 꾸물꾸물거리고 기어다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문어 되겠습니다. 네. 문어.
0: 문어.
2: 예. 아 이게 이 동해안에서 나오는 문어하고 네네. 남해안에서 나오는 문어가 조금 달라요.
0: 어떻게 달라요?
2: 동해안에서 나온 문어는 네. 상당히 좀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네.
2: 예. 그리고 남해안에서 나온 문어는 쫄깃하다.
0: 쫄깃하다.
2: 그래갖고

0: 때문에 요즘 한 15만 원? 까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그 죽도시장에 문어 네. 삶은 거 이렇게 전시하듯이 이렇게 앞에 내놓거든요. 네. 진짜 꽃핀 것 같아요. 오, 너무 그렇죠. 예뻐가지고 네. 네.
0: 기가 막힙니다.
2: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어를 하나 사요. 그러면
0: 네. 사가지고 뭐 집에 가서 보통 그걸 사가지고 즉석에서 아예 익혀가지고 오는 게 낫지.
2: 네, 그렇죠.
0: 이걸 내가 가져와가지고 익히겠다. 보통 이 익히는 기술이 굉장히 맞아. 중요한
1: 타이밍 부분에. 타이밍 네. 맞아요.
0: 이게 잘못 삶으면 완전히 그
1: 질겨
0: 고무됩니다. 네. 고무 우리가 지우개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 그래서 어떤 때 문어 먹으면 네. 아 이거 뭐야 하면서 이빨 아프다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0: 그렇죠.
2: 아, 굉장히 삶는 걸 잘 삶아야 되는구나.
0: 예. 네. 그런 다음에 옆에 또 가면 요즘은 이제 또 대게 있습니다.
2: 네네.
0: 대게. 와, 대게도 구경하고 죽도 시장에 가면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해산물 중에 고래고기가 있습니다.
2: 고래고기.
0: 아하. 네. 아주 이게 또 아주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맛이.
2: 그렇죠.
0: 예. 네. 그래갖고 호불호가 완전히 딱 그렇죠. 갈라지는데 네.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가장 싼 걸 시켜서 한번 맛을 보고 예. 그런 다음에 내가 맞는다 그러면 더 먹으면 되고
2: 내가 고래에 맞는지 안 맞는지
0: 그렇죠.
2: 고래를 계속 네. 먹을 맞아요. 관상인지 아닌지를 딱 한 점 먹어보고 판단해라.
0: 네.
2: 그러네요.
0: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장 구경하다가
2: 네네.
0: 여기서 만만한 게 뭐냐면 보리밥집을 갑니다.
1: 아, 시장 보리밥.
0: 네. 시장 보리밥.
2: 네.
0: 시장 보리밥에 고등어 한 마리가 딱 나옵니다. 근데 비벼 먹는 반찬이다 보니까 반찬이 한 8가지 나오는데
2: 네.
0: 그 8가지 반찬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콩나물 무침.
2: 와.
0: 우리가 보통 콩나물 무침 그러면
2: 네.
0: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이렇게 네네. 볶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할매 맛 콩나물 무침.
2: 아, 할머니 맛.
0: 네, 할머니 맛이에요. 할머니 맛이라 가지고
2: 손맛.
0: 네, 손맛이 쫙 들어가 있어갖고 그거만 있으면 주방그릇은 그냥 뚝딱이다.
2: 완전 고향의 맛.
0: 네, 그렇죠. 네,
2: 어머니 막 생각나고.
0: 예.
2: 예.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예.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8: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9: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6: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0: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1: 추석 귀성길 교통 상황 한번.

0: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배아량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고속도로 정체 이제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다만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는 원주 쪽으로 동양평부터 서원주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 서천 방면으로 서천터널 지나서 잠깐 속도 내려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각각 고장차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버스가 멈춰서 있고요. 반대 목포 방면으론 고인돌 휴게소 일대 갓길에서 화물차 한 대 고장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일 오후에는 중부와 호남 또 경북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고요. 때문에 추석 당일인 내일 곳곳에서 선명한 보름달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석 특집 전국 맛 좀 봅시다. 노중훈 여행작가, 유지상 음식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포항 시장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예. 장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3: 아, 그 정 반대쪽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산 속으로 들어가면 네. 죽장면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원이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을 직접 담그는 곳이 있는데
0: 그런 데가 있어요.
3: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간장은 세월과 시간만 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 완전히 자연만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포항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동해의 바람과 네네. 그다음에 대구 쪽에서 불어오는 분지 바람이 이렇게 딱 만나는 네네. 지역인데 풍광부터 기가 막힙니다. 이 네. 바람길도 굉장히 좋고 오지산골인데 여기에 지금 항아리만 한 3천 개 정도 있거든요. 굉장하게 많은데 보통 겨울엔 하얀 눈이 속해 쌓인 그 항아리를 보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히다. 완전 이야. 열병식이다 이러고 있는데 가을 되면 가을 볕이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 볕을 같이 항아리랑 쬐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와. 네, 거기서 나오는 장은 그냥 어떤 장인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동네 마을 사람들, 네.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곳인데 장원이 만들어진 지 거의 한 지금 15년?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장을 만들고 있는데
4: 그럼 공동체 장인 거네요?
3: 그런 식으로 봐도 되죠. 네. 주민들이 같이 이야. 만드는 장.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장을 구입하시면 요즘 키로에 간장 된장 뭐 이런 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뭐 네. 이게 또 빈티지 간장 된장 고추장이래 가지고 연도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0: 연도를 다 적어요.
3: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장류의 뭐 에르메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그럼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3: 아 밤이 되면 일단 우리가 보통 그 포항에 가면 네. 가장 많이 가는 그 관광지가 호미곶일 거예요.
0: 호미곶.
3: 그렇죠. 예. 네. 새해 일출을 그렇죠, 보는데 그렇죠. 명소다 네. 그러는데 해가 뜨는 곳에선 달도 뜬다. 달 구경을 딱 하는데 예. 달 구경할 때 또 포항에 오면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물회 먹어야 됩니다. 물회. 근데 물회. 이 물회를 얘기하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네네. 있는데 우리나라 물회의 형태가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0: 아, 그래요?
3: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먹는 형태의 네. 물회를 고성식 물회라고 그러거든요. 아. 거기는 보면 온갖 해산물.
0: 그렇죠, 그렇죠.
3: 동해 바다에서 잡히는 전복, 해삼, 멍게, 네. 뭐 그다음에 가자미, 오징어 잔뜩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스타일의 물회 막는 말아먹는 물회가 있고 포항 스타일의 물회는 어떤 거냐면
0: 달라요?
3: 기본이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를 가지고 초고추장 가지고 일단 이걸 계속 한 5분 치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자미 살 안에 고추장 양념이 쫙 배게 그래갖고 한 젓가락 딱 먹는 순간 야 새콤 달콤 뭐 매콤 기가 막히다 그래갖고 한 젓가락 먹고 그다음에 그걸 반을 딱 갈릅니다. 갈라가지고 그 반 갖고 밥 위에다 놓고 비벼.
4: 그죠.
3: 비벼서 먹으면 그거는 네. 회 덮밥. 네. 아까 먹은 거는 회 무침. 네. 그다음 반 남았잖아요. 반 남은 거에 시원한 냉수. 찬물을 갖다 쫙 부어서 호루룩 들어 마시는 게 그게 포항식의 전통 물에 먹는 법입니다.
0: 제가 설명을 듣다가 예. 와, 지금 스튜디오를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빨리 포항으로 가야겠다.

0: 예. 아, 물에 한 그릇 먹고 싶네 진짜.
1: 이야, 진짜 갑자기 급 예. 땡기네요. 예.
2: 자, 아, 좋다.
1: 여기까지 포항 여행 듣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노중훈 작가가 추천을 해드릴 텐데.
0: 네.
1: 오, 기름진 청주에. 네. 근데 청주 여행인데 왜 기름집니까?
0: 이름하여 이제 청주 기름 여행인데요. 네. 이제 사실은 명절 때 그 불판 앞에서 계속 전 부치시는 분들 앞에서에겐 너무 송구스러운 사실 주제이기도 한데. 네. 근데 어쨌든 뭐. 모름지기 명절이라고 하면 기름 냄새 좀 풍기고 자글자글한 그렇죠, 소리 좀 그렇죠.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에 굽고 뭐 부치고 튀기는 네. 음식을 내는 식당 세 곳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이제 키읔집인데 네. 여기는 햄버거집. 근데 지금은 사라진 프랜차이즈. 옛날 햄버거 프랜차이즈. 네. 지금 없어요. 이 자리에서 어머님이 그 운영을 하신 건 96년에 인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3대 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원래 햄버거 집이니까 햄버거를 원래 팔았는데 2대 사장님이 거기다가 쫄면 떡볶이는 분식을 넣습니다.
1: 아, 그럼 햄버거 집인데
0: 햄버거.
1: 쫄면을 팔아요?
0: 왜냐하면 확장성을 위해서.
1: 아, 유튜브로는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오, 김밥도 파네.
0: 맞아, 김밥도 팔아요. 대신에 이제 그때
1: 와, 완전 하이브리드네.
0: 핫도그나 돈가스는 뺐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머님 3대 이제 사장님이신데 일단 햄버거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 그런 거예요. 뭐 치즈를 넣냐 빼냐 뭐 패티를 두 장 넣느냐 맞느냐 뭐 이런 거.
1: 네.
0: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제일 비싼 그래봤자 4,500원인데요.
1: 네.
0: 너무 맛있어요. 왜 맛있냐? 그 낱개를 하나하나 이렇게 그 분리해서 보면 뭐 중불나게 두드러진 건 없어요.
1: 네.
0: 그냥 평이한 빵이죠.
1: 네.
0: 그다음에 패티도 뭐 예를 들면 뭐 한우를 사용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 오래 그 기름을 먹은 불판에서 꼼꼼히 빵 굽고 패티 굽고 달걀 프라이 굽고 층층이 쌓아가지고 오이, 양배추 그다음에 소스 케첩 같은 거 뿌려주고 그 정말 아 뜨거워 하는 햄버거죠. 뜨끈뜨끈한 햄버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접두사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 갓이에요. 갓.
1: 네.
0: 갓 구운, 갓 튀긴. 그건 뭐 이길 수가 없죠.
1: 이야.
0: 너무 맛있고. 그래서 또 새콤한 맛이 도드라지는 쫄면 같은 거 하나 시키셔가지고 네. 같이 먹어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1: 어울려요? 햄버거, 김밥 네. 뭐 이렇게 쫄면 이게 싹 먹으면
0: 제가 보기 조 기자님은 잘 드실 것 같아요.
3: 아니 근데 내가 저걸 딱 보니까 네. 저 햄버거는 네. 40년 전에 제가 군대에서 햄버거 1세대거든요.
0: 네네네.
3: 그 1세대 때 나왔던 그 햄버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1: 아, 그 모양이에요?
3: 네. 넉넉하게 양배추 많이 들어가 있고.
0: 아, 그거보다 맛있어요.
3: 그거보다 맛있어요.
0: 네, 마지막으로 네. 그 어머님 성함을 꼭 알려드려야 돼요.
1: 네.
0: 어머님 성함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반씨시거든요, 어머니.
1: 네.
0: 반씨.
1: 네.
0: 옛날에 뭐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 이런 노래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어머님 조남이 반갑순이에요. 언제 만나도 반갑운. 네. 우리 반갑순 어머니.
1: 네.
0: 건강하십시오.
1: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0: 먹고요.
1: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떤
0: 두 번째는 이제 네. 그 아까 기름에 이제 굽고 이제 붙여야죠.
1: 네.
0: 이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시옷집인데 네. 여기는 이제 그 1958년도에 안면도에서 태어나신 어머님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에요. 만 네. 30년 동안. 근데 대단하신 분이고 일단 불판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모든 테이블마다 무쇠 사각의 큰 이제 불판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모듬전이나 부침개를 주문하면 어느 정도까지 익히고 마무리는 손님이 알아서 먹게끔 해줘요. 그러니까는 조금 뭐 바짝 익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되고 모둠전 제가 갔을 때 기준으로 다 5종이었어요. 5종. 깻잎전, 동태전, 꼬지전, 동그랑땡 또 하나 뭐지? 하여튼 뭐 5가지예요. 근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처음에 먹었던 깻잎전. 깻잎전 좋아하세요?
1: 아유 그럼요. 아유 맛있죠. 깻잎전. 아유 그거에다가 그냥 네. 그냥 막걸리 한 잔 다 죄송합니다. 아니,
3: 저 먹다 왔어요.
1: 지나친 음주는 네. 건강에 해롭습니다.
0: 해롭습니다. 네. 근데 너무 디테일이 많은 식당인데
1: 네.
0: 그 이 집은 아직도 부뚜막이 있고 커다란 솥이 걸려 있어요.
1: 아.
0: 2, 3일 한 번씩 두부를 직접 만들어요. 너무 놀라운 건 그 깻잎전 안에 두부를 모두부 약간 탄력이 있는 네. 약간 굳은 그런 게 아니라 순두부를 넣어요.
1: 오.
0: 매우 부드럽죠.
3: 예.
0: 게다가 기름도 많이 안 둘러요. 게다가 튀김옷 밀가루 옷도 많이 안 묻혀요.
1: 네. 그러니까
0: 매우 매우 부드럽다는 거죠. 육전은 보통 많이 쓰는 엉덩이 쪽, 뭐

0: 두께 뭐 이런 거 묻은 쌀이 아니라 살치살을 써요. 오. 특이하죠. 단계가 네. 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네. 그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해마다 11월 16일 날 600포기씩 김장김치를 담급니다. 야. 근데 이제 부침개를 주문하면 그냥은 안 주시고 달라그래야 되거든요. 아는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집에 4년 된 묵은지를 줘요. 4년 된. 이야. 근데 어머니가 600포기 김장을 할 때 묵은지는 너무 물러지면 오래 못 버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념을 일부러 안 하고 고추씨랑 마늘만 넣는 거예요. 빨간 양념 배제하고. 그 4년을 버티는 거예요. 네. 그 4년 묵은지 풍미는 지금 뛰쳐나가도 다 용서되는.
1: 안 먹어본 사람은 알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0: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집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1: 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딜 가야 됩니까?
0: 이제 뭐 튀겨야죠. 네. 역시 뭐 치킨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 청주의 오창읍 장대리에 가면 이제 미음집이 있는데 사진 좀 보셨어요? 아까? 네. 잘 모르는 분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약간 그러네. 무서운 느낌 좀 나요. 그러니까 파란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있는 단층짜리 매우 오래된 건물, 네. 50년 된 가게입니다. 네. 지금 사장님은 두 번째 사장님이시고 한 25년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기는 어머님이 63년생이신데 토끼띠죠. 아침 6시에 출근하세요. 네. 치킨집인데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요.
1: 오, 아침부터 그러면 치킨을 네. 먹어.
0: 왜냐,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미리 예약해놓고 그 튀김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이야.
1: 얼마나 맛있으면.
0: 그래서 반드시 최소 30분 전에는 전화를 해야 되고요. 포장만 가능한 곳이고 네. 어떤 스타일이냐. 딱 한 가지밖에 프라이드 치킨밖에 없어. 뭐 양념, 간장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색깔이 매우 짙은 갈색을 띄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서 튀기는 거예요. 바짝바짝. 그래서 이제 정말 바사삭이 거의 뭐 최고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튿날 먹어도 맛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반죽에 소금 정도만 넣고 간을 하시는데 제 입에 딱 좋게 짭짤해요. 그래서 소금을 찍을 생각이 안 들어요.
1: 그 자체로 그냥 딱 네. 그러고 네. 입에서는 그냥 네. 바사삭 소리가 네. 난다는 거죠.
0: 그리고 뒤쪽에 실제 닭들이 있고 이 집에
2: 아까 내가 딱 가게 사진을 보니까 네. 네. 저거 지나치면 그냥 뒤에서 발목 딱 잡아요.
1: 저런 집이 맞아요. 딱 그렇죠. 온다는 거죠. 네.
2: 저런 집이었어요.
1: 알겠습니다.
0: 진짜 쫄깃쫄깃한.
1: 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스인데요. 네. 이번에는 유지상 기자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충남 아산으로 또 갑니다.
2: 예, 아산을 가는데 네. 아산에 가면 우리가 보통 온양온천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온천을 하면 먹기 좋은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면이 있습니다. 면. 근데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밀면이 온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밀면 그럼 우리 부산 음식이거든요. 부산, 네. 근데 부산 음식하고 똑같은 음식이 왜 정반대쪽에 그런 음식이 있지? 그리고 굉장히 의아해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작 가서 보니까 부산 라인의 밀면면과 이 온양온천에 있는 밀면이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0: 흥미롭다.
2: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 나오는 밀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고기나 아니면 사골 육수로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국물을 뭐로 내느냐가 중요한데 이쪽은 사골 쪽이에요. 고기 소고기 쪽이고 네. 돼지고기 쪽이고 근데 이쪽은 닭고기를 씁니다. 온양 쪽에서 닭고기 국물로 면을 말아내고 네. 그다음에 밀면이라는 게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고향의 맛을 찾기 그렇죠. 위해서 네. 거기다 밀가루에다 전분을 넣어가지고 이제 흉내내서 먹던 음식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저기 뭐 고구마 전분이나 감자 전분을 넣어가지고 그 밀가루에 탄력을 준 그런 면을 쓰는데 네. 이쪽은 그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1: 온양 이쪽 아산 이쪽은
2: 예예. 근데 약간 스타일이 중면 스타일 예, 그 정도의 굵기인데 우리가 짜장면 집에서 만나는 그 우동이라든가 네네. 울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1: 식감이
2: 예. 그래서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쪽 부산 쪽은 저기 함경도 쪽에 원산이나 이쪽을 통해서 내려오신 함경도 음식의 밀면이고 이쪽은 평안도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전쟁 때 내려오면서 이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온양에 이야. 거기 포로 수용소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들이 거기서 먹었는데 이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어디가 있냐면 우리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게 인천입니다.
1: 네네네.
2: 인천의 대표적인 면이 있습니다.
1: 네, 인천
2: 짜장면.
1: 짜장면.
2: 그렇지. 그 중화면에 예, 영향을 받아.

0: 그래서 이쪽은 면을 만들 때 그 탄력을 주는 게 소다를 넣어갖고 탄력을 준 거야.
1: 그 식소다.
0: 예, 네. 식소다. 그래서 양쪽에 이 뭐라 그럴까 결이 다른 그런 밀면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현지 가서 먹어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2: 냉면도 평양냉면 있고 함흥냉면인데 그 계보 그와 좀 비슷한 계보네요.
0: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1: 그러니까 여기 그 밀면으로 유명한 집이 두 집이 양대산맥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저도 그 중에 하나를 가봤는데 예.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0: 그래서 한 집은 아직까지 짜장면을 팔고 있어요.
2: 아하. 밀면집인데.
0: 네. 밀면집인데 그걸 이야. 팔고 있고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거기서 안주거리가 있습니다. 와. 안주거리가 뭐냐면 닭고기를 수육으로 내놓습니다.
1: 그렇지. 네. 그렇지.
0: 가격이 수육. 굉장히 저렴해요. 15,000원. 네. 15,000원이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가볍게 빨뚜 한 병 정도 이렇게 치우고.
1: 네. 아, 저 기자님 큰일 났네.
2: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여러분 해롭습니다.
1: 해롭습니다. 네.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2: 한 잔씩만 하십시오. 한 잔씩만.
1: 네네네. 명절이니까.
2: 야, 근데 진짜 이런 얘기에 역사 얘기 뭐 옛날 그 막 피난 시절에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야 정말 흥미롭네요 진짜. 예.
1: 그러니까 아까 조 기자님 모두의 네. 우리 그 유 선배님이 예전 일간지에 쓴 칼럼을 많이 읽어봤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래서 유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맥락을 짚어주고 그러니까요. 배경을 이렇게 드러내주니까 네. 그게 되게 좋죠.
0: 근데 과찬이세요. 근데 이게 전국을 다니면서 먹으면 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뭐 전국의 맛집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이 자리를 빌려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건 당연하죠. 네. 다 어떻게 알아요.
0: 그래가지고 특별히 거기에 일이 있어서 가기 이전에는 네. 구멍구멍 이렇게 구멍난 데가 제법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충분히 재밌게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1: 저는 궁금한 게 네. 조 기자님 쭉 다 들으셨잖아요. 네. 제일 땡기는 거. 딱 하나만. 딱 하나만. 거.
2: 아니
1: 딱 하나.
2: 저는. 솔직하게 밀면은 좀 궁금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는 부산식 밀면밖에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예. 햄버거.
1: 햄버거.
2: 아, 이 햄버거는 아까 그 막 모양을 봤을 때 저게 뭐 근데 그렇죠. 우리 작가님이 이 정도로 극찬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레벨우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생각 딱 나오면 생각이
1: 만나면 들어서. 반가운 햄버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2: 저기를 꼭 가봐야겠다.
0: 근데 네. 노 작가님은 네. 굉장히 칭찬을 잘하세요. 저랑 정반대인데 저는 지적질이고 아 우리 노 작가님은 아주 이 칭송 기가 막힙니다. 못 따라갑니다.
2: 유 기자님이 칭찬한 데는 무조건 믿고 가도 된다.
0: 그렇습니다. 예.
2: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전국 방방곡곡 음식 네. 여행을 떠나봤는데 와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1: 네. 아 가끔 이런 거 하세요.
2: 네, 알겠습니다. 노중원 작가님 그리고 네. 유지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3: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뿐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7: 개미의 길이는 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를 이동하죠. 그 먼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건 꽁무니에서 나오는 페로몬 덕분인데요. 앞서간 개미가 집에 가는 길에 페로몬을 묻혀놓으면 그 냄새를 따라 뒤따르는 개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

0: 정 역시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시사인 김동인 기자,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라이너와 함께합니다. 아,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비 오는 날에는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는 말,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말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19조에 비가 오면 속도를 20% 이상 줄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죠. 그런가 하면 차선을 바꿀 때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차를 위한 매너쯤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 또한 법에 적힌 의무사항이어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빗길 감속 운전과 방향 지시등 사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라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4: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

0: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법률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유시민 작가 발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에 인도한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에서 시비아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입국이 성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다만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이 최근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마디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방부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단다며 북한군에게 증거 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적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추석 연휴 빨간 날이니 다 쉬고 조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증거를 유실시켰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오늘 중동부전선 육군 7사단 최전방 부대를 찾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경계 작전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끼고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도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석에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영상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4: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리

오당자에도 내비게이션 어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 어플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에서는 요즘 자동차 아이콘을 떡방아 찢는 토끼로 변경할 수 있더라고요. 아마도 추석이라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떡방아 찢는 토끼는 어떻게 하다가 추석의 상징이 됐을까요? 살짝 조사해봤더니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보름달 속에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대요. 이 V자 형태로 보이는 달의 어두운 부분이 꼭 토끼 귀를 닮아서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지역에서는 같은 V자를 보고도 당나귀를 떠올렸고요. 또 다른 유럽 지역에서는 꽃게의 집게발, 페루에서는 달의 두꺼비가 산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똑같은 달을 보고도 제각각 다른 상상을 한 것처럼 오늘 똑같은 추석 특별 생방송이지만 프로그램마다 또 DJ마다 분위기가 많이 달랐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오당제만의 분위기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 첫 곡은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전해드렸습니다. 서미희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자,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2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지금 미니 또는 유튜브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 모습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메시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7님이 젠디 반가 반가 추석 연휴 첫날 듣는 오당제 녹방이겠지만 잘 들을게요. 젠디와 제작진분들도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섣부른 판단이셨습니다. 2037님 녹방이려뇨. 오늘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심지어 보이는 라디오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또 미니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님이 오늘 젠디가 토끼 같아요 하셨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약간 헤어스타일이 좀 토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분장실 친구들이 궁금하시죠? 과연 어떻게 했길래 머리를 토끼 같다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주성원님, 평소 운전하면서 종종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보라로 봅니다. 재은님 최고 하면서 또글 남겨주셨고, 서정성님, 오당제 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젠디 해피 추석, 해피 추석입니다. 정성님도. 김정훈님은 오, 생방도 너무 좋은데 보라까지라니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 젠디 고정입니다. 하셨고, 강소리님도 젠디 해피해피 추석이요. 가족들과 도란도란 송편 빚고 맛있는 전 만들고 싶은데,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터를 지키고 있어요. 대신 두 아들이 외할머니 댁에 저 대신 음식하러 갔습니다. 퇴근 빨랑해서 두 아들이 만든 음식 먹고 싶어요. 아, 오늘 추석인데도 우리 소리님처럼 출근하신 분들 많이들 계시죠. 빨리 퇴근하셔서 가족들이랑 잠시나마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추석 연휴 첫날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문자 미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3부 하루 일찍 찾아온 인기 코너죠. 주말엔 산으로가 아니라 오늘은 추석엔 산으로 함께 할 건데요.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의 첫 보이는 라디오 출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다 같이 그림 그려보는 코너 속의 코너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3부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데이 프레시,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품, 우리 ENL 하루틴,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국민연료, 썬연료, 데이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0: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독감이 예년보다 빠르게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연휴 동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소식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분석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는 평일에 1.9배, 주말에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감기, 염좌, 두드러기, 장염 등의 부모님 용돈, 또 조카들 용돈 얼마나 챙겨드리시나요? 명절마다 용돈 적정 액수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카오페이가 2021년에서 2025년 추석 기간 송금 봉투 이용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부모님 세대에 보낸 평균 금액은 21만 3천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2021년 평균 15만 4천 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38%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받는 추석 용돈도 꾸준히 늘었는데요. 지난해 중학생은 평균 7만 1천 원, 고등학생은 8만 6천 원, 대학생은 9만 1천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평균 용돈은 2021년보다 37% 증가해서 학생층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합니다. 명절 용돈을 책정하는 기준으로는 매년 같은 금액을 드린다가 1위, 물가를 반영해서 금액을 조정한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한국 남자 카누 스프린트 대표팀이 오늘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경기에서 1분 22초 58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또 사격 스케이트 혼성 단체 경기에서도 장국희, 이종준 선수가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선수들의 메달 수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또다시 혼선을 빚었습니다. e스포츠 경기에서 조직위원회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카타르 선수가 정해진 시간에 대기실에 도착하지 못해서 실격 처리가 되는 일이 있었고요. 오늘 우상혁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었던 남자 높이뛰기 예선전도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요.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예선도 없이 결선만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상혁 선수는 예선을 건너뛰고 27일 결선에서 메달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561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은희님이 작년 추석 때 성묘 갔다가 조카가 벌에 쏘여서 응급실 갔던 게 생각나네요. 명절 때 응급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연휴 동안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사고가 있거나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응급 상황이라면 119,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설명해 드렸던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요. 요즘엔 포털 사이트에도 이렇게 명절 병원 검색하면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129나 120을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게임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계체조 여자 도마 결선에서 여서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서정 선수 경기 막 시작하길래 궁금했는데, 여서정 선수가 또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또 수영에서도 오늘 메달 소식 이어졌어요.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타르 선수 실격 처리 소식 들으시고 김명자님은 피땀 흘려서 연습했을 텐데 실격 처리라니 얼마나 허망할까요 하면서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 대회가 이렇게 좀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또 계속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말씀처럼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연습을 했을 텐데, 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네요. 명자님이 또 이렇게 공감의 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여러분 보내주신 미니 메시지 또 소개해 드릴게요. 5174님이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N위고.

0: 5174님이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N 위고 듣고 왔습니다. 신지연님이 젠디 조끼가 예뻐요. 라고 그래. 조끼 예쁜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추석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색깔이 좀 화려한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지연님이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뿌듯하네요. 유영복님이 퇴근하면서 잠깐 차 세워놓고 미니로 오당제 보고 있어요. 우리 딸들은 언제나 내려올지 가히 나연아 조심히 운전해서 내려오렴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어제 낮부터 계속 정체 이어졌잖아요.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얼마나 막히고 있는지 광고 듣고 와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동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추석 연휴인 만큼 전국 주요 도로 상황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퀴즈에도 출연하신 아주 핫한 분이죠. 서울경찰청에 나가 있는 배아량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배리포터 전해주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속도로 밀리는 곳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구간 더 조심히 지나셔야겠는데요. 사고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발생했고요. 포승분기점 부근에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중부와 호남, 또 경북에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고 하늘이 흐린 탓에 밝은 보름달을 감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MBC 라디오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추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추석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성건님이 오늘 혼자 계시는 장모님 댁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라 장모님은 아쉬우신가 봐요. 일일 드라마 못 보신다고. 빨리 체육대회 끝나길 바라신답니다. 그죠? 일일 드라마 매번 챙겨보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진짜 이 시기에 아쉬우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분명 거기서 끝났는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방송을 안 해. 계속 체육대회만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저몽님. 저는 맏며느리라서 명절 숙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나물 등등 아주 푸짐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송편 빚고 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들 차례 지내기 전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아 저몽님은 또 맏며느리라서 명절이 바쁘시겠네요. 이것저것 음식도 하셔야 되고 송편까지 직접 빚으시나 봐요. 요즘에 송편도 이렇게 직접 빚으시는 경우가 여전히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떡집에서 많이들 사고 하시는데 우리 저몽님은 또 직접 빚으신다고 좀 자랑할 게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피자 설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저희 우리 채은 작가님이 이렇게 어렵게 구한 피자 설기를 이렇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먹어보게 됐어요. 예전에 그 또 유행했던 떡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작가님이 사다 주셔서 먹었고 그 다음에 버터떡도 우리 작가님 덕분에 먹었고 역시 이 젠지 덕분에 요즘 유행하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답니다. 맞아, 호박 인절미 진짜 맛있었거든요. 0319님, 젠디 보라네요. 반가워요. 예쁜 얼굴 처음 봐요. 저는 오늘 전 튀김 종류를 8가지나 했어요. 힘드네요. 맛나게 저녁 먹고 쉬고 있어요. 전 튀김 종류 8가지나 하신 거예요? 어떻게 8가지를 하셨을까? 일단 뭐 깻잎전, 그 다음에 뭐 꼬치전 같은 거 하시고 뭐 오징어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8가지가 나오기가 김치전? 그리고 전 종류 또 뭐 있나요? 다양한 전을 8가지나 동태전, 맞아 동태전도 있고 깻잎전 했어요. 동그랑땡, 맞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8가지 생각하기조차 힘든데 그거를 직접 다 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또 새우튀김 같은 것도 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래서 가족들이 진짜 맛있게 덕분에 먹었을 것 같아요. 7011님, 혼자 보내는 혼추석 연휴를 시작했습니다. 갈만한 본가나 친척집이 없어요. 조용히 책 읽고 뜨개질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역시 마음 한켠은 허전합니다. 평소에 친구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데 명절에는 친구들도 본인들 가족 친지 챙기느라 바빠서 저를 신경 써주지 못하지요. 당연히 이해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분위기 내려고 반찬가게에서 전을 종류별로 사왔는데 맛이 없어서 이게 속상함의 스위치를 탁 켜네요. 하하하.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죠? 혼자서 이제 추석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7011님처럼 오당제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7011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아 근데 그 전가게는 왜 맛이 없었을까? 맛있었으면 기분이 그래도 괜찮으셨을 텐데 속상하네요. 그리고 7704님이 자영업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됐어요. 어제까지 남편이랑 열심히 일하고 연휴에는 쉬고 있습니다. 맛있는 전도 부치면서 명절 분위기 내봐야겠어요. 같이 일하다 보니 동지의 뿜뿜인 남편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또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7704님이랑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젠디
0: 네,
1: 반가워요.
0: 반갑습니다. 먼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용인에 사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0: 용인에 사시는 윤희님, 반갑습니다.
1: 네.
0: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1: 네, 엄청 잘 보내고 있어요.
0: 오, 엄청 잘 보내고 계세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 네, 전 부치면서 오늘 하루 보냈는데,
0: 네.
1: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 안에 팔고 있는 전들 이용해서 오늘 상차림을 좀 준비했거든요.
0: 아,
1: 근데
0: 그러면은,
1: 너무 맛있게 잘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0: 오, 그러면은 그 매장 안에 팔고 계시다고 하면 직접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윤희님?
1: 아, 혹시 공동구매 하는 가게 업체를 들어보셨나요?
0: 아, 공동 구매하는,
1: 네.
0: 네네,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오.
1: 그, 제가 사는 곳에 위치한 공동구매 매장을 제가 이용을 하곤 했었는데,
0: 네.
1: 거기 항상 문 밖으로까지 손님들이 이렇게 줄이 길게 늘어선 거예요.
0: 오.
1: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물건을 막상 사보니까 진짜 저렴하고 좋은 물건들이 많아서,
0: 네.
1: 나도 한다 해가지고
0: 아.
1: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하게
0: 아,
1: 됐는데,
0: 직접.
1: 네,
0: 네.
1: 근데 너무
0: 아,
1: 어려워요.
0: 정말요?
1: 네.
0: 근데 공동구매 가게, 공동구매 마트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반
1: 네.
0: 마트랑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일반 마트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진열을 해놓고
0: 네.
1: 손님들이 와서 골라가서 이제 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 중간 유통 과정을 좀 축소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선 주문 후에 나중에 손님들이 픽업하는 시스템이라, 저희 매장 자체에는 좀 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중간 유통 과정을 축소해서 소비자들에게 도매가 수준으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하다 보니까
0: 네.
1: 손님들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오, 그렇군요. 진짜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거니까 많이들 좋아하시겠네요.
1: 엄청 좋아하세요.
0: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이제 딱두달 됐어요.
0: 아, 2달 되셨어요?
1: 네.
0: 아,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신 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 네.
0: 적응하는 또 과정에 계시겠네요.
1: 네, 제가 자영업은 처음 하는 건데,
0: 네.
1: 그냥 되게 제가 소비자로 있었을 때는 엄청 재밌고 쉬워 보였는데,
0: 네.
1: 저희 나름의 또 고충이 중간에 엄청 납니다.
0: 아, 그러시겠죠. 남편분이랑 같이 일하시나 봐요?
1: 네.
0: 어떻게 마음이 좀잘 맞으시나요?
1: 아, 너무 안 맞아서 싸울 일이 많은데, 근데 저희가 나이가 이제 50대 넘고 50대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0: 네. 네.
1: 좀 애틋하고 좀 안쓰럽고 이제 서로서로가 좀 맞춰서 일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0: 네.
1: 그냥 젊었을 때 같으면 엄청 투닥투닥 다퉜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약간의 동지애 이런 걸로 좀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일하는 편이라 생각보다 안 싸워서 너무 다행이에요.
0: 아우, 그래요. 잘안 맞지만 서로를 이렇게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동지애가 뿜뿜이다. 안 그래도 문자에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너무 다행이네요.
1: 맞아요. 너무
0: 네.
1: 다행이에요.
0: 그 맛있는 전 부치셨다고 했는데 어떤
1: 네.
0: 종류였어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종류를 생각해 봤는데 잘막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오징어 전뭐 이런 것들 몇 가지
1: 네. 네.
0: 하셨어요?
1: 기본 뭐 저희 이제 집에서 주로 했던 것들을 저희 매장에서 이제 포장으로 파는 것들이 있어서
0: 네.
1: 그걸 이용해 봤는데, 일단 뭐 꼬치
0: 꼬치,
1: 있고요.
0: 꼬치전.
1: 네, 동태포.
0: 동태포.
1: 동태포전,
0: 오,
1: 깻잎전,
0: 깻잎전.
1: 호박전,
0: 호박전. 아, 맞다. 호박전이 있구나.
1: 동그랑땡,
0: 동그랑땡.
1: 그리고 고구마 튀김,
0: 고구마 튀김.
1: 오징어 튀김,
0: 오징어 튀김. 네.
1: 저희 마지막으로 녹두전 끝입니다.
0: 녹두전까지. 오, 진짜 다양하네요. 많이 하셨네요.
1: 네.
0: 힘들지 않으셨어요?
1: 힘들지 않았어요.
0: 오, 정말 재밌게 하셨나 봐요.
1: 네, 매장에서
0: 오.
1: 일하는 게더 힘들어서,
0: 아.
1: 이런 전 부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네.
0: 그러시군요.
1: 네.
0: 남편한테 이제 방송 연결됐으니까 한
1: 네. 네.
0: 말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음성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니님.
1: 아, 네. 그러면 저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남편과 제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분들께 짧게 그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우리 모든

0: 고객과 요즘 엄청나게 제 곁에서 힘이 돼주는 은진, 선미, 제희, 동선, 지연, 효은, 수민, 선주씨 그리고 이 세상의 산악분인 우리 엄마랑 내 남편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1: 와,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디 혹시 써두셨나요?
0: 아, 너무 떨려서 지금 저랑 같이 저희 매장들을 운영하는 다른 지점 네. 점주님들이신데 힘들 때마다 엄청 위로와 용기와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라
1: 그렇군요.
0: 제가 방송되면 꼭 성함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1: 한 분이라도 빠뜨리면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남승희님이 영차 영차 응원합니다 하면서 응원의 글도 남겨주셨고요. 우리 윤희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저희가 또 들려드릴게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0: 네, 이렇게 막 파바바박 휘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네. 도경수의 팝콘 신청합니다.
1: 도경수의 팝콘 이 노래 너무 좋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윤희님 목소리만 들어도 즐겁게 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윤희님께는 네. 추석 잘 보내시라고 추석 선물로 간장 액젓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추석도 잘 보내시고 장사도 대박나시고 항상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젠디 사랑해요.
1: 네, 사랑합니다. 도경수의 팝콘 듣고 올게요.

용인에서 공동구매마트 운영하고 계시는 김윤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듣고 왔어요. 엘리님이 파이팅해요 하면서 또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고요. 김명자님, 귀농 7년 차 딸기 농부인데 우리 부부는 매일 티격태격 하는데요. 요즘은 반갑지 않은 갱년기까지 더해서 더더더요 크크 하고 또글 남겨주셨어요. 같이 일하다 보면 좀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당연히 티격태격하고 그러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님 말씀처럼 안쓰럽다 생각하면은 좀 싸울 일이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희님 또 추석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2581님이 저는 전이나 차례 음식 일도 안 하고 시댁 식구들과 제천으로 여행 왔습니다. 맛있는 삼겹살과 목살 먹고 밤 산책 갑니다. 항상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이렇게 가족들과 여유롭게 지내니까 너무 좋네요. 매일이 한가위만.

0: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우리 2581님이 자랑을 아주 제대로 해주셨어요. 좋네요. 차례 음식 1도 안 하시고 여행 가셨다고 합니다. 제천도 좋죠. 좋은 곳 많은데 가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날씨 좋은데 또밤 산책도 하시고 평소에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이런 휴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쉼을 잘 누리고 오시길 바랄게요. 김동아님은 우리 동아군 젠디 출석합니다. 할머니 집에 와서 젠디 라디오 듣고 있어요. 지금 거실에는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서 이어폰 꽂고 젠디 라디오 들어요. 보라도 보고 싶은데 시골이라서 계속 끊기네요. 유유. 아, 너무 고맙다. 우리 동아군이 할머니 댁에 가서도 이렇게 오당제 본방사수 해주고 있는데 우리 동아군은 중3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추석 끝나고 시험을 봐야 돼요. 중간고사가. 근데 시골에 가야 돼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면은 책상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오당제 들으면서 푹 쉬고, 또 힐링하고, 집에 돌아가서, 언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공부,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에너지 충전해서 다음 주에 있을 시험도 파이팅입니다. 시험 생각 안 하고 싶었을 텐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1534님, 이번 연휴에 일이 많아서 딸이 집에 안 온다고 하네요. 속상합니다. 아, 따님을 보고 싶으셨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딸이 오면 좋기도 하지만 이것저것 음식도 해야 되고 귀찮은 마음도 약간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라도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따님이 다음 연휴 때꼭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8270님, 친정 조카와 시댁 조카 소개팅 시켜주고 두근두근 후기 기다리고 있어요. 예뻐하는 조카들이라 좋은 소식 기다려봅니다. 우와, 친정 조카랑 시댁 조카를 소개팅 시켜주는 거예요? 오, 정말 잘 되면 좋겠네요. 만약에 안 돼도 뭐, 한번 만나고,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8270님이 두 분 다 이렇게 예뻐하는 분들이면은 마음도 잘 맞을 것 같고요.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발견해서 좋은 인연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0310님이 아침에 친정엄마가 손주들 주려고 음식 많이 준비해놓고 밤따시다가 넘어지셔서 발목이 골절되셨어요. 친정 내려가다가 소식 듣고 병원 가서 엄마 입원시켜드리고 다시 친정아버지한테 가는 길이에요. 참 속상하긴 하지만 다른 곳 많이 안 다치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떡해요. 음식도 많이 장만해놓으시고 이제 빨리 자식들 내려오길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밤을 따시 다가 넘어지셨군요. 입원까지 하시고 어머님 빨리 회복되시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저희 광고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데.

0: 하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추석 연휴에도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린 분이 한 달 만에 지갑을 되찾은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지갑을 온전히 되찾았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러 가던 중에 셀프 주유소에 들렀는데요. 주유를 한 뒤에 지갑을 트렁크 위에 올려놓은 채로 현장을 떠났고요. 뒤늦게 지갑 분실을 알아채서 다음날 주유소로 돌아갔지만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주민센터로부터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돌려받은 지갑엔 돈도 카드도 다 그대로였고 지갑을 찾아준 분이 쓴 정성스러운 손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손편지에는 지갑 주인에게 전합니다. 잃어버린 지갑이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귀하의 앞날에도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습득자는 지갑에 연락처가 없자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것까지 확인해서 지갑을 찾아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소, 2번 주유소, 3번 휴게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행정구역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와, 이것까지 찾아서 지갑을 전해주셨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1번 주소, 2번 주유소, 3번 휴게소.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권문경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예요. 시크릿의 별빛 달빛.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받았다며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재회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모두 극동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수도인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0: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법률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유시민 작가 발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오늘 중동부 전선 육군 7사단 최전방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경계작전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GOP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작전 상황을 보고받고 무엇보다 대비태세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적에게는 거칠고 가차없고 치명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국방정책은 최고의 상황 조치라고 강조하며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장관이 옆에서 명령한 것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권이 최근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마디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얼마 전에 한 홈쇼핑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표현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매진이 임박했다라고 발언해서 주문을 유도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한 결혼정보업체는 허위 과장 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이 많다고 홍보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보니 근거가 없는 거짓 정보였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내부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모습.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우린 추석이 좋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지갑을 습득한 분이 지갑에 연락처가 없자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것까지 확인해서 지갑을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691님, 부산 사는 60세 주부예요. 갈 곳이 없다는 게 슬프네요. 그래도 먹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집안일 할 때 최고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정답은 1번 주소입니다. 와, 1691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끝곡 선곡권

0: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저희 오당재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손편지 말미에는 주운 지갑과 적지 않은 돈을 주인에게 찾아줘서 제 마음도 홀가분하고 잠시나마 갈등을 이겨내고 나니 참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연을 올린 지갑 주인의 아드님은 연락처가 없어서 직접 인사드리지 못했다면서 거듭 감사의 표현을 또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이렇게 훈훈했던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잠시 후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윤성준 기자님의 실물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추석 인사로 깜짝 게스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추석 특집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하나증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현대오피스, 휴원스 글로벌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는 산으로 한번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1: 추석에 산으로!
0: 추석 산행에도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이자 젊은 산신령 월간산의 윤성종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젊은 산신령 윤성중입니다.
0: 와, 신은희님이 윤성중 기자님 젊은 산신령 느낌을 기대해봅니다 하면서 기대를 막 하고 계셨는데 진짜 정말 산신령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선 기자님과 보이는 라디오 만난 건 처음이니까 카메라 보시고 우리 오당제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여기 정면. 네.
2: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김혜정님이 진짜 산신령님이 오네요. 양수연님 산타가 벌써 왔나요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니 일주일 사이에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지금 자라셨거든요. 궁금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자님?
2: 아, 네. 지난주에 마감 기간이었거든요. 10월호 마감.
0: 네.
2: 예, 네, 엄청나게 바빴어요.
0: 어허.
2: 예, 네, 그 마감 끝나고 네.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수염이.
0: 얼마나 힘드셨으면.
2: 네.
0: 그 진짜 이번 10월호가 대박이 날 건가 봐요.
2: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산신령 같나요?
0: 그러니까요.
2: 네, 저도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네요.
0: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고 우리 산신령님 옆에는 여러분이 아주 반가워하실 분이 또 특별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노정은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하루 종일 우리 또 연휴 명절 맞아서 네. 하루 종일 MBC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0: 왜요? 왜요?
3: 제가 지금 오늘 세 프로째 하루 종일 나오고 있어가지고
0: 진짜요?
3: 너무 그 지겨워하실까 봐 이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0: 네.
3: 해명을 해드리면 저의 뭐 자유의지는 아니었고 갑자기 들어오게 됐다.
0: 갑자기 성사된 거고요?
3: 예, 이렇게 뭐 조금만 양해를 좀 해주십사.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김정훈님도 오늘 노 작가님 MBC에서 맹활약이신데요. 올해는 진짜 연말에 상 줍시다.
3: 아, 받았었어요. 2년 전에 MBC 방송 방송대상의 라디오 부분 공로상 받았었어요.
0: 아, 진짜 공로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0: 이 정도면
1: 그거
0: 오늘
1: 받고 1년 후에 잘렸어요.
0: 어머.
1: 예.
0: 아. 예. 슬픈 이야기.
1: 아, 웃자고. 아,
0: 예. 그러면은 지금 어디 출연하신 거예요?
1: 오늘 두 전에. 대도 사실은 원래 코너지기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대타로 투입했었고 네. 또 방금 전에 이제 뉴스 하이킥에서 이제 전국 8도 음식 여행했고 오늘 사실은 우리 윤 기자님이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네.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는 이런 캐릭터인 줄 몰랐어요. 네, 무슨 그때... 거짓말도 그냥 아주 천연덕스럽게 막 하루 만에 뭐 수염이 자라고 이런 말을 막 하고 그러네.
0: 엄청 지금 개그캐세요. 우리
1: 그래요?
0: 단체에서. 네.
2: 네. 아, 그때 아주 재밌게 방송을 했는데 욱신각신했었죠. 제가 그러니까. 산에 가자고 막 조르고 싫다 그러고.
1: 아, 그렇죠.
2: 정말 싫다 그러고.
0: 아, 그때도 그러셨구나.
1: 아, 제가 오늘 또 온 이유는 그것도 있어요. 오.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전국 등산 싫어 산 아래 막걸리집 좋아요 연합회 사회 이사거든요.
0: 아 진짜.
1: 네. 그래서 우리 윤 기자님의 그래서 등산하는 압박을 네. 제가 조금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정예원님이 네. 전혀요 하나도 안 지겹고 늘 반가운 노작가님인걸요 하면서.
1: 고맙습니다. 따뜻한 마음.
0: 서문동식님도 노작가님도 수염 좀. 그래서 약간 지금 좀 허전해 보이시긴 해요. 우리 산신령님 옆에서.
1: 원래는 저도 이렇게 콧수염을 원래는 기르고 다녔었어요. 예전에. 네. 약간 얌생이처럼. 근데 아주 오늘 윤 기자님의 흰 수염은 진짜 약간 산타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 네,
2: 저랑 너무 대비되는데요. 너무 깔끔하신데요.
1: 저요?
2: 네.
1: 예, 고맙습니다.
0: 지금 보라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정성님이 깜짝이야. 조경우님, 와우, 마감이 힘듦이 이 정도라니. 안 대범님, 면도 몇 개월째 못 하신 건지 감도 안 옴. 반응이 아주 재밌다. 뜨겁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기대됩니다. 어떤 사안을 소개해 주실까요, 기자님?
2: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네. 좀 특별한 걸 해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0: 네.
2: 예전에 한번 했었죠. 코너 속의 코너. 그림을 그립시다.
0: 네.
2: 네.
0: 제가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네.
2: 제가 그린 그림들을 보신 청취자분들이 좀 계실 텐데
0: 네.
2: 아, 보셨다시피 그 그림들이 절대로 잘 그린 그림이 아니거든요.
0: 너무 잘 그리시는데.
2: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저처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0: 오~
1: 아, 실시간으로?
2: 네.
0: 오, 너무 기대돼요. 네.
2: 제가 하는 말만 잘 듣고 따라하면은 언제 어디서는 이렇게 펜을 들고 그림을 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0: 아하.
2: 네, 참고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네. 좋냐. 제가 저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참 동안 들여다봐요.
0: 아우.
2: 아,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니.
0: 감탄.
2: 정말 천재다.
0: 우와. 네,
2: 저 혼자 그렇게 감탄하거든요.
0: 우와.
2: 이게 굉장한 큰 위로가 돼요.
0: 아.
2: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0: 네.
2: 스스로도 그림을 그리면서 저처럼 혼자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0: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1: 젠디는 네. 그림을 좀 잘 그려요?
0: 그림을 그리는 건 좋아하는데 잘 네. 그리진 못해요.
1: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림 그리기. 지금
0: 진짜?
1: 사람 그리려고 그러면
0: 네.
1: 그냥 원, 그다음에 성냥개비 몇 개.
0: 오.
1: 이게 끝이에요. 그 나는 너무 걱정돼 지금.
0: 근데 너무 기대된다 그래서 그죠?
2: 네,
1: 할 수 있을까?
2: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1: 그래요?
2: 네, 새로운 자기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겁니다.
0: 노중훈 작가님의 그림 실력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
2: 네.
0: 네.
2: 바로 시작할까요?
0: 네.
2: 네. 이게 사실 저기
0: 아 준비물 준비물이 있잖아요.
2: 준비물. 맞아요 준비물. 지금 바로 근처에 있는 종이 아무거나 가져오시고요.
0: 네.
2: 그리고 굵은 펜 그리고 색깔 펜.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저희 쪽에 오당지에 사진을 보내주실 때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굵은
2: 네, 그래서
0: 펜을.
2: 굵은 펜, 색깔 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0: 네.
2: 그리고
0: 그 준비물은 그거인 거죠?
2: 네.
0: 그림은 이제 여러분 그리시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한 분을 뽑아서 딱 하나 남았어요. 선물이. 잡곡 세트를.
1: 아, 추석이네.
0: 추석에 잘 어울려요.
1: 추석이네, 추석.
0: 네. 네. 잡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라디오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1: 맞아요.
0: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운전 중이시거나 바빠서 못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잘 해볼 거니까요. 참여
1: 네.
0: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만 이 특별한 시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머릿속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0: 네. 남지혜님이 종이와 펜 준비했습니다 하셨고 노중훈 작가님도 준비되셨죠?
1: 준비됐습니다.
0: 네, 저도 네네. 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네. 시작해볼까요?
2: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추석을 맞아서 이 달을 달맞이하는 그림을
0: 오,
2: 그릴 건데
0: 달맞이?
2: 네, 사람이 달맞이를 하는 게 아니라 산이 달맞이를 하는 그림입니다. 자, 제일 먼저

0: 넷.
1: 가운데 종이 딱 가운데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0: 삼각형.
2: 정 가운데.
1: 네,
3: 네네.
1: 정 가운데다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삼각형 밑에다가 직사각형을 기다랗게 밑변에다가 붙여서 그려주세요. 두 개.
2: 그 밑변의 길이는 삼각형 밑변이랑 직사각형이 똑같아야 돼? 길이가 같아야 돼요?
1: 뭐 같아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게 다리거든요.
0: 아.
1: 네, 사람의 다리.
0: 오케이.
1: 그래서 직사각형을
2: 두 개?
1: 네, 두 개.
2: 아, 네네네네.
0: 삼각형 밑에 직사각형 두 개 그렸습니다. 네. 여러분 잘 그리고 계시죠?
1: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이 그려졌죠.
0: 네.
1: 직사각형 밑에다가 또 바로 붙여가지고 원을 땡땡 두 개 그려볼게요.
0: 자리가 없는데. 네. 오케이. 네, 그렸어요. 네. 겨우.
2: 됐어요.
1: 그리셨죠?
0: 네.
1: 그리고 삼각형 안에다가 눈, 코, 입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0: 오.
2: 그럼 자기 그냥 그 내키는 대로?
1: 네. 내키는 대로 눈, 코, 입을 한번 찍어볼게요.
3: 눈, 코, 입.
0: 네.
3: 됐어.
1: 네. 이게 바로 제가 그 의도한 산입니다.
0: 네.
2: 산이, 이게요?
1: 네. 산이 의인화 됐죠.
0: 오.
1: 오, 네.
0: 산을 그렸어요, 일단.
1: 네.
0: 삼각형의 눈, 코, 입까지.
1: 네.
2: 그리고
1: 그렸습니다. 이제 여러 산을 그릴 거예요.
0: 아.
1: 똑같은 방식으로 그릴 건데
0: 네.
1: 이 산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걸 그릴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 삼각형의 옆변.
2: 네.
1: 옆변에다가 또 이 직사각형을 하나 붙여 가지고 그려 주세요.
0: 옆변에다가?
1: 네. 이 기울어진 옆면에다가 완벽한 사각형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2: 어.
0: 네. 어떻게 그린 거죠? 일단 네 해볼게요.
1: 직사각형
2: 괜찮아요? 이렇게
1: 네 그렇게
2: 이런 식으로
1: 네. 네.
2: 양쪽 다
1: 네네네 그렇게 그려주시고 양쪽으로
0: 네.
1: 사각형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0: 양쪽에 사각형 그렸습니다.
2: 네. 아 약간 팔 벌린 것처럼
1: 맞아요.
2: 네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손을 그릴 거예요.
0: 손?
2: 네. 어
1: 직사각형 또 끝에다가 동그라미 원을 그려주세요.
0: 네
1: 두 개
2: 두 개 양쪽에 하나 하나씩 네. 하나씩
1: 네 자. 됐죠?
0: 네.
1: 네, 이제 산 모양이 됐죠?
0: 네.
1: 이 모양을 이 그대로 한 여러 개, 두 개 정도 더 그리면 되는데
0: 아,
1: 양옆에다가.
0: 근처에 옆에다.
1: 네.
0: 네.
2: 아, 똑같이?
1: 네.
0: 옆에다 두 개 정도 또 똑같이 세모 그리고 밑에 직사각형에 동그라미 그다음에 삼각형 옆에 직사각형 또 두 개 그려서 동그라미.
2: 크기는 좀 작아야겠네, 그러면?
1: 네. 크기 상관없습니다. 뭐 커도 되고요. 작아도 되고
2: 어허.
1: 마음대로 그려주세요.
0: 삼각형에
2: 약간 이상한데 나는
0: 직사각형
1: 이 동그라미 원 그러니까 손 부분이 서로 겹쳐도 됩니다.
2: 아 각각의 아하 난 좀 떨어지게 그렸는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1: 네 상관없어요. 떨어졌으면은 네네. 팔을 길게 이어서 다시 동그라미로 붙여주시면 돼요.
0: 네 여러분 잘 그리고 계신가요? 김영자님이 노중은 작가님 잘 그리고 계시죠? 크크 안대범님 여기 입시 미술학원인가요 지금?
2: 와
0: 거의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저희.
2: 지금 38년 만에 처음 그려봐요.
0: 아 진짜?
2: 네.
0: 오.
1: 잘 그리셨는데?
2: 잘 그렸어요?
0: 네. 자 다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1: 마지막입니다.
0: 네.
1: 이제 동그란 원을 크게 하나 그려주시는 건데
2: 달?
1: 예, 예, 이게 바로 달입니다.
0: 오~
1: 산 위쪽에다 아무데나 그려주시면 돼요.
0: 와~
2: 보름달.
1: 네, 보름달.
2: 네. 크기는 알아서.
1: 네,
2: 네, 네.
0: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요?
1: 그린 다음에 이제 그 달 안에다가 눈, 코, 입을 또 찍어주는 거예요.
0: 아하. 열심히 쓱싹쓱싹. 연필 소리만 나네요 지금. 오 ASMR 좋은데요. 힐링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 청취자분들도 다 따라서 하고 계시겠죠?
0: 그러겠죠.
2: 네.
0: 자 잡곡 세트가 걸려 있는 오당대배 그림 대회.
1: 네 됐습니다 이제.
0: 끝이에요?
2: 끝났어요?
1: 네.
0: 와
2: 간단하네.
1: 네.
2: 근데 젠디는 막 채색도 하고 그랬는데.
0: 네 짧은 시간에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러면?
1: 네.
0: 하나 둘 셋. 짜자잔! 우와! 작가님, 기자님 거는 펜이 얇아서 안 보이네요.
2: 아, 볼펜이어서 잘 안 보인다.
1: 다시 그릴게요.
2: 제 거는
0: 오, 오중우 작가님 잘 그리셨는데요?
2: 괜찮아요?
0: 근데 좀 달이 무서워요. 그리고 산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산들이 왜 화가 났죠?
1: 오늘 좀 피곤하죠.
2: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등산 아내 클럽의 회장이라고.
0: 아, 그렇구나. 산들은 조금 화가 났고 네. 그리고 달은 조금 무서운
2: 달은 약간 그
0: 썩소.
2: 비웃음
0: 그러니까
2: 소원을 빌어봐 약간 이런 느낌
0: 그리고 네. 우리
1: 다시 그렸습니다.
0: 윤성주 기자님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귀여운데요 이렇게 또 귀여운 산들이 손을 잡고

0: 있네요. 윤성준 기자님은
1: 네.
0: 다리 저 멀리 있는 느낌이
1: 아,
0: 들고.
1: 젠디,
0: 제
1: 젠디.
0: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1: 와.
0: 와! 다, 근데 손이 조금,
1: 네.
0: 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직선으로 쫙 뻗어가지고 그렸어요.
1: 아, 잘 그리셨네요.
0: 달은 엄청 크게.
1: 네.
0: 보름달이니까.
1: 근데 윤 기자님, 이게 그림에
0: 네.
1: 자기의 어떤 그 그리는 사람의 원래 갖고 있던 성격 캐릭터가 좀 묻어납니까?
2: 그렇죠.
1: 그러니까 맞아. 제 거는
2: 다르잖아요, 지금.
0: 네.
1: 뭔가 성질이 나 있고 뭔가 불쾌하고 그다음에 젠디는
0: 네.
1: 해맑고 동화 같고 깨끗하고
0: 그런가요?
1: 윤 기자님이 약간 익살스럽고 은근한
0: 오.
1: 개그가 흐르고 있고
0: 네.
1: 그렇잖아요.
0: 아,
1: 이게
0: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어떻게
2: 네, 제가
0: 그리셨는지.
2: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각자 본인의 그림체가 나오거든요.
1: 아, 그러네.
2: 네, 근데
0: 그렇구나.
2: 제 거를 보고 따라 그리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리세요.
0: 맞아, 맞아.
1: 아, 말로 듣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리면 그 묻어나오는구나,
0: 네,
1: 개성이.
0: 그쵸.
2: 그렇죠.
0: 우리 노 작가님이 그러면 이거 문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네. 6995님인데요.
0: 네.
1: 아, 그림만 보내주셨대요. 그리다가 아마 딴 길로 가신 것
0: 어떻게
1: 같은.
0: 그리셨길래?
1: 저희의 설명이 부족했던 거겠죠?
0: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2: 네,
0: 옆에
2: 저는.
0: 글씨를 써주셨는데,
2: 네.
0: 등산하니 좋구나, 오당재 파이팅 외쳐주시고, 이건 어떻게.
2: 저는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고.
1: 아,
0: 진짜
1: 그래요? 네,
0: 창의적으로.
2: 맞아요.
1: 약간 그 나뭇잎이 있고요, 하나.
0: 네.
1: 그 다음에
0: 소나무.
1: 소나무예요?
0: 소나무도
2: 네.
0: 그리셨어요.
1: 아.
0: 삐죽삐죽한 잎을 표현해 주셨고,
2: 포인트가 저기 다리가 붙어 있어요. 다리가
0: 그렇네요.
2: 붙어서 발이 하나가 됐어.
0: 산에 그 아까 직사각형 두개 동그라미 각각
2: 네.
0: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로 그리셔가지고 동그랗게
2: 네.
0: 그리고 아주 밝게 웃고 있어요, 산이. 근데
2: 그리고
0: 이 종이를 그리신 그 종이가
2: 네.
0: 상자 같은
2: 박스
0: 거예요,
2: 위에다
0: 박스
2: 그리신
0: 위에다가.
1: 아, 그렇구나.
2: 네.
1: 오른쪽에 그거는 달두 개를 겹쳐 그리신 건가?
0: 그런 것
2: 그런
0: 같아요.
2: 것 같아요.
0: 어떠세요, 용 기자님?
2: 저는 굉장히 잘 그린
0: 느낌
2: 그림이라고
0: 있어요?
2: 봅니다. 예.
1: 근데 같은 설명을 들어도 지시사항을 들어도
0: 네.
1: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되는구나.
0: 그러니까요.
1: 와,
0: 너무
1: 신기하다.
0: 재밌네요.
2: 참고로 이게 그림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으로만 된
1: 그러네.
2: 그림이에요.
0: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진짜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만 설명을 해 주셨어요.
2: 네,
0: 그런데
2: 그래서
0: 이렇게 멋진 그림이?
2: 맞아요. 네, 제 그림의 그 기초가 다 이겁니다.
0: 아,
2: 네,
0: 그렇구나.
2: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만 있으면 어떤 것이든 다 그릴 수 있어요.
0: 와, 이렇게 멋진 그림을. 여러분도 혹시 따라 그리신 분들 문자로 그림 자랑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첨부를 하시면 사진 첨부하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미니는 사진 첨부가 안 되니까 그림 자랑은 문자로만 해 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산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2: 네, 바로 소개할까요?
0: 네.
2: 네,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0: 그렇죠.
2: 네, 올해 추석에는 근데 이게 하늘이 흐려가지고 보름달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0: 그렇네요.
1: 아하.
0: 그렇다고
2: 네, 그래서 알아두셨다가 그래도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에 가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2: 오늘은 저기 달맞이 산행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우와, 달맞이 산행이요?
2: 네, 이름하여 월출산행.
0: 월출 산행.
2: 네, 일출산행은 많이 들어봤죠.
0: 아,
2: 네,
0: 그렇네.
2: 월출산행입니다.
0: 해보셨어요, 노 작가님?
1: 아니, 산에 안 간다니까요. 아니, 젠디도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서요.
0: 네, 바라보는 거 멀리서.
1: 그렇지, 우리는
2: 네.
1: 관망파.
0: 그쵸.
2: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위해서
0: 네.
2: 그좀 낮은 산들을 준비했거든요.
0: 오, 기대돼요.
2: 네. 그래서 이게 월출산의
0: 네.
2: 특징이 다 있어요.
0: 오,
2: 산이 다 대체로 낮다는 겁니다.
1: 아.
0: 밤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2: 네,
0: 그죠?
2: 밤에 가야 되는데 1시간 이내로 갈수 있는 산.
0: 오,
1: 좋다.
0: 좋다.
2: 네. 진짜 좋으세요?
1: 네?
2: 진짜 좋으세요?
1: 방송이야.
2: 네.
1: 아, 소개해봐요. 어느 산, 무슨 산이에요?
2: 네, 그래서 이게 월간산에서는
1: 네.
2: 매년 이게 추석 때가 되면은
0: 네.
2: 달맞이 산행 특집을 준비를 하거든요.
1: 아, 그렇지.
2: 네, 그래서 저희 그 기사를 모아놓은 그 서버가 있어요.
0: 네.
2: 거기에 달맞이라고 치면은 진짜 수십 개 폴더가 다 뜨거든요.
0: 와.
2: 네, 거기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추려왔습니다.
0: 오, 너무
2: 네,
0: 기대됩니다.
2: 비교적 쉬운 산입니다.
0: 네,
2: 다섯 개 정도
0: 어딘지.
2: 되고 우선 경기도 이천의 원적산입니다.
1: 처음 들어봐요.
0: 원적산.
1: 네. 처음 들어봐요.
2: 이천에는 주로 쌀밥 드시러 많이 가셨죠?
0: 그렇죠.
1: 네.
0: 쌀이
2: 유명하니까. 네. 여기 원적산도 있습니다. 높이가 634m예요.
0: 오, 괜찮네요.
1: 괜찮다고요? 634가
0: 괜찮은 편 아니에요?
1: 높은 거예요.
0: 보통 이제 1000m 넘고 막 그런 거 소개 많이.
1: 진짜 바라보기만 하는구나.
2: 네. 아, 저 좀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거. 네네.

0: 젠디랑 언제 또 한번 괜찮다고 하시니까
1: 네. 네,
0: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여기 네. 어때요? 네. 이 산은?
0: 이게 산이 좀 낮은 편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웅장한 맛도 있습니다.
2: 오.
0: 네, 이 산에서 달을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원적봉하고 천덕봉인데 네. 사방으로 탁 트인 헬기장으로 돼 있어요.
2: 아, 거기 네. 걸리는 게 없구나 시야에.
0: 네, 맞아요. 네네. 이 최단 코스가 낙수재 폭포라는 곳에서 올라가는 건데 네. 여기서 원적봉까지 한 1.7km 되고요.
2: 오. 아, 여러분 산 1.7km는 엄청 긴 거예요.
1: 아, 그래요? 아,
0: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이게 천천히 가면 1시간 내외로
2: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강화도에 있습니다.
1: 강화도.
0: 네, 이 산은 좀 낮아요.
1: 네.
0: 이 교동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데 화계산.
2: 몇 미터예요?
0: 260미터입니다.
1: 오, 괜찮네. 그렇죠?
3: 260.
0: 네. 원래 여기가 교동도가 섬이었는데 네. 2014년쯤에 다리가 놓였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차로도 갈 수 있어요.
1: 오.
0: 여기에 강한 아들길이라는 코스가 있는데 9코스 다을샛길을 찾아가면 산 입구가 나올 겁니다.
1: 다을샛길?
0: 네. 참고로 이 산은 저기 접경지대여가지고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산 출입이 안 됩니다.
1: 아.
0: 네. 가서 달만 보고 내려옵니다.
1: 빨리 와야겠네요.
2: 아, 그러네. 네. 시간이 준수해야겠구나. 네네.
0: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남 창원의 무학산.
2: 네. 유명하죠.
0: 예, 네, 창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2: 맞아요.
0: 여기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여기 산의 특징은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시 풍경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 마산항의 반짝이는 야경과 함께 은은한 달빛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저희가 무학산까지 들어봤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입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오늘 혹시 오실 때 차 안 막혔어요?
3: 저는 아까 오후 2시부터 MBC 있어가지고요.
2: 그러셨겠네.
3: 잘 몰라요.
2: 그러네. 윤 기자님은요?
4: 저는 전철 타고 왔는데 다른 때하고 달리 좀 전철 안이 좀 텅텅 비었더라고요.
2: 아무래도. 네.
3: 그렇지.
2: 이쯤에서 저희가 전국 주요 도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아하. 서울 경찰청에 나가 있는 배아량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배 리포터 전해주세요.
5: 네, 이제 고속도로 정체 대부분 해소되면서 평소 주말보다 덜 밀립니다. 잠시 후 10시를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지나신다면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 예상되는데요. 돌발 구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0: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네, 추석 특집 방송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석엔 산으로 윤성주 기자님,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출 산행하기 좋은 산, 아까 무악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산 계속해서 소개해 주세요.
1: 네, 네 번째는 충북 청주에 있는 상당산성입니다.
0: 상당산성.
2: 아~ 여기는 꽤 유명해요.
0: 경지로도. 오, 그렇구나. 네,
3: 아까 가보셨다 그랬죠?
2: 네네네.
0: 가보셨어요?
2: 네,
0: 네.
1: 여기가 산이 능선이 산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걷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0: 아~
1: 그리고 이 상당산성 올라가면은 청주 시가지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0: 네.
1: 네, 아주 좋은 산이에요. 달 보기 좋은 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충남 홍성의 용봉산이라는 데인데
0: 네.
1: 여기 정상부가 이렇게 바위 봉우리가 뾰족뾰족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아주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0: 오호.
2: 네. 근데 여기 봉우리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네.
1: 네, 악귀봉.
2: 악귀봉이래요. 악귀봉.
0: 왜 그런 거예요?
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0: 오. 네.
2: 기자가 취재를 해야죠.
1: 아, 죄송합니다.
2: 네? 네.
0: 이름이 진짜 무섭네. 네. 악귀봉.
1: 바위 봉우리들이 뾰족뾰족해가지고
2: 아.
1: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악이 들어가는 산이 또 오르기 힘들다고 네. 하셨잖아요.
2: 그렇지. 뭐지? 치악산, 월악산,
0: 설악산.
2: 네.
0: 오, 그렇군요.
2: 악귀봉.
1: 네, 요 산들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0: 뭐예요?
1: 바로 정상부가 이렇게 널찍하다는 건데 근데 전국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면은
0: 네.
1: 정상부가 이렇게 다 널찍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0: 아,
2: 그래서 뒷산이요?
1: 네.
2: 그럼 뒷산. 처음부터 집 뒤에 있는 뒷산 이야기를 하면 될 걸. 아까 네. 뭐 무악산 뭐 700 몇이 이건 왜 소개하는 거예요?
1: 네, 아 이게
0: 아, 산신령님 지금 당황, 얼굴 빨개지셨어.
1: 네. 좀 당황스러운데.
0: 네.
2: 네. 네,
1: 뒷산에 가셔도 됩니다. 제가 굳이 여기 말씀드린 건 뭐 대표적으로.
0: 네.
1: 네. 저희 선배들이 좋다고 아주 소개한 곳이라가지고
0: 아~
1: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0: 네.
1: 여기 못 간다 그럼 뒷산에 가셔도 됩니다.
2: 맞아요.
0: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0: 우리 윤성준 기자님의 검정색 옷 사이로 지금 털들이 수염들이 하얗게 물들고 있어요.
2: 그렇죠. 제 생각에는 세탁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아, 지금 입에 지금 털들이 들어가가지고
0: 아, 그러니까 급하게 네. 구하셨나 봐요. 그 수염을.
1: 맞아요.
2: 얼마예요?
1: 이게 한 3,000원인가? 비싼 걸로 샀어야 되는데.
0: 아, 안 대범님이 아 작가님 이게 윤 기자님 매력이라고요? 땡 하면서.
2: 알죠. 제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0: 6316님이 윤 기자님 벌벌 떠시는데요. 그거 괜찮으신 거죠?
1: 아, 네, 괜찮습니다.
0: 아니,
1: 네.
0: 두 분이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2: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윤 기자님의 아이디어가 되게 신선한 게 많아요.
0: 맞아.
2: 무슨 산에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1: 네, 산에서 북토크도 했었고.
2: 북토크도 막 하고 북토크도 그랬었어요.
0: 하시고.
1: 저는 저기 작가님하고 네. 산에 올라가서 산상 미식회 하고 싶은데.
0: 와.
2: 밑에서 해요.
1: 아,
2: 산 밑에서 뭘 올라가서 해요. 네,
1: 제가 그 산이 좋다는 거를 작가님이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2: 아, 코에 들어간다. 지금 털들이 코로 들어간다. 말려가지고 지금.
0: 아니 근데 예. 진짜 기자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자님의 아이디어가
2: 맞아요.
0: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저희 목표가 또 있거든요. 기자님의.
2: 뭐요?
0: 그 저희가 청취율 1위를 한다.
2: 어.
0: 전체 1위.
2: 네네.
0: 하면은 산에서 공개 방송. 이걸 지금 꿈꾸고 계세요.
2: 아우, 청취율이 오르다가 말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0: 아 그런 날이 꼭 왔으면
1: 작가님도 같이
2: 아, 알겠습니다.
0: 네, 작가님도 초대해드리고
2: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가 전국에 있는 등산 마니아분들에게 욕을 얼마나 먹으려고 제가 이러는 걸까요? 아유, 농담입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0: 네. 네, 네. 청취자분들이 그림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 네, 2857님이죠 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매끄럽고 센스 있는 진행에 감탄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면서 사진을 보내주셔. 어머!
0: 근데 사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
2: 이게, 그러니까는 이분은 달을 제일 크게 중앙의 윗부분에 넣으셨고요.
0: 그런데.
2: 그 다음에 달이 팔이 좀 약간 가늘하게 뻗쳐 나와가지고
0: 네.
2: 아래에 산 두 개, 삼각산 두 개를 약간 보듬고 있는 정말 이렇게 약간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이고 너무 재밌는 건 그 삼각형의 한쪽 빗변에 눈, 코, 입을 넣었는데
0: 그렇네.
2: 입술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0: 오, 너무 입술이 예쁘게 그리셨다.
2: 너무 예뻐요.
1: 제가 봤을 때는 두 산이 싸운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왜요?
1: 네, 두 산이 싸워가지고 달이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는 장면이에요.
0: 진짜 역시 창의적이셔.
1: 네, 뭔가 오늘 추석 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나 보다.
1: 네.
2: 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빨간 약간 낙

0: 약관 같은 건가요? 그치. 본인의 사인을 넣으신 것 같기도 하고.
1: 준이라고 써요.
0: 준이라고. 네.
1: 진짜 잘 그리셨어요.
0: 잘 그린다 진짜.
1: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말로만 설명을 해드리니까 저희 감독님이 지금 보라 보이는 라디오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밑에 화면으로. 혹시 궁금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라 켜셔서 직접 그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센스 있게 또 그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제 윤 기자님이 좀 읽고 이제 빨리 설명해 봐요.
2: 네.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번호를 읽어야죠.
2: 아, 네. 8007번님.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1: 오, 와, 또 특이한 그림이다.
2: 네. 네.
1: 소개해 주세요.
2: 와, 이거 팔이 엄청나게 굵어요.
1: 네,
2: 삼각형 그 빗변으로 연결된 그 팔이 삼각형 빗변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1: 와.
2: 네. 그 다리가 하나씩이네.
1: 그런데
2: 다리가 하나씩이고 발이 양옆에 달렸어요.
1: 와, 네. 너무 창의적이다.
2: 아주 독특한 그림입니다.
0: 약간 북유럽 동화체 같기도 하고.
2: 네, 맞아요. 네, 그 크레파스를 그려주셨는데
0: 네. 네,
2: 달도 아주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그리셨습니다.
1: 아니, 이분들 그림 보니까 저랑 노 작가님 그림은 되게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로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멋지게 잘 그려주셨어요.
0: 네, 0287님. 보라 안 보고 듣기만 하면서 했더니 망한 것 같아요. 참여에 의의를 두는 정신으로 제출합니다. 오. 보겠습니다, 사진.
1: 오, 잘하셨는데?
2: 오.
1: 설명해 주세요.
0: 아, 중요하죠. 일단 참가하는데.
1: 오히려 잘 그리셨어. 일단 약간 저는 로보트가 생각나요. 산 로보트.
0: 어, 약간 예전에 깡통 로보트 느낌이 있고 이 새 이제 편의상 로봇이라고 합시다.
1: 네.
0: 그게 이제 새 물체가 비슷한 형체인데 네. 크기는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약간 익살맞은 건 달이 약간 이질어졌거든요. 약간 찌그러졌는데 그 달의 얼굴 표정이
1: 귀엽다.
0: 마치 그 사과씨 사과를 반 쪼갰을 때 나오는 그 중앙 부분에 근데 그게 귀여워요.
1: 너무 귀여워.
2: 아,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신나 보여요.
1: 그런데
2: 달빛 아래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그림 같아.
1: 와.
0: 네. 아, 노는 것 같다. 달빛 아래에서.
2: 네. 잘 표현해 주셨네요.
1: 또 핸드폰으로 그리셨는데도 너무 잘 그려 주셨고요.
0: 멋져요, 멋져.
1: 3120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3120님, 우리 10살 딸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꼭 사생대회 하는 것 같다고 엄청 좋아하네요.
0: 전 제일 기대가 돼요.
2: 오,
1: 오 진짜 잘 그렸다.
2: 와, 와우.
0: 10살 딸아이.
2: 네, 저보다 잘 그렸습니다.
0: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제. 네,
2: 그거 완전 제가 설명한 대로 정석대로 그렸고요. 그리고 산이 팔을 뻗고 있는데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0: 생으로 정확하게 그죠?
2: 네, 산을 다 맞잡고 있어요.
0: 세 개의 산들이.
2: 네, 그리고 이게 코인지 입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웃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1: 어, 그리고 혀도 혓바닥 이렇게.
2: 아 맞아요. 이렇게 아이고 귀엽네요.
1: 입맛 다시는 느낌으로 그렸고 네. 저는 이 산들이 한복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그렇군요.
1: 그죠?
2: 네, 이게 통이 좀 넓은 한복 바지를 입고 있는
1: 맞아,
2: 모습.
1: 맞아.
0: 야 그리고 달의 코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1: 그렇네요.
0: 큼지막하게. 우리 친구가 그려놨는데 그리고 산과 달이 아주 맞닿을 듯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1: 그런데
2: 네, 소질이 있습니다.
1: 너무 소질인데 10살 네. 딸아이가 그린
0: 소질 있다고요?
2: 네. 그럼 저보다 잘 그린 것 같아요.
0: 앞으로 미대 쪽으로 진로 잡습니까?
2: 네. 잡으셔도 됩니다.
0: 아, 이제 10살인데 뭐.
2: 네.
1: 너무 귀여운 그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심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기자님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 딱 하나 잡곡 세트 어떤 분께 드릴지 심사를 하시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0: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듣고 왔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왔는데 우리 윤 기자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께 작곡 세트가 돌아갈지 그림을 그립시다. 챔피언 금메달 발표해주세요.
1: 네, 3120님 10살 딸이 그린 그림.
0: 아, 네. 와, 축하합니다.
1: 네, 아주 소질이 있습니다.
0: 오, 저희가 지금 미니 그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아주 크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2: 아, 귀여워.
0: 따님이 보면서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2: 네. 근데 물론 이제 잡곡 세트도 너무 좋은데 10살이니까 뭐 크레파스 이런 거 없어요?
0: 그러니까. 네?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네. 네. 저희가 이 잡곡 세트 아주 귀한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2: 소민한 PD가 뭐 사비를 털어서라도 크레파스라도 좀.
1: 잡곡을 먹고 아주 쑥쑥 크면.
2: 그렇지.
0: 와, 역시. 네.
2: 어렸을 때부터.
1: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너무 좋지, 축하드립니다. 좋지. 네. 자, 1938님이 오늘은 추석맞이 배추도사 무도사네요.
2: 배추도사 알아요?
0: 알죠.
2: 그 만화?
0: 두 분이 지금 배추도사 무도사?
2: 아, 그런 거야.
0: 아, 그런 느낌 아니에요?
2: 아, 배추 내가 무 이런 거.
0: 맞아요.
1: 제가 무. 제가 무죠.
0: 아, 그런 건가?
1: 네, 무 이렇게 수염이 달렸거든요.
0: 아, 무가 수염이
2: 그래?
0: 있구나.
2: 배추는 뭐예요, 그러면?
1: 배추는 이렇게 머리가 삐죽삐죽 솟아 있어요.
2: 아, 그래?
0: 네. 어떤 분이 무고 어떤 분이 배추인지 1938 님 문자 보내 주시고요.
2: 네. 안광숙 님인데요. 강화교동 화계산 화계정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0: 직접 또 다녀오신
1: 네.
0: 분이
1: 모노레일까지 생겼군요.
2: 요즘은 뭐 그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설치된 곳들도 되게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0: 맞아, 네. 맞아.
1: 구름다리도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전 볼 게 많습니다.
0: 저 오늘 다리 뜨는 시간에 맞춰서 산행하는 월출 산행이죠. 달맞이 명산을 소개해 주셨는데 기자님 이 낮은 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을 맞아.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낮아도 밤에 산에 오르는 거는 좀 낮에 가는 것보다 좀 위험하긴 해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혼자 가는 거, 산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꼭 둘 이상 짝을 지어서 가는 게 좋고요.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건데 랜턴 챙기셔야 됩니다. 머리에 쓰는 것이든 뭐 손에 드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좋은데 가급적 머리에 쓰는 게 좋아요.
2: 헤드랜턴.
1: 네, 맞아요. 헤드랜턴. 이걸 머리에 쓰면 두 손이 좀 자유롭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랜턴 꼭 준비하시고요. 등산용 스틱도 있으면 좋습니다. 밤길이니까 몸 균형 잡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0: 그럴 수 있겠네.
1: 이때 스틱을 짚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면 좋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그림 그리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0: 네.
1: 작은 수첩하고 볼펜. 꼭 챙기세요.
0: 오.
1: 산에 올라가서 달 보면서 주변 경치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0: 아, 랜턴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1: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모든 사물을 똑같이 안 그려도 됩니다. 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용해서 자신만의 풍경화를 완성하는 거죠.
0: 네.
1: 이렇게 주의점 알려드렸으니까 달맞이 산행 조심하시고요. 내일 달 안 뜨고 비가 온다 그랬죠?
0: 그렇죠. 비가 와서 아마 달 네.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2: 아,
0: 같아요.
2: 그러네.
1: 네, 좀 집에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네?
1: 네.
2: 요, 지금까지 열심히 월출산행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에서 쉬라고요?
1: 네, 비가 오니까.
2: 아,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죠.
1: 네, 어쩔 수 없죠.
0: 다음에 달 볼 수 네, 있을 때.
1: 내일 그러면 저기 혹시
2: 아 됐어요. 아 됐어요. 네. 낯선 사람들이라는 그룹의 노래 중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뭐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오늘 윤 기자님이 알려준 방식의 그림 그리는 방식이. 네.

0: 딱 그 노래가 떠오르겠어요.
1: 그런데
2: 아, 그런가요?
0: 동그라미 그려볼까 아니면 네모 이런
1: 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0: 있어요.
2: 아, 노래까지 부르시다니. 와. 아, 존경합니다.
0: 방송에 나오려면 이 정도 해야죠.
2: 네.
0: 예예. 예.
1: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재밌는 산 이야기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봤는데요.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또 우리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금도끼 은도끼 퀴즈 이 코너의 아주 하이라이트거든요. 기자님. 그래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두 분께 간장 액젓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2: 금도끼 은도끼 퀴즈. 오늘은 달이 뜨는 시간에 맞춰 산행하기 좋은 달맞이 명산 다섯 곳 소개해드렸죠. 경기도 이천의 원적산하고요, 강화도 교동도의 화계산, 그리고 경남 창원의 무악산, 충북 청주의 상당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 홍성의 용봉산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 산에 오르는 것을 일출산행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달이 뜨는 시간에 맞춰 산에 오르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1: 이게 오늘의 문제인 거죠.
0: 힌트 주시죠. 힌트.
1: 네, 힌트 주세요.
2: 아, 이게 달을 한자어로 하면 바로 나오고요. 어. 그리고 나온다를 또 한자어로 하면 오. 또 나옵니다.
1: 아, 한 글자씩.
2: 네.
1: 어허. 오늘 계속 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맞아요.
1: 많이 많이 맞춰주시고요. 어, 혹시 두 분 일단 문자 번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발표는 노래 듣고 와서 아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혹시 바쁘신가요 오늘?
2: 어, 아니요. 안 바쁩니다, 저는.
0: 어, 저는 뭐 지금 10시간째 MBC에 억류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1: 어, 그러면은 안 바쁘시면 오늘 네. 저랑 끝까지 인사 같이 해주시면
0: 너무 좋죠.
1: 좋을 것 같아요. 가지 마시고.
0: 네네.
1: 오늘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그림 첨부해서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다시 전해드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0: 저기요, 몇 층이에요?
1: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2: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2, 1,
5: Fire 동네

0: 구조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추석 특집 우린 추석이 좋다. 오늘도 당신 편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성준 기자님이 내주신 금도끼 은도끼 퀴즈, 달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산에 오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노 작가님이 오답을 먼저 좀 소개해주세요.
3: 네, 6995님인데요. 정답 이 뭐요? 위산?
2: 위산. 재미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3: 아, 위산.
2: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위산이.
3: 아, 위산 과다 분비.
2: 그런 거 있죠.
3: 아, 그렇구나. 어. 네. 자, 윤 기자님 하나요.
4: 네, 8251님 정답 일몰산행. 일몰산행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네. 네.
3: 이은 아 문 문동식님이죠. 문동식님 부산행.
4: 부산행. 아.
2: 좀 웃어주세요. 네, 어쨌든 이거, 다 땡긴다.
4: 아, 방송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3: 부산에 네.
2: 청취자분들 네. 무안하시게.
3: 아 저는 네. 무안을 잘 드립니다.
2: 아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3: 네네네. 오. 다 땡이에요. 아 다 뭐예요 이게 지금? 네.
2: 자 정답은 뭐였나요?
4: 월출산행이었습니다.
3: 월출산행.
2: 정답자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 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윤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4: 네, 6278님. 정답은 월출산행. 교동도가 고향이라 내일 가요.
3: 오!
4: 꽉 찬 보름달 맞이하러 가족들이랑 나가보고 싶은데 비 소식이 야속하네요.
3: 그러니까.
2: 그러게요. 좀 비가 네. 온다고 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우리 6278님 포함해서 한 분 더 뽑아서 간장 액젓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당주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당첨 여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와, 명절이라 두 분 뽑는 건가 보다.
2: 오, 그럼요. 그럼요.
3: 역시 한가위.
2: 풍성하게. 풍성하게. 1938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작가님.
3: 1938님 윤성준 기자님이 무도사, 노주근 작가님이 배추도 사. 어. 무 배추 둘 다 전 부치면 맛있어요.
2: 저 아, 맞네.
3: 메밀 배추전 제일 좋아해요. 어, 부침개
2: 배추전
3: 중에.
2: 맛있죠.
3: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2: 어, 기자님도 배추전 좋아하세요?
4: 어, 저 배추전 좋아하죠. 근데 이거 무는 어떻게 하죠?
3: 무전. 그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2: 어, 해서 먹으면
3: 굽나보다. 근데 오늘 차림새 보면 우리 윤 기자님은 메밀 배추전을 한 700년 동안 부치고 계시는 분 같아요.
2: 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2: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1691님이 골라주신 끝곡 감사합니다. 나훈아의 고향역 신청할게요. 어머님 생각하면서요 하면서 글 남겨주셔서 추석엔 또 이 노래 들려드려야죠. 나훈아의 고향역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추석 인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2: 하나 둘 셋
3: 추석에도 당신 편. 당신 편.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에 인도한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에서 시비아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입국이 성사된 상태에서 이뤄졌는데 다만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받았다며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중국 정순절 열병식에서 제외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0: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모두 극동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수도인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유시민 작가 발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체조 대표팀의 여서정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도마에서 북한 안창옥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내서 8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예선 1위로 결승에 오른 여서정은 1차 시기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인 아버지 여홍철의 이름을 딴 여투 기술을 시도해 14.466점을 받았고 2차 시기에는 난도 5점짜리 연기를 펼쳐 14.100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올 추석 연휴에도 기차표 예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접속 순서가 당락을 가르다 보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기회가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표를 나누는 게 공정할까요?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인프라를 어디에 짓고 비용 부담은 어떻게 나눌지 사람마다 원하는 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많은 선택지를 일일이 따져보기 어려웠지만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원을 나누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잠시 후 연세대 경제학과 한순구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자원배분을 둘러싼 여러 갈등, 인공지능이 줄여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게임 이론의 권위자시죠. 연세대 경제학과 한승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한승구입니다.
4: 교수님, 제가 학부 때 수업 듣고 정말 뭐 10년 이상 만에 처음 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5: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청출 어람이라고 이렇게 아유, 제가 훌륭한 됩니다. 제자를 배출했다니 너무. 예,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4: 아니, 왜 이러십니까? 자, 이렇게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시장이 정부보다 자원을 더 잘 배분한다. 저도 그렇게 수업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인위적인 개입하면 안 된다. 이걸 금과학조처럼 여겨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이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5: 예,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이 돼서 오늘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4: 네.
5: 그 잠깐 시계를 돌려서 20세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공산주의 중앙 계획 경제가 대결을 했는데
4: 네.
5: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소련이 멸망하고 미국이 지금 성공해서 초강대국이 되었듯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공했죠. 근데 이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가 실패한 데는 저희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란 자체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었다.
4: 네.
5: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또 하나는 이제 중앙계획경제를 하려다 보면 그때 저희가 많이 썼던 표현이 각 집에서 비누 몇 장을 필요로 하고 고기를 몇 근을 필요로 하고 이거를 공무원들이 다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중앙계획 경제를 하면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요 재산권이나 공산주의 쪽은 아직도 큰 결점으로 남아있지만 인공지능과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좀 이 중앙계획 적인 또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이런 경제가 분야에 따라서는 시장 경제보다 나을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네. 경제 이론들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4: 네, 그런 이론들까지 있다라고 하시니까 어떤 분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예, 그 경제학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야가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메커니즘 디자인하고 매칭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4: 네.
5: 이런 분야들은 기존의 경제학과 좀 다른 것이, 경제학 그러면 이제 되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뭐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그 관찰을 하고 예측을 하지
4: 네.
5: 우리가 나서서 이자율을 막 바꾼다든지 뭐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아파트 가격이나 주가를 막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관찰에 그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분야를 이제 저희가 공학적인 측면의 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
4: 네.
5: 이제 뭐 물리학자나 화학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고 그 원리를 밝히는데 끝난다고 하면, 공학자들은 다리를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고 해서 뭔가 자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데, 경제학도 이제 한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개입을 해서 경제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0: 있는 분야가 없을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네. 대표적인 것이 매칭과 메커니즘 디자인 같은 공학적인 경제학이다라고 아, 불립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학적인 경제학에서 실제 요즘은 큰 변화와 화두가 정보통신기술, 그다음에 왜냐하면 막 각종 변화들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0: 맞습니다.
1: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판단을 조금 보조적으로 도와주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 두 개가 도입되면서 이 메커니즘 디자인과 매칭 이론이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맞습니다. 그 시장 경제가 예. 그 중앙 계획 경제보다 여태까지 우수했던 게 예. 그 중앙 계획 경제라는 건 결국 인간이 하는 거였거든요.
1: 그렇죠.
0: 인간이 하면 인간의 약점이 있는데 인간이 잘 속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서로 잘 속입니다.
1: 예.
0: 예 우리 저도 뭐 아내한테 거짓말도 하고 놀다 왔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하고 이런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데
1: 네.
0: 정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속아서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뭐 만든다든지 꼭 필요한데 못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서 이제 시장 실패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거기도 한 수 더 나가서 정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거나 약간 부정부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 경제라는 거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정부패나 거짓말이 관여할 여지가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이나 부정부패는 결국 정보의 문제고
1: 네.
0: 이것을 사람들이 파악을 옳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중앙에서 정말 좋은 의도로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 네.
0: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하나는 시장 경제가 여태까지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1: 예.
0: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재, 시장 경제가 완벽하면 사실은 정부가 필요가 없겠죠.
1: 그렇죠.
0: 시장에서 다음 예. 되니까. 그런데 시장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정부가 채워주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정부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제대로 채우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정부가 좀 덜 관여하는 게 낫다. 시장이 잘 못하더라도 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을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면 시장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이 분야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 기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이 제가 매칭 이런 이론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저도 한번 쇼크를 먹은 적이 예. 있는데 어떤 1학년생이 와서 자기 자퇴할 테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1: 1학년이요?
0: 예.
1: 네.
0: 연세대 경제과를 들어왔는데 왜 자퇴하나 성적이 안 좋은가? 봤더니 올해예요.
1: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0: 눈치가 빠르시네. 뭘까요?
1: 저희도 가끔 반사해서 다른
0: 맞습니다.
1: 학교 가는.
0: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그럴까 하다가 너 축하한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1: 예.
0: 이러더라고요.
1: 아, 예.
0: 그래서 이제 서울대로 반소해서 전공해서 가는 건데
1: 예.
0: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학생을 뽑았는데 여기서 한 명이 비게 되는
1: 네,
0: 것이 너무
1: 그렇죠.
0: 안타깝고
1: 네.
0: 또 하나는 이 학생이 아예 작년에 서울대에서 진짜 미리 뽑아줬으면 이 학생 자리에 그 다른 학교를 간 학생이 들어올 거고
1: 그렇죠.
0: 또 그 학생이 또 밀었을 거 한 명을 밀렸을 거고
1: 그렇네요.
0: 수십 명이 이 학생 때문에 밀렸을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자기가 1년을 1학년을 허비한 거에 그치지 않고
1: 네.
0: 수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 단계 밑으로 갔을 거라는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그 타격이 큽니다.
1: 네.
0: 이게 뭐 반수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을 뽑았더니 절반이 나가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어렵게 입학하고 취직한 데서 나가느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느냐 이걸 해결하는 게 이제 매칭이고요.
1: 예.
0: 밀리는 이유는 자기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나보다 성적이 나쁜 애가 나는 연대 왔는데 걔는 서울대 갔다.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시스템이 잘못돼서 모든 사람이 납득이 되고 나는 연대 왔지만 그 더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은 내가 보기에도 나보다 낫다. 라는 것을 납득을 하면
1: 네.
0: 이렇게 인생의 반수라는 것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이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칭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매칭 시스템을 따라서 입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좋은 학교나 직장에 갈 수 없다는 걸 납득을 해서 그런 낭비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1: 예.
0: 매칭입니다. 그래서

0: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게 매칭 이론이군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이런 그 매칭 이론이 뭔지는 이해했는데 메커니즘 디자인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0: 예, 메커니즘 디자인은 아까도 뭐 그 운동선수들이 쓰러져 갖고 남이 차지 않은데 차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거짓말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뭐 한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면 참을 수가 있다라고 해도 결코 1억이란 얘기를 안 하고 나는 죽어도 이걸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전국의 공항들이 있으면 어떤 공항은 정말 쓸모가 있는데 네. 어떤 공항은 정말 1년에 몇 편 비행기가 안 뜬다 이런 공항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항은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을 텐데 판단에 오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공공사업은 정부가 할 수밖에 없고 시장이 통용되지 않는데 이런 낭비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떤 공항, 어떤 다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닌가 라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동네에 좋은 시설은 가져오고 싶어서 과장되게 거짓말을 하고 예. 그다음에 혐오시설은 싫어서 또 싫다는 방향으로 과장을 해서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데 네. 그 거짓말을 못하도록 막는 게 메커니즘 디자인입니다.
1: 예,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뭐 예. 매칭 이론과 메커니즘 디자인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사례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어떤 개념들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그럼 먼저 매칭과 관련된 걸 한번 여쭤볼게요.
0: 예.
1: 사람마다 자기 선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호는 자기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실력 아니면 능력에 비해서 좀 높은 걸 다 선호하게 되는데
0: 맞습니다.
1: 그럼 그 선호라는 그 조금 더 상향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여러 선호들 그걸 어떻게 경제적인 맥락에서 매칭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알고리즘이나 이론들이 있습니까?
0: 맞습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셰플리 교수님이 만든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1: 네.
0: 그게 이제 제일 초창기 매칭 이론인데요.
1: 네.
0: 그거에 그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학을 지원할 때
1: 네.
0: 사람들이 제일 좋은 대학을 지원하게 해요. 그럼 네. 연대 경제과 정원이 뭐 180명이다라고 하면 연대 경제과는 지원자 중에 180명을 뽑습니다.
1: 네.
0: 근데 박정호 학생은 연대 경제과에 일단 합격했지만 네. 이거는 임시 합격이고요.
1: 네.
0: 저기가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통지를 합니다.
1: 오.
0: 왜냐하면 그 저희가 더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학생이 지원을 안 했거든요.
1: 예.
0: 근데 그 A라는 학생이 더 좋은 대학을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1: 예.
0: 그럼 그 학생에게 다시 한번 지원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만약에 연대 경제과를 지원했다.
1: 예.
0: 근데 연대 경제과 보기에 이 A 학생이 이 B라는 현재 입학한 학생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학생이다.
1: 예.
0: 그럼 B라는 학생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더 좋은 학생이 와서 당신은 임시 입학을 합격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내면
1: 예.
0: 그 B라는 학생은 또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에 붙었다 떨어졌으니까 다음 학교에 또 지원합니다.
1: 예.
0: 이걸 무한히 반복을 해서 아무도 다시 지원하지 않는 데까지 간다는 게 이 알고리즘의 목적이고
1: 예.
0: 그러면 자기는 모든 학교에 한번 지원해봤는데 결국은 여기가 나를 뽑아주는 제일 좋은 학교구나라고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1: 네.
0: 이게 너무 잔인하고 처음에 이게 수십 년 전에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느냐
1: 네.
0: 이게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제 요새 컴퓨팅 그 능력과
1: 예.
0: 인공지능 이런 걸 이용을 하면은 요거를 자기가 선호하는 걸 쭉 적어서 컴퓨터에 넣으면
1: 예.
0: 요 임시에 합격시켰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하는 거를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가 결국은 내가 이 이상의 학교를 가기는 어렵구나.
1: 예.
0: 이 이상의 학교는 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뽑았겠구나라고 납득을 해서 이제 반수가 없어지고
1: 네.
0: 취업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1: 예.
0: 그렇다는 거죠.
1: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바로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우수 인력들이 반수, 삼수, 엔수까지 하면서 맞습니다. 부가가치 창출 못하는 그런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경로가 생기는 거네요.
0: 놀랍게도 이것이 경제학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쓰는 데가 있었는데요.
1: 예.
0: 미국의 의사들이 예.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1: 예.
0: 미국의 의대 출신들이 병원을 지원하는데
1: 예.
0: 왜 나보다 못하는 애가 더 좋은 병원 가지? 이상하다. 라고 해서 자기네끼리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하고 그 노벨상 이론하고 똑같은 걸 이미 쓰고 있었다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그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은 이미 병원 배정받을 때 자기들이 아무 불만 없이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1: 네. 예전에 교수님 수업 들었을 때 교수님 그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경제학에서 새로 만들어낸 여러 이론들과 모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발

0: 불명이 아니라 발견에 가까운 경우도 너무 많다. 이번에도 그 유사한 현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1: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휴 기간이니까 호텔이나 여행 가려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1: 맞습니다.
0: 그럴 때 어느 숙박업체에 정해야지 어디에서 묵을지 고민할 텐데 이것도 적용 가능할까요?
1: 그러니까 여태까지 민박집, 그러니까 예. 호텔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앙 계획적이에요. 방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걸 로비라는 데서 딱 계획해서 당신은 몇 호실 가세요, 몇 호실 가세요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사실은 민박집보다 더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박집은 A 민박집에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랑 통화가 안 돼서 아, 저 며칠 묵고 싶은데 연락 좀 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연락이 오거든요. 아, 그날은 이미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루가 걸렸는데 제가 두 번째 민박집에 전화했더니 아유 5분 전에 딴 사람 밑에 벌써 그 날짜가 갔네요라고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경제는 개개인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건데
0: 예.
1: 이게 시간이 걸리고
0: 그렇죠.
1: 비효율적인 면이 이제 있다는 거죠.
0: 예.
1: 그래서 민박집이 어떻게 호텔처럼 될 수 없을까 했는데 그걸 구현한 게 이제 에어비앤비. 라고 볼 수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네.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장이 열려서 동시에 민박집과 투숙객들이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호텔 로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약간 호텔 로비는 중앙 계획적인 경제고 민박집은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런 플랫폼이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중앙경제의 좋은 부분만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미래에 좀 우리가 우리 경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슨 좋은 제품을 만들고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사회 시스템을 좀 좋게 만들 수 있고 경제학자들은 이런 매칭 이론이나 메커니즘 이론이 이미 존재했는데
0: 네.
1: 이걸 구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방법이 등장했구나라는 저희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야, 이제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선택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방법론을 바꾸고 실제 이게 사회현상까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뛰어넘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지 속에서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떤 게 적합해 보이십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더 어떻게든 얻으려고 왜곡하고 맞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과장하고 하게 되는데 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들에 대한 응답에 대한 과장과 왜곡 이건 어떻게 필터링할 수 있을까요?
1: 그 필터링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게
0: 그러니까 예.
1: 이 매칭 이론과 메커니즘 디자인이 모두 노벨상을 받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매칭을 하면 다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 그 짝이 지어지고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을 할 수 있고 메커니즘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하면 사람들이 과장을 하거나 축소를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정답을 말씀을 해 주신 게 우리 박 교수님이 그 사람들이 아, 내 실력대로 내가 A라는 대학이 내 실력이다. 거기에 들어갔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0: 예.
1: 내 실력을 뛰어넘는
0: 맞아요.
1: 다른 그런 대학에 가고 싶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제학자가 이렇게 좋은 매칭 이론과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이 있다고 해도 이게 구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0: 예.
1: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는 공평한 게 싫어. 말은 공정하지만 자기가 불공정을 받았을 땐 공정을 외치지만 막상 공정해지면 나는 공정한 것보다 더 유리한 곳으로 내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 내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게 구현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경제 시스템도 약간 진화론적이라고 봐요.
0: 네.
1: 이게 구현이 되면
0: 네.
1: 마치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이 도입이 됐더니 그 경제가 막 발전해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듯이 이것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누가 먼저 해서 이것으로 경제 효율이 오르고 그 나라가 부국이 되면 다른 나라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나라가 이걸 먼저 치고 나가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약간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학자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자, 그러려면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말하는 편이 유리하도록 규칙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적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뭐 사례라든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그렇죠. 사례는 진짜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0: 네.
1: 방패장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0: 네.
1: 한때는 저기 어느 지역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고
0: 예.
1: 했을 때 그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간 그거를 실현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너무 주민 반대가 있어서 좌절됐어요. 예. 근데 그게 순식간에 해결돼 버린 그 사례가 있는데요. 예. 결국 경주에 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경주, 군산 이런 몇 개 도시를 대상으로 예. 우리가 이 방패장을 건설한 도시에 현금 3천억을 주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주민투표를 해서 찬성이 가장 높은 곳에 해주겠다. 근데 저는 아, 그 택도 없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근데 경주가 89%가 나왔고요.
0: 이야, 찬성이요?
1: 예.
0: 와.
1: 군산이 85%가 나왔고요. 그래서 군산은 2위로 떨어졌는데 예. 네 분이 났다고 합니다. 왜 누가 이거 반대한 거야? 그리고 그 제일 낮은 곳이 80%가 나왔어요.
0: 이야.
1: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반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네. 그 반대가 어떻게 보면 그 한 10%에서 20% 되는 사람들이 되게 과장을 해서 반대. 3천억을 주면 사실은 누구라도 사실은 받아들일 사람이 80%가 훨씬 넘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게 만들어서 네. 아무 갈등 없이 한 것이고요. 그 뭐 야구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스트라이크 볼 판정 같은 걸로 되게 시비가 많이 붙었는데 네. 작년부터 이제 한국 야구에는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에 ABS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0: 네.
1: 그거에 대해서도 말도 많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아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요새는 그 볼 스트라이크 판정 때문에 얼굴 붙이고 싸우거나 이런 적도 없고 팬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는 것 같다라고
0: 네.
1: 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개선이 돼서 사람들이 만족하고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연세대 경제학과 한승구 교수 모시고 우리가 몰랐던 이면의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도 흥미진진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어갑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떤 자동적인 기제에 의해서 진실을 말하게 만들면, 그리고 진실을 수용하게끔 만들어주면 참 사회적인 뭐라 할까요? 불협화음도 줄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4: 예, 제가 이제 소개드릴 수 있는 거는 비크리 세컨비드 옥션이라는 경매제도하고 네. 클라크 그로브즈 메커니즘이라는 공공사업 관련된 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4: 이거 휴일에 좀 경제학 얘기 골치 아픈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 부분은 예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셔야지 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경매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우리 박 교수님이라 그러면 네. 아, 고그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100원 주고 100원까지 주고 살 용의가 있으세요.
3: 네.
4: 101원은 아니고.
3: 예.
4: 그럼 이제 입찰을 하실 때
3: 예.
4: 100원을 써서 내시겠습니까?
3: 아니죠. 100원보다는 좀 싸게 쓰고 싶어요.
4: 그렇죠. 왜냐면 예. 100원짜리 100원에 사면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가 100원일 때 100원보다 낮은 걸 쓰는 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행동입니다.
3: 예.
4: 문제는 근데

0: 내리면 내릴수록 내가 남는 건 많은데 경매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경제학은 하여간 제일 가치를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야 된다.
1: 그렇죠.
0: 라는 것이 경제학의 철칙입니다.
1: 예.
0: 요것이 잘 되면 그 나라는 부국이 되고 예. 요것이 안 되면 빈곤한 나라가 된다는 건데
1: 예.
0: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비클이라는 또 노벨상 수상자가 있는데
1: 예.
0: 이분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입찰 가격을 써서 제일 높은 입찰 가격이 가져가되
1: 네.
0: 그 대신 그 사람은 자기가 써낸 가격을 내지 않고 두 번째 높은 사람이 써낸 가격을 낸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100원을 쓰고 제가 90원을 썼으면
1: 예.
0: 박 교수님이 고그 그림을 가져가는데 1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예. 90원에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 예.
0: 내가 100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걸 굳이 낮춰서 이득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거예요. 예.
0: 예. 왜냐하면 괜히 낮췄다가 90원 이하로 낮추면
1: 예.
0: 물건을 못 사는데 내가 95원을 쓰나 100원을 쓰나 내가 이기면 90원을 내는 거지 내가 낮게 썼다고 돈을 적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제가 쓴 금액으로 내는 게 아니니 나는 거기에 투영한 가치대로 그냥 온전히 그냥 써서 내는 게
0: 그렇죠.
1: 제일 낫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1: 예.
0: 사람들은 100원의 가치를 가졌을 때 100원보다 높은 가격을 쓸 이유도 없고 낮은 가격을 쓸 이유도 없다는 게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아마 조금만 생각하시면
1: 네.
0: 그래서 100원의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네 가치가 얼마냐라는 진실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메커니즘 디자인으로 비클이 옥션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네요. 간단한 경매 제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가 적정하게 그 뭐랄까요? 솔직하게 입찰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배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0: 그렇죠.
1: 또 하나가 또 뭐였습니까?
0: 클라크 그로버즈 메커니즘인데
1: 예.
0: 만약에 어떤 섬에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섬에 다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휴 그 다리가 너무 비싸서 이거 100억은 들겠는데
1: 예.
0: 라고 하면 그 섬 주변에 사는 사람과 섬에 사는 분들에게 이 다리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 다리 공사하는데 당신은 세금을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100억이 드는데 사람들 다 모아봤더니 20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다리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필요가 없네요. 이 국민 혈세를 80억이나 낭비하는 거네요.
1: 네.
0: 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0: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과장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20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1: 네.
0: 그래서 쓸모없는 다리가 이제 놓이기도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클라크 로즈 메커니즘은 이 다리와 관련된 모든 주민에게 액수를 써내라.
1: 네.
0: 물론 액수를 써낸다고 그 돈을 진짜 받진 않지만 액수를 너무 크게 써내서 이 사람만 없으면 이 다리가 안 지어질 텐데 이 사람이 너무 큰 액수를 써서 이 다리가 지어져야 됐다라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사람에게만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자기가 써낸 액수보다 작은 액수를.
1: 네.
0: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은 20억을 써냈는데 10억만 내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메이크센스 하잖아요.
1: 네.
0: 내가 그래도 10억이 네. 남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과장이었다. 제가
1: 네.
0: 뭐 한 1억밖에 아닌데 20억을 써냈다. 그럼 이 사람은 큰 낭패를 보겠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짓고 안 짓고를 좌지우지하는 걸 저희가 피보탈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이 피보탈한 액수를 써낸 사람에게만 과세라고 책임을 지운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면
1: 예.
0: 또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오면 아무도 거짓말 안 하게
1: 됩니다. 그렇군요.
0: 예. 작게 써낼 이유는 없지만 높이 써냈다가 오히려 자기가 큰 재산상의 손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진짜 어느 지역에 공항이 필요한지 또는 어느 지역에 다리가 필요한지 이거를 액수를 써내서 근데 옛날에 이제 이런 방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요새는 뭐 컴퓨터도 생기고 인공지능도 생겼기 때문에
1: 예.
0: 이런 거를 저희가 실제로 시행을 해서
1: 네.
0: 당연히 어떤 거를 짓냐 안 짓냐는 그 물건의 가치와 비용을 비교하는데 비용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1: 네.
0: 가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거짓말 못하게 만들고 진정한 가치를 리포트할 수 있게 하는 이 메커니즘을 디자인하면 그러면 꼭 필요한 다리는 지어지고 필요하지 않은 달이 안 지어지고
1: 예.
0: 이렇게 할 수 있다.
1: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전 예전에 학부 때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잖아요.
0: 예, 예.
1: 그때 교수님 게임 이론 수업 때 경매도 여러 종류의 경매 방식도
0: 맞습니다.
1: 알려주셨고 했잖아요.
0: 예, 예.
1: 근데 그때 그 게임 이론에서 다루는 그 내용과 앞서 1부에서 설명해 주셨던 메커니즘 디자인, 이건 뭐가 크게 달라진 겁니까?
0: 그러니까 메커니즘 디자인도 게임 이론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일반 게임 이론은 이런 경우에 이 사람

0: 사람이 배신을 할 것이다. 예. 이런 사람이 이 경우에는 협력을 할 것이다. 라든지 어떤 전략을 쓸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관찰하고 예측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 이 메커니즘 디자인은 아유,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배신을 안 하게 만드는 경우 어떻게 하면 안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아까 얘기한 공학적인 네. 아 그냥 뭐 아유 홍수가 나서 어쩔 수 없다 홍수가 날 거야 조심해라는 거가 아니라 홍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댐을 져서 범람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공학적인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네. 게임 이론이 메커니즘 디자인입니다.
1: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예를 주셨던 경매만 하더라도 뭔가 세련되게 가정했던 어떤 상황에선 그게 지금 워킹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막상 경매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이 머릿속이 복잡해서 여러 계산들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됐을 땐 이런 전략을 하고 저렇게 했을 땐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0: 너무 날카로우십니다. 저희 경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도 다 다루지 못하고 있어서 뭐 그 다음에도 경매 연구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경매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텐데 그냥 봉투에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써서 내는 입찰이고요. 네. 하나는 많이 보셨죠?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100원, 200원 이렇게 올라가는 손드는, 것이 네. 이제 잉글리시 경매, 영국에서 네. 많이 한다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경매도 네. 있어요. 그 내려오는데 뭐 500원에 사실래요?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500, 450원 이렇게 내려오다가 300원 그랬는데 누가 제가 사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이게 더치 경매라고 네덜란드식 경매인데요. 네. 어느 게 제일 유리할까요?
1: 사실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선 싸게 팔리기보다는 비싸게 파는 그렇죠. 게 좋으니까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500원에 살 생각이었는데 네.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300원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전 그냥 300원에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려오면 500원 그럼 제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 그렇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네.
0: 왜냐하면 경매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승자의 저주입니다. 예. 뭐냐면 이게 사실은 300원짜리인데 내가 5회에서 500원에 사버리면 200원의 손실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려와서 500원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불러요. 저는 부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럼 기다립니다. 내가 너무 높이 생각한 거 아니야? 좀 기다려봐야지. 예.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300원, 400원 생각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하면은 이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내려오는 경매가 더 가격이 낮아질 때가 있으면 사람들이 500원이 전에 400원 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300원 해도 얘기 안 하고 야 이거 내가 오해를 했다 그래서 300원에 살려던 사람도 300원에 안 사고 그래서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매는 말씀해 주셨듯이 현실에서 되게 복잡하고 저희가 아직 그거를 다 해석하지 못했지만 네. 경매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가장 이제 현실에 맞는 거는 동시에 여러 개를 경매를 하는 겁니다. 네. 고호 그림이 다섯 개가 경매에 나왔어요. 예. 월요일 날 첫 번째 그림, 화요일 날 두 번째 그림. 그럼 어느 요일에 사실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 거의 가치의 차이가 없는 건데 예. 어느 요일에 그림이 제일 비싸게 팔 것 같아요?
1: 글쎄요.
0: 감이 좋으시니까. 월요일일까요? 금요일일까요?
1: 전 금요일일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월요일 날은 다 조심해요. 예. 내가 너무 비싸게 살까 봐. 근데 네 개 팔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개 남았다 그러면 예. 왕창 몰려드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게 금요일 날 판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나는 왜 이렇게 싸게 팔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밀그롬이라는 스탠퍼드 교수님이 예. 해결하셨는데 네. 이분은 이걸 요일별로 하나씩 팔지 말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다섯 개를 한꺼번에 놓고 팔자. 네. 동시적 상승 경매인데 계속 그림 다섯 개를 놓고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사람들이 계속 베팅하게 만들면 예. 끝에 가서 금요일에 모두 다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많은 경매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경매가 하나 놓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비슷한 걸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현재 경매 제도는 어쨌든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결함이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선거제도가 결함이 있어요.
1: 선거제도요. 예. 네.
0: 그 저희가 선거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경제학이 제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결정을 국회나 정치인들이 합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근데
1: 모두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대표를 하나 뽑아서 네가 좀 해줘 이렇게 한 거죠.
0: 간접으로 대리인을 예. 선출하는 예. 거죠. 만족하고 계신가요?
1: 아니죠.
0: 저도

0: 요새 보면 아, 저 사람들이 내 세금을 쓰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사실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아까 다리할 때 주민들이 액수를 써내는 것처럼 네. 이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아테네 광장에 아테네 네. 시민이 모여서 직접 투표를 했듯이 이제는 5천만 국민이 모일 순 없지만 5천 국민이 어느 날 요이 땅 해갖고 저녁에 앉아서 컴퓨터로 접속해서 네. 나는 이거 찬성한다 반대한다 나는 이거 얼마까지 세금 낼 용의가 있다라고 예. 하면 모든 것들을 사실 정치인을 배제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1: 네.
0: 지금 이 인공지능과 IT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걸 예. 굳이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할 정치인에게 맡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고
1: 네.
0: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너무 중요한데요. 선거제도와 관련된 경제이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네.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1: 예.
0: 케네스 에로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천재적인 분이시고 제 지도 교수님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은사님이시거든요.
1: 예.
0: 몇 달 연구해봤는데 국민의 민의를 완벽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버렸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명이 싸움을 해서 제일 강한 권투 선수를 이제 뽑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이걸 10명을 권투 선수를 몰아넣고 너희끼리 싸워서 살아남는 애가 제일 강하다라고 하면 이게 맞을까요?
1: 안 맞을 것 같아요.
0: 왜 그럴까요?
1: 왜냐하면 수업 때 교수님이 안 맞다고 알려주셨었거든요.
0: 그거를 기억하세요 아직까지?
1: 그때 3명이 후보 가지고 1순위 2순위 투표하는 걸로 설명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0: 제 설명 잘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호동이 딱 있다라고 하면 다른 9명은 일단 강호동을 눕혀 쓸어 눕혀야지 우리가 1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떼거지로 몰려서 싸우면 오히려 제일 센 사람이 제일 먼저 집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기는 1대1로 붙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다 1대1로 권투 시합을
1: 그렇군요.
0: 하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5명이면 A, B, A, C 그래갖고 5명이 다 한 번씩 붙어서 만약에 A라는 선수가 B, C, D, E를 다 이겼다.
1: 네.
0: 그럼 이거는 의문의 여지 없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1: 네.
0: 이제 이렇게 해서 2명씩 붙여서 투표를 하자.
1: 네.
0: 대통령 후보가 10명이라도 2명씩 붙여서 하자. 그래서 다른 9명을 다 이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라는 게 이제 콩도로스 투표라는 거고요. 이것이 유일하게 경제학자와 수학자가 인정한 공정한 투표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여기 커다란 문제겠네. 가끔 아무도 다 이기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막 9승 1패한 사람이 2명 생겼다. 그럼 예. 누구를 대통령으로 해야 돼요?
1: 그렇네요.
0: 그럼 이제 나라가 쪼개집니다.
1: 예.
0: 이 경우가 생길 확률은 거의 막 1, 2%밖에 안 되지만
1: 예.
0: 너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크기 때문에 결국 그 불가능성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둘씩 붙이는 게 공정한데 여러 명을 붙이면 제대로 된 국민이 원하는 제일 센 선수가 뽑히지 못하는데
1: 예.
0: 이거를 한 명씩 붙이면 정말 한 수십 번에 하면 한 번씩 다 이기는 선수가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그다음부터 완전히 나라가 반쪽이 날 수도 있다라는
1: 네.
0: 거죠. 그래서
1: 예.
0: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더 카운터라고 따는 게 있는데 점수제로 하자.
1: 네.
0: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저희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찍어요.
1: 거기에 100점 주고 나머지 0점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나는 가끔 3명 후보 중에 2명은 괜찮아. 누가
1: 예.
0: 이 사람은 정말 싫다.
1: 아.
0: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1: 예.
0: 그래서 좋은 것만 표현하면 이거는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1: 예.
0: 싫은 것도 반영할 수 있는 투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투표가 되게 복잡해지고 합산이 어렵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는 합산이 어려울 게 없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1, 2, 3, 4번을 찍어서 누가 꼴 찍고 누가 1등인지 순서대로 찍으면
1: 예.
0: 그걸로 아주 민의를 잘 반영하는 이런 선거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예, 예.
1: 사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마지못해서
0: 그쵸.
1: 누가 더 싫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는
0: 맞습니다.
1: 경우가 많은데
0: 맞습니다.
1: 아, 이런 것도 좀 빨리 경제학자들이 제도화해서 정책에 반영이 좀 좋을 것 같은데.
0: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목에 방울을 안 달 것 같아서 항상 이것이 이제 경제학자가 하자고 그러면은 이제
1: 예.
0: 정치인들에게 이해관계학은 좀 반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경제학의 유용함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 돈 잘 벌었는데 성과 보상 우리 인센티브 좀 더 주세요 하는 이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0: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반도체 회사들이죠.
1: 맞습니다.
0: 이런데도 경제학적인 해안들이 있을까요?
1: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샤플리 밸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0: 예.
1: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는 회사에 많이 공헌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에 이제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공헌을 더 많이 하냐? 저희 둘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100원을 네. 벌고 있는데 우리 박 교수님 나갔더니 갑자기 100원이 10원이 돼 버리고
0: 네.
1: 제가 나갔더니 100원이 90원이 됐다.
0: 예.
1: 그럼 당연히 박 교수님이 더 돈을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0: 예.
1: 박 교수님이 더 중요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100명이 있으면 한 명씩 빼 보자.
0: 네.
1: 그래서 이 사람을 뺐을 때 돈이 확 주는 사람 을 돈을 더 줘야 된다는데 요것의 맹점이 뭐냐면 100명 중에 2명이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요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회사가 돌아가요.
0: 예.
1: 그럼 A라는 사람이 나갔을 땐 이익이 안 주는데
0: 예.
1: B가 나갔을 때 회사 이익이 확 줄 거 아니에요.
0: 예, 그렇죠.
1: 그렇다고 B를 많이 주면 A는 우리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나는 돈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요 나가는 순서를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합니다.
0: 네.
1: 그래서 A를 먼저 내보내기도 B를 내보내기라고 C를 내보내기라고 요걸 바꿔서 다 내보낸 다음에
0: 네.
1: 자기가 나갈 때 줄어든 거를 그 수백 개 가능한 조합에서 평균을 내서 아, 평균적으로 얘가 나갈 때 가장 많이 줄었다. 요걸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야 된다라는 셰플리 밸류라는 개념이 있고
0: 예.
1: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겠다라고 합의된 제도인데
0: 네.
1: 역시 이것도 요 계산하는 것이 너무 난해한 작업이긴 하고 이게 1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되면 어렵지만 뭐 지금 아직 불가능할 수지는 모르지만
0: 네.
1: 앞으로 이제 컴퓨터하고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이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충분히 실현 가능해지지 않을까.
0: 네.
1: 그럼 그거를 정확히 맞추진 않더라도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오늘 청취자분들, 투자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이번에 교수님이 새로 내신 신간인 경제학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요즘 물리신 분들도 많은데 이 책 제목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1: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0: 예.
1: 우리 박 교수님은 평생 경제학을 공부하시면서
0: 네.
1: 돈을 버는 방법을 교과서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0: 솔직히 돈을 벌기보다는 원래 가진 돈을 잘 배분하는 것만
1: 맞습니다.
0: 배웠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 스포츠에서 The offense gets the glory,
0: 예.
1: but defense gets the victory. 즉 공격하는 공격수가 손흥민 선수가 국민의 가장 주목을 받지만 축구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이기는 게 아니라
0: 네.
1: 수비수들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0: 예.
1: 저희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이걸 규모 있게 아꼈으면 평생 살 수 있는 돈이 마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껴 쓰지 않고 펑펑 쓰면서
0: 네.
1: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한 사람은 실제로 많이 벌더라도 번 거보다 더 쓰면 그 사람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자기가 벌 돈을 예상을 해서 그걸 규모 있게 사용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이론입니다.
0: 네.
1: 아마 경영학과는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만 저희 경제학자는 번다고 사람이 행복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0: 예.
1: 조금 벌더라도 그거를 그 돈을 규모 있게 쓰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고요.
0: 예.
1: 그래서 제 책 제목도 그런 식으로 너무 벌려는 것보다 지키는 방법.
0: 네.
1: 자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을 얻어서 그거를 잘 지키는 방법에
0: 예.
1: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많은 해안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예. 출판사에서 정해준 겁니다.
0: 사실 요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런데 돈을 투자했지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시사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모처럼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놓쳤던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산업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기업들은 이때 뭘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아웃바운드적인 관점에서만 좀 인공지능을 바라봤는데 정작 경제학 내부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는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이게 우리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을 대체할 거다. 특히 저 같은 교수들은 바로 대체할 거다. 이제 이런 공포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다시 그 에어비앤비 사례로 돌아가면

0: 보면 네. 에어비앤비가 도입됨으로써 민박을 하시는 분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하면 전 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민박을 하고 싶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민박을 한다는 걸 어떻게 관광객, 투숙객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됐는데 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이 집이 민박을 하는 집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 비용을 낮춰줍니다.
1: 네.
0: 사실은 원유 석유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더 일자리가 늘듯이 네. 여태까지 여러 가지 행정 작업이나 홍보에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 거고
1: 네.
0: 그럼 민박집은 오히려 이런 플랫폼 때문에 늘어났듯이
1: 네.
0: 인공지능이 직업을 늘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가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심판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야구 인기도 올라가고 또 그 스트라이크 볼 판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늘어나듯이 이것이 줄어드는 분야가 있지만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의 기반 시설에 비용을 줄여주면
1: 네.
0: 이 비용이 준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비용이
1: 네.
0: 줄면 여태까지 사업을 못하던 사람들이 내가 사업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사업에 뛰어들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일자리가 늘어날까 줄어들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고 그걸 갖고 걱정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의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새로 여태까지 진출하지 못했던 시장, 없었던 시장이 어디에 생길까를 연구해서 글로 진출을 하실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 네.
0: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 시스템이 인간 시장이 하면 좋지만 시장이 못하는 경제에서 시장 실패라는 부분을 정부가 맡고 있는데
1: 네.
0: 이 정부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이 시장이 못하는 부분 중앙 계획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1: 네.
0: 이거를 인간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시스템적으로 하면
1: 네.
0: 마치 야구에서 또는 스포츠에서 비디오 판독을 하고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하듯이 이 심판이 인간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적인 기계가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사실은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는 게 좋은 측면이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저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총장님이 알아주실까? 그러니까 제가 꾀를 부려도 모르지만
1: 네.
0: 열심히 일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왜 한승국 교수는 꾀를 부릴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를 알아줄 거야? 모른다는
1: 그렇네요.
0: 거죠.
1: 예.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미래에 그러니까 대리인 문제 티픽하라고 아주 정교하게 중요한 문제인데
1: 네.
0: 인공지능이 만약에 미래 발달해서 한승국 교수가 수업에서 열심히 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구나라는 거를 판정해서 총장님께 알려줄 수 있다 그러면
1: 네.
0: 오히려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이제 나는 인정받을 수 있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사회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장에서 우리가 대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1: 네.
0: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여태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경제학 이론이 도입돼서 사회 전체가 효율적이 되면 오히려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까 보면 이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이걸 도입하면 그 나라의 생산성이 올라갈 거고
1: 네.
0: 그럼 다른 나라가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그럴 것 같다라고 예. 저는 예측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1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은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한 질의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자 대한민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였다면서 이들은 한민족이고 대한민국은 이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의 신병 인도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러시아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받았다며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재회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모두 극동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수도인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정부가 회담 전 과정을 주시하며 양안 관계와 외교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룽타이 행정원장이 이번 회담이 국제정세와 양안 관계, 대만의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0: 있다면서 정부는 회담 모든 과정을 주시하고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대변인은 또 미국 측이 정상회담에 앞서 대만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각급 채널을 통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끼고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도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석에 보름달을 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20mm,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입니다. 박재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결혼식을 했다는 뜻으로 웨딩마치를 올렸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웨딩마치는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겁니다. 외래어 마치는 행진할 때 쓰는 반주용 음악으로 행진곡과 같은 말이죠.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과 혼동해서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하면 바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승전고를 울리다도 있습니다. 승전고는 싸움에 이겼을 때 울리는 북으로 북은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거죠.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1962년 미국의 가수 로이 오비슨이 부른 이 노래. 캐나다 가수 수잔 잭슨은 이 곡을 1980년에 리메이크해서 캐나다 싱글 차트 5위까지 올립니다. 하지만 이 곡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도 12년이 지난 이후였는데요. 1992년 MBC 드라마 아들과 딸에 사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팝을 다루는 라디오 방송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들리는 노래가 됐죠. 말 그대로 한국인이 사랑한 팝송. 이 곡이 드라마에 사용된 지 3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골든디스크 청취자들이 가장 자주 신청해 주시는 음악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날과는 다른 목요일의 마무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수잔 잭스 에버그린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명절이 시작됐구나. 이게 바로 느껴지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매년 추석 연휴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들을 다 통계를 내서 결산을 해가지고 1위부터 순위대로 우리가 들어보고 있는데요. 골든디스크 첫 방송이었던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9월 통계는 내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청곡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게 통계상 약간 좀 결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8월 말까지 들어온 신청곡들을 전부 다 제가 수작업으로 통계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신청곡은 진짜 다 문서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리한 문서들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중복 신청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노래를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그거는 1회로 그냥 합산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해 주신 노래들을 이렇게 1위부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신청이 많았던 순서대로 나흘 동안 이 추석 특집을 함께할 예정인데요. 자, 지금 들으신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신혜림의 골든디스크가 시작된 지 약 3년 동안 총 113명의 서로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올해도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신청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버그린이 이 신청 순위에서는 1위예요. 우리가 설에는 플레이리스트 순위로 가거든요. 골든디스크에서 가장 자주 방송된 음악, 거기에서는 약간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신청 순위는 여전히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에버그린이 우리나라 청취자분들께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수잔 잭스는 이렇게까지 한국인이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0: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또이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미니 신청자분들보다는 문자 신청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골든디스크를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으시는 분들도 이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은 그냥 여기에서 한번 듣고 싶다 하시면서 꼭 신청해 주시는 그런 필수 같은 음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2위에는 어떤 노래가 올랐는지 계속해서 오늘 이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함께 해주시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은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가 되고 있고요. 매년 추석 때마다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신청곡들을 다 통계를 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그 외에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항상 열려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청순위 2위에 오른 곡이에요. 올해는 총 111명이 신청해 주셨고요. 1위였던 에버그린과 단 2표 차로 2위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한 표 차였어요. 그런데 한 표 멀어졌네요. 사실 라이브 버전까지 합치면 호텔 캘리포니아 신청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신청곡 합산을 할 때 우리가 또 라이브 특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라이브 버전은 원곡과 다른 노래로 따로 합산을 하고요. 또 같은 노래라도 다른 가수가 부른 버전들 다 따로

R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퓨어하게 2위에 오른 노래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였고요. 자, 이번에는 3위와 4위 이어서 들을게요. 이번에 3위에 오른 노래 총 62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FR 데이빗 월즈. 작년에 5위였는데 두 계단 올라서 3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가 4위를 차지했네요. 작년에 3위였는데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FR 데이빗 월즈,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지금 들으신 노래는 골든디스크 신청순위 5위에 오른 닐 세다카 You Mean Everything To Me였습니다. 총 57분의 서로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작년에는 4위였는데 한 계단 떨어졌어요. 닐 세다카 You Mean Everything To Me. 제가 골든디스크를 하기 전에 특히 김기덕의 골든디스크가 진행됐을 때의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때 이렇게 종종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해가지고 이런 신청순위나 플레이리스트 순위 그런 것들을 좀 순위를 내서 뭐 기사도 내고 앨범도 내고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골든디스크 그 명맥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한국인이 사랑한 음악들과 2026년 현재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도 좀 재미있죠. 그러니까 라디오를 사랑하고 라디오를 한창 들으시던 때 그때 들었던 팝 음악들 그 추억 속에 있는 음악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로 순위 5위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6, 7, 8위 세 곡의 노래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작년에 8위였는데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비틀스의 Yesterday 이번에 6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작년에도 7위였고 올해도 7위를 사수했네요. 여기에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작년에 6위였지만 두 계단 떨어져서 올해는 신청순위 8위에 머물렀는데요.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비틀스, Yesterday,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s, 사이먼 앤 가펑클, Bridge Over Troubled Water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신청순위 6위, 7위, 8위에 오른 노래들 들어봤습니다. 비틀스, Yesterday, John Denver, Take Me Home, Country Roads, 그리고 Simon & Garfunkel, Bridge Over Troubled Water였어요. 9위는 공동 9위가 됐네요. 작년에 11위였는데 두 계단 오른 장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그리고 작년에도 9위였는데 여전히 9위를 사수한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가 공동 9위로 총 47분이 이 노래들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그리고 카펜터스입니다. 탑 오브 더 월드.

지금 들으신 음악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신청순위 11위에 오른 아바의 댄싱 퀸이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특집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신청순위 12위까지 오늘 알아볼게요. 이 12위에 오른 노래 작년에 13위였지만 한 계단 상승했네요. 보니엠의 해피송.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끌어버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999。火曜9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도 왜 팔팔결인지 모르겠다는 말에서 팔팔결은 다른 정도가 엄청남을 뜻해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팔팔결이라는 건 형제가 서로 매우 다르다는 거겠죠. 부사로도 쓰여 엄청나게 다른 모양을 뜻해 여기는 지난번에 갔던 곳과는 팔팔결 다르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핏 한자어처럼 들리지만 팔팔결은 순 우리말이고 줄여서 팔결로도 쓰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두 정상에게 대만, 인공지능, 수감 중인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 질의했으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열리는 시 주석을 위한 국빈 만찬에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과 멕시코가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 시간 24일 경제, 산업, 자원과 AI, 국방, 우주,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총 17건의 양해각서 및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양국은 실무그룹을 운영해 광물 자원에 대한 통계 정보를 교환하고 현지 진출 기업들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선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국 주도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에 협력하는 한편 멕시코군 현대화와 해양안보 수요에 연계한 방산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를 빌미로 공세를 펴는 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0: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자신의 SNS에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서도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은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한 질의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자 대한민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였다면서 이들은 한민족이고 대한민국은 이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의 신병 인도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러시아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 대비 3.52달러, 3.41% 급등한 배럴당 106.6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전장 대비 2.45달러, 2.66% 뛰어오른 배럴당 94.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축구대표팀의 모레노 임시감독이 A매치 데뷔전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9분 오현규의 오른발 중거리 슛에 이어 4분 뒤 손흥민의 프리킥 추가 골로 앞서갔고 후반 41분 이동경의 쐐기 골로 3-0으로 승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번 추석, 다들 어디서 누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모쪼록 따뜻하고 정겨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일본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감동을 전해주고 있죠. 잠시 후 이유미 스포츠 전문작가와 함께 이번 아시안게임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이 시간 MBC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함께 국내 기후변화 상황 들여다봤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 기후는 또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첫 곡 보내드릴게요. 전희의 Separate Ways.

0: 민입니다. 저니의 Separate Ways 보내드리면서 오늘 문 열었어요. 오늘도 문자나 미니로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7: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네, 아시안게임이 일주일 정도 이제 일정을 보냈습니다. 초반부터 선수단 분위기도 아주 뜨거웠고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8: 네,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안긴 사이클의 신지은 선수를 시작으로 근대우종과 테크볼의 금메달이 이어졌고요.
7: 네.
8: 특히 초반 분위기는 단체전 종목들의 선전이 중요한데 남자 농구가 금메달을 따면서 선수단 전체 사기를 많이 올려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 네, 게다가 농구 결승전이 한일전이었어요.
8: 네, 개최국 일본과 맞붙는 것이었고 뭐 한일전은 연날리기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경기인데
7: 아, 그럼요.
8: 사실 일본이 우리와 조별리그에서 한 조에 묶여 있었고 우리에게 네. 패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조 2위로 8강에 갔는데 결국 준결승에서 우승 후보 중국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7: 살아 돌아왔어요.
8: 네, 그래서 다시 한일전이 결승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뭐 이미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선수들은 좀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일본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도 이겨내야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경기장에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닌데 경기 초반에 약간 심판 판정도 일본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거든요.
7: 예.
8: 이런 부분들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높이에서 좀 열세였어요.
7: 네.
8: 우리는 귀하 선수가 없는데
7: 네.
8: 일본 같은 경우는 2m 10cm가 넘는 귀하 선수가 있었거든요.
7: 네.
8: 그래서 우리 대표팀은 속도와 조직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고 이제 외곽 슛이 터지냐 안 터지냐 이게 중요했었는데
7: 네.
8: 전반에 이정현 선수가 화려한 개인기로 득점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 수비의 빈틈을 타서 예리한 패스로 동료의 석점 슛을 도우면서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7: 예.
8: 28대 28로 동점으로 이 전반이 끝이 났었고요.
7: 네.
8: 좀 결승전다운 치열한 경기가 진행됐는데 우리가 3쿼터마다 좀 그 경기 점수차를 벌리는 그런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7: 네.
8: 약속의 3쿼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7: 예.
8: 아니나 다를까 에이스 이현중 선수의 석점슛이 터지면서 결국 약속의 3쿼터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됐고 우리가 일본을 꿇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남자농구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7: 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많이 기뻐했던 것 같은데
8: 네.
7: 사실 결승전 전에 또 약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8: 맞습니다. 그 버스 노쇼 사건이 에이, 있었죠.
7: 에이.
8: 근데 이 선수들이 귀국할 때도 버스가 안 와서 좀 힘들었었다고 해요. 끝까지.
7: 너무한 거 아니에요?
8: 그러니까 원래 결승 전날 결승

0: 승강이 저녁에 있다 보니까 네. 아침에 이제 슈팅 훈련을 좀 하려고 버스 신청을 해놨는데 버스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지 못하고 결승전에 임했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겨내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값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운영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한국 농구 특유의 12년 주기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0: 우리가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네. 통산 다섯 번째 아시안게임 정상에 섰는데 특히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대회에 이어서 2026년 또다시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 농구는 12년 금메달 주기설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완성하는 그런 경기가 됐고요. 네. 저는 그 중심에는 NBA 도전에 나서는 이현중 선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아시안게임 6경기에서 평균 24득점, 9.7 리바운드, 2.3 스틸로 맹활약을 했고요. 경기당 4.2개의 3점 슛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현중 선수는 가든데 이 3점 슛을 정말 잘 터트리는 네. 포워드 역할도 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예. 그 장점이 마음껏 드러난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한국의 확실한 득점원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예. 경기 조율도 하고 득점과 어시스트까지 맹활약하면서 팀을 이끄는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그래서 농구계는 이현중을 앞세운 황금 세대가 등장했다. 이렇게 환호하고 있고요. 네. 12년 주기설 이제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2년대 올림픽, 4년대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그 덕분에 이제 국내 농구리그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 팬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더 커지겠어요.
0: 네, 이현중 선수는 이제 내일 26일에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하고요. KBL 선수들은 이미 24일은 어제부터 쉴 틈도 없이 시범경기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27일까지 10개 구단이 두 경기씩 치르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에 팬들에게 새 시즌 전력을 먼저 선보이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29일에는 미디어 데이와 함께 팬페스트 개최를 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을 하는 등 네. 개막 분위기를 띄우게 되는데요. 예. 정규 시즌 개막은 다음 달 3일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정말 너무 감동이었는데 네. 이번에 신설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테크볼. 이제 유미 작가께서도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 이준석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0: 맞습니다.
1: 그 메달의 사연도 정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0: 말씀하셨듯이 제가 테크볼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테크볼 선수들을 대회 전에 만나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사연들을 미리 다 들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노력들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네. 제가 친한 기자들한테 이 테크볼 선수들 좀 취재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했었거든요.
1: 아, 역할을 톡톡히 하셨네요.
0: 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이라는 것이 네. 이런 비인기 종목들 좀 숨어있는 종목들 뒤에서 노력하는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좀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때 아니면 이런 선수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알려서 그 종목들이 좀 더 알려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 너무 의미 있는 일 하셨고 그런 것들이 또 아시안게임의 의미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그래서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됐는데 이준석 선수의 금메달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테크볼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훈련을 못했다는 얘기가 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또 분식이 주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0: 이에 제가 테크볼 얘기하면서 저변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들이 어쩌면 저변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니고요. 네. 한시적 준회원 자격이에요, 현재.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그 시범 종목이 돼서 네. 이 준회원 자격도 갖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수촌 훈련도 불가능했고 네. 물론 대한체육회가 노력은 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한체육회도 1년의 계획들이 선수촌 입촌과 퇴촌의 계획들이 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테크볼을 거기다 끼워넣 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다 할 지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어디서 자고 어디서 훈련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부회장단들이 십시일반 좀 돈을 모아서 네. 합숙할 곳을 저렴하게 구하고 하하. 훈련장도 2천에 어렵게 구해서 훈련하고 있다. 다행히 당연히 비가맹 단체니까 국가대표 수당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다 월급도 없는 상태인데 본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특히 이준석 선수는 대기업 정규직 전환 직전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네. 그렇게 아시안게임을 준비를 한 겁니다.
1: 소름이 돋아요.
0: 네. 그래도 이제 이준석 선수의 금메달로 보다 체계적인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대한체육회가 태크볼 국가대표

0: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관건은 실업팀이 생길 수 있느냐. 가 문제인데요.
1: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0: 네, 그래야만 선수들이 좀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고
1: 네.
0: 유소년과 대학부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뭐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준석 선수의 금메달이 그 초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1: 네, 참 여러모로 의미 있는 그런 금메달 소식이었습니다.
0: 네.
1: 앞으로도 태크볼 선수들 가열차게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경기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0: 뭐 배드민턴 안세영, 펜싱 오상욱, 육상 우상여 우리 하계 스포츠의 간판들이 잇따라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배드민턴 개인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1: 네.
0: 안세영 선수가 아시안게임 사상 첫 여자 단식 2연패에 도전을 하고요.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도 우리나라 선수들이잖아요.
1: 예.
0: 서승재, 김원호죠. 아시안게임 앞두고 약간 주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 1위에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있고
1: 네.
0: 백하나 이소희조도 금메달을 노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사격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도 있고요.
1: 예.
0: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 준결승 결승이 이어지는데 개인전 금메달을 송세라 선수가 땄잖아요.
1: 맞아요.
0: 여자 에페 2관왕에 오를지도 궁금한 대목이고
1: 네.
0: 파리의 검객 오상욱 선수도 단체전에 나서게 되니까 펜싱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신유빈 임종훈조가 나서는 탁구 혼합복식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경기도 관심을 모으고 오늘과 내일은 야구 슈퍼라운드 라운드가 열립니다.
1: 네.
0: 조 1, 2 팀들이 이제 4개 팀이 딱 남은 상태인데 팀당 두 경기씩 치러서 종합 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1: 네.
0: 1, 2위가 금메달 결정전, 3, 4위가 동메달 결정전 이렇게 치르는 일정이고 27일부터는 양궁도 시작되고요.
1: 네.
0: 28일 열리는 남자 육상 400m 계주 결선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도 아시안게임 뭐 경기는 아주 풍성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대회 막바지에 또 골든데이가 한 번 더 온다고 하더라고요.
0: 10월 2일과 3일에는 전통의 효자 종목들이 대거 메달 사냥에 돌입하게 됐는데
1: 네.
0: 일단 예선 경기를 마친 양궁 리커브 종목이 토너먼트에 돌입을 하고요.
1: 네.
0: 양궁을 필두로 탁구, 태권도, 스포츠 클라이밍, 브레이킹 등 금메달 기대 종목 결승전들이 차례로 열립니다. 그리고
1: 예.
0: 우리가 또 자랑하는 e스포츠가 있죠. 롤이라고 하는
1: 예.
0: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이 2일 날 펼쳐질 예정이고 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1: 예.
0: 대회 막바지가 되면 구기 종목 결승전들이 이어지잖아요. 남자 축구와 배구 그리고 골프 금메달도 3일에 결정이 됩니다.
1: 네, 연휴 동안 아시안게임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소식도 지금 큰 이슈였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세요.
0: 지난 20일에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이달 초 18세 이하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의 8년 만에 우승을 선사한 부산고의 하연승 선수가 전체 1순위로 키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1: 네.
0: 이 선수가 투수와 타자를 겸하는 선수고요. 18세 이하 대회 3경기 등판에서 15와 3분의 2이닝, 25탈삼진, 4피안타 무실점. 정말 완벽한 투구로 우승을 견인했는데
1: 네.
0: 특히 일본과의 경기를 보면 7이닝, 1피안타, 2볼넷, 8탈삼진, 무실점.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예. 오타니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완봉승을 예. 따냈던 선수입니다.
1: 네.
0: 이 선수는 이미 뉴욕 양키스 등 이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구애를 받았는데 본인이 KBO 리그에서 성장한 뒤에 빅리그를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드래프트를 신청한 그런 경우고요.
1: 네.
0: 투타가 가능한데 한쪽만 잘하는 게 아니라 투타를 네. 모두 잘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겸업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1: 네.
0: 과연 키움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팀이 두산이었는데 내야수 설고의 김지우 선수, 3순위는 기아가 내야수 이호민 선수, 그리고 이어서 투수 박근서 선수가 롯데로, 투수 이승원 선수가 KT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1: 네.
0: 전체 6순위 지명권을 가진 팀은 NC였는데 외야수 박보승 선수, 그리고 삼성은 투수 김민훈, SSG는 투수 이윤성, 한화가 투수 민주홍, 한화는 민주홍 선수가
1: 네.
0: 한화의 색깔이 주홍색이잖아요.
1: 아, 네.
0: 선수 이름이 민주홍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화 선수였다 이런 얘기가 들렸고
1: 네.
0: LG가 투수 윤혜성 선수를 지명하면서 1라운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1라운드에 최지만 선수 이름이 없네요.
0: 사실 1라운드에서 모두 뽑힐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눈치 싸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1: 예.
0: 결국 2라운드로 순번이 넘어가고 2라운드 5순위로 KT에 지명이 됐습니다.

0: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지만 선수보다 더 화제였던 건 롯데에 지명된 박근서 선수의 아버지였는데요.
1: 네.
0: 이제 호명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무대로 올라와서 이제 유니폼을 전달받고 소감을 밝히는 자리가 있는데
1: 네.
0: 아버지가 네. 제가 소감 대신 노래를 하나 하겠다. 그리고 라밤바를 불렀습니다. 근데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1: 네.
0: KBO 공식 SNS 계정에 네. 지명된 신인 선수를 소개하면서 네. 박근서 선수 얼굴 대신 네? 아버지의 사진이
1: 아,
0: 걸린 정도였거든요.
1: 대박 사건이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서 선수의 등장음악은 팬들이 이미 정해졌다.
1: 아, 그러네요.
0: 라밤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박근서 선수는 일단 후보에만 넣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1: 네.
0: 박근서 선수는 벌써부터 1군에 뭐 등판하기도 전에 화제가 된 그런 인물이었고 가장 네. 큰 화제였고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야
1: 네.
0: 뉴스거리도 되고 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잖아요. 아주 즐거운 장면을 선사해준 박근서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1: 네. 이런 아버지를 돕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의 미래도 밝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보내드리고 돌아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올여름 세계 곳곳에서 극한 폭염과 폭우가 이어졌고 피해도 아주 컸죠. 무엇보다 네팔의 대홍수 사태는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요. 전 세계 기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어제에 이어서 MBC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어제는 우리가 국내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은 눈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올여름 유럽에서도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각했나요?
3: 네, 정말 심각했죠. 네, 유럽은 이례적으로 좀 약간 5월부터 폭염이 시작돼서 6월까지 극심한 네.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2: 일찌감치 시작됐어요.
3: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기후였다. 이렇게 말씀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2: 네.
3: 그래서 곳곳에서 기온이 약간 40도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지역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제 세계보건기구 집계로 평년보다 1300명 넘게 더 숨졌고요.
2: 네.
3: 여기에 더위를 피해서 이제 강이나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사망자까지 프랑스에만 40명 넘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2: 네.
3: 그런데 유럽에 찾아온 더위가 우리나라보다 더 견디기 힘든 더위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2: 예.
3: 이제 유럽은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그런 건조한 더위였습니다.

0: 있어서 체감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냐 보면 유럽이 원래 이 정도로 더운 지역은 원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율이 이렇게 더위에 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1: 호텔 같은 데도 에어컨이 잘 없잖아요.
0: 맞습니다. 이 설치율이 절반도 안

0: 해서 더위가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더위가 갑자기 왔을까요?
1: 네, 우선 직접적인 원인은 열돔입니다.
0: 예.
1: 우리나라 여름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이제 고기압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공기가 계속해서 달궈지는 건데요.
0: 네.
1: 이 고기압에서는 그 하강 기류, 기류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 우세한데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구름도 잘 생기지가 않으니까
0: 네.
1: 햇빛이 그대로 지면을 달궈서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겁니다.
0: 네.
1: 그럼 왜 이 열돔이, 이 고기압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렀느냐. 이게 그 블로킹이라고 하는 부르는 대기 정체 현상인데요.
0: 네.
1: 원래 이제 중위도 상공에는 제트기류라는 강한 바람이 이제 서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0: 네.
1: 이게 기압계를 계속해서 밀어내 주니까 더위가 있어도 며칠이면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그 한쪽에서 흐름이 남북으로 크게 구불구불해지는 사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0: 예.
1: 그 굽이 안에 이제 고기압이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블로킹이라는 현상입니다.
0: 네.
1: 근데 이 블로킹이 갑자기 생긴 현상이냐? 그건 아닌데요. 이제 원래도 이제 대기 상층에서 종종 나타나던 현상인데 다만 이제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블로킹의 발생 빈도나 강도가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래서 더 덥다. 근데 이 제트 기류 하면은 항공기한테는 사실 뭐 재앙으로 이제 느껴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기 속에서는 이 더운 공기를 밀어내 주는 그런 모터 역할을
1: 네네.
0: 했던 거네요. 그러면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그래서 이 블로킹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1: 네, 이 블로킹이 늘어나는 이유,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북극입니다. 이 제트기류가 이 적도하고 이 북극, 극지방의 온도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거든요.
0: 네.
1: 이제 북극 쾌빙이 근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빠르게 줄면서 이 북극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데워졌고 그만큼 이제 적도하고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조금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문제는 이게 악순환이라는 점인데요. 이 얼음은 햇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저희가 스키장 같은 데 가면 눈이 막 부시잖아요. 그래서 이 햇빛을 들어오는 거를 반사해 주는데 이 얼음이 줄면 북극은 땅이 없다 보니까
0: 네.
1: 그 자리가 다 바다입니다.
0: 예.
1: 바다는 상대적으로 얼음보다 어두워서 이 햇빛을 그대로 받아내거든요. 받아서 열을 흡수하게 되는데
0: 예.
1: 그러면 더 데워지고 더 데워지니까 주변에 있는 얼음들이 더 녹고 그럼 햇빛이 더 들어오고
0: 예.
1: 이렇게 되니까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이런 블로킹 자체가 올해는 유럽이었고 미국 서부에서도 발달을 했지만 이 동아시아 쪽에서도 얼마든지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게 바로 2024년, 2025년에 이어졌던 그 열돔 현상, 그 극한 더위에 우리나라가 이어졌던 그 현상이 바로 이 블로킹 때문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인 네. 거죠.
0: 제트기류도 계속 약해질 것이고 북극 해빙이 이렇게 낡아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게 또 온난화를 부추기는 그 악순환이라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해빙은 바다에 떠 있는 얼음인데요. 육지에는 이제 빙하란 말이죠. 근데 지난달에 네팔에서 홍수가 났던 게 빙하가 무너지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네, 먼저 이 사고가 정확히 뭐였는지부터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초기에는 이제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가 많이 빙하호라고 합니다.
0: 네.
1: 그 빙하호가 뚝이 터지면서 이제 홍수가 발생했다 이걸로 봤는데
0: 네.
1: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산 위에 있던 빙하 그러니까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이 산의 일부분 그 암석이라고 하죠. 암석과 빙하가 함께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현재는 공통된 의견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0: 그 의견이 지금 제일 강한
1: 우세합니다.
0: 것 같아요.
1: 네. 이게 근데 1200m 그러니까 넘게 이제 수직으로 낙하를 했습니다. 그 거대한 돌덩어리가
0: 예.
1: 돌덩어리와 빙하가 수직으로 떨어져서 그때 그 충격으로 규모 5.2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관측이 됐는데
0: 네.
1: 이때 방출된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마찰열로 그 아래 빙하까지 녹게 된 거죠. 여기에 쏟아진 잔해가 이제 좁은 협곡을 막아서면서 물이 급격히 차올랐다가 한 번에 터진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네팔 외교장관은 이걸 두고 홍수가 아니라 이제 히말라야 쓰나미라고 부르는 게 옳다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0: 네.
1: 파고가 그 바다로 보면 이제 파도의 높이가 20m에서 30m 그리고 시속 180km로 아. 엄청 빨랐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럼 이 산이 왜 무너졌을까 애초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 산 위에 빙하와 그 아래 암석 사이에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0: 는 그 1년 내내 0도 이하로 얼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수만 년 동안 이 삼비탈의 거대한 빙하와 이 안반을 붙들어주는 자연 접착제 역할을 해왔는데요.
1: 네.
0: 그런데 기온이 오르면서 이 접착제가 힘을 잃기 시작을 한 겁니다.
1: 예.
0: 힘을 잃기 시작하면 이제 그 얼음과 암석 사이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이 암석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아, 이 연구 동토층도 지금 무너졌다는
0: 거예요? 네, 연구 동토층이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녹으면서 이 산을 붙들고 있는 빙하와 암석의 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됐다.
1: 나왔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 무너진 배경으로는 기온 상승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1: 네.
0: 실제로 이제 히말라야 빙하는 1975년 이후에 그 두께가 최대 27m나 얇아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습니다.
1: 네.
0: 이런 산사태나 이제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 앞서 말씀드린 그 빙하호가 무너지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1: 예, 사실 이번 재난이 사실 전례 없는 그래서 예상을 못한 사고여서 더 충격이 컸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또 해야 되겠군요.
0: 맞습니다.
1: 결국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네팔 같은 나라는 사실 온실가스를 막 이렇게 많이 배출한 나라도 아니었단 말이죠.
0: 맞습니다.
1: 피해는 오히려 이런 나라들이 더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0: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그 재작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1: 예.
0: 1위가 중국,
1: 예.
0: 2위가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예. 13위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1: 그렇군요.
0: 그럼 이번에 대참사가 난 이 네팔은 몇이냐, 몇 번째냐 보면 91위입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0.1%도 못 미치는 건데요.
1: 네.
0: 원인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나라가 이 대가는 가장 크게 치른 거죠.
1: 참 안타깝네요.
0: 맞습니다. 이런 걸 그 기후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팔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1: 네.
0: 외교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인도가 기후 취약국에 보상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 재무부는 국제사회의 보상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1: 네.
0: 이제 유엔에 있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도 긴급 지원을 요청할 정도였고요.
1: 네. 아, 이거 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0: 네,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는 건데요. 네팔 자체에서 추산한 복구 비용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1: 예.
0: 지구 전체가 이 기금에 약속한 돈을 다 합쳐도 8억 달러가 조금 넘는 건데요.
1: 턱없이 부족하네요.
0: 네, 맞습니다. 네팔 한 나라 복구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네팔만의 일도 아닌 게요. 이제 세계기상기구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홍수와 가뭄처럼 이제 물과 관련된 극한현상의 절반 이상이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났고요.
1: 네.
0: 그로 인한 사망자는 80% 넘게 이 두 지역에 몰려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결국 배출을 많이 한 나라일수록 대비할 여력이 있고 배출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대비가 없는 이 불평등이 계속 지속되는 구조인 거죠.
1: 아이러니네요.
0: 네. 이제 피해를 입은 뒤에 이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훨씬 어려운 겁니다.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네.
1: 그래서 이 기후 불평등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뒤늦게 또 개발에 나서야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또 개발에 제약이 많이 걸리고
0: 맞습니다.
1: 이런 악순환이 있군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좀 많이 요원해 보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뭐 좀 반대로 가고
0: 맞습니다.
1: 있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또 부쩍 많이 들리는 얘기가 슈퍼 엘니뇨. 역대 가장 강력한 엘니뇨 이런 얘기인데 엘니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도 볼까요?
0: 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면 이제 엘니뇨가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시는 뭐 분들 뭐 슈퍼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게 뭐 갑자기 생겼다라고 착각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 근데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웠는데요.
0: 저
1: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옛날인데
0: 네. 근데 이제 엘니뇨가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네. 있던 자연현상인데
1: 네.
0: 이제 태평양 적도 부근에 있는 바다가 마치 시소를 타듯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동쪽 열대 태평양의 동쪽이 따뜻해지면 엘니뇨 반대로 기울면 라니냐
1: 그러니까
0: 어느 쪽도 아니게 되면 이게 중립 이게 몇 년 주기 2에서 7년 주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지금이 좀 문제인 게 태평양 한가운데 그 감시 구역이 있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그 엔소 감시 구역 3.5 감시 구역인데요.
1: 네.
0: 이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넘게 높으면 엘니뇨로 판단을 하는데
1: 네.
0: 지금은 3도 가까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한 수준이고 지금도 더 계속 지금 이 순간

0: 순간도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가 이번 엘니뇨가 올해 말에 정점을 찍고 내년 2월까지 이 정점이 이어진다라는 가능성을 100%로 보고서를 냈는데요.
1: 100%요?
0: 네. 이런 기구들이 원래 확률을 낼 때 100%라는 숫자를 좀처럼 쓰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례적인 수준이고 전망인 거죠.
1: 아, 100이라는 숫자를 딱 들으니까는 이게 뭐 100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0: 맞습니다.
1: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면 이 엘니뇨가 발달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나요?
0: 네, 이 엘니뇨가 발달을 하게 되면 우선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번 이제 피크를 찍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0: 바다에 쌓인 열이 이제 대기로 방출되는지 좀 시차가 있어가지고요.
1: 네.
0: 이제 엘니뇨가 발달한 해보다 그 이듬 해가 더 뜨거운 경우가 많은데요.
1: 역시나.
0: 네, 그래서 내년 2027년에 전지구 평균 기온이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기상학자나 기후학자들이 많은 가능성을 그렇게 우려를 표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좀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미국 남부와 이제 남아메리카, 남미 남부에는 비가 많아지고
1: 예.
0: 반대로 이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메리카는 가뭄이 심해집니다.
1: 네.
0: 이미 그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파나마 운하에
1: 네네.
0: 가뭄 때문에 이제 통과 선박 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운항 비용이 크게 뛰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1: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0: 네, 사실 이제 그 엘니뇨나 라니냐 이게 우리나라 날씨와 상관관계가 아직 크게 많이 밝혀진 건 많이 없습니다.
1: 예.
0: 그나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는 게 겨울인데요.
1: 예.
0: 엘니뇨가 발달하면 따뜻한 남풍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서 이번 겨울이 평년보다 더 따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 예.
0: 다만 이게 겨울 내내 따뜻하다라는 뜻은 아니고 중간중간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면 한파도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1: 네.
0: 오히려 이제 남풍으로 수증기가 많아진 상태에서 이 한파가 겹치면 큰 눈, 그러니까 대설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한 거죠.
1: 네. 겨울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대설도 대비를 해야 된다.
0: 네.
1: 또 역대급 대설이 있을 수 있겠군요.
0: 네.
1: 엘니뇨가 전 지구 평균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내년이 올해보다 더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였었는데요. 이게 잘 지켜질까? 안 지켜질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이달 초에 실제로 유엔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1: 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우울한 보고서긴 합니다.
1: 네.
0: 1.5도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 그쵸.
0: 지금의 이제 기후 정책과 각국이 약속한 그런 감축 노력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전부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켜지더라도 1.5도는 넘어서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1: 네.
0: 이번 세기 말에는 2도에서 3도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 이거 진짜 큰일 난
0: 네.
1: 거거든요.
0: 그래서 유엔이 이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유엔 기구가 목표
1: 예.
0: 자체를 수정을 했는데 이번 보고서를 내면서
1: 네.
0: 그래서 넘지 말자가 아니라 일단 넘는 건 확실하다. 근데 일단 넘더라도 이 정점을 최대한 낮추고 다시 끌어내리자라고 이제 전략을 이렇게 바꾼 거죠.
1: 끌어내릴 수는 있습니까?
0: 내릴 수는 있죠. 이제 감축을 아예 안 하고
1: 네.
0: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줄이는 또 기술들도 많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이제 개발이
1: 네.
0: 많이 되고 있고.
1: 쉽지 않은 일이에요.
0: 네, 쉽지
1: 거예요.
0: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점 자체를 낮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
1: 예.
0: 앞서 북극 얼음 말씀드릴 때 나왔던 것처럼 이게 어느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지구가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구가
1: 네.
0: 스스로 온도를 올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네.
0: 햇빛이 오면 이제 북극에 얼음이 없어서 이제 계속 더 뜨거워지고 북극 스스로 온도를 올리고
1: 네.
0: 이렇게 되면 탄소를 저희가 배출을 안 해도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1: 네.
0: 이제 그 문턱이 정확히 몇 도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넘기는 쪽으로 넘더라도 최대한 빨리 되돌아오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유엔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1: 네.
0: 낸 거죠.
1: 예.
0: 네. 그래서 마침 오는 11월에 이번 연도 11월에 그 튀르키예에서 유엔 기후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제 매년 열리는 회의인데 올해가 31번째고요.
1: 네.
0: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내놓고 그동안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서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지게 되는 회의입니다.
1: 네.
0: 기후변화에는 이제 국경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미 네팔 사태에서도 보고 이런 건 이미 그럼요. 체감하고 있듯이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일정 온도를 넘어가면은 큰

0: 큰일 난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제 지구가 체온 조절을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벗어나 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전 세계가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MBC 윤태구 기상 분석관이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9월 25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남은 추석 연휴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농어촌 지역은 버스나 지하철이 부족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일부 어르신이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이동수단으로 삼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차량과의 추돌 사고입니다. 비록 바퀴가 달려있긴 하지만 전동 휠체어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죠. 따라서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골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아서 어르신이 차량과 함께 주행하곤 합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길에서 운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길 위에 어르신이 있진 않은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0: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은 아침부터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광주는 5시간 10분입니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1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방향 정체는 오후 4시경 가장 극심하고 내일 새벽 2시를 넘겨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측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양국 산업계와 국민,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 중대한 국제 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멕시코를 16년 만에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한 멕시코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 장을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로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금융 공급망 부문 연계 강화, 미래 첨단 분야와 문화 교류 협력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 국채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61.61포인트, 0.31% 하락한 5만

0: 1349.98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2% 떨어진 7704.13에, 나스닥 지수는 0.01% 오른 26939.37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2004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될 만큼 귀성, 귀경길, 빗길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5에서 10mm, 강원도 5에서 30mm, 전라권 최고 60mm, 경상권은 최고 4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6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반딧불과 하얀 눈빛과 더불어 공부를 한다는 형설지공이란 말은 반딧불 축제로 유명한 무주가 떠오르게 합니다. 요즘 무주는 낮보다 아름다운 밤의 낭만으로 새롭게 물들고 있습니다. 낮에는 과수원과 습기를 거닐며 자연과 교감하고 밤에는 숯가루와 쑥 등 천연재료와 한지를 활용한 전통 낙화불멍을 하며 캠핑도 즐길 수 있지요. 바람과 별빛, 기분 좋은 서늘함이 그리운 자연특별시 무주여행, 가을이 제철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추석 특집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정당과 민주주의 짚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당의 유형 짚어봤고요. 오늘은 정당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 문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경 더 가능 정치연구소 대표 그리고 김만권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9월 25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

0: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반갑습니다.
3: 그리고 정치철학자 김만권 경희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5: 네,
3: 오세요.
5: 반갑습니다. 네,
3: 추석 연휴 이틀에 걸쳐서 고생해 주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어제 정당의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오늘은 정당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어제 서복경 교수님이 정당 민주주의를 두 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나는 정당 간 민주주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근데 오늘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4: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또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의원.
3: 예.
4: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표. 의원. 그다음에 중간 활동가 그룹들. 그대하고 평당원. 들 사이에 일종의 역할 분담 또는 기능적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3: 그럼 중간 활동가라면 이전 개념으로는 대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4: 건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용어를 안 쓰려고 하는 게
3: 이제?
4: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게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3: 맞아요. 예예예. 예, 예.
4: 예, 어쨌든 중간 활동가 그룹.
3: 요즘은 이상하게 대위원 하면 어떤 그 지역 의원의 무슨 저 하수인 비슷하게.
4: 예, 네, 그게 이제
3: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 그렇죠. 우리나라 정당들이 아래로부터 큰 게 아니고 위로부터 저기 밑으로 하향 발전했기 때문에 네. 의원이 찍은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의원에게 함의가 역사적으로 있고
3: 그렇죠.
4: 반면에 이제 밑으로부터 큰 정당들에는 당원이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3: 그렇죠.
4: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은 함의에 안 들어가고 의원이 찍은 사람 개념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이 중간 활동가 그룹.
3: 중간 활동.
4: 예.
3: 그러니까 대표 의원 상층에 그다음에 중간 활동가 그다음에 평당원.
4: 예.
3: 이 세 주체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고
4: 예.
3: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4: 나눠지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이게 구조죠. 구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인트라 민주주의의 영역이 뭐냐면 그 이제 정책적 수기 토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구조화되고 결정되는가라는
3: 예.
4: 영역이 있어요.
3: 예.
4: 예를 들어서 정당의 공약을 후보가 결정을 하느냐, 지도부가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게 캠프에서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지도부가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당원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네. 결정을 하느냐.
3: 우리나라에서는 캠프가 외주를 줘서 결정하죠.
6: 캠프를 외주.
3: 네. 네.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면서. 네. 네.
4: 그러니까 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느냐.

0: 되느냐.
1: 중요한 문제죠.
0: 예. 이런 문제가 또 정당 민주주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이 정당 내부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은 정당 간 민주주의를 운영을 할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하고 연합을 할 거냐 말 거냐.
1: 예.
0: 또는 뭐 합당을 할 거냐 말 거냐.
1: 이것도 뜨거운 문제인데 지금. 예.
0: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어 있고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1: 네.
2: 근데 이게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게 딱 정리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정당이 기본 정당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당원, 중간 활동가, 의원 그룹 이제 이렇게 영역이 그들에 관한 영역이 분담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책적 수기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 그리고 정당 간 민주주의를 운영할 때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당대 민주주의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 21세기 뭐 2010년대 들어오면서 가장 고민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없었지만 이 중간 활동가 영역이 없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 중간 활동가가 상당히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활동가들이 크고 성장하고 의원도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
1: 대중정당 예, 모델 그렇죠. 그게 핵심 아니에요?
2: 네, 예, 그게 핵심인데요.
1: 그렇죠.
2: 이 중간의 수기 모델이 사라져버리고 SNS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소위 당원이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버려요.
1: 네.
2: 그러면서 여기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영역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역이 사라지면 결국은 정책적 수기를 할 때 이분들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정당과 민주주의를 운영할 때도 이분들의 역할이 거의 사라져버려서 이제 이 중간의 활동가들의 어떻게 보면 활동가들이 제대로 된 어떤 훈련이나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로 의원이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면 정당은 다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수급해야 되느냐 바깥에서 끌고 와야 돼요 예, 바깥에서 끌고 와야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정당 내부에서의 어떤 역량의 강화가 안 돼요
1: 그렇죠,
2: 예.
1: 그렇죠.
2: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이 중간 활동가들의 공동화 현상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1: 그러면 지금 한국 정당에서 나타난 1인 1표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면 이제 그 자주 제기되는 전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구조의 문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옳고 그를 떠나서 구조적인 귀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0: 그러니까 이 1인 1표제 그러니까 그 정당의 주요 결정 그게 뭐 리더를 결정을 하는 거든 후보를 결정을 하는 거든 정책 노선을 결정을 하는 거든 1인 1표제 모델들은 지금 유럽 정당들도 많이 차용을 해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1인 1표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정당 활동으로 놓고 보면 그거는 전체 정당의 해야 되는 역할들 중에서 한 10% 정도밖에 아니고 나머지 90%가 일상의 영역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 문제가 그 10%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문제. 나머지 90%는 존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90%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고
1: 예.
0: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일상의 민주주의가 작동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하는 게 고대 아테네 민주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테네 민주정이 전성기 때 이 권리를 가진 시민 숫자가 한 3만 명이었어요. 그 노예 빼고 외국인
1: 빼고
0: 그러니까 이 한 3만 명이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은 한 9일에 한 번씩 5, 6천 명이 모여서 이제 민회를 해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150만이란 말이에요.
1: 다 모일 수가 없죠.
0: 그러니까 이 150만이 일단 민회를 할 데가 없어요.
1: 디지털 공간 말고는 없지.
0: 디지털 공간에서도 150만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와글박작하기가 어렵죠.
1: 표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러니까 표결만 남는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심의 의결 기증을 하려면 쪼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아, 쪼갠다?
0: 쪼개야죠. 그래야지 이게 그 심의 의결의 기본 단위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당의 조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있는 건 지역위원회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인데 이제 이거를 일반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선거구 위원회가 되겠죠.
1: 그렇죠.
0: 선거구 단위 위원회 수준에서라도 정당의 당원들이 모여 가지고 정책 노선이 됐든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그 지역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됐든 이거를 이제 수기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보면 이게 지역위원회가 있을 거고 시도당 위원회가 그러니까 시군구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회가 있고 전국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단이 구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우리 동네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150만이 다 못 모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논의한 사람들이 또 의견 교류를 하고 그게 다시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할 때 이 단계 단계마다 중요하게 노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중간 활동가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중간 단계 노드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보통 어떤 중요한 정치 안건을 의결을 하거나 정책 방향을 정할 때 보통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이 해요. 지금 정당이. 그러면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에서 일종의 대의제가 작동을 하면서 그것의 어떤 주된 대의기관을 의원총회나 이런 걸로 설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럼 바람직한 거냐. 이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2: 기본적으로 대중정당이 만들어질 때는 그 외부의 조직을 강화하려고 관료제가 생겨난 겁니다.
1: 네.
2: 소위 말해 의원들만 있으면 관료제가 필요가 없었어요. 외부의 조직을 강화해서 의원들이 의사결정하는 건 어느 정도 통제해주기 위해서 외부 조직이 발달해서.
1: 오히려 통제를 위해서?
2: 오히려 통제하기 위해서 외부 조직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의원 조직이 결정을 하면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전달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원래 대중정당이 만들어질 때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사실은.
1: 오히려 거꾸로다?
2: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라고 하면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단위가 쪼개져 있어요. 그 중간에 노드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유는 뭐냐 선거법 자체가 주법이고 예 그리고 연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연방법이 제대로 된 게 없고요. 그리고 각 주마다 선거법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각 주마다 선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들이 다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조직에 맞춰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의제를 정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죠. 지역에서 위에서 다 내려꽂는 이제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중앙 집권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사결정 구조인데 만약에 우리 정당에게 아래를 쪼개서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우리 정당이 안 할 거라는 생각이
1: 그러면 하나만 더 심의 의결 과정에서 보통 의원이 주도를 하고 의원이 그러면서 자신의 정책적 소신이라고 밝히고 그럼 당원들은 동의를 하면 그러니까 물론 뭐 후원금도 보내주고 하지만 하지 않으면 막 문자 폭탄을 보내고 이 수바가 막 하면서는 그럼 이것은 의원 주도의 심의 의결 과정의 그 문제나 한계를 당원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표현 양태는 일종의 그 약간 규범화해야 되겠지만 견제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그 부재의 효과인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정책 노선 결정을 합니다.
1: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가죠.
0: 근데 노선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그 요 이제 전당대회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영국 노동당의 정책 노선 아젠다를 몇 개를 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 거기에 대한 정책 페이퍼들 있잖아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정당의 연구소 같은 데에서 그 저기 복수의 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쭉 페이퍼를 줍니다. 그러면은 지역위원회 수준에서 토론을 다 해가지고 올려요. 그럼 지역위원회 안건을 취합을 해서 우리로 하면 시도당 위원회에서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또 올려요. 그렇게 해서 전국 그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몇 달 동안 논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서구 정당사를 보면 무슨 무슨 강명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무슨 무슨이 보통 지명이고 전당대회가 열린 곳.
0: 예,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전당대회에서 특정한 이 강령 수정안이 채택이 되고 그 메커니즘인 거죠.
0: 예, 근데 이제 그런 보통 고데스페르 강령 이런 거는 그 정당의 노선을 크게 터냈을 경우에 그렇게 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해요.
1: 일상적으로.
0: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자체가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전당대회예요.
1: 그렇죠.
0: 예,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쭉 몇 달 동안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전당대회 주기 기간 동안에 적어도 그 주요한 이슈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그 저기 심의적 결정이 있고
1: 그렇죠.
0: 의원들은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일종의 위임 범위 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 당 내부의 의원단하고 그다음에 이 당원들의 정책 의제에 대한 의견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그 당원들이 합의한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1: 그게 없는 거죠.
0: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팍팍 튀는 거죠 지금.
1: 오히려 이제 그 평가의 준가가 없어버리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네. 예.
2: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 이제 뭐 당원들이나 이런 것들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신들이 밀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결정하는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밀고 있는 정치인과 반대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혐오하는 현상. 뭐 아까 설명해 주듯이 그런 뭐 다양한 표현 옛날에 뭐 그런 퍼포먼스 있잖아요. 뭐 깨는 뭐 퍼포먼스 막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일종의 아까 이제 이게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저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제 팬덤 정치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들이 결합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혐오의 민주주의 형태를 띠는
1: 그러니까 팬덤 정치라고 말씀하시는 예. 게 그 어떤 A라고 하는 정치인이 표방했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찬반으로 입장을 표명을 하면 거기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 근데 입장을 정하는데 찬반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찬반까지 그냥 결정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왜곡이 발생한다. 이 취지에서 말씀이신
2: 그리고 단지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에 반대하면 배신자가 돼요.
1: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 정책에 반대하면 이 소위 말해 내 우리 안에 첩자가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우리 당내의 적을 발견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외부의 적보다 당내의 적들이 아까 우리 조직 내의 적들이 훨씬 더 가혹하거든요.
1: 그렇죠.
2: 규범적으로.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기 뭐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여기서 대표의 과정이나 논의의 과정이나 수기의 과정이 이루어 질 수가 없어요. 왜 서로 혐오하는데 수긍할 수 없지 없는 거죠. 그리고 합의가 안 만들어져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누군가가 목소리가 더 크고 거기서 힘이 센 쪽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게 딱딱 찍고 표로 찍고 그게 숫자로 나와서 누군가 결정이 됐다고 해도 안 따라가요. 못 근데, 따라가죠.
0: 예. 근데 예.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건 현상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이 왜 발생을 했는가에 대한 원인 진단을 해야 솔루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자의 지위예요. 그러니까 평당원들이 네. 다양한 행위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다양한 행위가 조직이 될 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부에서 시스템이라든지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풀 수 있는 해결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당이 당원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이 한 10년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동안에 내부의 시스템을 못 만든 거예요.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정당을 표방해서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정책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당원들의 의견 표명을 했고 수렴하겠다. 이 시도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사람의 의견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예.
0: 예를 들어서 정보가 일단 제공이 돼야 돼요. 정보가 제공이 돼야지 그게 논쟁이 되는 것이고
1: 그렇죠.
0: 심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왜 정책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권위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떠들라고 그 말하자면 비어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1: 배설 공간이다 오히려.
0: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평당원들의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 예.
0: 원래 제대로 된 그 논의가 조직이 되려면은 당에서 1안, 2안, 3안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1: 예.
0: 논의가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예.
0: 그 1차적인 정보 제공 기능은 안 한 상태에서 알아서 논쟁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상을 사는 시민들이 모든 문제를 세계는 지금, 정당은 지금, 시장은 지금, 정부는 지금 이러고 다 정보를 취합할 수 없거든요.
1: 어제 방송 말미에 교수님이 갈등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해야 갈등의 관리가 되는 건데
0: 그렇죠.
1: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갈등을 조장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정보 제공,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1: 네.
0: 적절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논의를 조직을 하고 그것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1: 네.
0: 대한 제도가 세팅돼 있어요. 한 사이클이 돌아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승복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가장 결국은 두 가지네요. 전당대회 이런 걸 통해서 이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정책 노선이라는 그러니까 대강을 잡아주는 작업이 가장 밑바탕이 전제로 깔려야 되고 그 기초에서 그때그때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나 결정 시점보다 때마다 발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0: 그렇죠.
1: 발제가 안 되고
0: 있습니다.
1: 이거잖아요.
0: 예, 1차적으로 정보 제공 기능이 있고.
1: 그렇죠.

0: 우리가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그 시민들의 권리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는 보팅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 권리는 충족 안 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만 보장을 하게 되면 네네. 이게 이제 많은 사이드를 나타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정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럼 대표의 기능은 뭐냐 이 얘기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3: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추석특집으로 정당과 민주주의 짚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교수, 정당 전문가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핵심인 대표 내지 지도자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 사람의 역할, 위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던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아니라 과두제의 경향,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과두제라는 게 대표를 중심으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고 이들에 의해서 당이 운영이 되는, 대충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4: 미헬스가 얘기했을 때는 정확하게 당뇨를 말하는 거예요.
3: 당뇨.
4: 당관료.
3: 그렇죠. 그렇죠.
5: 관료제.
3: 대표를 보좌하는.
4: 예. 예.
3: 그러면 현대 정당에서 이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특히 우리나라 정당에서?
4: 저기 어제 얘기를 했듯이 이제 당뇨로 인해 가지고 그 결정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곡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헬스의 논지였다면,
3: 예.
4: 그 뒤로 쭉 오게 되면은 이제 그 1982년 파네비앙코 정도면, 예. 선거 전문가 정당, 이제 외주를 주는 그 업자들 리포핵을 하면서 거기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이런 논의까지 갔던 거잖아요.
3: 근데 외주를 또 당뇨가 주잖아요.
4: 그렇진 않죠.
3: 그렇죠.
4: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과두적 리더, 예. 이런 사람들이 주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거까지 왔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도 이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3: 예.
4: 그럼 이 경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장치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드로숑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구성원들이 얼마나 교육되고, 그래서

0: 정상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과두지 경향은 많이 제어가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얘기를 했던 그 심의할 수 있는 정보가 제때 제공이 되고 그 관리가 되느냐 심의 이런 구조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의 퍼포먼스가 엄청 다르더라.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최근에 이제 그 뒤에 논의들도 보면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현대사회 변화나 매체 환경 변화 때문에 네. 진입 장벽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거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개념어들을 써요. 낮추고 반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들어올 때 다양한 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말하자면 그 중요한 지위로 올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예. 있을 수 있고 예. 내가 원하는 정책을 그 저기 투입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나 화가 났어 이러고 일종의 그 표출적 인센티브를 가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시기에 들어오더라도 다양한 인센티브의 구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1: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른바 과두제의 어떤 그 폐해를 당원 주권의 강화가 제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그게 예. 제어의 장치가 될 수 있다.
1: 있다라고
0: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그 정당 연구를 했을 때 그런 시스템이 잘 된 곳에서는 이 과두제 경향의 문제가 완화되어서 나타나고
1: 그런데 어제 그렇다. 말씀하신 대로 심의 의결 경우에 추인 투표용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이게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0: 격화되는 거죠.
1: 오히려 더.
2: 예, 그러니까 포괄정당 우리가 포괄정당 이야기했잖아요. 예, 지금 한국이 예. 어느 정도 포괄정당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고 양당제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예. 이 포괄정당에서는 과두제가 더 노골적이고 그리고 덜 오히려 덜 은폐된 형태로 튀어나와 버리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대중정당의 형태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관료제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료 당뇨 뭐 이런 식으로 우리서 지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1: 예.
2: 예. 그런데 이제 조직이 계속 커지고 전문성도 커지고 이제 그러면서 소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과두제의 철칙을 강화하는 그런 현상으로 더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계속 어떤 현상이 생겨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려는 권력 욕과 그리고 대중들은 그들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욕구가 계속 맞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거는 정치의 일반적이지만 요즘 더더욱 그런 건 뭐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빨라서 잠시만 눈을 떼면 뭔가 바뀐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신속성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불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정치 지도자와 그 급급에 있는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훨씬 더 심화되거든요.
1: 여기서 하나만 예.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예를 갖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화당이라고 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정당이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라는 한 사람 그다음에 당의 어떤 그 일상 조직에서는 빗겨나 있는 마가라는 세력. 이 두 존재에서 공화당이 완전히 이렇게 처참해져 버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점은 질문은 대표 이른바 1인 지배 정당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익숙한 게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 조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정당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0: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 뿌리의
1: 문제,
0: 뿌리 조직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그 압력으로부터 훨씬 버티는데 안 그런 데는 팍팍 가더라. 이게 그래요?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
1: 그럼 트럼프 이전에 공화당도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0: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1: 그렇다.
0: 그러니까. 그래서 공화당에 사실은 트럼프의 로컬 뿌리는요. 이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라든지 여기에서 마가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번에 이제 올해 그 독일에서 지방선거 악신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거기서 이제 AfD 그러니까 독일을 대한당. 위한 대한당이 엄청 선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어디냐면 구동독 지역이에요.
1: 맞아요. 예.
0: 그러니까 요는 뿌리가 약한 곳을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먼저 잠식해서 들어가고 그곳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 권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그 트럼프와 마가가 마치 왜 표피적으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공화당을 먹어버린 것 같잖아요.
1: 그건 아니죠.
0: 그렇지만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 미국의 어떤 주단위에 있는 뿌리 조직들이 공동화된 거예요.
1: 네.
0: 그 공동화된 자리에 약한 곳을 먼저 극우들이 치고 들어간 거고
1: 네.

0: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당이 공천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뿌리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표로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기만 있으면 그 자리를 가져갈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 트럼프가 2016년 당선될 때 그 선거에서 실제 공화당에서 가장 많은 17명의 대표가 나섰거든요. 그러면 공천권이 당내에 있었으면 이걸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었어요. 걸러내만 있어요. 근데 17명이 다 뛰었고 그리고 꼴찌로 시작한 트럼프가 이걸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당내에서 걸러내는 기능 자체가 없었는데 그 기능이 없고 그들이 등장할 수 있는 문을 어디서 열어줬느냐 소위 말해 예비 경선이 열어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게 원래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비 경선도 없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기반의 튼튼했던 정당의 뿌리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외부인들, 아웃사이더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정당의 기반이 약해졌다라고.
1: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대로 그럼 트럼프는 정당 약화의 원인이 아니라 정당 약화의 결과인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어제 그 진단했던 정당이 유행했던 선거 전문가 정당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결국은 대중적 인기라든지 지명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면 대중적 인기가 높은 한 사람에 의해서 정당이 지배되는 1인 지배적 어떤 경향성은 더 강화되는 거 아닐까요?
2: 예, 맞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그 디지털 플랫폼 전당을 얘기를 했던 이 포데모스나 오성 운동이나 다 사실은 이제 선거의 결과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의석을 상실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독일의 해적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는데 체코 해적당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 정당 노선을 포기해요.
1: 그래요?
2: 그리고 그 전통적인 정당의 지역위원회 조직 모델들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이 매체 환경이나 기술 환경을 쫓아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당의 조직 기반 자체가 공동화되고
1: 그렇죠.
2: 그다음에 리더하고 그 일반 지지자 당원 사이가 직접적으로 뚫려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정당은 이 리더 한 사람의 성패에 따라 가지고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조직이 되어버린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반대로 이 체코 해적당은 조직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턴을 한 거예요. 또는 이제 대만의 민진당 같은 경우가 또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디지털 플랫폼 이런 부분들에 앞서갔거든요. 근데 이제 민진당 같은 경우가 이 그 공직 후보자 경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 지지자 경선으로 열어버렸어요. 100% 열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민진당이 엄청나게 쇠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일정하게 훈련되고 정체성을 공유하는 어떤 당원들의 구조가 아니고 그 여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든 아니면 아까 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방식이든 다 열어버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리더에 의해서 당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런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노선을 선택한 정당들은 대체로 한 10년 안에 그냥 리더의 성격에 따라서 가드라는 거예요.
1: 또 하나 여쭤볼 게 그 한 1인에 의해서 그 야기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개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당 조직 전체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당 조직 안에서 개파가 형성이 되는 이거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친땡 반땡 하면서 인물을 중심에 놓고 인물과 친소 관계에서 개파가 형성되는 이 현상 결국 이것도 그 인물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 인물의 영향력에 음덕을 받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그 욕망 내지 동기가 개파로 나타나는 그러면 인물 요인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정당 내부 구조 속에서 훈련된 어떤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당선이 된다. 이것보다 그냥 위에서 힘센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고 인기 있는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면서 당선이 되고
1: 공천권도 연결되고
0: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게 당내에서의 어떤 민주적 절차나 당내의 역량 강화나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계속 내가 지도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선택은 이거밖에 없죠. 지금 떠 있는 태양을 따라갈 거 아니야.

0: 떠오르는 태양을 따라갈 거냐. 정말 이거 선택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예, 예.
1: 그걸 알면 선택이 쉬운데 알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지. 언제 질지 모른다는. 예, 예. 그죠?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거는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팬덤이라고 하는 이 현상들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누가 떠오르는 태양이냐, 이걸 이제 지지 보는 게 결국 누가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예.
1: 네, 그러니까.
0: 팬덤을 가지고 있는 거가 핵심이니까 자꾸 정치인들은 그 팬덤을 따라가게 되고, 그 팬덤과 연결된 디지털 뉴미디어를 따라가게 되고.
1: 네.
0: 예, 뉴미디어를 따라가면서 소위 말해 이게 정치가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당의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는 팬덤과, 그리고 그 팬덤을 지지, 팬덤을 유지하고 또 지지하고 형성하는 바깥의 뉴미디어가 이걸 질서를,
1: 맞아요,
0: 만들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니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정당은 제왕적 총재 시절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래서 삼김 시대의 정당은 누가 보더라도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통민당,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김종필의 공화당. 근데 지금은 그런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거의 영속적으로 지배하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발전한 거죠.
1: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죠.
2: 그리고 그 이제 총재 정당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그게, 네, 이제 정당의 형태로 보면 보시즘 정당이거든요. 보스 정당. 보스.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이 그 영국에서도 처음에 정당의 등장은 보스 정당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의원의 정당이 되는 거고,
1: 예,
2: 이게 대의원의 정당이 되는 거고,
1: 예, 예, 예,
2: 이렇게 이제 쭉 간 거든. 우리도 지금 그 경로를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1: 예,
2: 그 유럽 정당과 다른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에,
1: 오,
2: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들보다 훨씬 낫다.
1: 쉽게 말하면 발전 도상에 있다?
2: 예. 그러니까 오, 가능성의 영역은 아직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1: 예, 예,
2: 보는 편이거든요.
1: 예, 예.
2: 분명히 우리도 지금 그런 이제 보스 정당에서 의원 정당, 대의원 정당, 지금 당원 정당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 모델의 이제 경로에 있어서 이 나쁜 당원 정당으로 가면은 국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1: 그래요?
2: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시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그 추인 투표형 모델로 국힘이 훨씬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라는 게 저는 그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인 1표로 먼저 채택한 것도 국민의힘이었고요.
1: 예.
2: 그쪽이 훨씬 빨리 갔어요.
1: 어.
2: 그랬는, 그러니까 채택 시점 자체가 거긴 2014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딱.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그 모든 이제 정당의 운영 모델이 다 추인 투표용으로 간 거예요, 지금.
1: 네, 네, 네.
2: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윤석열의 당선이고,
1: 예,
2: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이제 집권이었던 거예요.
1: 예, 예, 예.
2: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한 4, 5년 시차가 있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적용, 저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다면 적용로가 아닌 경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의 탐색지가 있는 거죠.
0: 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국힘 쪽에서 이제 1인 1표제 먼저 갔다 그러면 아, 저기가 민주적이었나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2008년에 돈봉투 살포 사건 전당대회 때 요거 때문에 1인 1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의원들이 표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당선되고 싶은 사람들이 돈봉투 뿌렸다가 이게 발각이 되고 재판받고 유죄 받고 하면서 1인 1표로 넘어간 거라 아주 뭐 민주적인 어떤 의도를 따라간 길은 아니다.
1: 그러면
0: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네, 예. 정당 운영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미디어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매체형 변화가 굉장히 크죠.
1: 그렇죠. 결국 한 개인이, 그러니까 인물의 어떤 지배력이 커지는 것은 인물의 영향력을 따라간다는 건데, 인물의 영향력이 결국 어디서 오느냐? 대중적 지지에서 오는데,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이 미디어다, 통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위험한 게,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지금 팬덤 정치의 다른 이름은 저는 소비자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리더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 네,
0: 사실은 그 리더가 그 소비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의도한 걸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소비자들은 다른 상품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다른 리더를 바로 선택해버려요. 바로 버려버려요.
1: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이 있어요. 예. 교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노예였더라.
0: 그러니까. 아,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너, 소비자.
2: 너, 너무 자극적입니다.
1: 그런가요?
0: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소비자 정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자기가 리더인 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소비자들은 계속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옵션을 금방 찾아서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덤 리더가 한번 되고 나면 이 팬덤 리더는 자기 팬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이제 자기 권력이 유지가 되고 자기 위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정당의 구조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영향력을 진짜 발휘하는 건 누구냐? 이 팬덤들의 정신과 마음을 마음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정보를 주는 뉴미디어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2: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제 이것도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 그 저기 나온 한 연구자의 정확한 이제 멘트인데 이런 현상에 대한 제어 방법이 뭐가 있느냐?
1: 있대요 그런 게?
2: 라고 그 저기 논문의 말미에 네.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강력한 제어 방법은 낙선이다.
1: 아,
2: 그러니까,
1: 예,
2: 네, 그, 예, 네, 그러니까 이 그들의 이제 어쨌든 이게 그 권력의 관계가 그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 관계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이분은 여기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다가 이 연쇄고리가 팍 끊어지는 시점이 네. 선거에서 낙선하는 거라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김만곤 교수님이 이제 포퓰리즘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 대중 추수주의다, 대중 영합주의다 이미 그 용어에 함축이 되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0: 예, 뭐 결국은 이제 그런데 사실 약간 다른 점은 뭐냐라고 하면요, 이게 대중 영합주의라고 하는 포퓰리즘과 팬덤은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죠.
1: 어떻게 달라요?
0: 이게 포퓰리즘과 이게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포퓰리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 그래서 죽은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죽은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했던 걸 해요.
1: 네.
0: 그런데 팬덤 정치의 형식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살아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들 지지를 바로바로 보내서 그 지지가 바로바로 산출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가 원하는 어떤 비전이 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비전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비전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야 되는데
1: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0: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방향이 다릅니다.
1: 조금 전에 예. 서복근 교수님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낙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팬덤 정치 메커니즘상 낙선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 과제가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이 그 사이클 안에 들어있는 정치인은
1: 네.
2: 선거에서 선출 공직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2: 선거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낙선을 하게 되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 이 정치인하고 그 팔로 그러니까 지지자 집단 사이에 링크가 깨지는 거예요. 일단
1: 그렇죠, 그렇죠.
2: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다른 방식으로 재조합될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무한정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기적인 선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주기적인 선거에서 끊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 화무시비롱이다 이 얘기죠.
0: 저는 사실 이게 낙선이 현실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은 품어지고요.
2: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해야 한다. 아니고
1: 어차피 그렇게 예. 정리된다.
2: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클의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다는
1: 근데
2: 거예요.
1: 그런데 그렇게 정리되기 전에 정반대의 상황.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는데 당선된 자리가 대통령이면 어떻게 되느냐.
0: 뭐 이게 이제 대통령이면 다음 선거에 나올 데가 없으니까 대통령의 임기로
1: 그렇게 되는
0: 이제
1: 겁니까?
0: 팬덤 정치가 끝나는 거죠.
1: 그런데
0: 예,
1: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 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사실 이거거든요. 요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데 결국 정당 운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는가. 이것도 정당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서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3부에 이 문제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2, 1,
3: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5: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8: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0: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2: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3: 신한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 정당과 민주주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복경 더 가능 연구소 대표 그리고 김만권 경희대학교 학술 연구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점에 도달을 했는데요. 정당의 리더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 정당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좀 짚어야 되는데 비교를 위해서 내각제일 때는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서 어쩌면 정당이 정부를 통제한다. 약간 단순화한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는 완전히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바로 직접을 내각을 그 통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내각을 통하라는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통령과 정당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게 상당한 과제인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2: 이게 원론이라고 말을 할 게 없어요.
1: 껀덕지가 없어요.
2: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지구상의 대통령제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처음 만든 게 미국이에요.
1: 그렇죠. 사실.
2: 그런데 미국은 당대표가 없어요.
3: 맞아요. 없죠. 예. 정국위원회 위원장만 있는데 뭐 사실 당대표가 아닙니다.
2: 없어요. 그러니까 상설적인 당대표라는 포지션 자체가 미국은 없어요.
1: 네.
2: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의 원형인 미국에서는 이 모델에 준하는 설명값이 없고요.
1: 뭐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2: 그리고 이제 한국 있고 아니 뭐 유럽 가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를 일종의 세마 그러니까 그 준 대통령제
1: 이원 집정제라고
2: 우리나라를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통령하고 총리가 소속 정당이 같은 경우도 있고
1: 다른 경우도 있고
2: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하고 총리가 권한을 나누고 있는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나라들도 꽤 있거든요. 그 이제 그런 경우들을 놓고 봤을 때 네. 대통령하고 당대표 사이에 긴장과 갈등은 다른 나라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도로 결정되기보다 그 시기의 특성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때 달라요.
2: 달라요가 많은 거예요.
1: 예.
2: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 강할수록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집권당

0: 당의 대표인 경우에 있어서는 갈등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워낙 세 권한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반면에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적으로 좀 분산돼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당대표가 개길 여지가 생기잖아요.
1: 네. 네. 이런 개길에 따옴표 치겠습니다. 네. 네. 네.
0: 이런 경우 이제 상호 견제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수평적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도 기존에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 유럽하고 한국, 뭐 아시아 지역에 사는 이제 29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 제도 연구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실제가 아니고.
1: 그렇지, 그렇지.
0: 예. 그래서 이제 제도 연구의 결과로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하더라라고 분석을 하면 여기 또 반론의 논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안 그렇더라 아마.
1: 그러면
0: 이런 게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제 운영의 문제는 필요하다 시점. 상에 있어서의 조건 변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2: 딱 하나만 더 첨언 해드린다면 이게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한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적인 현상이에요.
1: 아, 그래요?
2: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그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사실 우리로 치면 억지로 끼워 맞추면 당대표예요. 그런데
1: 그렇죠.
2: 대통령의 아바타예요.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갈등할 여지가 없어요.
1: 네.
2: 실제로는 갈등할 여지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투표나 선거로 들어가면 전국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자체가 주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차라리 힘이 더 세요. 주지사가 차라리 더 힘이 셉니다.
1: 예.
2: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주지사가 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랑은 정말 맥락이 다르고 그래서
1: 예.
2: 같은 대통령제라고 우리 걸 끼워 맞춰서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1: 예.
2: 이거는 정말 잘못된 비교입니다.
1: 예. 그래요?
2: 정말 우리적인 현상입니다.
1: 근데 그러면 우리의 경험으로 국한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당청 갈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뉴스가 됐고 막 여러 현상이 나타났던 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당청 갈등이라는 어떤 용어가 하루도 안 빼놓고 사실은 뉴스를 장식을 했고 그때 그 김근태 보면 계급장 떼고 붙자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막 했었던 거와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누군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전 대표를 몰아내고 누군가를 앉히려고 했던 이 과정 어쩌면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 대통령의 마인드나 당정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0: 그 전에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 놓고 보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튀어 했잖아요.
1: 나르샤.
0: 나르샤. 아,
1: 옥새 들고 나르샤.
0: 나르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약간 이제 일반화를 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 에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1: 네.
0: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까지를
1: 예.
0: 놓고 보면
1: 예.
0: 안 나타났단 말이야.
1: 아, 그런 현상이?
0: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보면은 박근혜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왜 그 당내 야당이라고
1: 네,
0: 했죠. 그러니까 포지션상 박근혜 전 의원이 당대표였건 아니었건 상관이 없이.
1: 개파의 수장이었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일종의 견제를 네. 했던 게 그 시기까지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나서
1: 예.
0: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개파의 수장으로 그 갈등한 게 아니고.
1: 맞아요. 예, 예.
0: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종의 그 당을 직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1: 일종의 저항.
0: 소극적 저항.
1: 그죠. 네.
0: 예, 형태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정당의 계보로 놓고 봤을 때 이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대통령하고 당대표의 관계 질서의 변화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1: 그래.
0: 국민의힘 계열 정당으로 놓고 보면
1: 수직적으로
0: 그렇죠. 수직 계열화가 되고 소극적 저항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관계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을 놓고 봤을 때
1: 예.
0: 앞서 말씀하신 그 당청 갈등이
1: 예.
0: 이제 노무현 정부 때
1: 예. 예.
0: 근데 냉정히 말하면
1: 예.
0: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당내 다수파가 아닌 상태로 대통령이 됐어요.
1: 맞아요. 예.
0: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 그 이전까지 당권을 가지고 있던 다수파와 대통령이 된 소수파 사이의 갈등의 성격이 컸습니다. 그 당시.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놓고 보자는 거죠.
1: 네.
0: 지금 요 직전에 문재인 정부 시기하고 비교를 하면은 잘 되는데요.

0: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당내에 당권파인 상태에서 집권하셨어요.
1: 그렇죠. 개파라는 것도 없었죠. 사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0: 예. 예. 그때는 이 문제가 안 나타났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당대표도 하시기는 했는데
1: 네.
0: 당내의 다수파의 포지션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1: 그래요?
0: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내 다수파가 아닌 상태에서 집권에 이르러 가지고 갈등을 겪는다라는 성격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갈등하고 비슷해요.
1: 이른바 이제 주류가 아니었다.
2: 주류가 아니다.
0: 그렇죠.
1: 오히려 이제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0: 예, 예. 예. 그런 이제 일종의 당 내부에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네. 당 내의 다수파와 소수파
1: 네.
0: 또는 주류와 비주류는 계속 바뀝니다.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주류가 교체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항상 적응의 갈등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적응의 갈등기를 겪지 않은 채로 집권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종의 힘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적응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적응기를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새천년민주당 안에서 적응을 못하고 열린우리당이 분당이 돼버렸잖아요.
1: 그러니까 힘으로부터 비롯되는 질서의 재정립.
0: 그렇죠.
1: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0: 그래서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갈등의 관리 능력이라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0: 예.
1: 근데 정당이 어떻게 운영되란가라는 여기에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면은 대통령은 집권 여당을 통해서 어떤 국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어쩌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어떤 접근법이죠.
0: 그렇죠.
1: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 그래서 동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정당을 쉽게 말하면 어떤 거수기 삼으려고 하는 어떤 까딱하면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제어하면서 정당이 민주주의를 운영을 한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0: 예, 대통령제에서 이 대통령이 집권당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1: 네.
0: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는
1: 그러니까.
0: 어느 대통령제 국가에서든 간에 굉장히 그 뭐지 일상적 긴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여기에서 이 균형을 만들어낼 때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게 뭐냐면 정당의 제도와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앞에도 얘기를 했듯이 정당이 일상적으로 이 정책적인 심의 토의 기능
1: 네.
0: 또는 결정의 권한을 분산해서 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서로 견제하고
1: 네네네.
0: 이게 작동하는 조직에 있어서는
1: 네.
0: 직할을 하려고 하면은 몇 단계의 거부권들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제도로 작동하는 정당일수록 직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단계를 넘어 가다 막히니까. 근데 그렇게 제도화가 안 돼 있고 뻥 뚫려 있는 조직에 있어서는 한 칼을 휘두르면 확 휩쓸리게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결국은 이제 그 견제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정당이 얼마나 제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2: 실제 이제 그 뭐 이게 미국하고 등치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정당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사실 정당에 속해 있는 모든 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훨씬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1: 거의 단독 플레이 많이
2: 예,
1: 하죠.
2: 예, 단독 다 단독 플레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 있는 보좌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직접 그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역할이에요.
1: 오바마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받았다면 예,
2: 실제로 보좌관들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다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과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정당의 역할을 하면 되고
1: 예.
2: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보좌실과 그다음에 의원실 간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제도적 채널이 열려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이 어떤 방식으로 열려 있는가 했을 때 이게 이제 당대표식으로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독립성을 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당 민주주의에서 맞냐 안 맞냐의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2: 왜냐하면 정당의 일관성이나 정책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모든 정당의 대표들은 정당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이기도 하지만 지역구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신이 있다고

0: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정당과의 어떤 대표를 통해서 단독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대통령도 의원 우리도 의원 하나하나와 설득을 하고 어떤 정책이 있어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좀 뭔가 전환하는 제도적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1: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다시 진단을 하면 이건 당청 갈등이라고는 용어를 쓰기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중수청장 인선의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방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통령의 생각과 민주당 일부 어떤 그 당원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게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방지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재개가 되는 건데 앞서서 이제 그 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금 강령을 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강정책을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갑자기 돌발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그러면 조정할 것인가. 사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반화하기는 참으로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검찰개혁이라고 만약에 한 예만 들면 이거는 예견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미리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2: 사실 검찰개혁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겪고 있는 일종의 내적 갈등 이런 부분들은 치러야 될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거쳐야 되는 거다.
2: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가본 길이에요.
1: 그렇죠.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결과를 알 수는 없어요.
1: 원래 정책이 그런 거죠.
2: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 큰 병을 치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지금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책 결정 쪽에서는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가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갈등의 비용이라고 하는데 갈등의 비용이 너무 커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천연이 돼, 그러니까 지연이 돼버렸어요.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아주 오래.
1: 맞아요.
2: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갈등의 과정이 관리되지 않고 버려진 채로 시간이 오래가면 네. 굳어져버려요.
1: 예.
2: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굳어진 갈등이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은 성과로 검증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저거는 그러니까 그 협상? 네. 뭐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인사권 문제, 뭐 중수청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비교적 짧은 기간에 등장을 하는 거고 아마 이 이슈가 끝나면 또 다른 이슈로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1: 그렇겠죠.
2: 근데 그 비하인드를 끄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 리더십에 대한 일종의 그 힘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방식이 상당 기간 될 거다.
1: 계속 될 거다. 근데 네. 한 가지 그 현상적으로 대별점이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 나타나는 당청 갈등의 양상과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나타나는 당청 갈등의 양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2: 네.
1: 경험적으로.
2: 맞습니다.
1: 예를 들어서 당청 갈등이 많이 심했던 노무현 정부 때 파병 문제라든지 한미 FTA 문제라든지 지금의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공개돼요. 그리고 공개된 그 공간에서 격렬한 논쟁이 전개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된가 정리가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별로 공개가 안 되고 아까 수직계열화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하려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져버리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놓고 보면.
0: 아니 뭐 그 결국은 어느 정당에 좀 더 민주적인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는가 가 오히려 이제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그 양상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비난하건 민주당 쪽에 좀 더 민주적인 채널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저는 오늘도 서복경 선생님 옆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당 정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정치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정치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냥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정당 정치 당연히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싸우는 거 때로 어떤 싸움은 치러야 될 비용이 있다. 그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치르는 거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지켜보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잖아요. 사실 저도 정치학 공부했지만 지켜보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당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 걔네 싸우는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히 싸우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또 마무리가 돼.

0: 그리고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
1: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있어. 그리고 싸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반드시 어떤 싸움에는 치러야 될 비용이 있고 그리고 그걸 치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네네네. 부분도 있거든요. 예.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비용을 치르고 있는 단계인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저 따라서 갑자기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아 맞다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옛날에 안 답답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답답할까 생각해봤더니 그 정신을 잃어버렸네요 제가. 네, 그 정신을 잃어버렸네요.
1: 서 교수님이 네.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그 김만권 교수님의 말씀에 약간 뼈도 있는 것 같은데.
2: 네. 네, 그 뼈가 아주 굵은 뼈가. 근데 이제 그 되게 중요한 저기 함의를 주신 건데 네. 저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글로벌한 맥락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게 네. 우리만 이상한가? 근데 다른 나라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은 상태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래도 조금 위험도가 낮아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긴 역사적 관점에서 네. 다른 나라를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막 정당 정치 역사가 100년, 150년 된 나라들 봐라 얼마나 안정적이냐. 갈등 관리도 잘 되냐. 우리나라는 너무 짧아가지고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100년, 150년 된 나라가 휙휙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네.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민주주의에서는 10년 전에 잘 나갔다, 100년 전에 잘 나갔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1: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 다른 시대니까.
2: 다른 시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민주주의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1: 그렇지.
2: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내고 실천적인 노력의 방법을 찾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나갈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제 존 듀이적 관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1: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3부 시작하면서 당청 갈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이 용어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당청 간에 뭔가 다른 소리가 나오면 엇박자, 혼란상, 분열상, 갈등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주로 언론이. 근데 어찌 본다면 이견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입장이 표출이 된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오히려 그 과정에서 조정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2: 만약에 그게 없다면 네. 윤석열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2: 예, 요는 그 갈등의 과정들이 사실은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 갈등은 정상적이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갈등을 둘러싼 주변의 양상들이 네. 굉장히 거칠다는 거예요.
1: 거칠다. 방식이.
2: 그렇죠. 언어도 세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도를 하거나 또는 평론을 하시는 분들도 마치 큰 난리 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기실 당청이 항상 똑같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수직 계열화돼 있거나 예. 아니면 대통령 허수아비거나.
1: 그렇죠.
2: 그렇죠? 네. 이 경우가 아니고 이 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과 정당이라는 조직의 수장인 당대표 또는 리더십 자체가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하죠. 그러면은 서로 일정한 방향에 뭐 조용하게 조율할 수도 있고 시끄럽게 조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후진적인 모습이 어느 순간에 보면 요즘은 좀 아니지만 정권이 위기에 몰리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면 아, 대통령하고 탈당해라.
2: 그렇죠.
0: 아, 정말 후진 겁니다. 예.
1: 정말 후진적인 모습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2: 그리고 비대위 구성하고.
1: 그렇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야말로 청산적인 방법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정당과 민주주의 이야기를 좀 쭉 풀어왔는데 이제 총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틀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서복균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날선 비판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정당이 다른 나라 정당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계속 깔면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읽은 게.
2: 네.
1: 희망이 있다?
2: 예.
1: 그 희망의 근거로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2: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성의 공간을 찾는 실천의 노력이 있는가 없는가거든요.
1: 네네네.
2: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천하는 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되냐면은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실천이 모색돼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 뭘 해야 되느냐로 관심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저는 관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0: 이제 평론을 하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헤겔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의 날개를 편다.
1: 맞아요.
0: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존 드위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지식의 역할, 학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항상 끝나고만 하면 맞아요. 어떻게 하냐.
1: 한쪽에서 이제 지식의 역할이 결국 합리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0: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다 역할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긴 텀으로 놓고 보면 평가도 해줘야 되지만 당대에 구체적으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1: 네.
0: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라는 실천의 지점을 도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비교의 관점이나 또는 이제 통시적인 관점
1: 네.
0: 이런 부분들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무튼 발전 도상이 있다.
2: 네. 그리고 뭐 하나 보태자면 저 정치사상에서 뭐 제일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마키아벨리죠.
1: 네.
2: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체제여야 외부의 충격에도 강하다.
1: 아, 그렇죠.
2: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갈등을 끊임없이 다루어가는 체제로서 사실 우리가 그 위기 관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보지 볼 필요가 없다라는
1: 네.
2: 것들. 그리고 네. 저도 그거에는 동의해요.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다.
1: 양호하다.
2: 야, 양호하다.
1: 오,
2: 예. 예, 전 세계가 진짜 나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실망스럽게 들으셨다고 한다면 맨 끝에는 그냥 아 그래도 우리가 좀 낫대 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1: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지지고 볶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0: 네.
1: 지지고 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예.
1: 지지고 볶은 결과 요리가 나오면 그건 생산적 과정이고
0: 예.
1: 태워버리면 그게 소모적 과정이고
0: 거고.
1: 지지고 볶는 양상은 중요한 게 아니다.
0: 예.
1: 끝점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이틀에 걸쳐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집 2부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추석 특집으로 진행했던 정당과 민주주의 특집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0: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026년 한가위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평소보다 지갑이 좀 더 쉽게 열리기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돈 주고받을 일도 많은데 또 한쪽에서는 은근히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이런 명절 풍경에도 사람의 심리와 선택을 설명하는 경제학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용돈과 선물, 명절 소비에 담긴 사람들의 심리를 행동경제학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추석 특집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김나영 경제전문작가 모시고 추석 풍경들 속에 숨어있는 행동경제학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아, 뭐 재밌을 것 같네요.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7: 예, 우리가 추석에 하는 다양한 행동들, 뭐 여러 가지들 있죠. 뭐 인사도 다니고 선물도 사고 뭐 용돈도 주고 뭐 그런 등등이 네. 다 알고 보면 이 행동경제학의 결과물들을 반영하는 거다. 이것도 다 경제학의 이론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다. 그런 얘기라면서요?
9: 완전 보통의 경제학에서는 예.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경제학 속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람을 연구를 해서 유혹에도 흔들리고 또 비합리적으로 행동도 하고 예.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고 세일한다 하면은 필요 없는 것도 사고 그러잖아요. 명절에는 평소보다 더 돈을 많이 쓰게 되기도 하고요.
7: 아, 그 세일할 때는 필요 없는 거를 자꾸 사게 되는 것도 그것도
9: 어쩐지
7: 이제
9: 이득을 보는 것 같고
7: 안 사면 손해일 것 같고.
9: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좀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좀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험으로 통해 가지고 패턴을 좀 보고 어떻게 교정하면은 좋을까 이런
7: 그런 게 행동 경제학이다.
9: 네.
7: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런 거 더 많이 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뭐 그냥 소수예요? 경제학

0: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1: 그래도 점점 많아진 것 같고 네. 2017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또 리처드 탈러가 넛지 쓰신 분이 받았거든요. 아하, 예. 그분이 항상 이제 처음에 많이 얘기하는 게 본인이 이제 파티에 초대를 사람들을 했는데 칵테일 파티니까 캐슈넛을 좀 놔뒀대요.
0: 아, 땅콩 같은 거.
1: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캐슈넛을 너무 많이 집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 할 수도 없고 은근슬쩍 이렇게 치워버렸더니 네. 사람들이 고마워하더라.
0: 아, 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는데 치워줘서 고마워.
1: 어, 네네.
0: 근데 그거를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치워야 안 먹게 되는 거고 그거를 고마워하고 우리 추석에도 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0: 참 그런 게 있어요.
1: 네.
0: 그럼 뭐 추석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 행동들도 네. 행동 경제학적으로 보면 저게 다 이유가 있고 이론에 맞는 거고 또 저렇게 네. 분석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1: 네.
0: 그 추석 때는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1: 네, 뭐 그렇죠.
0: 당연할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다만 이제 쓸 때 쓰는 게 아니라 느낌이 추석 때는 예를 들면 고기를 하나 사더라도 어차피 선물할 거 아니고 우리끼리 먹는 건데도
1: 네.
0: 괜히 더 비싼 고기 사게 되고
1: 네.
0: 추석이 뭐라고.
1: 맞아요.
0: 그런 과일도 괜히 비싼 과일 한 번 또 사 먹게 되고
1: 네.
0: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은 이름표가 없는데 우리 마음속 통장에는 이름표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뭐 생활비, 비상금 이런 식으로 있지만
0: 예.
1: 그러니까 추석에 쓸 돈은 어쩐지 많이 써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 내가 뭐 100만 원을 쓰겠어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는 그냥 그 안에서는
0: 그냥
1: 마음껏 쓰게 되는.
0: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비 아껴 쓰던 모드가 띠킥하고 바뀌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렇죠. 추석 서랍은 또 특이한 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니까 하면서 더 손이 많이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때 뭐 평상시에 뭐 배송비 3천 원 아까워가지고
0: 네.
1: 막 살까 말까 막 이러던
0: 그렇다니까요.
1: 사람도 조카 용돈은 더 많이 5만 원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10만 원도 주게 되고.
0: 네.
1: 그렇죠.
0: 네. 가끔씩 제가 어떤 그 선택을 하면서 돈을 푹푹 쓸 때 보면
1: 네.
0: 가끔 있거든요. 가끔.
1: 네, 네.
0: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큼. 그런 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아낀 푼돈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많이 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추가하는 게 되게 작게 느껴지거든요.
0: 아,
1: 그런 것도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정말 그러니까 저도 뭐 의자를 하나 바꿔야 된다. 뭔가 망가져서. 뭐 그러면 그거 바꿀 때는 의자가 뭐 몇십만 원 하면 너무 비싼 것 같거든요.
0: 네. 예.
1: 그런데 그러니까 막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상,
0: 식탁
1: 다 바꿀 때는 그게 뭐 얼마 추가돼도 그냥 굉장히 그냥
0: 거참.
1: 더 많이 쓰게 되죠.
0: 그런 경우가
1: 네.
0: 있고. 교수님도
1: 네.
0: 그렇군요.
1: 네. 저도 그렇습니다.
0: 자.
1: 네, 1년에 한 번 일해서 많이 쓰는데 1년에 한 번이 되게 자주예요. 추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설도 있고.
0: 설도 있고 뭐 누구 생일인데
1: 그쵸. 무슨 기념일인데. 결혼식도 있고 누구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것도 프린스턴 대 에비게일 서스먼이라는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각각 이제 특별한 지출들 있잖아요. 그런 걸
0: 예.
1: 생각하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특별한 날인데 해가지고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다 더해보게 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1년에 지출이 많았어라고 하면서 놀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달력을 딱 1년치를 봐서 다 행사비를 모아보는 게 필요하다.
0: 다 똑같구나.
1: 네, 네.
0: 추석 때는 또 오랜만에 만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카들 그러면 용돈 주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네.
0: 요즘에는 현금 잘 안 준비하니까
1: 네.
0: 뭐 톡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송금도 해주고.
1: 네, 네.
0: 그러지만 어떤 분은 야 그런 거 줄 때 꼭 그렇게 그 지폐로 바꿔서 봉투에서 넣어서 주는 게 훨씬 효과 있는 거야.
1: 지폐.
0: 똑같은 거 하더라도 뭐 계좌 이체를 해주면 아무 소용 없어 그러시던데.
1: 네, 네.
0: 그것도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1: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계좌 이체를 그냥 해서 주고 말면 그게 그냥 섞여 버리잖아요. 다른 돈이랑.
0: 아, 받는 분 계좌에는
1: 네, 네,
0: 그냥
1: 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따로 선물을 받은 느낌이 잘 안 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또 이모가 이렇게 뭐 써 가지고 이렇게 주면 이거는 정말 따로 받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0: 예.
1: 사실 카드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
0: 아, 그렇죠.
1: 현금 주면 또 불편해하거든요.
0: 아, 그거를 이거 어떻게 따로 쓰라고?
1: 네.
0: 다시 입금을 시키고 써야 되는데.
1: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2023년에 연구가

0: 가 있더라고요.
1: 어머나.
0: 근데 이게 전자상품권하고 실물 기프트카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예. 이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쩐지 전자로 주면 느낌이 안 날 것 같다.
1: 그렇지, 뭔가 전자라고 하면 상막해.
0: 성의가 없는 느낌?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0: 붙일 수 있다.
1: 오히려 현금 주는 게 불편하겠구나 요즘은.
0: 요즘은 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예. 반드시 이거는 너는 이거 맛있는데 먹는데 써라라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줘라.
1: 아, 네. 잘못하면 그냥 계좌에 쌓여서 네. 건지 안 준 건지 네. 티도 안 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에서도 가끔씩은 이제 명절 상여금, 뭐 네. 떡값 뭐 이렇게 해서 이름 붙여서 줘요.
0: 네네.
1: 이번 명절 그쵸. 때는 떡값을 뭐 1인당 얼마씩 직원분들께 드리기로 했습니다라든 네. 등등.
0: 네.
1: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냥 월급이거든요.
0: 그렇죠.
1: 심지어는 연봉 협상할 때도 기본급 얼마 드리고 뭐 상여금 얼마 드리고 추석 때 설 때 떡값 얼마씩 해서 총 얼마 드립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떡값 또는 명절 상여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것도 이제 시카고 대학의 애플리 교수가 연구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50를 주면서 한쪽에는 너네 대학 등록금의 환급이 될 게 있어서 환급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쪽은 보너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더 나왔다. 너네한테 그냥 추가로 생긴 거?
1: 네, 학교에서 네. 학생들에게 그냥 주는 거야?
0: 네. 선물. 그랬더니 그냥 등록금에 대한 뭐 잘못해서 환급을 준 거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거의 안 쓰고 쓰는 사람도 조금 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 중에 $9 정도 썼다고 해요.
1: 아, 네.
0: 그런데 이제 그냥 보너스다라고 줬던 경우에는 $22를 썼대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월급에 이렇게 합쳐서 주면 사람들이 그거를
1: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0: 네, 그렇게 해서 잘 못 쓰게도 되고
1: 네.
0: 그런데 이게 떡값이다, 상여금이다 이렇게 주면 그 이름 자체에서도 또 그게 느껴지잖아요.
1: 아, 그거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들인데
0: 네.
1: 이름 바꿔줬다고 또 쉬운 돈이고 어려운 돈이고 그렇게 막 바뀐다는 거죠?
0: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요. 또 하나 있는 게요. 이게 사람들한테 그냥 월급이 있고 또 상여금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요.
1: 예.
0: 그러니까 기쁨은 나눠서 여러 개로 쪼개서 받을 때 더 기쁨이 크대요.
1: 그래서 그러는구나.
0: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손실 같은 경우에는 합해가지고 작은 손실이 막 여러 번 있으면 더 마음이 아픈데
1: 네.
0: 한꺼번에 확 합해가지고 하는 게 더 오히려 덜 아프거든요.
1: 네네.
0: 기쁜 거는 작게 이렇게 많이
1: 그렇게.
0: 예, 하는 게 좋고 또 월급에 그냥 합해버렸다 그러면 다음 달 월급이 깎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손실로 느끼는 거예요.
1: 그래서
0: 네. 다 그냥 추석에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매년 주면 이렇게
1: 네.
0: 딱 계산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월급으로.
1: 아, 그렇죠.
0: 그렇게 하면은 또 좀 덜 쓰게 되는 그런 게 있다고는 해요.
1: 주는 사람 마음, 받는 사람 마음이 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0: 네, 네. 또 회사에서 명절 선물도 주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선물을 사지 말고 돈으로 주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
1: 맞습니다.
0: 네.
1: 그놈의 참기름.
0: 해본 적 있죠.
1: 참치.
0: 네. 그런데
1: 네.
0: 이것도요. 예. 이것도 또 이제 독일의 연구가 있어요. 독일의 본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도서관에서 책 정보를 입력하는 알바를 3시간을 시키고 거기에 어떤 팀에는 7유로를 현금으로 보너스다라고 줬고요.
1: 네.
0: 어떤 팀에는 7유로짜리 보온병을 줬어요.
1: 보온병?
0: 근데 네네. 생산성이 보온병을 준 데서 확실히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1: 왜 그럴까요? 왜?
0: 그게 선물이라고 더 느끼면
1: 아, 그렇다고. 호의가 더.
0: 호의가, 네.
1: 아, 그렇구나.
0: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고르게 하면 만약에 선물도 있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라고 고르게 하면은 둘 다 돈을 받은 팀에서도 생산성이 또 같이 높아졌대요.
1: 아하, 내가 골라서 돈을 했으면
0: 네.
1: 아, 이 사람도 정말 고맙구나
0: 네,
1: 이런
0: 네.
1: 생각이 들어서.
0: 네, 네.
1: 아.
0: 또 신기한 거는
1: 네.
0: 이거를 돈으로 그냥 주는 조건 말고요. 그러니까 고르게 하면은 또 이제 생산성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돈을 줄 때 이렇게 유료를 종이 접기를 해가지고요.
1: 음흠.
0: 셔츠처럼 만들어서
1: 네.
0: 주고
1: 거기에 지폐를,
0: 네, 지폐를 예. 그리고 이 유로를 따로 주면서 거기 이제 써서 준 거예요. 뭐라고
1: 네,
0: 네. 그랬더니
1: 카드를 비슷하게
0: 오히려 더
1: 그걸 더 고마워하더라.
0: 더 고마워해서 더 성과가 좋아졌다.
1: 아, 돈을 주되 이렇게 접어서 주면
0: 근데 그 지폐를
1: 저는
0: 좀
1: 굳이
0: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그런 실험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1: 아, 돈을 그냥 주냐 접어서 이쁘게 주냐 요거 차이에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0: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접는 게 아니라 이제 봉투에 우리가 이제 넣어서 주고 카드 써서 주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1: 하기야 뭐 몇 글자라도 좀 써서
0: 네.
1: 주고 그러면
0: 네.
1: 사람마다 참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그래요. 저는 그냥
0: 네.
1: 그냥 현금으로 주시든 계좌로 넣어 주시든 똑같으니까.
0: 네.

0: 저는 똑같이 느끼거든요.
1: 근데 계좌 이체 할 때는 꼭 그 메시지를 적어야 근데 생각나지 않나요?
0: 그렇죠. 꼭 그 잘 적어야 되는데 그것도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서
1: 그렇죠.
0: 생색도 맞아요. 길게도 못 내요.
1: 네.
0: 아무튼 네. 그렇군요. 언젠가 저도 어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러 갔는데 네. 보통 유튜브 채널은 출연료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네. 독특하게 무슨 선물 같은 걸 하나 주더군요. 가격을 짐작하기 어려운.
1: 네,
0: 그래서
1: 네.
0: 오늘 설명해 주신 대로
1: 네.
0: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
1: 가격을 짐작하기 어려운 선물.
0: 네, 가격을 짐작하기 어려운 선물.
1: 근데 선물 사는 입장에서는 좀 비싼 선물을 사야지 고마워할 것 같은 생각이
0: 그렇죠. 그래서 저도 선물
1: 않나요?
0: 사러 가면
1: 네.
0: 그 제가 평소에 소비할 거면 절대 이거 안 샀는데
1: 그렇죠.
0: 선물용이면 자꾸 이제 위쪽 가격대로 손이 가는 경험 아주 많이 하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1: 네, 대부분 그렇고요. 그게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스탠퍼드 대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플린 교수가 해봤던데요.
0: 예.
1: 약혼한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0: 음흠.
1: 반지를 산 남자들한테 반지가 비쌀수록 상대가 훨씬 더 고마워할 거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0: 아, 산 남자들.
1: 산 남자들.
0: 남자들한테.
1: 네. 네네네. 비쌀수록
0: 상대방이 고마워할
1: 것 같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생일 선물을 줄 때도 좀 비싼 거를 사야 더 고마워할 거라고 느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0: 그러니까 그
1: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예. 않더라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생각을 하면 주는 사람은 사실 받는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거를 다 알 수도 없을
0: 없으니까.
1: 수도 있고 또 가격표밖에 볼 게 없다 보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받은 사람은 가격보다는 이게 나에게 맞나 나에게 쓰임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0: 네. 그래서 선물이 취향을 저격하기가
1: 진짜 어려운
0: 매우
1: 것
0: 같아요. 매우 어렵죠. 네.
1: 그렇군요. 비싼 거에 딱 눈이 가게 되는 이유가
0: 예.
1: 또 식품관에 뭐 이렇게 백화점에도 가고 그러면 비싼 거를 딱 진열을 제일 좋은 데다 해놓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게 딱 보이고 나면 제가 만약에 1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생각했어야지 했는데 막 보이고 진열한 게 막 3, 4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잘 못 사게 되고 15만 원짜리라도 좀 어쩐지 그러니까 그런 싸게 산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게 기준점이 돼버려가지고.
0: 그래서 백화점에서 명절 때 무슨 식품관 같은데 무슨
1: 네.
0: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1: 그쵸.
0: 한우 세트 갖다가 진열해 놓는 이유가
1: 그쵸.
0: 그거를 사가세요라는 효과가 아니라 그 가격표 한번 보고 돌아다니세요라는 뜻이구나.
1: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되게 싸게 느껴지잖아요.
0: 그러면 절대 5만 원짜리에는 지갑을 못 열고
1: 네.
0: 다 높은 가격대로 가게 되니까.
1: 네.
0: 야, 또 그런 효과가 있었네요.
1: 근데 한우 세트 되게 큰 거
0: 네.
1: 혼자 사시는 분한테 드리면.
0: 사실 이거, 그렇죠.
1: 그렇죠.
0: 뭐 어떻게 먹어요.
1: 네.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0: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1: 네.
0: 그 백화점도 그거 팔 생각으로 해놓는 게 아니라.
1: 네네.
0: 그거 가격대를 한번 고객들 눈높이에 앵커링 시켜보고
1: 그렇죠.
0: 자 이제 선물 세트는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알겠지?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요 근처로 자꾸 모여야 돼 라는 그런 네. 신호를 주는 거네요.
1: 네네.
0: 그게 그렇죠. 얄밉지.
1: 그리고 선물을 하게 되면은 그 좋은 차 같은 걸 좀 샀어요. 그러니까 차 하나가 작은데 비싼 거 많잖아요.
0: 예.
1: 근데 그거 하나를 딱 주려고 하니까 어쩐지 좀
0: 맞아요.
1: 허전해 보여가지고
0: 예.
1: 그러면 만 원짜리 머그컵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해서 포장하는 경우 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실험이 있어요. 주는 사람은 이렇게 10만 원하고 만 원에서 11만 원어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은 이렇게 봤을 때
0: 머그컵이
1: 좀 별로인 거면 이게 중간 평균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실험을 한 거예요. 아이팟
0: 괜히.
1: 가지고.
0: 아, 그랬어요?
1: 네네. 아이팟 그냥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랑요.
0: 네.
1: 아이팟에 무료 음악을 하나 다운로드 되는 거를 함께 이렇게 묶었는데 그 음악이 하나 다운로드 된 게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가치를 더 낮게 보더라는 거예요.
0: 아, 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1: 네네.
0: 그럴
1: 네.
0: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야, 그것도 끼워서 주는 것도 조심해야겠구나.
1: 네네. 네.
0: 용돈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용돈 줘야 될 나이가 되다 보니.
1: 네. 그렇죠. 되게 고민 많이 하시죠.
0: 그렇죠. 그렇죠.
1: 조카들 있고
0: 네.
1: 그럼 용돈 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형 동생이 있는데 형네는 아이가 하나예요. 근데 동생네는 아이가 셋이에요. 그럼 형은 그러니까 아이당 10만 원을 준다.

0: 라고 해도
1: 네 그럼 동생네는 30만 원이 간 거고
0: 그렇죠
1: 형네는 10만 원만 간 거니까
0: 근데 사실 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그냥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0: 아이들
1: 1인당 10만 원씩 줬으니까
0: 근데 이게 매번 막 쌓이다 보면
1: 그렇지 형님댁에는 적게 가는 거지
0: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1: 네
0: 사실 집집마다 총액을 맞추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사촌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좀 오히려 좀 액수를 조금 더 적게 우리 합의를 한다거나
1: 네.
0: 그러면 좀 덜 억울하잖아요.
1: 아 차이가 적게 나니까 차라리 그냥 1인당 5만 원씩만 주도록 네, 하자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0: 그렇게 아, 하거나
1: 네.
0: 뭐 용돈 대신에 뭐 다 같이 얼마를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뭐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1: 예.
0: 그러는 것도 그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리고 저는 돈 줄 때도 야, 이번에 이렇게 주면 다음번에도 똑같이 주거나 조금 더 줘야 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얘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앞으로 몇 번을 더 줘야 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올려줄 수 있나 싶어서
0: 네.
1: 처음에
0: 네.
1: 줄 때 얼마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지난 작년에 얼마 줬지 뭐 이런 생각도
0: 맞아요.
1: 들고
0: 작년에 10만 원 줬는데
1: 기대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올해 7만 원 주면
1: 네. 예.
0: 3만 원 깎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손실이라고 느낀대요 사람들은.
1: 네.
0: 그거를 이제 원래 기대를 1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사람은 사실 이득보다
1: 네.
0: 같은 금액이면 손실을 한 두 배쯤 크게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잘못해서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봉투를 작게 주면 너무 손실로
1: 아,
0: 느끼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줄여야 할 때는 뭐 우리가 이번에는 규칙을 뭐 초등학생은 5만 원, 중학생은 7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 집 규칙으로 정했어.
1: 아 이번에 새로 정했어.
0: 네네네.
1: 아,
0: 그러면
1: 네.
0: 이제 새 기준이 돼서 이제 손실이 아니라 이제 규칙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좀 특별히 많이 주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럴
1: 네.
0: 때는 뭐 올해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특별히 많이 드립니다라고 해놓으면
1: 네.
0: 그래도 그게 기준점이 좀 덜 될 수 있는 게 있죠.
1: 아 줄일 때는 그래서 명분을 꼭 만들어줘야 된다.
0: 네,
1: 그냥
0: 네.
1: 조용히 민망하니까 네. 그냥 넣지 말고.
0: 네네. 네. 그냥 일상에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있다가 없어지면 막 회사에서 어떤 복지나 뭐 선물 이런 것도
1: 네.
0: 처음에는 되게 고마운데 나중에는 너무 당연해지고 없어지면은 기분 나쁘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요. 네.
1: 행동경제학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은
0: 네.
1: 저희도 형제가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0: 네.
1: 야 지난번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했으니 이번 추석 때는 너희가 이렇게 좀 해줘라든가
0: 네, 네, 네.
1: 뭐 형님이 이렇게 좀 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공평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0: 네.
1: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나눕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0: 서로 자기가,
1: 네, 자기가
0: 제일 많이 했다고
1: 많이
0: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옛날 연구인데요.
1: 예.
0: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에서 마이클 로스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부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 장보기, 아이 돌보기 같은 거 20가지 일을 주고 당신이 몇 퍼센트나 일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1: 예.
0: 그러니까 둘 합하면 100%는 훨씬 넘어가는 거죠. 모든 부부에서.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이유는요.
1: 서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군요.
0: 내가 한 일은 처음부터 제가 다 알잖아요.
1: 예.
0: 그래서 새벽에 뭐 일어나서 장 보고 무거운 거 들고 뭐 불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요리하고 있었던 거 다 기억나는데 동생이 부모님 뭐 예약 뭐 병원 가느라고 다섯 번씩 전화하고 한 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거를 더 잘 기억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끼고 하는 거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기억은 언제나 너무 빠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 때문에
1: 아 내가 한 건 자꾸 떠오르고 남이 한 건 자꾸 잊으니까
0: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려면
1: 어떡하지
0: 남이 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를 생각을 떠올려 보게 하면
1: 네
0: 그게 좀 줄더라는 연구가 있긴 합니다
1: 아, 수시로 떠올려야 된다
0: 네 미리
1: 예를 들면 네. 내가 동생이면 우리 형님이 뭐 하셨지 이렇게 떠올린다든가
0: 네네. 네네 서로 얘기해 보고
1: 수시로
0: 네
1: 그게 쉼
0: 어렵죠. 남의 일까지 근데 다 세어 보면은 이게 서로 진짜 비등비등하면은 그게
1: 네.
0: 더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쪽이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예,
0: 실제로
1: 예.
0: 그러면 오히려 더 억울해하는 이걸 더 진짜 떠올려 보니 남의 일까지 다 세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했네 해가지고 더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1: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정말 남남들끼리의 저 교류나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0: 네네.
1: 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0: 네.
1: 치열하게 오가는 네. 행동의 원리고 삶의 이론이네요.
0: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적어보거나 말을 해봤으면

0: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한쪽에 너무 쏠려 있을 진짜 쏠려 있는 경우에는
1: 예, 네. 중요하다는 네. 걸 또 네. 배웠네요. 저는 행동경제학이 참 좋은 이유가요.
0: 네.
1: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도 다 똑같구나. 에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쪽에 속하네.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0: 네, 고맙습니다. 네,
1: 자존감을 그래도 네. 좀 살려주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나영 경제전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네, 자, 추석날 아침 여러분 또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추석 차례상인 과일이 포인트죠. 그중에 대표 선수는 사과고요. 그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민복 시인이 풀어냈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가을 명절의 과일과 곡식 꼭꼭 씹으며 잔뜩 감사하고 충분히 음미해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0: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의제에 대해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이라면서 이 분야에서 내릴 결정은 수십 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은 모두 인공지능, AI 대국이고 AI를 잘 발전시키고 규제의 능력과 책임이 있다면서 AI 발전이 언제나 사람에 의해 통제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오후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멕시코 현지 사업과 시장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SK 회장과 구광무 LG 회장, 구자은 LS 회장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멕시코의 경제 및 산업 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이란 항만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단계적 합의를 양측이 모색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양국 협상단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회의장 주변에서 카타르 측 중재로 이러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의의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조건과 순서에 대한 양측의 이견, 그리고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금에 이란이 언제 접근할 수 있게 되느냐는 문제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한국과 걸프, 아랍국가, 주요 서방국가 등 80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0개국은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행동은 국제안보와 항행의 권리 및 자유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멘에서의 분쟁을 재개하려는 후티반군의 결정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속적인 타격, 홍해에서의 무모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된 만큼 귀성 귀경길 빗길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5에서 10mm, 강원도는 5에서 30mm, 전라권 최고 60mm, 경상권은 최고 40mm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